0: They just came in. You certainly can try them on.
1: Brand new.
0: New.
1: New.
0: Yes.
1: One new. Wow.
0: Really
1: wow.
0: Fresh.
1: 아 근데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혹시 흰색으로 있어요?
0: 스타일.
1: My style. Yeah, my
0: yes.
1: style. But do you have a white color? White color.
0: We might have a pair.
1: Mm?
0: I'll go and check.
1: Pair?
0: We might have a pair.
1: Have a pair.
0: We might.
1: You might.
0: I'll go and check.
1: Ah, okay, check. Okay. Check.
2: 자, 오늘은 선글라스를 파는 곳에 가가지고 대화를 좀 풍부한 표현을 활용을 해서
1: 네.
2: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4: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3: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4: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2: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2: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오, 그 선글라스 파는 데 갔는데,
1: 네.
2: 어, 너무 예쁜 게 많은데, 마음에 드는 게 하나 딱 있는 거죠.
1: 오, 써봐야죠.
2: 어, 이 선글라스 써봐도 될까요?
1: 네.
2: 네.
1: Can I try on? 여기서 왠지 끊어도 될 것 같아요.
2: Okay.
1: 네. 할 수 있을까요? 이 선글라스를?
2: Yeah.
1: 그러면 these sun... Glasses예요.
2: 오,
1: 이거 또 함정으로 두신 것 같은데.
2: 속지 않아요.
1: 그럼요, 제가 잘 빠져나왔습니다.
2: Alright, so can I try on? 모를요. These sunglasses. 정답 맞습니다.
1: Mm-hmm.
2: 그렇죠. 우리가 선글라스라고 해버리면은 알이 한쪽만 있는 걸 얘기를 하게
1: 네.
2: 되겠죠. 근데 보통 그렇게는 좀 애매하지 않나요?
1: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렇게 또 이걸 복수로 써야 되는 걸 설정해 놓은 것도 되게 좀 야속해요, 가끔은. 아니, 당연히 이걸 한쪽만 쓰는 사람이 어딨지?
2: 그렇죠.
1: 네, 그런 생각해요.
2: 영어에서는 뭐 단수 복수를 좀 맞추는 편이어가지고.
1: 맞아요.
2: 그렇죠? 알 두 쪽을 얘기하면서 sunglasses. 이건 마치 바지를 pants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1: 네,
2: 생각하시면
1: 네.
2: 돼요. sunglasses. Alright. 자, 그런데. 써봐도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동사로요?
1: Can I try?
2: Mm-hmm.
1: Try.
2: Try. Okay.
1: Yeah.
2: 자, try 뒤에 on까지 사실은
1: try
2: 덩어리입니다.
1: On. Yes.
2: 자,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옷을 입거나
1: 네.
2: sunglasses를 쓰거나 단순히 뭐 glasses를 쓰거나 hat을 쓰거나 신발을 신거나
1: 예.
2: 다 마찬가지로 뭔가를 착용한다라고 할 때 동작을 강조할 때 예를 씁니다.
1: Mm-hmm.
2: Remember this?
1: 네.
2: Okay, put on. 예를 들어서, oh,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Oh, I'm putting on my shirt.
1: Yes.
2: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Okay? Oh, she's putting on her hat. 막 한참 이렇게 쓰고 있다든가.
1: 네.
2: So 뭔가 착용하는 동작을 강조할 때 put on인데 이 put on이 가장 큰 개념이고요.
1: 네.
2: 그 아래 조금 더 세부적인 표현들이 또 있습니다. 동생들이 있어요.
1: 오.
2: 자, 그 중에 하나가 try on.
1: Try on.
2: Try 하는 게 뭐예요?
1: 시도하다.
2: 시도하다.
1: 네.
2: 그래서 얘는 동작 중에서도 한 번쯤 한번 써보다,
1: 네.
2: 한 번쯤 착용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항상은 아니지만 남의 것을 한번 입어보던가.
1: 그래서 can I 하고 물어보게 되는
2: 맞아요.
1: 거군요.
2: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옷가게 같은 데에서는 보통 put on보다는 try on을 많이 해보죠.
1: 네.
2: 한번 해보고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말고니까.
1: 에헤.
2: 그래서 한 번쯤 입어보다, 뭐 착용해보다. Throw on은 however 이것도 입는 거긴 한데 동작 강조인데 뭘까요? 어떻게 입는 거일까요?
1: 근데 솔직히 얘는 조금 생소한데
2: 네.
1: throw on은 뭔가 걸치는 느낌?
2: 맞아요.
1: 오.
2: 아, 그러니까 옆에 살짝 걸친다기보다는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1: 네.
2: 던지는 거죠. throw가.
1: 네.
2: 그래서 보통 급하게 걸쳐 입고 어딜 나간다라고 할 때
1: 아.
2: 그렇죠. 그래서 뭐 안경 같은 것도 빨리 나가야 돼서 그냥 throw on 한다든가
1: 아.
2: 재킷 같은 거 throw on 후다닥 내가 마음에 드는 거든 아니든 내가 급한 거예요.
1: 예.
2: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패밀리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 네.
2: 근데 여기서는 내 거가 아닌 거 한번 써볼게요. 괜찮은지 한번 볼게요 하려고 try on을 썼고요. 그래서 try on 명사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를 착용해보다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명사다. 예를 들어 eat this 그런 것들은 명사가 가운데로 와야 돼요.
1: 아, try it on.
2: Try it on. Right?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치마 입어봐. 이 치마 입어봐.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try on this skirt.
2: 그렇죠. Try on this skirt. This skirt는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가운데 넣을 수도 있어요. 원하면.
1: 아,
2: try
1: 그래요?
2: this skirt, skirt on도 가능은 합니다. 자, how about this? 나는 그 스카프를 한번 착용해 봤어. 과거로.
1: I tried it on
2: the
1: scarf.
2: Scarf. I yes. tried on the scarf. 한번 해봤지? 어울리나 보려고.
1: Mm-hmm.
2: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1: Yes.
2: Okay? 동작 강조입니다, 이 친구도요. Mm-hmm. 자, 읽어볼게요. Hey, try on the skirt.
1: Try on the skirt.
2: Oh, I tried on the scarf.
1: I tried on the scarf.
2: Alright, 자, 여기서 응용 들어갈게요. 아까 네. 대명사는 try와 on 사이에 들어간다고 했었죠.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저 이거 입어봐도 돼요? 저 이거 한번 써봐도 돼요? 어떻게 할까요?
1: Can I try it on?
2: Try it on?
1: Yes.
2: This면요.
1: Can I try this on?
2: 그렇죠. There you go. So 이걸 해본 이유는 아 대명사는 가운데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구나. Try on this 어색합니다. Alright. 읽어볼게요.
1: 네.
2: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1: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2: Okay.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물론이죠. 뜨끈한 신상이에요.
1: You can. They just came in. 오, 지금 막 왔어요. 네, 그런 느낌이라 진짜 신상과 연결이 되나 봐요. 근데 you can. 너는 당연히 할 수 있어.
2: 맞아요.
1: 이거잖아요.
2: 맞아요.
1: 그러면은 뭔가 you absolutely can. Absolutely can. 뭔가 이렇게 돼야지 말이 될 것 같아요.
2: 이 단어 스펠링 계속 틀렸었는데
1: yes.
2: 막상 맞네요. Okay.
1: 중간에 쉬면 틀려요. 거침없이 가야 돼.
2: Alright, absolutely라는 단어 썼는데 일단은 맞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른 걸 가져왔어요. 저거
1: 네.
2: 좋아요. Absolutely도 네. 좋고 확실히 분명이라고 해서 certainly 들어본 적 있나요?
1: 네.
2: 오케이 okay, 여러분들 이 단어도 같이 적어 두셔야 됩니다. Certainly라고 하는 거. Certainly. 자 그런데 얘는 강세가 앞에 e에 강하게 들어가요.
1: 네.
2: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certainly 이렇게 깔끔하게 발음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T를 거의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certainly처럼 비슷하게 발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2: 자, 이렇게 한번 try 해볼게요. Certainly, certainly.
1: Certainly, certainly.
2: 자, 이 certainly가 어려우신 분들은 더 쉽게 Surely라고 하는 거.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은요.
1: 네.
2: 확실히. 아,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죠. Oh, you surely can. Or you sure can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아, 다 쓸 수 있습니다.
1: 네.
2: 자, 지금 보세요. 신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몇 개가 되기는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물건이 방금 이제 들어온 거다. 이거
1: 예.
2: 전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신상을 썼어요. 자, 어떤 동사 썼을까요?
1: Came, come.
2: 아, come.
1: 네.
2: 그 다음에?
1: In.
2: Come in. In이 뭐예요?
1: 안으로.
2: Right. So come in은 오다가 아니라 들어오다입니다.
1: 네.
2: 근데 사실 우리말로도 이거 방금 들어왔어요. 이렇게도 좀 쓰지 않나요?
1: 그렇죠.
2: 그래서 come in 같은 경우에 재고에 들어왔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아예 신상으로 들어온 거다. 가능합니다. Alright. So come in. 들어오다.
1: 네.
2: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 모델 방금 들어왔어요. 완전 뜨끈뜨끈 신상이에요.
1: This model
2: just
1: come in. Just came in.
2: 그렇죠. This model just came in. How about this? 그거 언제 들어왔어요? 그거 언제 들어왔어요?
1: When did you come in?
2: 그거는 너는 언제 들어왔냐.
1: 아, 그러네요.
2: 그게 언제 들어왔냐.
1: When did it come in?
2: 그렇죠.
1: 아.
2: When did it come in? I
1: yes.
2: didn't know. 이러면서. 그래서 어떤 뭐 단골 손님이 있었나 보죠.
1: 네.
2: 그거 언제 들어왔지? 이러면서.
1: 오.
2: Okay, very nice.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is model just came in.
1: This model just came in.
2: When did it come in?
1: When did it come in?
2: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물건, 어떤 뭐 상품이라든가.
1: 네.
2: 혹은 특히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1: 새로운 영화가.
2: 그 영화 언제 나오지? 하나 못 기다리겠다. 이럴 때는 보통 무슨 어디 재고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come out을 많이 쓰게 됩니다.
1: come out.
2: Okay, so the movie just came out.
1: Yes.
2: 이렇게 많이 쓰게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Certainly, 여기 강세 주고요. You certainly can.
1: Mm-hmm.
2: They just came in.
1: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2: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5: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0: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0: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1: 오케이,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2: 네.
1: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흰색으로 있어요. 이런 경우가 꼭
2: 맞아. 아.
1: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드는데 색상이나 사이즈가 안 맞아요.
2: 그러니까 보통은 그래요.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내가 집에 검정색이 있어요. 그러면 이 디자인만큼은 화이트로 한번 트라이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랄까요?
1: 그쵸?
2: 있거든요. I like th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하얀색으로 그거가 있나요? 그런가 봐요. 그럼 I like the style. 스타일이 마음에 드니까 스타일이 I like 하는 거잖아요.
1: 스타일이 스타일이니까.
2: Yes.
1: Okay, so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그렇죠. 외래어로 아예 스타일이라고 쓸 때, 그렇죠? 이 보통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패션 아이템스 같은데 많이
2: 맞아요.
1: 쓰게 되죠. 스타일. 읽을 때요. 너무 스타일 해서 T 사운드를 너무 세게 내려고 하지 말고 걔를 된소리 좀 비슷하게 내주면 좋아요.
2: 쌍디귿으로.
1: 그렇죠. 스타일에 오히려 더 가깝게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스타일, 스타일.
2: Style, style.
1: 그렇죠. So I like the style. But 자, 이 뒤에 나온 패턴은요. 왕초보 영어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글라스를 살 때만 쓰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뭔가 마음에 드는데 다른 색으로 뭐 있냐라고 할때쓸수 있는 필수 패턴이죠. 바로 have something
2: Something
1: in
2: in
1: 어떤 색상. 네.
2: 아하.
1: 그래서 이게 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쓸수 있어요. 저희 그거 있다. 이 색상으로 있다. 또될수 있고.
2: 네.
1: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그쵸? 오케이. 자, 여러분들은 요거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 저희 그거 검정색으로 있어요. 저희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일단 어떻게 해요?
2: We have it.
1: Yeah, we have it. 근데 검정색으로.
2: We have it in black.
1: 그쵸? We have it in black. 이번에는 질문해 볼게요.
2: 네.
1: 모자가 너무 예쁜 거예요, right? 혹시 이 모자 가지고 있나요? 혹은 이 모자 있나요?
2: Do
1: 초록색으로.
2: you have this hat in green?
1: In green?
2: Yes.
1: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이 있다. 그럼 그걸 다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2: Yes.
1: 나쁘지 않죠? 슬기 씨가 이거 한번 나눠보실래요?
2: 나눠요. Do you have it? Yes. We have it. Do you have this hat?
1: 그렇죠.
2: Yes.
1: 무슨 색상으로가 뒤에 들어가죠.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We have it in black.
2: We have it in black.
1: Do you have this hat in green?
2: Do you have this hat in green?
1: Alright. 자, 그리고 부정문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2: 네.
1: 저희 그거 가지고 있지 않아요. 노란색으로는요. 저희 그거 노란색으로는 없어요.
2: We don't have it in yellow.
1: 그렇죠. We don't have it in yellow. 이렇게요.
2: 와우.
1: 요즘에는 그 외국인들이 한국 그 패션 아이템스에 너무나 관심이 많기 때문에,
2: 코스메틱부터
1: 그럼요.
2: 패션 아이템도 진짜
1: 그쵸. 그래서
2: 많이들
1: 실제로
2: 좋아하시죠.
1: 그쪽에 종사를 한다. 그러면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2: 보통은 뭐 이제 마트나 시장에 가도 영어를 다들 우리 상인분들이 하실 줄
1: 맞아요.
2: 알더라고요.
1: 요즘에는 진짜 그 어떤 직종이든 간에 기본적인 거는 다 하시더라고요.
2: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또
1: 네.
2: 뭔지 알아요? 그런 분들이 왕초보 잘 봐요.
1: 그럼.
2: 나 왕초보 우리 슬기 씨 영어 정말 잘해.
1: 맞아요.
2: 하시면서도 알아봐 주시니까
1: 너무 좋아요.
2: 정말 우리가 큰일 하고 있구나. 우리 마유쌤도 정말 대단하신
1: 너무
2: 거예요.
1: 감사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 교재 이렇게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2: 진짜
1: 때마다 멀리서
2: 감사합니다.
1: 약간 뿅!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2: 네.
1: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2: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1: Okay, 자,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and this is
2: Yes.
1: very important. Check this out. 하나 있을지도 몰라요.
2: 오.
1: 제가 가서 확인할게요. 재고를 한번 보는 거예요.
2: Yes. We might have a I'll go and check.
1: 네.
2: 요거는 우리가 많이 했었어요. 우리 또 go and 뭐
1: 맞아요.
2: something.
1: 가서 뭐
2: 그쵸?
1: 하겠다.
2: 근데 저 이거 진짜 조금
1: 이거 헷갈리죠?
2: 네.
1: 자, 여기서 제가 힌트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2: 저는 왜냐면 여기가 하나니까 그냥 we might have one.
1: 맞아요. 그러려면 어가 이상하죠?
2: 그러니까
1: We might have
2: 이거가
1: one. 오,
2: 이상해요.
1: 좋아요. 그러면은 보통 보세요. 그 안경이나 선글라스는

0: 그리고 양말도 그렇고요.
1: 예.
0: 그 바지도 그렇고요.
1: 예.
0: 하나에 뭘로 이루어져 있죠?
1: 하나의 면으로. 바지가 면.
0: 저 죄송한데, 선글라스 쓰면
1: 아,
0: 면으로 만들기 좀 힘들죠?
1: 하나의 물건.
0: 아니요. 하나의 묶음인데,
1: 한 묶음.
0: 쌍시옷이 들어갑니다. 한.
1: 쌍. 아.
0: You know what it is.
1: 어, 하나. 그러면 트윈? 쌍둥이.
0: 네.
1: 트윈.
0: 그냥 제가 답을 열 걸 그랬어요. 여러분, 불편하셨죠? 자, we might have a 한 쌍, right? I'll go and check. 정답은?
1: 아.
0: Yes.
1: Pair of gloves. 알아요.
0: 그렇습니다. A pair of gloves, right? So a pair, one pair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쌍을 이루는 것을 단체처럼, 마치 그룹인 것처럼.
1: 쌍이니까 이게.
0: 맞아요. 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생략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We might have a pair of these sunglasses, you know?
1: 오.
0: Okay. 자,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조동사가 있습니다. 얘는 확실한 중요한 이병적 패턴입니다.
1: 네.
0: 바로 확신 훅 떨어지게 만든
1: might.
0: Might. Might 동사 원형. 여러분 익숙하신 분들이 이제 조금 입에서 나오죠?
1: 그죠.
0: 네. Might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확신이 있다, 없다?
1: 없다.
0: 확 떨어져요.
1: 네.
0: 아, 일지도 모른다. 내 말을 너무 믿진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있을 수 있는데 가서 볼게요. 이런 느낌이죠. 자, 동사 원형을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내가 뭐 슬기씨 하나 주려고 샀어요. 근데 당신이 그거 좋아할지도 몰라요. 이거 어떨까요? 당신이 그거 마음에 들어 할지도 몰라요.
1: You might in mind?
0: 아?
1: In your mind.
0: 자, 마음에 드는 건 좋아한다고 하면 되죠? 저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1: You might like it.
0: 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1: 예, 그러네요.
0: You might like it.
1: 네 마음에 들어간다라는 걸로 제가 또
0: 여기
1: 많이 앞서갔네요.
0: 가슴을 막 치고 싶은데. 예. So you might like it. 자, how about this? 그녀가 집을 살지도 몰라. 근데 확실하진 않아. 그녀는 집을 살지도 몰라.
1: She might buy a house.
0: 그렇죠. 자, 처음에는 어색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might의 동사원형 그거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1: 그쵸.
0: She might buy a house. 처음엔 출발하지만 연습이 되면서 더 편해질 겁니다.
1: 그리고 이게 might가 물론 may의 약간 과거죠.
0: No.
1: 아니에요?
0: may보다 더 확신이 떨어지는 겁니다.
1: 아니 근데 어쨌든 형태는 과거니까 she 다음에 올 때 s 안 붙여도 되는 거죠.
0: she 다음에 올 때 she might 그런 건 없어요.
1: 아, 얘 조동사니까.
0: 조동사잖아요.
1: 아, 맞네요.
0: will도 맞아요. 보세요. 아, she wills.
1: 아,
0: 이상하지 않아요?
1: 그런 역사가 없네요.
0: 그런 전혀 상관이 예. 없습니다. 자, might은 그대로 무조건 주어가 뭐든 간에 똑같고요. So
1: 네.
0: she might buy a house. 자,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방금은 엄청 어색하게 했지만 나중에 연습을 하면서 본인도 노력해야 돼요.
1: 네.
0: 확신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1: 없어요.
0: 그러면 보세요. 그녀는 올지도 몰라.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 예.
0: She might buy a house. 표정이나 이런 거.
1: 예.
0: 이런 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Alright?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문장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연기하면서 나 확신 없다는 느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You might like it.
1: You might like it.
0: She might buy a house.
1: She might buy a house.
0: 아하,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반복되기는 하지만 확신이 확 떨어질 때는 might을 썼어요. 그렇죠?
1: 네.
0: 근데 뭔가 정황상 이게 맞는 것 같다는 확신이 강력하다면 자, 보여드릴게요. She might like it. 그녀가 그거 마음에 들어 할지도 몰라. 근데 만약에 분명히 그녀는 그게 마음에 드는 걸 거야. 강하게 확신을
1: 강하게. 올라가면. She must like it. Yes.
0: 볼게요.
1: No.
0: Alright. So, might은 확신이 아주 떨어지고, must는 확신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1: 오호.
0: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oh, she must like it. 이러면, 그녀는 그게 마음에 드나 보구만. 이렇게 강해집니다.
1: Yes.
0: 이런 것마저도 방금 제가 했었던 표정이나 억양이 있었죠? 다 따라오셔야 돼요.
1: Yes.
0: Okay. So, 여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1: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이 선글라스

0: 써봐도 될까요?
1: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0: 복수로. 자,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흰색으로 있어요?
1: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2: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3: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2: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3: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0: 네, 직접 소리내서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프런의 동생이죠. Try on something. 자, 이것으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자, 명령어로 아, 이 치마 입어봐. 이 치마 입어봐.
1: Try on this skirt.
0: Try on this skirt. 자, 두 번째. 나 그 스카프 둘러봤어. 한번 해봤단 얘기예요.
1: 네. I tried on the scarf.
0: Scarf. I tried on the scarf.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선글라스 써봐도 될까요?
1: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0: 그렇죠.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같이 읽어볼게요. Try on this skirt.
2: I tried on the scarf.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0: Very nice. 자, 다음은요. Have something in 어떤 color.
1: Yes.
0: 가보겠습니다. 저희 그거 검정색으로 있어요. 저희 그거 검정색으로 가지고 있어요.
1: Oh, we have it in black.
0: 그쵸. We have it in black.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shirt가 될 수도 있고,
1: yes.
0: 다양하죠, 그쵸? 자, 이거 해볼게요. 어? 이 모자 초록색으로 있어요? 이 모자 초록색으로 가지고 있나요?
1: Oh, do you have this hat in green?
0: In green? 어, 저는 초록색 모자 되게 좋아하는데.
1: 어, 그래요?
0: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흰색으로 있어요? 자, 일단은 나눌게요. 어, 저는 그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요.
1: I like the style.
0: 하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있나요? 흰색으로?
1: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0: In white? 여기서는 이제 sunglasses 복수기 때문에 댐으로 받은 것 뿐입니다.
1: 네.
0: Alright? 읽어볼게요.
2: We have it in black. Do you have this hat in green?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0: Alright,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5: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4: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5: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Oh,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3: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1: Oh,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3: White.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1: Okay, sure.
0: Oh, great job.
1: Wow.
0: Great job, you guys.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네, 내가 열심히 일할 경우에만 이런 문장이었는데요. Only if you work hard.
0: There you go. 조건을 세게 걸었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Have something, 그 다음에 in 뒤에 색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다음 영작 해주세요. 저희 이 셔츠 핑크색으로 있어요. 어떤 가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이 셔츠 핑크색으로 있어요. 네.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열심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님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세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관계 영어를 좀 해볼 건데요.
1: 오.
0: 자, 친구들끼리 뭔가 대화를 나누는데
1: 예.
0: 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있습니다.
1: 어.
0: 왜 그런 줄 아세요?
1: 왜죠?
0: 피자 때문이에요. 피자의 진심인 내 친구.
1: 오.
0: 우리 이상하게도 작은 거 하나에
1: 네.
0: 갑자기 너무 막 흥분하고 이럴 때 있지 않나요?
1: 당연하죠. 그리고 아하. 또 먹을 거 앞에서 약간 아하. 빈정 상할 때가 되게 많아요.
0: 맞아요. 저는 아마 이거는 그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외국에 살다 오신 분들은 피자 관련해가지고 한국에 오면 피자가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뭐 불고기 관련된 거, 뭐 파인애플
1: 포테이토.
0: 관련된 거. 근데 예. 그게 저도 왔을 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은.
1: 아, 그래요?
0: 무조건 피자는 짜야 되고
1: 예.
0: 이렇게 정해진 맛이 있다라고 생각을 항상 해왔었거든요.
1: 토핑도 한정돼 있고.
0: 네. 근데 피자가 갑자기 짜다가 달다? 그러면 그게 용납이 안 되는
1: 피자가 거예요. 아닌 것 같죠.
0: 맞아요.
1: 예.
0: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1: 근데 피자 되게 네. 다양한 종류로 잘 드시던데.
0: 저도 올해 이제 온 지 오래됐잖아요. 이젠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1: 예, 예.
0: 다 맛있어요.
1: 네. 네.
0: 자, 아무튼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에 파인애플 올리는 게 최고야 진짜라고 합니다.
1: 오.
0: 아 저는 지금 읽으면서 너무 숨이 차요. 힘들어요.
1: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0: 뭐 그런 것도 좀 있지만
1: 예.
0: 원래 사실 처음에는 용납이 안 됐었습니다.
1: 그래요? 근데
0: 이거는
1: 이거 하와이안 피자 아닌가요?
0: 아 근데
1: 있지 않아요?
0: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미국에 있을 때는 무조건 저는 페퍼로니 피자를
1: 아 그쵸.
0: 먹거나 뭐 그런
1: 컨비네이션
0: 식이었거든요. 무조건 짜야 돼요.
1: 아
0: 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아휴, 뭐 서로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해야겠네.
1: 아 그렇죠.
0: 그러니까 의견이 서로 안 맞고 있는 내용이죠.
1: 또 선호도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
0: 맞습니다.
1: 네.
0: 오케이.
1: 아, 안 되겠네요. 이
0: 네.
1: 피자에 대한 다양한 생각 또 토크로 한번 풀어봐야겠어요.
0: 너무 좋습니다.
1: 네, 슬기롭게
0: 도전.
1: 아, 피자에 파인애플 올리는 게 최고야 진짜.
2: Are you talking about pizza?
1: 피자. 피자, 그 파인애플.
2: Pineapple.
1: 온 피자. That is the best. Best
2: What?
1: tasty.
2: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1: Ruin?
2: Yeah, ruins the flavor. No way.
1: 어? 뭐야, 망친다는 거야? 잠깐만. 서로 생각이 다른 거를 인정해야겠다.
2: What?
1: 서로 생각이 달라. We are different thought.
2: Yeah.
1: Yeah, so 서로 인정해 주자. 파인애플 피자 오케이?
2: No.
1: 오케이. 인정해 주라고. Understand me.
2: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1: 어머, never sweet?
2: Can never be sweet, period.
1: 스윗한 거 안 된다는 거야?
2: Period.
1: Period.
0: 제가 개인적으로 피자에 진심인 편이기 때문에
1: 네.
0: 오늘 굉장히 진심 최선 다해서 강의해보겠습니다.
1: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0: Alright,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4: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3: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4: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지금 미션 문장은 뭐 저에게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지만
1: 예.
0: 피자에 파인애플 올리는 게 최고야 진짜. 라고 했습니다.
1: Yes.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정말 이 피자 위에 파인애플 올리는 것만큼 뭐 최고는 없어.
0: 최고는 없다. 최고다.
1: 에버가 들어가 가지고 그럼 저는 여기에 파인애플이 없어요.
0: 어허.
1: 그러면 파인애플.
0: 오케이.
1: 파인 E-P-P-L-E
0: 사과할 때
1: 예.
0: 오케이
1: 이렇게
0: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1: 네
0: pineapple 아니에요?
1: fine인가?
0: 아닙니다 그냥 혹시나 해봐서 네. 자, 바꿀까 해서
1: 예.
0: 자 지금 맞는지 스펠링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정답 맞습니다.
1: 아유, 잠깐 흔들렸던 제가 너무 수치스럽네요.
0: 그러니까요. 자, pineapple on pizza. 이게 결국에는 피자 위에 올라가 있는 pineapple이 되겠죠. 그렇죠?
1: 네.
0: 그게 최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요. The best thing 하면 최상급 형용사를 명사 앞에 넣음으로써
1: 네.
0: 진짜 이 명사 자체를 최상급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최고의 것이다. 최고의 것. Right? The best thing.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뭐가 있을까요?
1: Ever.
0: Ever.
1: Yes.
0: Right. 자, ever가 들어가면 더욱더 최고라는 걸 강조해 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태껏 최고의
1: 엄청나네요.
0: 무엇. 네.
1: 아.
0: 여태껏 최고의 무엇이다 라고 엄청 좋아함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1: 와우.
0: 네. 자, 이것으로 예문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와, 이거 여태껏 최고의 영화야.
1: 오.
0: 이건 최고의 영화다. 여태껏. 어떻게 해요?
1: This movie? This is the best movie ever.
0: 그죠? This is the best movie ever.
1: Yes.
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고요. 다음 거는 제가 제 입으로 하기 민망하지만 마유는 여태껏
1: 네.
0: 최고로 쿨한
1: 네.
0: 선생님이다.
1: 오. Mayu is the best cool teacher.
0: 자, 쿨을
1: The coolest teacher
0: ever.
1: Yes.
0: So, Mayu is the coolest teacher ever.
1: Mm-hmm.
0: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보통 이런 거는 막 신나서 얘기할 확률이 높아요.
1: 네.
0: 그래서 ever 부분에 억양을 좀 많이 주는 편입니다.
1: 연기를 좀 넣어서.
0: 그렇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This is the

0: Best movie ever.
1: This is the best movie ever.
2: 저 지금 우는 줄 알았어요.
3: 너무 재밌게 본 거예요.
2: 아, 그렇군요.
3: 네.
0: 자, Mayu is the coolest teacher ever.
1: Yeah. Mayu is the coolest teacher ever.
2: All right. 하고 갑자기 뚝 하는 거 아니죠?
1: Sorry.
2: All right.
1: This is my mistake.
2: 자, 지금 여태껏이라고 하는 걸 ever로 했었는데요. 네. 이거 말고 조금 더 뭐 격식 표현도 있고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두 개만 보자면 of all time.
1: Yeah.
2: 혹은 in history. 오. 예로 갈수록 더 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역대 뭐 최고의 뭐다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왕초보 영어 is the best English program of all time.
1: Yeah.
2: 이러면 굉장히 강하게 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파인애플 피자 좋아하세요?
3: 아우 진짜 좋아하는데 저는 best thing은 아니죠.
2: 어? 뭐가 best예요?
3: 저는 베스트가 저는 좀 퍽퍽한 거. 저 원래 치킨도 가슴살 좋아하거든요. 전 포테이토. 전 포테이토 피자 진짜 좋아요.
2: 예. 뭐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not my style.
3: 예, 그럼요. 취향이 다르니까요.
2: 그렇습니다.
3: 싸우려 그러네요.
2: 아, 그러니까 예. 흥분하려고 하잖아요.
3: 그렇죠.
2: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1: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2: 자, 이랬을 때 마유가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Hello, 마유.
2: 말도 안 돼. 그게 맛을 완전 망친다고.
3: 아, 정말 이 피자의 단맛을 용서하지 않는 분이에요.
2: 안 됩니다.
3: 네. No way. It completely the flavor. 플레이버는 맛인데
2: 네.
3: 맛을 완벽하게 망친다.
2: 네.
3: 망친다고.
2: 망치다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3: 망치다, 파괴하다. 저 좀 어려운 거 지금 좀 생각난 거 있거든요.
2: 오케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3: 제가
2: 안 보고 있을게요.
3: Ruin. Yes.
2: 오, 오케이, 오케이. Are you sure?
1: Yeah.
2: Okay. All right. 자, no way. It completely ruined the flavor. 90% 맞았습니다.
1: 어? 왜 Where is 10%?
2: Ruins. 이시니까요.
3: 그러네요.
2: 3인칭 단수는 네. 동사 뒤에 S가 붙게 되죠. 그렇죠? Alright. R-U-I-N.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망치다라는 동사입니다.
1: 네.
2: U의 강세가 좀 가면서 ruin, ruin 이렇게 되는데요. Ruin. 이 flavor, 맛을 완전 ruin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 망친다라는 비슷한 표현 중에 이런
1: 아, mess
2: 것도
1: up.
2: 또 나오게 될 거예요.
1: 네.
2: mess up 시킨다. 얼핏 보면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요. 둘 다 망치다라는 뜻으로 나오게 돼요.
1: 예.
2: 그런데 조금 어느 정도 망치느냐에 좀 차이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2: 이 ruin 같은 경우에는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인 거예요.
1: 어머.
2: 이건 끝나버린 수준. 네.
1: 아,
2: 근데 mess up은 결과물이 나오긴 했는데 마음에 썩 안 들어요. 그냥 엉망이 됐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극단적인 대사 중에서 뭐 당신이 내 삶을 망쳤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1: 예.
2: 때문에 보통 mess up을 쓰지 않고 ruin, you ruined my life 이렇게 많이 쓰게 됩니다.
1: Yes.
2: mess up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케이크를 만들려고 노력은 했는데 아 약간 옆에 찌그러지고 마음에 안 들어. I messed it up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1: 네.
2: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완전 맛을
1: 망쳐버린
2: 돌이킬 수 없다 이거는 이렇게 그만큼 감정이 들어갔죠.
1: 네.
2: Right? 자 그런 차이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보면 오랜만에 나왔어요.
1: 네.
2: No way. 길이 없다 이거 아니죠. 뭐예요?
1: 말도 안 돼.
2: 말도 안
1: 말이
2: 돼.
1: 안 돼.
2: 네. No way는 뭐예요? 상대방의 말에 뭔가 반박하는 겁니다.
1: 음흠.
2: 그래서 강조를 하는 것뿐이에요. No way. 그래서 의역이 여러 개 되죠. 왜? 말도 안 된다. 뭐 절대 싫다. 절대 아니다. 이런 느낌이 되겠고요.
1: 예.
2: 여러분들한테 연기를 좀 제가 기대를 해보고 싶어요.
1: 음흠.
2: 자, alright. 한번 읽어주세요.
1: No way. Are you serious?
2: 이거 뭐예요? 말도 안 돼. 진심이야?
1: 오.
2: 이거란 말이에요.
1: 네네.
2: 그렇죠? 그래서 얘를 억양을 왕창 주면서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거는 이런 느낌. 어? 슬기 지금 먹고 있는... 쿠키 약간 맛있어 보이는데 나 좀 같이 먹으면 안 돼?
1: 응? No way! I won't share it!
2: 그렇죠. Share는 같이 나눠 먹다,
1: 네.
2: 나누다라는 뜻이 될 수 있으니까 혼자 먹고 싶으니까 No way! I won't share it! 나 안 나눠 먹을래. 이렇게 해서 좀 연기도 가능해야겠죠.
1: Yes.
2: Alright, very nice. 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연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손 막 이래도 돼요. No way! Are you serious?
1: No way! Are you?

0: serious?
1: No way. I won't share it.
0: No way. I won't share it.
1: 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Flavor는 맛이라는 뜻입니다.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0: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1: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1: Alright, 자, 다음 문장은 미션 문장입니다. Mm-hmm. 뭐, 서로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해야겠네. 왜냐면, yes. 아무리 이게 맛있고 이게 맛없다 해도 상대방이 아니다라고만 하면 아니잖아요.
0: 그쵸, 그쵸. Right. I guess we'll have to, 그러면은 여기 I guess에서 한번 끊고, 나는 추측해. 나는 guess해. We will have to, 우리가 해야 할 거라고 네. 생각이 다른 걸.
1: 네. 여태껏 나왔던 표현 중에 가장 난해한 표현이 나올 겁니다.
0: 그죠?
1: 지금 여러분들도 이거 도대체 뭐라고 써야 돼?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걸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네. 거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직접 한번 여러 개 만들어 보세요.
0: 인정해야 되겠다니까? 그러면 인정하다가 agree.
1: agree가 인정하단가요?
0: 아니, 이거 동의하단데? 인정하다는 뭐죠? 인정하다 힌트 부탁드려도 될까요? 왜냐면 이거 너무 길어.
1: admit.
0: 아.
1: acknowledge. 아,
0: 그렇죠. admit.
1: 자, agree가 사실 오케이 제가 가져온 거는 agree가 들어가기는 해요.
0: 아,
1: 근데
0: 그래요?
1: agree는 원래는 동의하다.
0: 동의하다잖아요. 네. 네. 근데 we'll have to admit 인정해야겠다. 서로 different. different 맞죠? Different thinking. 다른 생각. Yeah.
1: 네.
0: 이렇게.
1: 오케이. 자, 물론 이렇게 하면은 원어민들은 100% 못 알아듣겠지만 그렇지만 노력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0: 네.
1: 아름다운 거예요.
0: 여러 번 설명하면 돼요.
1: 네, 맞아요. 예. 오케이. Let me try again. 예. 이러면서 아, 그러면 당연히.
0: Listen.
1: 최악인 건. Never mind. 이게 최악이에요. 설명, 노력하는 거죠. 자,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agree가 오늘 들어가고요. 근데 이걸 봐도 에? 이러실 겁니다.
0: 예.
1: 자, 오늘 정답은 I guess we'll have to, let me just show you. Agree to disagree.
0: 우와!
1: 처음 들어봤죠, 이 표현.
0: 완전요.
1: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서로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한다라는 덩어리 표현이에요.
0: 아, 그렇군요.
1: 자, 보세요. agree 하는 게 뭐라고요, 원래?
0: 동의하다.
1: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disagree는 뭐예요?
0: 그거는 동의하지 않는 거죠.
1: 맞아요.
0: 네.
1: 서로 동의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agree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 파인애플 피자 안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고,
0: 예.
1: 나는 반대로 뭐 이거 이런 식이고. 근데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 그거에 대해서 agree를 하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이 여자의 육감이 무서운 게, 직감이 무서운 게 이게 딱 적었잖아요. 저도 모르게.
1: 바로 들어왔네요.
0: agree 딱 적었잖아요.
1: 뭐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다행히 감사해요. 틀려주셨어요.
0: 그래서 먼 길을 돌았어요.
1: 자, 그래도 비슷했죠. So agree to disagree가 아 이거 그냥 하나의 동사구나. 각자 다른 거 인정한다는 거구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0: 네.
1: 이 표현도 소개해드리고 싶었지만 저는 항상 패턴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패턴이 없으면 아무리 이런 표현 알아도 쓸 수가 없어요.
0: 네.
1: 바로 여기에
0: will
1: 요겁니다.
0: Have to.
1: Will have to. will도 배워봤고요. have to도 해봤죠?
0: 그렇죠.
1: 그것을 지금 섞은 모양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will, 말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 he will do that, I'll do that.
0: 의지.
1: 뭐뭐 할 것이다.
0: 할
1: 그렇죠?
0: 거야.
1: 할 것이다. 근데 have to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have to.
0: 해야 돼.
1: 해야 돼.
0: 해야 한다.
1: will이랑 have to를 합치면 그 말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0: 네.
1: 해야 한다에서 조금 더 말을 바꿔서 해야 할 것이다. 당신은 그거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오케이, 당신은 그에게 연락을 취해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will과 have to 여태껏 했었던 것을 섞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약간 고급 패턴에 가까워요.
0: 예.
1: 그래서 여기서는 아 우리가 agree to disagree 해야 할 것 같네. 이런 느낌이 mm-hmm.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더 돈을 많이 낸다라고 하면 더 지불하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0: 네.
1: 지불하다가 뭐예요?
0: Pay.
1: Pay. 더 많이.
0: Pay more.
1: 음흠.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아, 당신은 더 많이 내셔야 될 거예요.
0: Oh.
1: 아, 그러니까 처음에 뭐 예를 들어 뭘 고치는데 10만 원인 줄 알았는데
0: 예.
1: 아, 이거 다 따지고 봤더니 한 15만 원 나올 것 같은 거예요.
0: 그런 경우 많죠.
1: 그래서 당신은 더 많이 내야 할 겁니다.
0: You will have to pay more.
1: 오, 원 원인 줄 알았어.
0: Oh.
1: You'll have to pay more.
0: Yes.
1: 자, 이번에는 와, 그녀는 그걸 취소해야 할 거야. 왜냐면 그 콘서트가 아예 연기가 됐대.
0: Yes.
1: 막 이러면서 그녀는 그것을 취소해야만 할 거다.
0: She will have to cancel.
1: 그쵸?
0: It.
1: It, right?
0: Yes.
1: So she will have to cancel it.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0: Mm-hmm.
1: Okay?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will have to pay more.
0: You will have to pay more.
1: She will have to cancel it.
0: She will have to cancel it.
1: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입영작을 따로 하진 않겠지만 제가 제일 뭐 교재에도 많이 쓰는 그런 패턴이 바로 요거죠.
0: Yeah.
1: I guess 어쩌고 저쩌고
0: mm-hmm.
1: 이렇게 모든 문장을 출발을 해버리면
0: 네.
1: 정황상
0: mm-hmm.
1: 내가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말투인 거예요. 그래서 뭐뭐인 것 같네. 뭐뭐인가 보네.
0: Mm-hmm.
1: 이 정도 느낌. 그래서 예전에 아마 이런 예문 드렸을 거예요. 정황상 분위기를 딱 보니까 A라는 친구가 B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I guess he likes her.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는 그녀를 좋아한다가 아니라 그가 그녀를 좋아하는 것 같네. 그런 것 같구만. 이런 말투. 그래서 조금 양념을 친 것뿐이에요.
0: Yes.
1: Okay? So, 그러니까 우리는 agree to disagree 해야 될 것 같네. You understand?
0: Yeah.
1: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0: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1: Alright. 자, 마지막입니다.
0: Yeah.
1: 저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Okay.
0: Yeah.
1: 피자는 oh. 절대 달 수 없다고. 논쟁 끝. 더 이상 말 걸지 마. 이거.
0: 네. 네. Oh. Pizza can never be. Period.
1: 네.
0: Yeah. Period는 이 점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닌가요? 오. Oh. 그래서 뭔가 끝이란 얘기고 이거는 그러면은 달 결코 달 수 없다니까.
1: Mm-hmm.
0: 여기는 sweet 형용사.
1: Mm-hmm.
0: 형용사 sweet을 넣어보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Mm-hmm.
1: So, 피자는 절대 sweet 할 수가 없어. Period. 맞습니다.
0: Oh.
1: 달콤한, 뭐, 사람 성격을 얘기할 때, you're so sweet. 이건 다정한에 가장 가깝겠죠.
0: 네.
1: 자, sweet 나온 김에 여러분들 교재 같이 반대로도 같이 써주세요. 짠 거는 어떻게 표현해요?
0: 짠 거는 salt인데, salt는 소금이니까 salty 아닌가요?
1: 오, salt에다가 y 붙인 거. Perfect. Salty, right? 이왕 나온 김에
0: 예.
1: 같이 하나 써놓고요. 자, 지금 보세요. 절대 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쵸?
0: 네.
1: Alright. 그래서 뭔가 그럴 수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라고 할 때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무난한 게 can't예요. 할 수
0: 예.
1: 없다니까.
0: 예.
1: So pizza can't be sweet. 이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얘를 더 강조하고 싶어요.
0: 네.
1: 그러면 can't보다 더 강한 게 cannot이에요. 얘가 튀어나오면서 좀 의미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pizza cannot be sweet.
0: 말할 때 억양도 다르네요.
1: 맞아요.
0: can't와 cannot 이렇게 되니까요.
1: 그럼요. 네. 튀어나온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never 쓰면 심지어 더 강해집니다. not보다 never 쓰면 pizza can never be sweet. 그렇죠. 말할 때도 지금 강조를 내가
0: 맞아요.
1: 해야 되기 때문에 억양이 많이 올라가죠.
0: 머리를 흔들게 되는데.
1: 이렇게 됩니다.
0: Never.
1: 이렇게. Alright.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해볼게요. 이거 활용해서
0: 네.
1: 넌 절대 내 남자친구가 될 수 없어. 와.
0: 영화
1: 주인공인 거예요. 어떤 남자가 슬기 씨 너무 좋아한다고요.
0: Sorry about that. You can never be my friend, my boyfriend.
1: boyfriend.
0: Sorry, English이 짧아요. 미안.
1: 사귀어야 됩니다 이제. 네, 그렇죠. Alright, so
0: yes.
1: you can never be my boyfriend. 이거는
0: yes.
1: you can't be my boyfriend보다 훨씬 강력한 느낌을 줍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너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의미를 조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0: 네.
1: Period는 뭔가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느낌이죠.
0: 네.
1: Alright, 그래서 어떤 문장을 말하고 나서 마지막에 period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실제로
0: 네.
1: 그러면 논쟁 끝.
0: 아.
1: 더 이상 토를 달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반박 불가다.
0: 오.
1: 나한테 뭐 더 이상 뭐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
0: 오.
1: 이거야. 이렇게 오. 확신 가지고 얘기할 때 많이 쓸 수가 있어요.
0: 네.
1: 오케이? 계속 저한테 당근 먹으라고 네. 슬기 씨가 하시는 거예요. 눈 좋아진다. 왜 이렇게 당근 싫어하냐.
0: 그럼요.
1: I just don't like carrots, period. 와. 이러면 더 이상 뭐 이런 느낌이에요.
0: 알았어요. 카레로 만들어줄게, 당근. 그럼 드시죠?
1: 그건 이제 빼줘야죠. 네, 그래서 요거 발음할 때요. period는 앞에 이에다 강세를 좀 많이 주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eriod, period.
0: period, mm-hmm. period.
1: 네, 제가 그래서 예문을 좀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0: 네.
1: 그렇죠.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who's the best singer in the world? 누가 제일 최고 가수냐 친구가 물어봤을 때 저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she is 누구 얘기하고 나서 네. she is the best singer. period. 오케이. 반박 불가야 말하지만 자, 두 번째는 hey, I'm not going. period. 이거 나 진짜 안 가. 그러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마. 이런 느낌이에요.
0: 그렇지. 아.
1: 강하죠. 느낌 강하죠.
0: 예예예. 예, 예.
1: 네, 같이 한번 그 느낌 살려볼게요.
0: 네.
1: She is the best singer. Period.
0: She is the best singer. Period.
1: Alright. I'm not going. Period.
0: I'm not going. Period.
1: Alright. 자 마지막입니다.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0: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1: Very nice.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피자 can never be sweet. Period.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피자에 파인애플 올리는 게 최고야 진짜.
0: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1: Alright. 서로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해야겠네.
0: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2: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1: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2: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1: 네,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최상급 명사 뒤에 ever.
0: Yes.
1: 억양 많이 살리셔야 돼요. 자, 이건 여태껏 최고의 영화야. This is로 시작하세요.
0: This is the best movie ever.
1: Very nice. 자, 두 번째. 마유는 여태껏 가장 쿨한 선생님이야.
0: Mayu is the coolest teacher ever.
1: 네, 어디 숨고 싶네요. 네, 세 번째, 피자에 파인애플 올리는 게 최고야 진짜. 자, 이거는 피자 위에 파인애플은 최고의 thing이다 여태껏.
0: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1: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This is the best movie ever. Mayu is the coolest teacher ever.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Okay, 자 다음 한번 해볼게요. We'll have to do something.
0: Yeah.
1: 뭐뭐 해야 할 것이다.
0: Mm-hmm.
1: 이런 느낌 가보겠습니다. 돈을 더 내셔야 할 겁니다. 당신은 더 많이 지불해야 할 거예요.
0: You will have to pay more.
1: You will have to pay more.
0: Mm-hmm.
1: 그분은, 그녀는 그걸 취소하셔야 할 겁니다. 그녀는 그걸 취소해야 할 거예요.
0: She'll have to cancel it.
1: Alright, she'll have to cancel it.
0: Mm-hmm.
1: 세 번째, 서로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해야겠네.
0: Yes.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1: Very nice. 자, 읽어볼게요. You will have to pay more. She will have to cancel it.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0: Alright, 좋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2: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3: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2: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3: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0: 네, 미션 해결할까요?
4: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6: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5: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6: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0: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4: 아, 대단하셨습니다. Right. 네.
0: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4: 저희 이 셔츠 핑크색으로 있어요. 네. 마침 또 핑크색으로 입으셨네요. 예,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have this shirt in pink.
0: There you go. in이 들어가야 되겠죠?
4: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will과 have to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will have to do something. 이러면 뭐뭐 해야 할 것이다. 뭐뭐 네. 해야 할 거예요.
4: 아하.
0: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너 그거 다시 해야 할 거야. 너 그거 다시 해야 할 거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0: 네, 많이 많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4: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네.
0: 자, 우리 한 주 마무리하면서 여행 영어를 한번 해볼 텐데요.
1: 그렇죠.
0: 자, 오늘은요. 구운 통닭이 되긴 싫었다. Part 1 되겠습니다.
1: 좀 많이 더웠나요?
0: 많이 더웠어요.
1: 많이 더웠죠.
0: 자, 슬기 씨는 네. 평소에 그런 피부 관리나 이런 거 네. 관련해가지고 특히나 네. 이제 뭔가 덥고 이런 날 햇볕이 뭔가 강하면 네. 이런 선스크린을 무조건 발라야 되잖아요.
1: 무조건 바르죠.
0: 그거 스킵을 안 하세요?
1: 절대. 그런 적 없고 그리고 저는 화장을 좀 평소에는 두껍게 안 하는 편이라서
0: right, right.
1: 그 선스크린을 거의 뭐 1시간, 2시간 단위로 계속 발라요. 그냥.
0: 와, 저는 그거를 그게 전설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냥 아침에 한번 바르는 것도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귀찮거든요. 나 한번 발랐는데 이 정도면 어디야? 안 하는 것보다 낫지 했는데 그걸 계속 또 해줘야 된다.
1: 계속 발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지금 뭐 김이 죽은 깨가 말도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더 이상은 방치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에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0: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약간 피부 관련돼서 선스크린 관련된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1: 꿀팁까지 지금 또.
0: 그렇습니다.
1: 좋아요.
0: 그 안에서 또 영어를 흡수해야죠.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를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얘좀 봐. 구운 치킨 같네.
1: 오.
0: 상대방한테 구운 치킨 같다. 이 얘기는 얼마나 탔는지 알겠죠?
1: 그쵸. 감도 안 오네요. 아니,
0: 맞습니다.
1: 보통은 이제 치킨이 뽀얀데
0: 아하.
1: 좀 많이 구워져서 그을려지면은 좀 약간 거뭇거뭇하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거를 또 예쁘게 이렇게 구운 치킨이라고 얘기하니까.
0: 그래도 좀.
1: 예.
0: 그래도 좀, 네. 자, 두
1: 약간은.
0: 번째 미션은요.
1: 응?
0: 내가 너한테 한 100번은 경고하지 않았니?
1: 100번.
0: 또, 친구들 중에 유독, 그런 거 끈적거려서 안 발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1: 아유, 많죠. 가까이 이제 저희 집에 있는 남편이요.
0: 그렇군요. 뭔가 이렇게 그런 거. 근데 이제 해변 갈 때는 특히나 꼭 발라줘야 되잖아요. 그쵸?
1: 그쵸.
0: 자, 여기 있는 문장들을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살이 얼마나 탔는지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어머머머, 오, 이제 막, 오, 완전 구운 치킨 같아.
0: What are you saying?
1: Look at you. 쿡 치킨. 오버쿡 치킨.
0: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1: 내가 너한테 한 100번 경고하지 않았나? 선스크린, 선크림 중요하다고? 100번 경고하지 않았어?
0: What?
1: I told you. Sunscreen is so important, sunshine. Okay?
0: I know, but hey, don't touch it. It burns.
1: Why?
0: No, ow, it burns. Don't touch it.
1: 그러니까 선스크림 바르니까.
0: 아이고, 결국엔 맛있는 치킨 드셨다고
1: 아,
0: 했어요.
1: 좋아요. 그거라도 이렇게 속을 달래니 얼마나 행복해요.
0: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표현 많습니다, 여러분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쳐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3: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2: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3: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친구를 딱 봤는데 시커매져 있는 거예요. 네.
1: 아이고.
0: 얘좀 봐. 구운 치킨 같네. 표현력이 아주 좋아요.
1: Look at you. 쟤좀 봐. You are like a, 너는 마치 구운 치킨 같다. 구운 치킨?
0: 구운 치킨.
1: 우린 구운 치킨을 다 그냥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잖아요.
0: 그 프라이 치킨은 튀긴 거죠.
1: 튀긴 거예요? 튀긴 게
0: 그렇습니다.
1: 오래되면 구운 거 아닌가요?
0: 그런 거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그럼 그러면 파이어 쪽으로 가볼까요? 예.
0: fire.
1: 파이어 치킨.
0: 불치킨이군요.
1: 아우, 얼마나 강렬해요. 예, 파이어 치킨.
0: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fire chicken. Alright, so look at you. 이러면서 you're like a fire chicken. 근데 맛있을 것 같기도
1: 그죠,
0: 합니다. 자,
1: 그죠.
0: 정답은요. roast 치킨.
1: 들어봤어요.
0: 들어봤나요? 그렇죠. 보면은 프라이 치킨, 튀긴 치킨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돌리는 그런 거
1: 전기
0: 맞습니다.
1: 장작구이 뭐 이런 거.
0: 그것도
1: 너무
0: 맛있거든요.
1: 맛있잖아.
0: 네.
1: 기름이 쭉 빠져가지고 아주 담백해요.
0: 그거 먹으면 나살안 쪘다 이런 생각할 때
1: 그럼요.
0: 있어요.
1: 그건 단백질이거든요.
0: 그렇죠. 자, 로스트 치킨 이게 바로 구운 치킨입니다. 로스트 자체가 구워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로스트 치킨 원래 치킨 뭐꼭 치킨만이 아니라 이렇게 음식으로서의 치킨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 때는 앞에 관사를 안 넣어요. 원래는 보통 로스트 치킨 그래서 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한 마리의 뭐
1: 치킨.
0: 1인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 어를 또쓸 수가 있습니다.
1: 그래서 여기서는 붙었군요.
0: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음식으로 나는 뭐 1인분 뭐 한번 먹을 거 그거 굳이 강조 안 하겠다고 빼도 되고 넣어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so roast chicken 얘기가 나왔고요. 여기 보면 지금 look at you 이랬습니다. look at you 이거는 나름대로 굳어져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딱 봤는데 굉장히 특이해 보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예뻐 보일 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만났을 때 look at you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것도 암기하는 거는 별로죠. 이걸 응용할 수가
1: 그쵸,
0: 있잖아요.
1: 그쵸.
0: So, look at someone.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So, 뭔가를 본다라고 할 때, at이라는 전치사를 쓰게 되면 정확히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룩에서 암기하면 되겠구나. 무조건 뭐 보는 건 룩 at이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1: 맞아.
0: 이게 뒤에 전치사가 at이 올 때도 있고 뭐 into가 올 때도 있고요. 어떤 면을 본다고 하면 look on도 될 수도 있고요.
1: 아, 또 때에 따라 다르군요.
0: 다 달라요. 오케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본다라고 할 때 가장 무난하게 많이 쓰는 게 이건 거예요.
1: 예.
0: So look at someone or something, right?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 guy

0: 이라는 말 많이 쓰세요. Oh, look at that guy. 무슨
1: 아,
0: 말.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와, 얘좀 봐봐. 할때 guy를 한번 써보세요. 이 친구 봐봐. 그럼 어떨까요?
1: Oh, look at this guy.
0: 그렇죠. Hey, look at this guy.
1: 예.
0: 그렇죠? 무슨 뭐 드라마 같은 데서 지나가다가 하면서 Oh, look at this guy. He's really funny. 뭐 이러면서,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진행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1: 네.
0: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슬기 씨가. 지금 뭐 남자친구 뭐 남편 뭐 이런 사람이랑 같이 카페에 앉아 있는데
1: 예예.
0: 어떤 여자분들이 들어왔어요.
1: 오.
0: 근데 자동으로 automatically 그 남자의 목이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1: 아,
0: 그래서
1: 정말.
0: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너그 여자애들 보고 있니? 너그 여자애들 보고 있어? 너 보고 있니? 이렇게 해야겠죠. 진행형으로.
1: Are you looking at girls?
0: 그 여자애들이니까.
1: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0: 그렇죠.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those girls?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1: 아, 정말. 이런 말도 안 나오죠. 뭐 하는
0: 안
1: 거예요?
0: 가요?
1: 하면서.
0: 바로
1: 네.
0: 그냥. Okay. So, look at something. 시제 바꿔가면서, 주어 바꿔가면서 입영작 연습하셔야죠.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Look at this guy.
1: Look at this guy.
0: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1: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0: Alright, 여기서는 와, 널 봐라. 넌 마치 여기서 like는 뭐뭐 마치 뭐뭐 같은 이런 뜻이죠. 읽어보겠습니다.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1: Look at you. You are like a roast chicken.
0: 자, 그랬더니 친구가 얘기합니다. 고맙네. 선크림을 좀 발랐어야 했는데 알고는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cream. 그죠? 고마워.
0: 이거는
1: 뭐뭐 써야
0: 비꼬는 느낌이
1: 되는데.
0: 아시죠?
1: 그렇죠. 놀린 거에 대해서
0: 맞아요.
1: 뭐
0: 아유,
1: 인증할 순 없으니까.
0: 고마워. 이런 느낌.
1: 예. 그럼 여기가 선크림인데,
0: 네. 스펠링을 한번 잘
1: 그쵸.
0: 볼게요.
1: 선크림.
0: 오케이.
1: 이거 아닐까요?
0: Alright.
1: Yeah.
0: 자, sun하고 하이픈 하나 긋고 크림을
1: 크림.
0: 했는데
1: 네.
0: 여러분 쓴 거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정답은요? 선크림 뭐요?
1: 선스크린. 아, 이렇게 써 있어요. 선크림에 그 앞에 선스크린 이렇게 써
0: 선스크린. 그렇죠.
1: 있어요. 예.
0: 자, 그 이유가 이게 사실은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선크림도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이거는 나라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1: 네.
0: 일반적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 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가 압도적으로 선스크린이에요. 그러다
1: 네.
0: 보니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뭐 선크림은 콩글리시다 이러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1: 아,
0: 오케이.
1: 그래요?
0: 그럼에도 선스크린을 강력 추천을 할게요. 스크린 한다는 게 뭔가를 걸러준다는 느낌이 있어요. 오케이.
1: 네.
0: 그래서 선을 이렇게 탁 필터해주는 느낌, 막아준다는 느낌 그렇게
1: 네.
0: 생각하시고요. 자, 여기 지금 발랐어야 했는데라고 했는데요. 이 바르는 행동을 동사로 뭐로 표현했을까요?
1: Put on인가요?
0: Put on,
1: Yes.
0: yes. 자, 우리 여러분 put on 기억나시죠? 이거 옷을 입는 동작을 할때 쓰는 게 put on이었어요, 그렇죠?
1: 네.
0: 그래서 뭐, Oh, what are you doing? 이랬을 때 I'm putting on my shirt, I'm putting on my socks. So 뭔가를 입는 동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어떤 이런 화장품이라든가 선스크린 같은 제품을 바른다라고 할 때도 동작 강조예요. 한참 바르고 있는 동작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 오.
0: So, put on or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갈 때는 apply도 써요.
1: 제공하는 거죠. 아닌가요?
0: 그건
1: apply?
0: 아닙니다. apply, 제공하다?
1: 제공하는 거 아닌가요?
0: 그거 아닙니다.
1: 아,
0: 그래서
1: 예.
0: apply, 그리고 바르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
1: 오.
0: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연고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거 뒤집어 보면, 뒤에 directions 어떻게 바르느냐 할때
1: 예.
0: apply라는 동사가 무조건 나옵니다.
1: 아.
0: apply a small amount를 어디에다 발라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1: 오.
0: 얘가 조금 더 전문적인 느낌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 네.
0: So put on, apply. 자, 그러면 바르는 동작 강조를 했잖아요.
1: 네.
0: 그러면 지우는 거는 뭐라고 할까요? 화장 이렇게 묻은 거를 지우는 거. 이거는 화장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알 수도 있는데, 메이크업
1: 아,
0: 같은 게 지웁니다.
1: cleanser. cleansing. cleanse.
0: 자, 우리가,
1: 다음이에요?
0: 우리가 보통 메이크업, 뭐뭐,
1: remover.
0: 그렇죠.
1: 아.
0: 그래서 하나 써주세요.
1: 아, 그러면
0: 제거한다라고 씁니다.
1: remove가 되겠네요. 예.
0: Remove 동사? 맞습니다.
1: 오호.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풀어내 direct한 즉 완전히 반대 동작으로다가 지운다라는 행동을 할 때는 remove를 쓰는 게 가장 무난한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갑자기

0: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네.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remove하는 거는 좀 general한 표현이고요. wash off라는 표현도 좋아요.
1: 오호.
0: 이거는 뭔가를 씻어내다가 되겠습니다.
1: 아하.
0: Okay, so wash off the dirt. 예를 들어 흙이 묻어있거나
1: 예.
0: 화장품 뭐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wash는 뭐를 사용해서 닦는 거죠?
1: water.
0: Right. 그래서
1: 예.
0: 뭔가 물 같은 것으로 씻어내다. wash off something.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Alright, 아무튼 뭐 바르고 지우고 하는 얘기를 다 했어요. 자, 근데 아시죠? 패턴이 가장 중요합니다.
1: Yes.
0: 표현도 중요하지만요. 뭔가 구성을 이루는 패턴이 중요한데 여기서 some sunscreen을 바르다는 이해가 됐어요. 그죠?
1: Yes.
0: Put on some sunscreen. 그런데 여기 말투를 보세요. 선스크림을 좀 발랐어야 했는데 발랐단 얘기예요?
1: 못 발랐어요.
0: 그렇습니다. 뭔가 후회가 느껴지죠. 그렇죠? 예전에 한번 사실 왕초보 영어에서 다룬 적이 있긴 했는데
1: 네.
0: 얘는 왕초보 수준보다 훨씬 올라가요.
1: 아하.
0: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맛배기로 계속 느끼셔야 됩니다.
1: 아.
0: 자, 오늘 이해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1: 네.
0: Should have PP. 얘는 패턴이에요. 변할 수가 없어요.
1: 네.
0: Should have PP 형태. 이렇게 쓰게 되면 뭐뭐를 했다,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했어야 했는데 아우 할 걸 이런 후회를 표현할 때 쓰는 패턴이에요.
1: 어허.
0: 그래서 여기서는 PP 형태, put의 PP 형태도 put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should have put on something. 아, 내가 그걸 발랐어야 됐는데 실제로 발랐어요?
1: 못 발랐습니다.
0: 못 발랐습니다.
1: 네.
0: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야, 너 로션을 좀 발랐어야 해. 너 여기 다 허옇게 올라왔잖아.
1: 그래.
0: 이렇게 하면서 자, 너는 약간의 로션, some lotion 발랐어야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You should have put on some lotion.
0: 그렇죠.
1: Yes.
0: You should have put on some lotion. 오케이, okay, 근데 should have를 많이 붙여서 should have이라고 많이 합니다.
1: Should have.
0: 자, 아...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됐는데
1: 아,
0: 내가 공부했어야 됐는데 더 열심히 말이야.
1: 다시 스무 살로 돌아가고 싶다. I should have studied hard.
0: 더 열심히?
1: Harder.
0: Harder.
1: Oh.
0: 너무 잘하셨어요.
1: Yes.
0: 여러분들 틀리셨어도 괜찮아요. Should have PP 형태. Put은 PP도 put이라고 했고요.
1: 네.
0: Should have PP 형태.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거 얘를 붙이세요.
1: 붙여서.
0: 그래서 should have, should have, should have. 이렇게 하면은 왜 장점이냐면 should have 뒤에 PP, should have PP, should have PP. 더 빨라지죠, 그렇죠?
1: 그리고 이게 들릴 때도 should have로 우리가 연습을 하면 또 should have 했을 때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0: 맞아요. 그리고
1: 에이.
0: 오히려 should have가 더 발음이 어려워요.
1: 그러네요.
0: 여러분들. So, oh, you should have done something. Oh, I should have done something. 그래서 이 병장 이게 손으로 연습을 하신 다음에 입으로 할 때는 연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should have이 아 뭔가 후회하는 거 못한 걸 얘기하는구나. 여기 뇌에서 또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손형작, 입형작 하는 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 수준으로 하는 게 정말 맞는 거거든요. Alright? 자, 그리고요. 하나 더 참고로 보여드리자면 이걸 부정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1: 네.
0: 아, 뭐 했어야 됐는데 실제로는 못했어도 있지만
1: 예.
0: 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1: 아,
0: 해버린 거.
1: 그런 상황도 많죠.
0: 가능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shouldn't have PP라는 표현이 있어요. Shouldn't have PP. 이거는 얘를 should에서 shouldn't로만 바꾼 거예요.
1: 네.
0: 이러면 아 내가 마유한테 전화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1: 한 거네요.
0: 한 거예요.
1: 아, 전 남친이라서 술 먹고 했나 보다.
0: 그런
1: 아이고,
0: 거예요.
1: 아이고, 아이고,
0: 그런 느낌입니다.
1: 항상 후회했거든요.
0: 후회, 후회.
1: 네.
0: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오늘은 should have PP를 아, 조금 더 건드려본다. 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Alright? 자, 읽어볼게요.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1: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0: Alright, 후회를 하게 됐어요.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내가 너한테 한 100번은 경고하지 않았니?
1: 오.
0: 이거 바르라고 했잖아, 이러면서.
1: 그쵸. Didn't I you like 100 times? 100번. 100번, 한 100번 할 때 이거 like인가 봐요. 근데 경고하는 거니까.
0: 내가 너한테 뭐 하지 않았어?
1: 내가 너한테 경고하다를 넣어야 되잖아요.
0: 맞아요.
1: 경고는 우리 항상 그런 거에서 본 적이 있어가지고
0: 빙, 빙, 빙 하는 거 그렇죠?
1: 예. Warn.
0: 오, warning도 아니라 warn.
1: Warn. 왜냐면 didn't니까요. 동사 원형.
0: 오, 예. 오케이. 그냥 didn't니까요 하니까 왜 그거랑 상관 있죠? 했는데
1: 항상 어리둥절할 수 있어요. Right.
0: 자, so did you 이게 아니라 didn't you 하니까 하지 않았니? 자, 그리고 나서 warn 정답입니다. There you go. 우리가 warning 이렇게는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네. warning. 그거는 경고라는 명사가 되는 거죠. 네. 자, 그것의 기본형 경고하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발음할 때 R이 살아있죠.
1: 예.
0: So, one 이러면 안 돼요. 앞으로 더 이상 warning 이러면 안 되고요. 혀를 뒤로 당긴 채 ning 하셔야 됩니다. So, like this. war, 혀가 당겨지고 ning. warning, 빠르게 하면 warning, warning. 해보세요.
1: Warning. Warning.
0: 우,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게 돼요. So, 여기서는 warn, right? Didn't I warn you?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제가 이거를 사실은 아마 영어 수업이나 이런 데서 이걸 알려주는 데는 우리밖에 없을 것 같은데
1: 맞아요.
0: like라는 게 나왔잖아요.
1: 네.
0: 근데 이거는 구어체에서 많이 나옵니다. like는요, 뭐뭐 같은도 있고 뭐 좋아하다라는 뜻도 되지만요, about 같은 효과를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1: 네네.
0: 대략 이건데 제가 일부러 한이라고 썼어요.
1: 네.
0: 한국에서도 우리가 한국어로도 한 300불? 뭐, 한 30초?
1: 오.
0: 이런 식으로 한이라는 단어를 이제 쓸 때가 있죠.
1: 엄청 쓰죠.
0: 뭔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날 때.
1: 네.
0: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거는 보여드릴게요.
1: 아하.
0: Right. I watched it like 10 times. 예를 들어, 어떤 유명한 그 시리즈가 있어요.
1: 예.
0: 너 그거 봤어? 내가 그거 봤니? 드라마? 그랬더니, 너 한 10번 봤나?
1: 오.
0: 이럴 때, 사실 about 같은 걸 써도 되지만, 이렇게 회화체에서 많이 쓴다는 거예요.
1: 그럼 it's like, unlike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0: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네. 이게 뭔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을 때 쓰는 습관 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무게가 그거 어느 정도 무게가 돼 했을 때 it's like 20 pounds
1: 오.
0: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느낌. 그래서 제가 따따따 쓴 겁니다.
1: 그거 한 20 파운드?
0: 맞아요. 오케이. 요거 연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예. 한번 해보세요.
1: I watched it like 10 times.
0: 그래서 약간 고민.
1: 예.
0: 두 번째 거요.
1: It's like 20 pounds.
0: 어허. Uh-huh.
1: Mm-hmm.
0: 자, 그 이것도 내가 한 100번? 가볼게요.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1: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0: Alright. So 100, 100 상관없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마지막이죠. 알아. 야, 만지지 마. 아, 따가워, 따가워, 따가워.
1: 어허, 이거 엄청 따가워. 막 껍질 벗겨지잖아요.
0: 장난 아니죠.
1: I know. Hey, don't touch it. 이 따가워.
0: 이 따가워.
1: 이 따가워. 따갑다. 와, 따갑다 진짜 모르겠는데요.
0: 그렇죠.
1: 간지럽다는 itchy.
0: 오.
1: 생각이 나는데.
0: 그거 아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1: 그래요?
0: 근데 그렇다고 아는 단어 그거밖에 없으니까 간지러워 그러면.
1: 그럴 수 없잖아요.
0: 더 긁어줄까?
1: 이거는 정말 모르겠어서.
0: 오케이. Okay.
1: 네, All right. 기권할게요.
0: Alright. 아니, 모르는 거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데,
1: 예.
0: 보여드리겠습니다.
1: 나갔다.
0: 그런데 단어 자체는 아는 걸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뜻인지만 모르는 걸 겁니다.
1: 아,
0: 뭐냐면,
1: 아!
0: It burns.
1: 그을렸다는 거잖아요?
0: 이 burn이라고 하는 게 타는 듯한 기분을 주는 거예요.
1: 우와.
0: 네, 그래서 우리랑 조금 생각하는 개념이 달라서 그런데 이 burn은 뭔가를 태우다라는 뜻도 되지만 뭐가 타다라는 뜻도 되고요. 이렇게 뭔가 통증 얘기를 할 때 특히나 뭔가 쓰리고 따가운 거 얘기를 할 때 it burns 라고 얘기를 많이 쓰게 됩니다.
1: 네.
0: 얘도 발음할 때 R 살아있죠.
1: 예.
0: 그래서 아까 warn처럼 혀를 당기고 은 하고
1: 아하.
0: finish 하셔야 돼요. 자, 해볼게요. burn, burn,
1: burn,
0: uh-huh.
1: burn.
0: burn. There you go. 그래서 사실 통증을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몇 개 있지만은 burn은 특히나 그런 화상을 입거나 했을 때 따가운 느낌인 거고요.
1: 네.
0: hurt는 정말 누군가 어디를 가격을 하거나 뭔가 어디에 부딪혔거나 해서 통증이 있는 거 있죠.
1: 그쵸.
0: right? 쑤시고 통증이 있는 거는 hurt라고 동사를 표현을
1: 살짝 하시면. 다르네요.
0: 그렇죠. 약간 살짝 느낌이 다를 수 있겠어요.
1: 네.
0: 그래서 만지지 마. 아, 나 이거 쓰려 쓰려 이러면서. 자, 읽어볼게요.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1: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0: I know.
1: Hey, don't touch it. It burns.
0: I know.
1: Hey, don't touch it. It burns.
2: 미션 정리할게요.
3: 얘좀 봐. 구운 치킨 같네.
4: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2: 네, 내가 너한테 한 100번은 경고하지 않았나? 않았니?
4: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2: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4: 주세요.
5: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0: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5: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0: I know.
1: Hey, don't touch it. It burns.
0: I know.
1: Hey, don't touch it. It burns.
2: 네, 입영작 시간입니다.
4: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2: 네, 첫 번째는 look at someone or something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 네.
3: 얘 좀 봐. 널 봐봐.
4: Look at you.
2: Look at you. 이 사람 좀 봐. 가이를 써보세요. 이 사람 좀 봐. 이 남자 좀 봐.
4: Look at this guy.
2: Look at this guy. 너 저 여자애들 보고 있는 거야?
4: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2: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Look at you. Look at this guy.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Mm-hmm. 자, 다음은요? Like. 고민하는 느낌으로.
4: 네.
2: 자, 그거 대략 20파운드 정도야.
4: It's like 20 pounds.
2: There you go. 나 그거 한 10번 봤어.
4: I watched it like 10 times.
2: 아, 그렇죠.
4: Yeah.
2: 고민하는 느낌.
4: 그렇죠.
2: 자, 내가 너한테 한 100번은 경고하지 않았니? 내가 너에게 경고하지 않았어? 한 100번?
4: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2: Ooh, nice. 읽어볼게요. It's like 20 pounds. I watched it like 10 times.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Alright,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4: 주세요.
6: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7: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6: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7: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2: 미션 해결할게요.
4: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0: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4: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0: I know. But hey, don't touch. It burns.
4: 안 만졌는데?
0: Hey, don't touch. Don't even think about it.
4: Okay, okay.
2: Great job, you guys. 마무리 깔끔합니다.
4: 네.
2: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4: 너 그거 다시 해야 할 거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 will have to do it again.
2: Alright. Will 그리고 have to를 섞은 말투였죠. 그렇죠? 해야
4: 네.
2: 할 거야.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Like를 써보는 거예요. 굉장히 구어체 느낌. So like를 써서 다음을 영작해 주세요. 나 마유한테 한 100번 전화했어. 자, 대략이란 느낌 좀 들어가 있죠?
4: 예.
2: 나 마유한테 한 100번 전화했어. 네, 만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4: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2: 많이 많이 도전해주세요. 자,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복습 조금 해주시고 저희는

0: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대련.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콩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호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겠네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펭귀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이렇게 상대방의 말에 또는 의견에 동의하는 표현이 agree잖아요. I agree라고 할 수도 있고요. I couldn't agree more. 더 이상 내가 동의할 수 없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는 I feel the same way. 나도 똑같이 느낀다. I'm with you.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동의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연이 엄청 매력적인가 봐요. 근데 케빈은 아직 자고 있어요? 아이고, 케빈 엄마가요. 드라마 얘기하느라고 케빈도 그냥 깜빡하셨습니다. Could you check on him? 가서 좀 볼래? 하고요. 어머니가 부탁을 하시죠. 이렇게 우리 check on 이라는 것이 뭐뭐를 확인해보다 또뭐 이상이 없는지 살펴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I'll go and check on the kids. 내가 가서 애들이 잘 있나 보고 올게. 이런 말할 때도 check on 쓸수 있고요. Could you check on the order? 저희 주문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할 때도 check on 쓸수 있습니다. 자, 우리 크리스틴이 갔죠? Knock, knock, knock. Kevin, it's high noon. Wake up! 케빈, 해가 중천에 떴어. 어서 일어나. 막 똑똑똑똑 깨우고 있습니다. High noon에서 이 noon이요. 12시인데 정오, 낮 12시입니다. 그러면 또또또또 시간이 지나서 밤 12시, 우리 자정이라고 할 때는 midnight 쓸수 있죠. noon, midnight. 함께 알아두시고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뭔가 케빈은 말을 하는 것 같긴 한데 크리스티는 잘안 들리는 것 같죠? 뭐라고? 아니 나 그냥 들어간다 하고 딱 들어갔더니 식은땀을 케빈이 막 흘리고 있어요. You're in a cold sweat. 무슨 일이에요? 나 몸이 좀안 좋아가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재밌게도 weather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이 표현은요, I'm feeling, 나는 느끼는 중이다. under는 뭐뭐 아래잖아요. the weather, 날씨. 날씨 아래에 있는 걸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막 이렇게 뭔가 비구름 같은 게 이렇게 쭉 내려앉으면 내 위로. 몸이 뭔가 그쵸, 무겁고 찌뿌드드 꼭 아프지는 않아도 우리 흔히 말하는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걸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이라고 표현합니다. 의미 생각하면서 함께 말해 볼게요.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노란 부분 강조해서 다시 한 번이요.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몸이 좀안 좋아. 케빈 엄마도 놀라서 막 뛰어오셨죠. 아니, 언제부터 그랬어? 아프면 엄마를 불렀어야지. 막 이렇게 야단은 아니고 안타까워서 말씀을 하시니까요. 아니, 불렀는데요. 수다 떠느라고 내 목소리가 안 들렸나 봐요. 아우. 어떡해요. 수다 떠느라 아픈 케빈을 알아채지도 못했어요. 지금부터라도 잘 간호해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듣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아픈 건 아니지만 몸이 왠지 좀안 좋을 때. 나 몸이 좀안 좋아.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I'm feeling under the weather입니다. 비슷한 표현 우리 배워볼까요? 오늘 뭔가 안 좋아. 비슷한 표현이죠. 뭔가 아픈 건 아니지만 컨디션이 안 좋고 기분도 왠지 좀 처지는 것 같고 뭔가 안 좋다 할때 쓰는 게 feel off입니다. I'm feeling off today. 오늘 내가 아니야, 내 자신이 아니야 이런 느낌이 되겠죠. I'm feeling off today. 자, 이 표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오늘따라 왜 이러죠? 머리가 멍하기도 하고, 몸도 왠지 불편하고, 오늘 뭔가 안 좋아. 어떻게 말한다고요? I'm feeling off today. I'm feeling off today. Good job. 그런가 하면요. 나 감기 기운 있어요. 어떤 질병의 증상이 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I'm coming down with the cold. Come down with가요. 그런 증상을 겪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뭐뭐한 기운이 있다. 그죠? 이럴 때 I'm coming down with the 하고 증상이나 질병 같은 거 얘기해 주면 되겠죠. I'm coming down with the cold. I'm coming down with the cold입니다. 자, 그럼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코가 맹맹하고 목도 가렵고 기침도
자꾸만 나와요.

어제 학교에서 좀 춥더라니, 감기 걸린 건가? 나 감기 기운이 있어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I'm coming down with the cold. I'm coming down with the cold. Good job. 오늘은 몸이 편치 않을 때 쓰는 표현 배워봤습니다. 아픈 건 아닌데 우리 몸이 좀 그렇다, 찌뿌드다, 컨디션 안 좋다 할때 쓰는 표현이 feel under the weather 또는 feel off가 있었고요. 그리고 뭔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할 때, I have a cold도 좋지만, I'm coming down with the cold. 이런 표현도, 생생한 표현도 배워봤습니다. 배운 내용들 적재적소에 꼭 사용해 보셔야 진짜 내거 되는 거 아시죠?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으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꼭 내 친구 무리에 같이 껴서 놀고 싶어하는 내 동생. 동생 몰래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려는데 문 앞에서 딱 마주쳤어요.
1: 오빠, 나 빼고 어디 놀러 가?
0: 눈치가 빠르다니까. 눈치가 빠르다니까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You have good feelings?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2: Oh, Kevin, are you making dinner tonight? What are you making with a cucumber? Is it a side dish?
3: Sorry, Christine. We're not eating this.
2: Huh? What? If you're not going to eat it, why are you slicing it?
3: Don't eat it. It's for the face.
2: What? Interest in skincare out of the blue? You're not interested in these things.
3: Well, now I am. Yesterday, I decided to take more interest in skincare.
2: Something smells fishy here. Are you going on a date?
3: How did you know? You're so intuitive. You're so intuitive. You're so intuitive.
2: What if the date goes badly? You put so much effort into it.
3: Christine, don't spoil it for me. Hurry and put the cucumber on my face.
2: Oh, why me?
3: Make sure you cover the whole face.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카툰 잉글리시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다음날에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요, 어떤 준비하세요? 저는 피부 관리에 신경을 쓰는데요. 막 예전에는 이쁘게 하려고 막 팩도 붙이고, 그죠? 또 이렇게 뭔가를 발라놓고 기다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보다 당일에 화장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우리 케빈이요. 평소에는 피부 관리에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얼굴에 뭔가 오일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거겠죠?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 담았습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 해봐요. 통통통통통통통 요리를 하고 있는 듯한 케빈. 뭐 맛있는 거 만드나 하고 봤더니 오이를 썰고 있습니다. 오이 반찬 만드는 걸까요? 아니래요. We're not eating this. 먹는 게 아니라면 뭘까요? 짜잔, 얼굴에 붙이는 겁니다. 오이 마사지를 하는 거죠. 아니, 오이 마사지라고?

interested in skincare out of the blue? 갑자기 왜 피부 관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난데없이 라는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요. 지금 크리스틴의 말에서 본 것처럼 out of the blue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out of nowhere, 갑자기 누가 튀어나왔다든지 할 때요. 그리고 all of a sudden, 마지막 표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suddenly. Suddenly, 갑자기 라는 단 한 단어 부사죠. 이 suddenly 라는 뜻과 비슷한 뜻 위에 좀 긴 표현들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평소에는 이런 거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왜 피부 관리를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아, 이제부터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부터 나 피부 관리 좀 하려고. 수상하죠? 찌릿찌릿. Something smells fishy here.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이 표현은 우리 예전에 배웠던 표현입니다. fishy가 비린내 나는 이잖아요. 여기서 발전을 해서 수상한이라는 뜻이 되고 그래서 크리스틴의 말처럼 something smells fishy라고 하면 뭔가 수상해 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안 하던 피부 관리, 오이 마사지 왜 하는 거죠? Are you going on a date? 혹시 데이트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지? 역시 눈치가 빠르다니까.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눈치가 빠르다니까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그렇습니다. You're so intuitive. You're so intuitive 라는 표현입니다. You're는요, 너는 뭐뭐 하다 라는 뜻이고 so는 매우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마지막 이 단어, intuitive. Intuitive가 직감하는, 그죠? 우리 통찰력 있게 딱 한번 보고 알아채는 이런 뜻이라서 아, 눈치가 빠르다 라는 뜻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함께 말해 볼게요. You're so intuitive. 조금 어렵죠? 한 번 더 노란 부분 강조해서 말해 볼게요. You're so intuitive. 좋습니다. 아, 역시 눈치가 빠르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까지 공들였는데 데이트 잘 안 되면 어쩌려고 그래. 노력을 이렇게까지나 하는데 이렇게 좀 놀리는 크리스틴이죠. 근데 이렇게 초치면은 케빈 좀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정색하면서 얼굴에 오이나 붙여달라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덜거리면서도 오이를 꼭꼭 붙여주는 크리스틴. 한 술 더 떠서 케빈이요. Make sure you cover the whole face 라고 당부를 하네요. 무슨 뜻? 빈틈없이 꽉꽉 채우는 거 잊지 마. 여기는 오히려 촉촉해졌는데 여기는 거칠거칠하면 안 되잖아요. 꽉꽉 채우는 거 잊지 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뭐뭐 꼭 해, 뭐뭐 하는 거 잊지 마 라는 표현 정말 많이 쓰는데요. Make sure입니다. Make sure 자체가 확실하게 하다잖아요. 뒤에 문장을 써서 반드시 뭐뭐 하도록 해라. 꼭 뭐뭐 해야 해. 이렇게 당부하는 말로 쓸 수 있습니다. 예문 보면 더 쉬워요. Make sure you close the windows 라고 하면 창문 꼭 닫는 거 잊지 마.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make sure they stay inside. 걔네들 집 안에만 있게 해. 반드시 make sure 이라는 표현도 잘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눈치 빠르단 말이야.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이요. 눈치가 빠르다니까. You're so intuitive. You're so intuitive. 비슷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리하다 라는 뜻으로 sharp. sharp가 뾰족한이잖아요. You're sharp 라고 하면 역시 예리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You're sharp. 우리 이 문장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언니가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네요. 아, 멀쩡해 보이는데. 나 빼고 재밌는 거 하러 가려고 그러지. 깜짝 놀라면서 언니가 하는 말. 야, 역시 예리해. 어떻게 말한다고요? You're sharp. You're sharp.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군. Quick-witted. Quick-witted. You're quick-witted. 라고 하면 너 눈치 빠르다 라는 뜻이 되겠죠? You're quick-witted. 이 표현도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아주 영리한 후배가 새로 왔어요. 동아리 분위기를 바로바로 파악해서 척척 적응해 나가네요. 야, 눈치 빠르군. 어떡해요? You're quick-witted. You're quick-witted. Great. 이번 시간에는 데이트를 준비하면

하면서 오이 마사지를 하는 케빈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눈치 빠른데, 예리한데 이런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눈치가 빠르다라고 할때 우리 눈치라는 말을 어떻게 할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직감이 그저 살아있는 intuitive 이런 표현, 또 예리하다 sharp 이런 표현들, quick-witted 조금 낯설지만 잘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 잘 기억하셨다가 꼭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케빈의 데이트 어떻게 될지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친구랑 기타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처음이라 어색해서 괜시리 크게 웃고 말도 많이 하고. 그런데 친구는 꽈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있기만 하네요. 야, 너도 말 좀 해. 난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엄청 노력한다고. 난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 영어로는 어떻게 말할까요? I try hard to break the strange mood.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How does it feel? Oh, your skin looks hydrated. It's because I covered your whole face.
2: Thanks to you, my skin feels better already. But why are you doing the mask? Do you have a blind date too?
1: Oh, I don't care for blind dates. It's so awkward.
2: Yeah, it's awkward on the first date. So I work really hard to break the ice. So I work really hard to break the ice. So I work really hard to break the ice.
1: How do you do that?
2: Well, I start by asking questions nonstop.
1: like a talk show host?
2: If you keep asking questions, you'll eventually find something in common.
1: Aha! Uh-huh. That's how you keep the conversation going.
2: Yeah. If you do that, you and your date will feel more comfortable.
1: Wow. You're the blind date expert. Then how come you don't have a girlfriend?
2: Christine, why must you always bring up a sore spot?
1: Calm down, Kevin. The cucumber slices are all falling off.
3: 먹어야지.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이렇게 낯선 사람들 모여있는 어색한 자리 가면 분위기 조금은 그렇잖아요. 그럴 때 누가 나서서 분위기를 재밌게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약간의 대화와 약간의 작은 웃음이 막 이어지면서 어색함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런 어색함을 깨는 케빈만의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 담았습니다. 한 장면씩 함께해요.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우이 마사지를 하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0: 벌써 skin looks hydrated. Hydrated가 이렇게 촉촉한 거거든요. 피부가 벌써 촉촉해 보입니다. 그죠? 아유, 네 덕분에 나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잠깐만요. 크리스틴은 왜 오일 마사지 하죠? 케빈은 데이트를 하니까 하는데, 혹시 크리스틴도 데이트 있는 거 아니야? 소개팅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I don't care for blind dates. 나는 소개팅에는 관심 없어 라고 딱 선을 긋네요. 자, care for 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우리 좋아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 like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care for 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 거 별로 안 좋아해. I don't care for swee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차 좀 드시겠어요? 상대방의 마음 거기에 대해서 호불호를 알 수 있잖아요. Would you care for some tea?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like 대신에 care for도 함께 공부하고 또 사용해 보세요. 자기는요, 이 소개팅은 너무 어색하고 그래가지고 싫대요. It's so awkward. awkward가 어색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 처음에는 다 어색하지. 그래서 나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엄청 노력한다고.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나는 아주 노력한다. 이거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핵심 표현이 있습니다. I work really hard to break the ice 입니다. break the ice 잘 봐주세요. I, 나는 work 노력하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really hard, 매우 열심히 노력을 한대요. to break는 깨기 위해서라는 뜻이고요. the ice, 그 얼음입니다. break the ice가 얼음을 깨다라는 거지만 이건 비유죠. 어색한 분위기를 얼음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어색한 분위기를 깨는 걸 break the ice라고 합니다. 의미 생각하면서 함께 말해볼게요. I work really hard to break the ice. 자, 노란 부분 강조해서 다시 한번. I work really hard to break the ice. 좋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은 어색한 분위기를 깰 수 있을까 하고 봤더니 계속해서 non-stop 계속해서 질문을 한대요.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은 you'll eventually find something in common. 이러다 보면은 뭔가 공통점 하나 정도는 나오기 마련이지. 공통점이라고 할 때 쓰는 말 in common입니다. 공동으로 공통적인 이런 뜻 가지고 있고요. We have a lot in common 이라고 하면 우리는 공통점이 참 많다라는 뜻. 반대로 they have nothing in common 이라고 하면 그들은 공통점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계속 질문하고 답을 하고 질문하고 답을 하다 보면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고 거기서부터 대화를 이어간다는 거죠. 아하, 그렇게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거구나. 또 이제 보니까 소개팅 expert 전문가다. 근데 이상하다. Then how come you don't have a girlfriend? 그런데 왜 여자친구가 없지? 라고 크리스틴이 케빈을 놀리기 시작하네요. 여기 사용된 표현 how come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문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왜 뭐뭐인 거지? 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라는 뜻으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How come you don't remember her? 아니 어떻게 너 그녀를 기억 못할 수가 있어?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How come it doesn't work? 아니 왜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How come you don't have a girlfriend? 아니 그런데 너는 어떻게 여자친구가 없는 거지? 이렇게요. 문맥에 맞게 사용해보면 좋겠죠. 그 말을 들은 케빈이 막 발끈하면서 일어나서 아니 sore spot을 꼭 이렇게 찔러야 되겠어? 아픈 곳을 찔러야 되겠어? 그래서 오일을 막 던지면서 크리스틴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죠.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조금 길긴 한데요.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나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 I work really hard to break the ice. Break the ice가 핵심이었죠? 자, 이렇게 뭔가 어색함에 대한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나 지금 너무 어색해. I feel like a fish out of water. 말 그대로 하면 물 밖에 나온 물고기 같다. 어색하겠죠? I feel like a fish out of water. 이 표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1: 아, 파티에 초대받았는데 나만 빼고 서로 다 아는 사이인가 봐요. 나 너무 어색해. 어떡해요?
0: I feel like a fish out of water. I feel like a fish out of water. 그런가 하면 이런 어색한 상황에서 야, 뭐라도 말좀 해봐. 이런 말 하죠. Say something. 물 밖에 나온 물고기 같다. 재미난 표현들이 있었죠. 꼭 기억했다가 사용해 볼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갑자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서프라이즈 파티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눈치 없는 동생이 아빠께 말을 걸었어요. 아휴, 할 수 없지. 다른 계획을 세울 수밖에.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The water's already spilled.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Hey, Kevin. Why do you look so down?
2: Thanks for coming, Christine.
1: You sounded terrible on the phone, so I had to come. What's the matter?
2: I told my blind date that I liked her and she turned me down.
1: Oh, no! But it's only been a few days since you met her. And you already told her?
2: Yeah. I guess I rushed it. It just suddenly came out.
1: Aww. You should have taken your time to get to know her more.
2: Should I call her again? Should I tell her to cancel everything I said and start again?
1: What? Cancel what you said? Aww. You shouldn't cry over spilled milk. You shouldn't cry over spilled milk. You shouldn't cry over spilled milk. Don't do it!
2: You're right. It's a stupid idea.
1: Hang in there, Kevin. I'll treat you to dinner, so cheer up.
2: Thanks, Christine. Then let's have some beer, fried chicken, french fries with sausages.
1: You never lose your appetite, no matter how sad you are.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우리 뭔가 하지 말았어야 될 거, 어리석은 말이나 행동 하고 나서 소위 말하는 이불킥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싫지만 되돌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엎질러진 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오늘 케빈도 엎질러진 물 같은 일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지금 너무 상심하고 있는데요. 케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재미난 카툰과 함께 생생한 영어 표현 배워볼게요. 케빈이 갑자기 크리스틴을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뭔가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케빈 표정 보세요. 기운이 없죠. 전화로 들은 목소리에도 힘이 하나도 없었나 봐요. 아, 무슨 일이야? 라고 걱정을 했더니 I told my blind date that I liked her and she turned me down. 얼마 전에 케빈 소개팅 있어서 오이 마사지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소개팅한 여자분에게 고백을 했는데 She turned me down. 그녀에게 거절당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거절하다는 turn dow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을 뭔가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제안 같은 걸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How dare

You turn me down. 네가 감히 날 거절해. 뭔가 고백했다가 차였을 때 분노할 때 이런 말할수 있겠죠? 또는 I turned down the offer 이라고 하면 나그 제안 거절했어.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여자분이 거절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It's only been a few days. 이 소개팅에서 만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좀 성급했죠. And you already told her? 아니, 벌써 고백을 한 거야? 벌써, 이미, already 많이 들어보셨죠? 문장에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Are you already done? 이라고 하면 벌써 다 했어? 음식인 경우에는 벌써 다 먹었어? 이런 뜻도 될수 있고요. She already knows. 그녀는 벌써 알고 있어. 벌써 이미 이런 뜻입니다. 아니, 만난 지 며칠은 왔다고 벌써 고백을 한 거야. 근데 케빈도 인정하죠. 내가 좀 성급했나 봐. 근데 갑자기 말이 튀어나왔다고 해요. 여자분이 엄청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죠? 그래도 좀 알아가고 시간이 필요했는데 좀 아쉽게 됐어요. 근데 케빈이 Should I call her again? 다시 전화해 볼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 되죠. 왜냐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물 대신에 milk로 표현합니다. You shouldn't cry over spilled milk. You shouldn't cry over spilled milk입니다. 문장 하나씩 뜯어보면요. You, 너는, shouldn't는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죠. cry는 울다. 그리고 over는 뭐뭐를 두고, 뭐뭐에 대해서 이런 뜻이 될수 있고요. spilt는 쏟아진 milk. 우유입니다. 말 그대로 직역해 보면 쏟아진 우유를 두고 울어서는 안 된다. 즉, 울어봤자 소용이 없다. 우리말 엎질러진 물이야랑 똑같죠? You shouldn't cry over spilled milk. 우리 이 표현 함께 말해 볼게요. You shouldn't cry over spilled milk. 노란 부분 강조해서요. You shouldn't cry over spilled milk. 좋습니다. 아유, 엎질러진 물이야. 하지 마. 괜히 전화해가지고 뭐할 거야? 케빈도 인정하죠? Stupid idea. 맞아. 네 말대로 하면 안 되겠어. Hang in there, Kevin. 힘내, 케빈. 우리 또 크리스틴이 친구니까 이렇게 기운내, 힘내하고 격려해 줍니다. 이 hang이라는 표현이 되게 재밌는데요. 원래는 뭐 매달리다, 걸다 이런 뜻이지만 뒤에 어떤 말이 오냐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 될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hang in there 이라고 하면 힘내, 기운내, 용기 주고 격려하는 말로 쓸수 있고요. hang 뒤에 out이 오면 노는 거예요. 특별하게 뭐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거. Do you wanna hang out? 같이 놀래? 이런 표현. 그리고 hang 뒤에 up 하면 전화를 끊다입니다. Don't hang up on me. 내 전화 끊지 마. 이렇게요. hang이 다양한 뜻으로 쓸수 있으니까 이제 hang 보면 뒤에 어떤 단어가 오는지 눈여겨보세요. 우리 크리스틴이 이렇게 저녁 사줄 테니까 cheer up, 힘내라고 응원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우리 케빈 보세요. 치킨도 먹어야 되고요. 감자튀김 소세지도 먹어야 되고. 케빈이요. 이렇게 마음은 슬프지만 식욕은 전혀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You shouldn't cry over spilled milk. 비슷한 표현들 배워보겠습니다. 한번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다. 한번 뱉은 말은 또 돌이킬 수 없다라는 표현이 You can't put the toothpaste back in the tube입니다. 말 그대로 하자면 한번짠 치약을 다시 튜브 안으로 넣을 수는 없다라는 뜻이죠. You can't put the toothpaste back in the tube. You can't put the toothpaste back in the tube. 재미난 표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말 실수를 했어요. 이미 마음 상한 상대방. 사과한다 해도 마음이 풀리진 않겠죠? 한번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지. 어떻게 말한다고요? You can't put the toothpaste back in the tube. You can't put the toothpaste back in the tube.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야. It's all water under the bridge now. It's all water under the bridge now. 다리 아래로 흐르는 물은 고여 있지 않죠. 물이 흐르는 것처럼 다 지나간 일이다.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어린 시절에는 여러 가지로 참 힘들었는데, 이제는 모두 극복하고 내가 원하던 삶을 살고 있어요.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야. 어떻게 말한다고요? It's all water under the bridge now. It's all water under the bridge now. Great. 이번 시간에는 케빈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다 지나간 일, 엎질러진 물, 이런 다양한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재미난 표현 많잖아요. 머리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적절한 상황에서 꼭 사용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으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장마라더니 정말 며칠째 비가 쉬지 않고 내리네요. 세찬 빗줄기에 우산에 구멍이 날 것 같아요. 비가 억수같이 오네. 비가 억수같이 오네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It's raining too much. 카툰으로 더 생생한 표현 배워볼게요.
1: Did they say it would rain today?
2: There was no mention of rain in the weather report this morning.
1: It's raining cats and dogs. It's raining cats and dogs. It's raining cats and dogs. It doesn't look like it's going to stop.
3: Could the rain be my tears?
1: This is not the time to be writing a song about your breakup. We need to think about how to get home.
3: I want to walk in the rain. The rain seems to understand how I feel.
1: Get your act together, Kevin. You drank too much beer.
3: No, I'm not drunk. It's been a while since I felt rain on my face.
1: Wait here for a minute. I'll buy an umbrella from the convenience store. Don't go anywhere!
3: I'm going to wash away all my tears with this rain!
1: Oh, stand right there, Kevin! You'll catch a cold!
3: Isn't it nice to be in the rain, rain, rain, rain, rain?
1: Oh, you're impossible!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노래 가사 같은 거 보면은요, 이 비를 슬픈 눈물에 비유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지난 시간 에피소드에서 케빈이 소개팅 한 여자분에게 이렇게 거절당한 걸 통해서 슬픈 마음을 확인했는데요.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케빈의 슬픈 마음을 대변하는 비가 내립니다.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카툰에 숨겨져 있고 또 영어로 꽉꽉 채워져 있을지 한 장면씩 함께 할게요. 케빈의 이별의 슬픔을 달래고 막 나온 두 사람. 근데 갑자기 비가 내리네요. 비 온다는 얘기 없었는데. 그런데 비가 그냥이 아니고 아주 많이 내립니다. 비가 억수같이 오네. 오늘의 한 문장 바로 나왔네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It's raining cats and dogs. It's raining cats and dogs 입니다. 이 표현은요, it's는요, 무엇무엇이다까지만 해석을 합니다. 날씨를 얘기할 때 it은 비인칭 주어라서 해석하지 않고요. raining은 비가 내리고 있는, 그리고 cats and dogs, 고양이들과 개들 아니고요, 엄청나게 라는 뜻입니다. 모두 모아서 it's raining cats and dogs 완성이 되었죠. 우리 함께 말해볼게요. It's raining cats and dogs. 좋습니다. 비가 이렇게 억수같이 내리는데요. 집에 어떻게 가야 될지. 하지만 케빈은요. 집에 어떻게 갈지, 비를 안 맞을지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Could the rain be my tears? 이 비가 나의 눈물일까? 라고 갑자기 이별 노래를 만들고 있어요. 그랬더니 크리스틴이 This is not the time to be writing a song about your breakup. 이라고 핀잔을 주죠. 지금 이별 노래 작사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뭐뭐 할 때가 아니야 라는 표현이 This is not the time 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is is not the time for this. 이것을 위한 시간이 아니다. 지금, 즉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라는 뜻. 또는 This is not the time to discuss it.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토론할 때가 아닙니다. 이런 표현도 만들 수 있겠죠. This is not the time. 자,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어떻게 집에 갈지를 생각해야지. 근데 케빈 보세요. 아니, 나는 비를 맞겠어. 비가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 같아. 지금 이별의 슬픔에 푹 잠겼거든요. 그랬더니 크리스틴이요. 막 말리면서 Get your act together, Kevin. 아, 케빈 정신 좀 차려 라고 따끔한 충고를 합니다. 정신 좀 차려 이 표현이요. Get your act together. 너의 행동을 잘 모아라. 그죠? 그리고 pull yourself together. 너 자신을 잘 끌어 모아라.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죠. 둘 다 아, 정신 좀 차려 라는 뜻입니다. 자, 정신 차려 케빈. 너 아무래도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 아니래요. 취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비를 너무 느끼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되겠어서 크리스틴이 아마 우산을 사올 건가 봐요. 아무 데도 가지 마. 여기 가만히 있어 라고 당부를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아니요. All my tears. 나의 눈물을 I'm going to wash away. 이 빗 속에 다 씻어 보내겠다. 우리 케빈 오늘 지금 이별 시인이 됐어요. 그랬더니 Stand right there, Kevin. 가지 마, 가지 마. 거기 가만히 있어. You'll catch a cold. 너 감기 걸린다고. 끝까지 걱정해주는 건 크리스틴밖에 없죠. 자, 우리 감기 증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기 하면 우리 대표적인 게 콜록콜록 기침이잖아요. cough라는 표현도 있고요. sore throat는 목이 꾹꾹꾹꾹 아픈 느낌. 그리고 runny nose, 줄줄 코가 흐르는 거니까 콧물. 마지막으로 fever, 열이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케빈 저렇게 비 맞고 가다가 이런 증상 중에 하나 얻을 수도 있겠죠. 아, 너 감기 걸린다고. 그런데 그러거나 또 말거나 지금 우리 비 맞으면서 걸으니까 너무 좋지 않니? 이별의 슬픔에 푹 빠져서 시인이 되어버린 그런 케빈의 모습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정말 못 말리는 케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의 카툰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 번이요. 비가 억수같이 오네. It's raining cats and dogs. It's raining cats and dogs. 비슷한 표현 배워볼게요. 비가 퍼붓는다. 퍼붓는다. It's pouring입니다. P-O-U-R, pour. 이 바로 뭔가를 이렇게 쏟아붓는 동작인데요. 비가 말 그대로 이렇게 쏟아부을 때는 it's pouring. It's pouring.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요. 이러다 우리 다 떠내려가게 생겼어요. 아휴, 비가 퍼붓는구나. 어떻게 말한다고요? It's pouring. It's pouring. 좋습니다. 또 하나 배워볼까요?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비가 양동이로 들이붓듯이 온다. 비가 정말 많이 올 때 쓰는 표현이죠. 이때 It's coming down in buckets 라는 표현 쓸 수 있습니다. It's coming down, 비가 아래로 내려오는데요. In buckets, bucket이 양동이잖아요. 말 그대로 양동이로 이렇게 막 붓는 것처럼 많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It's coming down in buckets.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태풍이 온다는 일기예보. 정말로 비가 퍼붓네요.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 같아요. 비가 양동이로 들이붓듯 오고 있어. 어떡해요? It's coming down in buckets. It's coming down in buckets. Great. 이번 시간에는 비가 많이 내릴 때 쓰는 표현들 중점적으로 배워봤죠. Raining heavily, raining a lot 이런 표현도 물론 쓸 수 있지만 재미있게 It's raining cats and dogs. 들이붓는다. It's pouring. It's coming down in buckets. 이런 다양한 표현들도 잘 익혀두었다가 적재적소에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같은 그리고 생생한 영어로 만나기로 약속해요.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All right, the clock started. 자, 시계가 작동을 하니까 막 소리가, 그 기계가 움직이는 소리가 막 나죠. 그리고 아래 보니까 the people unfroze.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친구들, 이 그림 보면은, 자, 1초가 있네요. black box에. 아, 그래서 바로 해리가 too close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하다. 네, 그런 뜻이거든요. Too close. Oh, that was close. 정말 아슬아슬했어. 겨우 했네. 네, 그런 뜻입니다.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Chapter 4. Defrost. Harry received a message from his data implant.
1: I'm needed. Can you make your own way home?
0: Shinoy nodded and Harry disappeared in a flash of light, off on another adventure. Shinoy enjoyed his steady walk home. Okay. 자, 친구들, 여기서 defrost. 네, 모든 게 해동이 됐네요. That is actually last vocabulary word. 자, defrost는 해동이잖아요. 친구들, 여기에서 조금 이 단어는 보통 왜 엄마가 냉동실에 뭐 고기나 아니면 뭐 떡이나 뭐 이렇게 해동 이제 그래서 꺼내서 해동을 시키잖아요. 그럴 때 defrost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재밌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Why? Because 모든 사람들 they were frozen. 그래서 해동. 그래서 해동이 되고 black box. 자, 1초 딱 남은 black box를 뭐 쓰레기통에다 버리죠. All right? Okay. 자, let us continue reading. He came across his head teacher again and chuckled.
1: Nice hat, Mr. Amitri.
0: The embarrassed couple swapped hats quickly.
2: Oh, haven't you got homework to do? Called out Mr. Amitri as Shinoy ran off.
0: 네, 네, 저번에 멈췄을 때 이 모자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 가서 숙제해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1: How's your back, Sam? Asked Shinoy.
3: Oh, it's fine, thanks. But it's my mind I'm worried about. I could have sworn I dropped my... Oh, never mind.
0: Back home, Shinoy got a friendly welcome from Milo. Morning, said Mom. Nice lie-in. Shinoy laughed and checked to see if everything had unfrozen. He looked at Myra. She was perfectly still.
4: Oh, no! Thought Shinoy. Had there been a problem restarting time?
0: He moved closer to examine her face.
5: Excuse me, Myra pulled a face. Have you heard of personal space?
0: Shinoy laughed. If only he could freeze time right now. 자, 여기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기억나세요? 네. 그 장을 봤는데 물건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노이가 you know, 저 허리 어때요? 샘, 할아버지 이렇게 하니까 다 괜찮은데 내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네, 왜냐면은 이거 떨어졌는데 딱 이제 이게 시간이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물건이 다 같이 있는 거 이 가방 속에 있는 거야. 좀 이상한 점.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또 마이라예요. 자, Myra was perfectly still. 친구들, still이라는 거는 움직이지 않은 거죠. 꼼짝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시노이가 걱정된 거예요. 아니, Myra는 아직까지도 얼어져 있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가까이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5: Excuse me, have you heard of personal space?
0: 이렇게 말하죠. 아니, 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야? 이렇게 짜증을 내죠. 그래서 네. 자, 정상적으로 왔습니다. Alright, so did you enjoy the story? Time froze. 자, 멈췄습니다. Time froze. Freeze. 네, 얼었다, 해동하다. 재밌는 단어를 많이 배웠죠? Alright, I will be back with another great book. So join me again soon. Take care, everyone. See ya.

different events. Here comes our first vocabulary word of the day. Gap, G-A-P. Gap는 아까 공백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Think about an ordinary Monday morning. 자, second word, ordinary, 평범한.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월요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친구들, you from home, 집에서 학교 가는. 이제 two events죠. 자, you're at home and this is at school. 그 가는 사이가 이제 that is the gap and that is talking about time. 자, 우리가 아침 8시 반에 학교를 출발하면은 학교에 몇 시에 도착해요? 뭐 8시 45분, 8시 50분. So the time keeps going, right?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can you stop time? 시간을 멈출 수 있을까요? No, the answer is no. It just keeps going. It says time keeps going wherever you are and whatever you're doing. 자, 어디 있던지 아니면은 뭐를 하든지 시간은 계속 갑니다.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Why do we need to know the time? Imagine a world where nobody knew what the time was. There would be no timetables, so you wouldn't know when to catch a bus or a train. You wouldn't know when school started or finished, or when shops opened or closed. It would be chaos. We need to know the time so that we can plan our lives. We use it to arrange to see our friends and family, to go to work and school, and to have fun. 자, 우리가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은 시간이 뭐 우리가 시간을 모른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학교 몇 시에 가는지도 모르고 뭐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 뭐 하루 종일 기다릴 수도 있고 그렇죠? 만약에 이런 게 다 없다면은 it would be chaos. 친구들 chaos crew 아시죠? chaos는 뭐 혼란, 막 혼돈 이런 말이니까 정말 뭐 다들 막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Right? It says 우리가 왜 시간이 필요하냐면은 왜 알아야 되냐면은 we can plan our lives. 우리가 계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맞다. 학교 끝나고 학원은 몇 시에 가야지? 그리고 시간을 알고 그리고 또 이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그냥 살 수 있죠. Right. All right. So let's continue reading. How do you tell the time? Time is measured by clocks and watches. They can tell us the time more accurately than just morning or afternoon, night or day. There are 24 hours in a day, so a clock shows the same time twice a day. Okay. 자, 우리가 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 간단하죠? Clocks and watches. 뭐, 요새는 뭐, 휴대폰에서 시간을 알려주니까. 자, let's look at our third word today. They can tell us the time more accurately. 자, accurately는 정확하게. 그래서 이런 시계나, 뭐 아니면 휴대폰이나 우리 그 시간을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How does a clock tell the time? A clock is divided up into 12 hours. Each hour has 60 minutes. The big hand points to the minute. The little hand points to the hour. O'clock is the time when the big hand points to 12. When the big hand points to 3, it is quarter past. It is half past when the big hand points to 6. When the big hand points to 9, it is quarter to. 네, 영어에서는 친구들, 이 시간을 말할 때 1시간 60분을 4분의 1로 나눠요. 그래서 quarter이라고 해요. quarter, 4분의 1. So, 뭐 15분 후, 15분 전을 갖다가 a quarter to, a quarter past. Alright? 근데 친구들, 뭐 2:15, 뭐 2:45, 2:30 이렇게도 돼요. Okay? All right. We are going to finish our book here, and we're going to learn more about time next time. All right.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and I hope to see you soon. By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 해우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56강인데요. 오늘도 시간과 빈도 관련 필수 영단어를 공부해 볼 거예요. 오늘 배울 영단어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볼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하루 계획표를 보면 무엇을 언제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숙제하기 전에 놀기도 하고 밥을 먹는 동안 TV를 보기도 하죠. 오늘은 시간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우리 학습 목표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은 시간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5개 단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단어, after인데요. 이 after은 뭐뭐 한 후에 혹은 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일 수가 있어요. We went hiking after it stopped raining.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이킹을 하러 갔어요. 근데 언제 갔을까요? After it stopped raining이니까 비가 그친 후에 갔겠죠. After는 이렇게 뭐뭐 한 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펠링 체크하고 바로 오른쪽에 써볼게요. 지금 바로 쓰면서 외워보도록 합시다. After, A-F-T-E-R 읽을 때는 after. 자, 바로 외우셨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after의 반대말 한번 살펴볼게요. Before인데요. After는 뭐뭐 한 후에였죠. Before은 뭐뭐 하기 전에 혹은 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I brush my teeth. 나는 이를 닦는데요. 근데 언제 닦냐면 before going to bed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닦는 것입니다. Before은 뭐뭐 하기 전에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이 단어도 바로 스펠링 외워서 오른쪽에 써보도록 할게요. Before, B-E-F-O-R-E 한 번만 읽어볼까요? Before, 네, 뭐뭐 하기 전에 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when. 여러분, when 하면 언제라는 의미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뭐뭐 할 때라는 의미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when 예문 볼게요. I was reading a book. 나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 읽고 있었을까요? When the phone rang. 전화가 울렸을 때가 되겠죠. when은 이렇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주어가 동사할 때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when의 의미 기억하면서 오른쪽에 같이 써볼까요? W, H, E, N, when, 뭐뭐 할 때입니다. 자, 이번에는 while인데요. 자, 스펠링을 보시면 W-H-I-L이죠.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자, 먼저 우리 스펠링부터 정확하게 써보도록 할게요. While, W-H-I-L-E. 읽어봅시다. While. 네, while 의미가 뭐예요? 뭐뭐 하는 동안. 예문을 보시면 I listen to music while I study math 라고 했습니다. 나는 음악을 듣는데 언제 듣는 거예요? While I study math 라고 했어요. 내가 수학을 공부하는 동안 음악을 듣는 것이죠. 자, 여러분, while I study math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가 수학을 공부하는 동안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while이라는 접속사는요, 이렇게 뒤에 주어와 동사가 나와서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점까지 같이 기억을 해 두신다면 여러분이 while을 직접 써볼 때도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during인데요. 이 during은 전치사로 뭐뭐 동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What did you do? 너는 무엇을 했니?가 되겠죠. 근데 언제 무엇을 했니? During the summer vacation. 여름방학 동안 무엇을 했니?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What did you do during the summer vacation? 의미는 너는 여름방학 동안 무엇을 했니? 입니다. 여러분, while과 during은 약간 다른 거예요. while은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이라면 during은 이렇게 뒤에 기간의 이름이 나와요. 기간의 이름이 나와서 이 기간 동안이라는 의미를 갖는 전치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펠링 확인하면서 오른쪽에 써보도록 할게요. During, D, U, R, I, N, G. 읽을 때는 during.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단어들을 문장 속에서 같이 연습해 볼게요. 자, 이 여자의 일과표를 보니까 그림으로 나와 있죠? 먼저 기지개를 쭉 펴요.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요? 네, 러닝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침 식사 하는 것 같죠? 아침 식사도 하고 또 무언가 쓰면서 숙제나 공부를 하면서 음악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맞은 말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 보겠습니다. She stretches. 그녀는 기지개를 펴는데 언제 펴요? 언제 스트레칭을 해요? 그녀가 달리기 전에 하나요? 그녀가 달린 후에 하나요? 달리기 전에 합니다. 따라서 before 골라줄게요. 자, 이어서 2번입니다. 그녀는 아침 식사를 하는데요. running 하기 전에 하나요? running 한 후에 하나요? running 한 후에 아침 식사를 합니다. 따라서 after로 골라주어야겠죠? 우리 after은 뭐뭐 한 후에, 그리고 before는 뭐뭐 하기 전에,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3번입니다. She listens to music. 그녀는 음악을 듣습니다. 근데 언제 듣죠? 그녀가 숙제를 하는 동안에 듣는다고 합니다. 이 뒷부분을 보니까 주어와 동사가 나와서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해석이 되므로 우리 while을 골라 주어야겠죠? During은 언제 쓴다고 했어요? During은 특정한 기간의 이름이 뒤에 나올 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while을 골라주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배운 단어들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시간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체크리스트와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해 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친구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등교길, 학교폭력 대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폭력 피해를 받은 경우 부모님과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로 피해 상황을 신고하세요. 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피해 신고 접수 즉시 긴급 구조, 수사 등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88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에서도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문 상담자와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며 문자 상담 역시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경우에도 담당 선생님과 부처에 목격 사실을 알려주세요. 폭력을 방관하는 경우 가해 학생이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학창시절을 위해 학교폭력 주저하지 말고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다양한 빈도를 나타내는 영단어를 공부해 볼 텐데요. 우리 학습

문제부터 살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나요? 또 게임은 얼마나 자주 하나요? 매일 운동을 하는 친구도 있고 전혀 하지 않는 친구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게임을 자주 하고 다른 친구는 가끔만 해요. 오늘은 다양한 빈도를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이 있고 또 가끔 하는 일이 있죠. 빈도를 나타내는 단어를 잘 익혀두면요, 이렇게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쉽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살펴볼게요. Always, always인데요. 항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먼저 스펠링부터 정확하게 써봅시다. Always, 어떻게 쓰죠? A-L-W-A-Y-S 읽을 때는 always입니다. 자, 우리가 매일 하는 일들을 이 always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My father always shops online. 이렇게 말하면 나의 아버지는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always 어떻게 해석했어요? 항상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My father always shops online 하면 나의 아버지는 항상 온라인으로 쇼핑하신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우리 항상 하는 일은 이렇게 always를 사용해주면 되는데요. 자, 그 다음 단어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usually가 나와 있습니다. usually는 보통이라는 의미인데요. 항상까지는 아니지만 별일 없으면 보통이라고 할 때는 이 usually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 단어의 usual이라는 부분이 평상시의, 보통의라는 의미를 갖는 형용사예요. 뒤에 이 ly를 붙여서 보통이라는 부사가 된 단어입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이 단어 스펠링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써볼게요. usually U-S-U-A-L-L-Y 읽어봅시다. Usually. 네, 우리 예문을 보시면 I usually drive to work 라고 했거든요. Drive to work. 출근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Drive. 운전해서 하는 거예요. I usually drive to work 라고 했으니까 나는 보통 운전해서 출근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usually, 보통보다 조금 더 빈도가 낮을 때 often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같이 살펴볼게요. often은 자주 종종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자, 발음할 때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t를 살려서 often, 두 번째는 T 발음을 생략한 채로 often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often, often 어떤 것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사실은 두 번째 T를 생략한 채로 발음하는 것이 훨씬 더 흔히 사용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often으로 발음해 볼게요. 자, often 오른쪽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펠링 바로 외우면서 써주시는 것 기억하시죠? often, O, F T-E-N, often. 자, 예문을 보면 We often work out in the gym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체육관에서 work out, 운동한다인데 often이라고 하였으므로 자주 혹은 종종 체육관에서 운동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sometimes 한번 살펴볼게요. sometimes는 often보다 더 빈도가 낮을 때 씁니다. 가끔 때때로. 자,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볼게요. sometimes. S-O-M-E-T-I-M-E-S. 자, 읽을 때는요. sometimes. 한 번 더. sometimes. 네, 좋습니다. 가끔 때때로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씁니다. I sometimes eat fast food. 나는 패스트푸드를 먹는데 sometimes라고 하였으므로 자주 먹는 걸까요?

이겠죠? 나는 가끔 혹은 때때로 패스트푸드를 먹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sometimes는 이렇게 가끔 때때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하나 더 볼게요. Never, never. 무슨 뜻인지 여러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Never은 절대 뭐뭐 않다. 내가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을 나타낼 때이 never을 사용해 줄 수가 있어요. 스펠링은 N-E-V-E-R이고요. 우리 같이 한번 써봅시다. Never, N-E-V-E-R. 읽을 때는 never.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I am never late for school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never이 없다면 I am late for school. 나는 학교에 늦는다인데 never이 있잖아요. 나는 학교에 절대 늦지 않겠죠? 그래서 나는 절대 학교에 늦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I am never late for school. 나는 학교에 절대 늦지 않는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아래쪽에 이 수치로 쌤이 빈도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항상 일어나는 일이 100% 쪽이고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쪽이 0%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항상 일어나는 일, 항상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A로 시작합니다. 네, always라고 합니다. 우리 나머지 부사들도 여러분이 직접 말하면서 복습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빈도, 보통 일어나는 일, 보통은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네, U로 시작하는데요. Usually. 발음할 땐 usually라고 해요. 자, 그 다음 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주, 종종 일어나는 일. 자주나 종종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얘는 O로 시작합니다. 네, 맞아요. 정답은 often. 자, 그리고 가끔 혹은 때때로 일어나는 일도 있죠. 우리 가끔 혹은 때때로는 영어로 sometimes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도 있어요. 절대 뭐뭐 않다라는 단어는 never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never. 각각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우리 오늘은 다양한 빈도를 나타내는 말들을 공부했는데요. 오늘 단어를 까먹지 않고 더욱더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교환 그리고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하는 것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여림파파 성기용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재밌는 책 읽으면서 영어에 빠질 준비 되셨나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책은 How the Whale Got His Throat. 이 책의 바로 마지막 시간,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과연 이 고래는 어떻게 해서 목구멍에 어떤 무언가가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바로 제기대명사 무언가에 self가 붙었는 거, 언제 이 self를 붙이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을 읽어보기 전에 그림을 보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추측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일단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아, 이 작은 물고기, The Clever Little Fish가 이 해초들 혹은 산호초 사이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왜 숨어 있을까요? 고래는 저기 멀리 보이네요. 고래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돌고 있는지 저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그림으로 가니까 와, 고래가 배가 고프지 우와, 뭔가를 쫙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쫙 빨아들이고 있어요. 이렇게 다시 먹을 수 있게 되었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을 보니까 고래가 물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쉬고 있는 것일까요? 혹은 몸에 있는 무언가를 떼어내려고 이렇게 쭉 밖으로 솟구친 것일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요.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볼 영어 학습 팁 한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구동사 혹은 수거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에 충실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수거라는 게 너무 종류가 많아서 저도 실제로 다 못 외웁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좀 잘 외울 수 있는가? 잘 이해하고 잘 외울 수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어 하나하나 그 자체의 의미에 신경을 좀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Take off the lid. Off 이렇게 떼어내는 것이죠. Take off the lid.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게 있어요. Put the block in. Put in the block. Block을 in 안에 집어넣는 거죠. 이게 put in. 집어넣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put 놓고 근데 안에 집어넣는 거다. 그래서 집어넣는 거다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혹은 put on the lid. 다시 뚜껑을 씌우는 거죠. Put 놓는 건데 on, 위에다가 놓는 거니까 put on the lid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책상이 있다면 put it down. 이것을 put it down, 아래로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put it down, put down, put down, 놓다 이렇게 막 달달달달 하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하나하나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죠. 그 다음에 put it away. Put it away. Away는 뭔가 멀리 떨어지는 거죠. 놓긴 놓는데 멀리 떨어져서 놓는 거니까 치우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하나의 의미를 결합해서 생각해서 그 다음에 결합을 해보면 이게 이런 의미구나 추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팁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글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The clever little fish went and hid himself in the mud just under the door of the equator. Shh!

0: He was afraid that the whale might be angry with him. And the whale didn't find him until he got out of his temper, and then they were good friends again. From that day on, the grating in the whale's throat, which he could not cough up nor swallow down, stopped him eating anything except very, very small fish. The starfish and the garfish and the crab and the dab and all the others were most relieved. And that is the reason why whales today never eat sailors or little boys or girls.
1: Ja, how the whale got his throat. 이거의 오늘의 그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 벌써 마지막이네요. The clever little fish went and hid himself in the mud. 자,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그 영리한 작은 물고기는 went, 가서 숨었습니다. Himself, 아, 숨겼네요. 무엇을 숨겼냐면 그 자신을 숨겼습니다. In the mud, 그 진흙탕 속에 자신을 숨겼어요. Just라고 하면은 바로. Just under이니까 바로 밑에 숨겼습니다. The door of the equator. The door, 문이죠. 뭐의 문이냐면 the equator. Equator이라고 하면 아, 적도입니다. 적도라는 거 여기서 지금 표시는 안 돼 있는데요. 북반구, 이거 발음 주의해야 됩니다. 북반구 아니고요. 반구입니다. 반구, 공구자 써서요. 그래서 이 지구가 동그란 구라면 그거의 반이니까 반구. 북반구와 남 반구의 그 중간에 가장 더운 지역이 있잖아요. 그거를 적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적도의 문, 그냥 적도라고 하면 되겠죠. 적도 바로 아래에 있는 진흙탕에 그 자신을 숨겼습니다. 쉬, 조용해. 왜 숨었을까요? 자,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아내보기 전에 여기 있는 himself, 우리 이걸 제기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self가 붙은 이 문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imself 같은 self는 언제 쓰는 것일까요? 펀리딩 그래머에서 알아보도록 하죠. 제기되면서 셀프 한번 볼까요? 예문을 보면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I hid the book under the blanket. 나는 숨겼어. 무엇을 숨겼냐면 이불 밑에다가 나의 이불이나 담요 밑에다가 나의 책을 숨겼어. 그 책을 숨겼어. 라는 것이죠. 요거 괜찮아요. 자, 그럼 밑에 거 한번 볼까요? I hid. 이번에는 나를 숨기는 겁니다. 나 자신을 숨기는 건데 I hid me under the blanket. 나는 그 이불 혹은 담요 밑에 나를 숨겼어. 왠지 우리말로 하면 괜찮을 것 같지만 숨기는 대상이 나 자신일 때 여기 있는 I와 me. I가 숨기잖아요. 근데 숨김을 당하는 그 대상이 또한 I, 동일한 사람이라면은 me라고 적으면 안 되고요. 바로 아래같이 myself. 이럴 때 self를 붙여주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주어와 목적어, 행위자와 당하는 거, 그게 같을 때는 이렇게 self를 붙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hid myself under the blanket.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숨기는 거니까 self를 붙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예문도 한번 볼까요? 우리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Help yourself라고 하면 아, 마음껏 드세요라는 의미입니다. To donuts. 도넛스 마음. 제 앞에 있는 너. 너라는 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원래 you가 생략된 거예요. You help yourself. 당신, 너 help yourself. 아, 마음껏 드세요. 너 스스로 마음껏 드세요. 그 도넛들을. 자, 요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yourself가 있는 것이랍니다. 혹시 궁금해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계속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clever little fish가 그 자신을 다른 무언가를 숨긴 게 아니라 그 자신을 숨기는 거니까 여기에서 himself라고 한 것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He was afraid. 아, 이제 숨은 이유가 나옵니다. 왜 숨었냐 하면 he was afraid. The clever little fish는 약간 무서웠습니다. 뭐가 무서웠어? 뭐가 무서웠냐 하면은 that the whale might be angry with him. 그 고래가 그에게 화가 났을지도 모르니까. 왜냐하면 말 그 clever little fish가 고래에게 계속해서 어떤 조언을 해줬는데 뭔가 제대로 잘 안 됐잖아요. And the whale didn't find him. 그리고 나서 고래는 그 clever little fish를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Until 뭐 할 때까지 he got out of his temper. 그 고래가 get out of는 나갈 때까지 뭐에서 나갈 때까지 of his temper. temper이라고 하면 화입니다. 화에서 나갈 때까지 화 밖으로 나가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화 밖으로 나가다. 즉 화가 누그러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화가 풀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0: 그래서 제가 오늘 팁스 포 스튜던스에서도 이런 관용어구나 수거 이렇게 구동사 같은 것들 get out of his temper. 자 이제 외웁니다. get out of his temper. 화가 누그러지다. get out of his temper. 화가 누그러지다. 이렇게 쓰면서 막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바로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의미 파악이 됩니다. get out of 나가다 어디에서 나가다 화에서 나가는 거니까 바로 화가 없어지는 거죠. 화 밖으로 가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해보면 어떨까요? 괜찮죠? And then, 그리고 나서, they were good friends again. 그리고 나서, the clever little fish랑 whale은 다시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끝나기 전에 여기서 한번 끊어가고요. 음원을 다시 한번 더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The clever little fish went and hid himself in the mud just under the door of the equator. He was afraid that the whale might be angry with him. And the whale didn't find him until he got out of his temper, and then they were good friends again.
0: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과연 고래는 그 격자무늬 틀을 목에서 빼낼 수가 있을까요? From that day on, 그날로부터 쭉 The grating, 그 격자무늬 틀이죠. 틀이나 망. In the whale's throat, 그 고래의 식도에 있었던, 목구멍에 있었던 그 격자무늬 틀은 which he could not cough. 그런데 그것은 그가 could not cough up. cough라고 하면은 기침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보세요. cough up이라고 하면은 기침을 해서 up. 빼내는 거예요. 그 cough up 기침해서 뱉어내다. 기침해서 뱉어내다. 이렇게 달달달 쓰면서 그냥 바로 외우는 게 아니라 cough는 기침하는 것이죠. up은 위로라는 거죠. 그 위로 기침하는 거니까 아, 뭔가를 빼 기침해서 뭔가를 빼내는 것이. 그래서 cough는 이렇게 cough up. 그거를 달달달 외우기보다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죠. Tips for students를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cough는 기침하다 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침하는 또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sneeze입니다. sneeze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재채기! 이렇게 해요. 재채기! 재채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sneeze는 재채기를 의미하죠. 이렇게 크게 크게 뭐가 나오는 것이고요. cough는 장기침입니다. 자, 그다음 계속해 보도록 할까요? nor swallow down. 그리고 그 틀을 swallow down. 삼키긴 삼키는데 아래로 삼킬 수가 없었어요. 내려다 보낼 수가 없었어요. stopped him eating everything. 그래서 이 격자무늬 틀은 stopped him. 그를 중단시켰습니다. 멈추게 했습니다. Eating anything. 무언가를 못 먹게 했습니다. Except. 그러면 그 격자무늬 틀이 목구멍에 이렇게 끼어 있으니까 뭔가를 못 먹는 거죠. 근데 뭐 빼고는 그 격자무늬에 그 중간중간에 있는 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무언가들은 먹을 수가 있겠죠. Except. Very, very small fish. 매우, 매우 작은 물고기들 빼고 그것들은 그 격자무늬에 있는 그 구멍 그 사이 틈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작은 것들은 먹을 수 있었지만 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되네요.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The starfish, the garfish, and the crab, and the dab, and all the others were most relieved. 불가사리를 포함해서 이런 동갈치나 다른 개나 이런 다른 동물들은 아주 안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 큰 것들 이렇게 뭐 큰 물고기들 있잖아요. 아 안심이잖아요. 이제 고래가 나를 안 잡아먹겠네. 못 잡아먹겠네. 왜? 목에 있었던, 목에 지금 박혀있는 격자무늬 틀 때문인 거예요. And that is the reason why whales today never eat sailors or little boys or girls 라고 되네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이유이다. 어떤 이유냐면 고래가, 오늘날의 고래가 never eat sailors. 뱃사람을 보더라도 더 이상 잡아먹는지 않는데요. 절대로 안 잡아먹는데요. 혹은 작은

0: small fish. The starfish and the garfish and the crab and the dab and all the others were most relieved. And that is the reason why whales today never eat sailors or little boys or girls.
1: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글을 읽어보면서 좀 생소한 단어들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섯 개를 제가 정리해 보았거든요. 함께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2: Equator, Equator. Singapore is almost on the equator. Just, just. He hid himself in the mud just under the door of the equator. Temper, temper. He got out of his temper. Cough, cough. I couldn't stop coughing. Relieve, relieve. All of them were relieved.
1: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오늘의 영어 지도 팁 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무조건 외워! 보다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와 맥락에 충실하기입니다. 사실 영어는 이 어휘력이 아이의 나중의 성적과 그리고 영어 구사력을 결정하는 거 맞습니다. 실제로 어휘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어휘나 표현 안에는 이런 구동사나 숙어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숙어들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저도 사실 다 못 외웁니다.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외우라고 하면은 그 양이 너무나 많아서 아이가 지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에 초점을 맞춰서 아 예를 들어서 오늘 글에 나온 cough up 이라면은 아 기침을 하면서 up 아 위로 뭔가를 뱉어내다 이렇게 단어 하나 cough랑 up 그 자체의 의미에 초점을 맞춰서 그 의미를 합쳐서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것이지만 이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어 나가고 있는가 cough up이라고 하면 그 격자무늬 틀을 뱉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침을 하면서 이렇게 뱉어내다 라는 그런 맥락, 그 흐름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에 충실하고요. 그 다음에 맥락도 충실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강의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화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요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재밌는 책 읽어볼 준비 되셨나요?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Elephant's Child의 바로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동사의 의미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쉬운 영어 말하기와 쓰기 방법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글을 보기 전에 그림을 보는 시간 가져보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 추측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일단 제 추측을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코끼리들이 다 이상하네요. 코가 약간 하마코, 돼지코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특이합니다. 오늘은 코끼리 코에 대한 내용인가 봐요.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보니까 여기 코끼리가 기린과 그 다음에 고릴라처럼 보이는 이 원숭이입니까? 고릴라입니까? 그리고 하마에게 뭔가 장난을 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추측을 해보았나요? Tips for students.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볼 영어 학습 팁 한 가지는 바로 동사 다음에 어떤 말이 필요한지 생각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영어 아웃풋이 쉬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영어 아웃풋이라는 것은 말로 하거나 혹은 글로 쓰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동사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을 학교 선생님께서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동사가 중요하다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동사 다음에 어떤 내용이 필요하지?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좋아한다. 선생님은 좋아합니다. 라고 하면은 무엇을 좋아하는데요? 라는 당연한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바로 이게 I like라는 거예요. 그러면

0: like 다음에는 좋아하는 대상이 나와야 되겠죠. 무엇을 좋아하는지까지 써줘야지 혹은 말을 해줘야지 그 문장이 뭔가 갖춰진 것 같잖아요. 빠졌다는 느낌이 안 든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like 다음에는 좋아하는 대상, 즉 목적어가 와야 돼. 이렇게 나중에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강의 중에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팁은 여기까지 하고요. 동사에 조금 더 초점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오늘은. 자, 그러면 오늘 다룰 글을 먼저 한번 음원으로 전체를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The Elephant's Child, illustrated by Laura Watson. In the high and far off times, the elephant had no trunk, only a bulgy nose, as big as a boot. He could wriggle it from side to side, but he couldn't pick anything up with it. But there was one elephant's child who was full of satiable curiosity. That means he asked ever so many questions. He asked his hairy uncle the baboon why melons tasted just so, and his uncle pinched him with his hairy paw. He asked his tall uncle, the giraffe, what made his skin spotty, and his uncle cuffed him with his hard hoof. He asked his broad aunt, the hippo, why her eyes were red, and his aunt splashed him with her broad hoof. But still, he was full of satiable curiosity.
0: The Elephant's Child, 아기 코끼리, 꼬마 코끼리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제가 미리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코끼리 코가 이렇게 길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답니다. 원래는 이렇게 뭉툭한 코였는데요. 이게 왜 길어졌는지 이 이야기에서 알려준다고 하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In the high and far off times. High라고 하면 원래는 높은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아주 먼, 우리 시대로 치면 아주 먼, 그 다음에 far off는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먼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합쳐서 옛날 옛적에가 되겠죠. 동일한 표현으로는 once upon a time이 있겠습니다. 우리 이야기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The elephant had no trunk. 코끼리는. 이 트렁크, 코끼리의 코를 트렁크라고 부릅니다. 여기 있죠. 코끼리의 코 혹은 이렇게 나무의 몸통 있잖아요. 나무의 몸통을 트렁크라고 부르기도 하고 코끼리 이런 긴 코를 트렁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없었답니다. 하하, 코끼리의 코가 없었대요. Only a bulgy nose. 자, 요거 발음 불기 아니고요. 불고기처럼 불기 아닙니다. bulgy라고 합니다. bulgy nose라고 하면 이렇게 뭉툭한. 네, 그래서 뭐 작은 코라고 해도 되고 뭉툭한 이렇게 쭉 길게 튀어나와 있지 않은 이런 작은 코를 가지고 있었는데 as big as a boot, 장화만큼이나 큰 그러니까 장화처럼 된 거는 이렇게 뭉툭한 코를 가지고 있었대요. He could wriggle it from side to side. 이 꼬마 코끼리는 코를 흔들 수는 있었대. 이렇게 큰 코는 아니지만 길쭉한 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뭉툭하게 뭔가 좀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흔들흔들은 할 수는 있었습니다. 양옆으로. But he couldn't pick anything up with it. 근데 그 코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끼리가 뭔가 이렇게 짚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짚을 잡아서 올릴 수는 없었답니다. But there was one elephant's child who was full of satiable curiosity. 자, 요거 발음 satiable이라고 합니다. satiable 아니고요. satiable. 그다음에 이게 curiosity. 자, 요거는 원래 있었던

0: 만족시킬 수 있는, 만족하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전 강의에서 배웠잖아요. 이니 붙으면 아닌 이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족할 줄 모르는,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한다는 거죠. 만족시킬 수 없는. 요게 curiosity 하면 원래 단어가 뭐냐면 짜잔, curiosity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curious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curious는 호기심이 있는 이란 뜻이죠. ity가 붙으면 명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호기심이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자, 그런데 저 그러면 왜 이 글에서 지금 이렇게 약간 앞에 보니까 in, 영어에서 어떤 철자를 생략하면 apostrophe 위에 있는 반따옴표 같은 그런 여기 있는 기호를 쓴다라고 제가 예전 강의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생략을 하고 그냥 curiosity라고 쓰면 되는데 왜 curiosity라는 이렇게 틀린 철자를 써두었을까요? 이거는 제가 추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작가님께 직접 여쭤보진 않았지만 추측을 해보자면 이런 건 것 같아요. 만약에 코끼리의 코가 정상적으로 있다면 정확한 발음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나레이션과 그 다음에 오늘 다룰 부분 및 그 다음에 앞으로 다룰 이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 이런 나레이션과 코끼리, 그 아기 코끼리, 꼬마 코끼리가 하는 말들이 아무래도 코가 아직은 작은, 즉 완전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코의 형태가 아닌 아직까지는 뭔가 덜 갖춰진 코, 그래서 약간 코맹맹이 소리, 코가 짧으니까 코맹맹이 소리를 내는 거죠. insatiable. 앞에 in 있는데 약간 생략된 것처럼 들리고요. 그 다음에 curiosity인데 curiosity. 약간 이렇게 curiosity를 약간 좀 더 강하게 약간 비염 걸린 듯한 목소리로 탁 발음하면 curiosity.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아닌가라고 한번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또 나오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That means. 그래서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했냐면 he asked, 그는 물었습니다. ever so many questions, 너무나 많은 질문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 보면은 왜 한 3살, 4살, 5살짜리 아이들 보면 엄마 그건 왜 그런 거야? 비는 왜 오는 거야? 그래서 뭐 비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는 거란다면 왜 우리는 왜 배가 고픈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하듯이 이 아기 코끼리도 꼬마 코끼리도 그렇게 질문을 하나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1: In the high and far off times, the elephant had no trunk, only a bulgy nose as big as a boot. He could wriggle it from side to side, but he couldn't pick anything up with it. But there was one elephant's child who was full of satiable curiosity. That means he asked ever so many questions.
0: 자, 이어서 가볼까요? 이 꼬마 코끼리는 어떤 질문을 할까요? He asked his hairy uncle the baboon. Baboon이라고 하면 개코 원숭이입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그의 털복숭이, 털이 많은 털복숭이 삼촌인 개코 원숭이에게 물었습니다. 뭘 물었냐면 Why melons taste just so? 왜 멜론이 just so 그런 맛이 나는지, 왜 멜론의 맛이 나는지 물었습니다. 멜론이 멜론이니까 멜론 맛이 나는 건데 그 왜 멜론 맛이 나는 거야? 라고 묻는 것이죠. And his uncle, 그리고 그 개코 원숭이 삼촌은 pinch는 이렇게 꼬집는, 아야야야야, 아프다. 네, 꼬집는 것이죠.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Him with his hairy paw. 털이 많은 손으로, paw 하면 동물의 손이죠. 손이나 발을 의미합니다. 손으로 꼬집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여기에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두었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사의 의미를 활용한 쉬운 영어 말하기 쓰기입니다. 요거 한 가지 오늘 이것만 잘 기억해도 사실 영어 쓰기나 영어 말하기가 한결 더 쉬워진다는 점, 네, 꼭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아 그래서 이게 이렇구나라고 한번 받아들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볼까요? I 나가 있습니다. 여기 나라는 사람이 있고요. Dance 춤을 춥니다. 춤을 추죠. 자, 그런데 나는 춤을 춘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나는 춤을 춘다 라고 하면 이 문장이 완전한 문장입니다. 나는 춤을 춘다. 여기에서 어떤 것이 더 궁금하거나 혹은 무언가 빠졌다는 생각이 안 들지 않습니까? 나는 춤을 춘다. 이걸로도 나는 춤을 춘다. 그걸로 끝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그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I am a vet. 나는 수의사입니다. 혹은 I am tall. 나는 키가 큽니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vet이라는 게 없다고 가정해 볼까요? 혹은 tall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I am만

새로운 궁금증이 생기죠. M 다음에는 어떤 사람인지 혹은 그 사람의 상태를 가르쳐 주는. 예를 들자면, a vet. 아, 나는 수의사입니다. 이러면 뭔가가, 이제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는 거죠. 아, 완전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터, 나는 키가 크다. 키가 크다. 오케이.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뭔가 빠졌다는 느낌이 안 든다는 것이죠. 그 다음 문장도 한번 볼까요? I like swimming. 나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 swimming이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나는 좋아한다. 제가 제 친구한테 가서, 나는 좋아해. 라고 하면 제 친구가 뭐라 생각했어요? 그럼 니뭐 좋아하는데? 라는 걸 자연스럽게 떠올리겠죠. 자, 그러니까, 아, like라는 것은 뒤에 좋아하는 대상이 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동사가 뒤에 나오는 말들을 결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기를 하거나 쓰기를 할 때도, 아, 이 동사가 그 뒤에 어떤 내용을 필요로 하는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거. 그런데 알고 나면 쉽습니다. 이것도 한번 다뤄볼까요? I gave him some snacks. 나는 그에게 주었다. 주었잖아요. 그럼 뭘 주었냐면, 누구누구에게. 나는 그에게 주었다. 그러면 그에게 주었다라고 하면, 뭘 줬지? 라는 게 자연스럽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some snacks라는 어떤 준 대상까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즉 받는 사람과 그준 대상과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주었는지 그 물체까지를 이야기를 해줘야지, 아, 이게 완전한 문장이다. 뭔가 빠진 부분이 없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my friend makes me happy. 나의 친구는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나의 친구는 나를 만든다라고 하면 좀 뭔가 부족하잖아요. 나를 어떻게 만드는 데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해피를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우리가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문법 용어부터 접하면 좀 부담스러워요. 이게 무슨 소린지. 그런데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를 먼저 그 동사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와야 될지를 생각해보면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접근해보면 좋겠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나중에 그 문법 용어를 씌워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He asked his tall uncle, the giraffe. 그래서 그는 그의 키큰 삼촌인 기린 삼촌에게 물었습니다. What made his skin spotty? 무엇이 그

0: splashed them. 그리고 물을 튀겼습니다. With their broad hoof. Broad로 가면 넓은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넓적한 그런 발굽으로 물을 튀겼어요. But still, 그러나 여전히 he was full of satiable curiosity. 여전히 satiable curiosity. 만족할 수 없는 그런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방금까지 했던 그런 부분들을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He asked his hairy uncle the baboon why melons tasted just so, and his uncle pinched him with his hairy paw. He asked his tall uncle the giraffe what made his skin spotty, and his uncle cuffed him with his hard hoof. He asked his broad aunt the hippo why her eyes were red, and his aunt splashed him with her broad hoof. But still, he was full of satiable curiosity.
0: 자, 이제 방금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한번 보았는데요. 여기서 나왔던 중요한 단어들, 모를 것 같은 그런 단어들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2: Trunk. Trunk. In the high and far off times, the elephant had no trunk. Curiosity. Curiosity. There was one elephant's child who was full of curiosity. Insatiable. Insatiable. Her curiosity is insatiable. Pinch. Pinch. His uncle pinched him with his hairy paw. Broad. Broad. His aunt splashed him with her broad hoof.
0: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께 영어 지도 팁 한 가지 오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문법 용어보다는 동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라떼는 예전에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할 때는 이런 문법 용어들을 먼저 배웠습니다. 아, 1형식 동사는 완전 자동사, 2형식 동사는 불완전 자동사, 3형식 동사는 완전 타동사, 4형식 동사는 수형 동사, 5형식 동사는 불완전 타동사 이렇게 외우니까 아, 이게 뭔 소리지? 라는 거, 이 말을 이해하는 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강의 중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We consider him an angel. 이게 1형식 동사는 이렇기 때문에 뒤에 뭐가 와야 된다? 주어동사, 주어동사, 보어, 주어동사, 목적어 이렇게 외우고 들어가기보다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We consider, 우리는 간주합니다. 간주하는 건 생각하다, 생각하다 혹은 여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를 여깁니다. 간주합니다. 뭐로 여기냐 하면은 간주하다, 여기다. 그를 간주하다. 그럼 그를 consider him an angel. 우리는 그를 천사라고 간주하다, 여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consider는 뒤에 간주하는 대상과 무엇으로 간주하는지 그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그 동사의 의미를 떠올려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필요하다면 거기에 문법 용어를 씌워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문법 자체가 훨씬 더 쉬워진답니다. 항상 예문부터 그 다음에 실제로 영어 그런 자극들, 글들, 듣기든 네, 그런 것들을 먼저 접하고 그 다음에 문법을 접하면은 문법이 쉬워지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의를 놓치신 분들은 EBSE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365 영어 다이어리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을 좋아하시나요? 우리 TV에 인터넷에 여러 가지 다른 매체들이 있지만 라디오는 마치 친한 친구와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 그런 특별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헬렌도요, 라디오에 신청곡을 보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헬렌의 다이어리 함께 만나볼까요?
1: 내일은 큰언니의 졸업식이다. 특별한 방법으로 졸업을 축하해주고 싶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국에 신청곡 이메일을 보냈다. 그 곡은 우리의 어린 시절 기억을 되살려주는 특별한 곡이다. 라디오에서 그 노래가 나오는 것을 꼭 듣고 싶다.
0: 네, 재미있게 보셨죠? 큰언니를 위해서 라디오 방송국에 신청곡을 보냈다라는 헬렌의 다이어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차근차근 영어로 옮겨볼게요. 자,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내일은 큰언니의 졸업식 날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큰언니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big sister. Big sister. 이렇게 친근하게 표현해 줄 수 있겠고요. 내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네, 졸업식 날이라고 했습니다. 졸업식 날은 영어로 graduation day. Graduation day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문장으로 같이 만들어 보자면 내일은요. Tomorrow is 우리 큰언니의 졸업식 날이에요. My big sister's graduation day. My big sister's graduation day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요, 큰언니의 졸업식 날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Tomorrow is my big sister's graduation day. Tomorrow is my big sister's graduation day.
0: 너무나 특별한 날이니만큼 우리 헬렌도 그 특별한 방법으로 졸업을 축하해주고 싶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무언가를 축하하다라고 했을 때는 celebrate 이라는 동사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별한 방법으로 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자, 특별한 방법으로 영어로는요. In a special way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way라는 단어가 길이란 뜻도 있지만 방법, 방식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저는요, 축하해 주고 싶어요. I want to celebrate 언니의 졸업을요. Her graduation 특별한 방법으로 말이에요. In a special way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특별한 방법으로 언니의 졸업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2: I want to celebrate her graduation in a special way. I want to celebrate her graduation in a special way.
0: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라디오 방송국에 이메일로 신청곡을 보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무언가를 이메일로 보내다 라고 했을 때는 이메일이라는 이 단어를 그대로 동사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로 무엇을 보냈다고요? 네, 신청곡을 보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이렇게 노래를 신청한다 라는 의미로 신청곡이 영어로는요. Song request 해주시면 되고요.

0: 뭐 앞뒤 이야기가 노래를 신청한다라는 이야기니까 이 상황에서는 song을 생략하더라도 아, request만으로 신청곡이라는 의미를 충분히 유추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장 만들어 보자면 그래서요. 저는 신청곡을 이메일로 보냈어요. So I emailed the request. So I emailed the request. 라디오 방송국으로요. To a radio station. To a radio station.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radio station이 라디오 방송국이구나 라는 의미까지 같이 챙겨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요. 라디오 방송국으로 신청곡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1: So I emailed a request to a radio station. So I emailed a request to a radio station.
0: 과연 어떤 노래를 신청곡으로 선택했을까 궁금하시죠? 언니와의 어린 시절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노래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다, 기억을 되살리다 라고 했을 때 영어로 bring back, bring back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어떤 기억을 되살렸다고요? 네, 어린 시절의 추억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이 childhood이니까 childhood memory, childhood memory라고 해주시면 어린 시절의 추억, 어린 시절의 기억 뭐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문장으로 같이 만들어 보자면 이 곡은요 아주 특별한 곡이에요. It's a special song. It's a special song. 저희의 어린 시절 추억들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요. That brings back our childhood memories. That brings back our childhood memories. 해주시면 되겠죠? 이 곡은 우리의 어린 시절 추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그런 특별한 곡입니다.
1: It's a special song that brings back our childhood memories. It's a special song that brings back our childhood memories.
0: 자, 이렇게 언니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서 특별히 보낸 신청곡이니까 이 곡이 라디오에서 꼭 나오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소망으로 다이어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 것을 듣다 라고 할 때 영어로는요. Hear the song played. Hear the song played 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어떤 콘서트 상황이다, 연주의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Hear the song played 라는 표현을 들으셨다면 그 곡이 연주되는 걸 듣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일 거고요. 지금은 방송 상황이니까 이 노래가 방송에서 나오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로 Hear the song played 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뭐뭐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바램, 소망을 나타내 할 때 우리 hope to라는 표현 쓰죠. 그래서 함께 문장 만들어 보자면 저는요 진짜 진짜 이랬으면 좋겠거든요. I really hope to. I really hope to. 이 노래가 나오는 걸 들었으면 좋겠어요. Hear the song played. Hear the song played. 라디오에서 말이에요. On the radio. On the radio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나오는 걸 정말 듣고 싶습니다.
1: I really hope to hear the song played on the radio. I really hope to hear the song played on the radio.
0: 네, 이렇게 해서 언니를 위한 신청곡을 보낸 우리 헬렌의 이야기까지 함께 영어로 옮겨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공부한 내용들 잘 떠올리시면서요. 헬렌의 다이어리 화면으로 다시 만나볼게요.
1: Tomorrow is my big sister's graduation day. I want to celebrate her graduation in a special way. So I emailed a request to a radio station. It's a special song that brings back our childhood memories. I really hope to hear this.

0: song played on the radio.
1: 네, 어때요? 공부한 내용들이 귀에 쏙쏙 잘 들어오셨나요? 자, 우리 이번에는 잭의 다이어리 함께할 시간인데요. 우리 잭은 부모님을 생각해서 신청곡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잭의 다이어리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2: "내일은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다. 잊지 못할 방식으로 기념일을 축하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국에 문자로 신청곡을 보냈다. 그 노래는 부모님의 옛 추억을 되살려주는 의미 있는 곡이다. 라디오에서 그 노래가 나오는 것을 정말 듣고 싶다."
1: 네, 어때요? 잘 보셨나요? 부모님을 생각해서 신청곡을 보내게 된 우리 잭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문장부터 함께 영어로 도전해 볼게요. 자,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내일은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결혼 기념일, 영어로는 wedding anniversary. wedding anniversary 라고 표현하고요. 몇 년 전에 우리 부모님께서 결혼식을 올리셨던 바로 그 날, 이걸 바로 결혼 기념일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 영어로 옮겨보자면 내일은요, tomorrow is 우리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My parents' wedding anniversary 해주시면 되겠죠. 내일은 우리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에요.
3: Tomorrow is my parents' wedding anniversary. Tomorrow is my parents' wedding anniversary.
1: 자, 정말 정말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잭도 정말 잊지 못할 방식으로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을 축하해드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잊어버리다 라고 했을 때 영어로 forget 이라고 하고, 잊지 못할 이라고 할 때는 앞에 on을 붙여주셔서 unforgettable 이란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잊지 못할 방식으로 하시려면 in an unforgettable way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자면, 저는요, 축하하고 싶어요. I want to celebrate 부모님의 기념일을요, their anniversary 잊지 못할 그런 방식으로요. In an unforgettable way 해주시면 되겠어요. 저는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을 잊지 못할 방식으로 축하해드리고 싶습니다.
3: I want to celebrate their anniversary in an unforgettable way. I want to celebrate their anniversary in an unforgettable way.
1: 자, 그래서 우리 잭도 역시 신청곡을 라디오 방송국에 보냈는데요. 요즘은 신청곡도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많이 보낼 수 있죠. 그래서 문자로 이 신청곡을 전송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문자로 무엇무엇을 보내다라고 했을 때 text라는 동사를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앞선 헬렌의 다이어리에서 신청곡이란 단어 배우고 왔어요. 네, request 혹은 song request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장을 만들어 보니까, 그래서요, 저는 신청곡을 문자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So I texted a request 라디오 방송국으로요, to a radio station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radio station, 라디오 방송국이란 표현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자, 저는 라디오 방송국으로 신청곡을 문자로 전송했습니다.
3: So I text a request to a radio station. So I text a request to a radio station.
1: 자, 대체 어떤 노래를 신청했을까요? 부모님들의 어떤 옛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의미 깊은 노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이렇게 의미 있는, 뜻깊은 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meaningful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옛 추억, 옛 기억.

0: 이라고 하실 때에는 old란 형용사를 활용하셔서 old memory, old memory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차근차근 문장으로 만들어 보자면 이것은 아주 의미 있는 노래예요. It's a meaningful song. It's a meaningful song. 부모님의 옛 추억들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요. That brings back their old memories. That brings back their old memories. 해주시면 되고요. Bring back 어떤 의미였습니까? 네, 떠오르게 하다라는 의미였어요. 이 노래는 부모님의 옛 추억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 아주 의미 깊은 노래입니다.
1: It's a meaningful song that brings back their old memories. It's a meaningful song that brings back their old memories.
0: 자, 그러면서 이 노래가 어서 빨리 라디오에서 나오는 것을 너무나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 이렇게 무언가를 몹시 바라다 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can't wait. can't wait 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기다릴 수 없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이런 의미인데 도저히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너무나 기다려진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문장 만들어 보자면 저는요, 정말 몹시 기다려져요. 몹시 바라고 있습니다. I can't wait. I can't wait. 그 노래가 나오는 것을 듣는 걸요. To hear the song played. To hear the song played. 라디오에서 말이에요. On the radio. On the radio. 해주시면 되겠고요. On the radio라는 표현은 라디오에서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는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나오는 것을 너무나 듣고 싶습니다.
1: I can't wait to hear the song played on the radio. I can't wait to hear the song played on the radio.
0: 네, 이렇게 해서 부모님의 옛 추억이 담긴 그런 신청곡을 라디오 방송국에 신청했다라는 제게 다이어리까지 우리 함께 영어로 옮겨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전체적인 내용이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1: Tomorrow is my parents' wedding anniversary. I want to celebrate their anniversary in an unforgettable way. So I text a request to a radio station. It's a meaningful song that brings back their old memories. I can't wait to hear the song played on the radio.
0: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은 라디오, 라디오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 공부했습니다. 신청곡, song request라든지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오는 것을 듣다, hear the song played on the radio 이런 재밌는 표현들 함께 공부했잖아요. 자, 공부한 내용들 충분히 활용하셔서 이번에는 라디오와 얽힌 여러분의 이야기를 올려주시는 시간입니다. My own diary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게요.

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라디오 방송국에 신청곡을 보내보신 적 있나요? 아직 없다면 누구를 위해서 어떤 곡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라디오와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들 우리 365 영어 다이어리 게시판에서 제가 아주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요.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만날게요. See you next time.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공손하게 물어보는 방법들을 배워볼게요. 우리말에는 존댓말이 있고 반말이 있잖아요. 근데 영어는 존댓말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공손하게 물어보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배워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22. Asking politely. I can ask if I could sit somewhere.
0: 자,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하기 전에 우리 warm-up부터 같이 한번 해볼게요. Look at the picture. 그림을 볼까요? Wow, it is at the beach. 해변가에 있는 것 같아요. I think this friend here wants to eat something. 여기 있는 친구가 뭔가를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저기 이미 앉아있는 친구한테 나 여기 앉아서도 먹어도 될까? 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저 친구는 아마 괜찮다고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새로운 사람한테는 내가 공손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오늘 대화를 통해서 먼저 들어볼까요?
2: Excuse me. May I sit here?
1: Sure. Have a seat.
2: Thanks.
1: No problem.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대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말을 했죠. Excuse me. Excuse me. 자, 이 표현 기억나나요? Excuse me는 실례합니다 라는 표현이었죠. Excuse me라는 표현은 정말 영어 쓰는 사람들은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뭔가 하기 직전에 무조건 그냥 Excuse me 하고 질문을 하거나 뭘 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그쵸? 자, Excuse me는 우리말로는 실례합니다이지만 물론 실례합니다의 의미도 있어요. 근데 가볍게 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Excuse m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May I sit here? 이렇게 물어봤죠. May I sit here? 라고 하는 게 제가 여기에 앉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 may라는 단어가 굉장히 공손한 표현인데요. 허락을 구할 때 뭐뭐 해도 좋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may I는 제가 뭐뭐를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되는 거고요. sit는 앉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here는 여기잖아요. 그쵸? May I sit here?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May I sit here? May I sit here? 잘했어요. 자, 이렇게 May I로 시작하는 질문은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에요. May I 다음에 어떤 행동을 말하는 단어가 오면 제가 그 행동을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되거든요. go가 가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도 될까요? 라고 할 때는 may I go?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이 표현도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may I go? may I go? 잘했어요.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겠죠? come in이 들어가다, 뭐 들어오다 라는 뜻이에요. May I come in? May I come in? 자, 이 표현은 come in이지만 연음이라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단어와 단어가 붙어서 마치 하나처럼 발음이 돼서 come in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따라해볼까요? May I come in? May I come in? 잘했어요.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May I help you? 라고 할 수 있겠죠?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자, 이것도 역시 빨리 발음하면 help 하고 you가 붙어서 May I help you? 요렇게 발음도 돼요. 그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잘했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뭐뭐를 제가 해도 될까요? 허락을 구할 때는 May I 다음에 그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가 온다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May I sit here? 이렇게 물어봤었잖아요. 그랬더니 Sure, have a seat.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seat는 좌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자도 seat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비행기 좌석도 seat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seat의 앞에 have a seat 이렇게 붙었잖아요. have는 단독적으로 찾아보면 뭐 갖다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런데 seat하고 함께 붙어서는 자리에 앉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have a seat라는 거, 저 어는 꼭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좌석을 얘기할 때 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한 좌석,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내가 갖고 앉는다라는 의미로 have a seat라고 해야 돼요. 자, 그래서 have a seat는 그 자체로 앉으세요. 요 자리에 앉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것도 같이 연습해 볼게요. Have a seat. Have a seat. 근데 요 어가 잘 안 들리죠. 그 이유는 have하고 어가 붙어서 have a, have a 이렇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have a seat. 요것도 같이 한번 봤어요. 자, thanks. 고마워요 라는 말이죠. 그렇죠? Excuse me는 실례합니다 였잖아요. 근데 그것과 함께 많이 사용되는 게 또 thanks입니다. 자, no problem. 이건 뭐예요? Thank you에 대한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No problem은 사실 문제가 없어요라는 의미예요. problem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 없어 이거는 즉 괜찮아 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고마워에 대한 대답으로 많은 친구들이 아마 You're welcome, 천만에 뭐 이런 표현을 알고 있을 텐데 No problem, 이렇게도 대답을 많이 한다는 거 이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Thanks, 그러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그쵸, No problem, 잘했어요. 자, 그럼 대화 내용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2: Excuse me, may I sit here?
1: Sure, have a seat.
2: Thanks.
1: No problem.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죠. Let's look at the picture again.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여기 있는 친구가 지금 먹을 거를 싸갖고 와서 여기 앉아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May I sit here? 제가 여기에 앉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다들 기억나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May I sit here? May I sit here? 네, 아주 공손하게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라고 했어요. 자,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Sure, have a seat. 물론이죠. 앉으세요 라는 표현이었죠. Sure, have a seat. 네, 이렇게 말하면 좋아요. 자, 이것도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물론이지, 앉으세요. Sure, have a seat. 잘했어요. 자, 그런데 may I sit here 말고도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요. 먹다는 eat잖아요. 그래서 may I eat here?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May I eat here? 이것도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May I eat here? May I eat here? 잘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친구는 지금 혼자 앉아있지만 가족이 여기 앉아있다 잠시 화장실을 간 거예요. 미안해요. 이 자리는 이미 누가 여기 앉아있는 자리예요. 라고 말할 때는 일단 sorry,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this seat is taken 이라고 얘기를 해요. This seat는 이 좌석은 이라는 표현이고 taken이

누가 가져간, 뭐 가로챈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 좌석은 이미 누가 안고 있어요. 이럴 때는 This seat is taken.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그럼 큰 목소리를 따라해 볼까요? Sorry, this seat is taken. Sorry, this seat is taken. 잘했어요. 자, 우리가 May I sit here? May I eat here? 이렇게도 물어봤었는데, May I join you?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Join은 합석하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과 여기 함께해도 될까요? 합석을 해도 될까요? 라고 할 때는 May I join you?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물어볼까요? May I join you? 그쵸? May I join you? 잘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이렇게 한번 또 해볼까요? Sure, have a seat. Sure, have a seat.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have a seat 이렇게 발음 연음되는 것도 잘 기억나죠? 네, 이렇게 많이 연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May I로 시작하는 질문들은 굉장히 공손한 질문이고요. May I sit here? May I eat here? May I join you? 이렇게 우리가 연습해 봤고요. 자, 그리고 죄송해요. 이 자리는 이미 누가 안고 있어요. 여러분 뭐였어요? Sorry. This seat is taken 이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많이 많이 복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It's time to do the chant. Follow me. May I sit here? May I sit here? May I go? May I go? May I stay? May I stay? May I come in? May I come in?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May I eat here? May I eat here? May I join you? May I join you?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뭐였죠? I can ask if I could sit somewhere. 내가 어딘가에 앉아도 되냐고 물어볼 수 있다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질문해야 되죠? 그쵸? May I sit here?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잘할 수 있으니까 체크할게요. 자, 이렇게 어떤 행동을 내가 해도 되냐 공손하게 물어볼 때는 May I 다음에 그 행동이 온다고 했죠. 영어에는 존댓말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공손하게 물어보는 표현들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같이 연습했던 문장들 말고도 여러분도 May I 다음에 다양한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들 넣어서 한번 문장도 연습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습하는 거꼭 잊지 말아야 돼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0: 지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굉장히 공손한 질문들을 배워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 화장실에 갔다 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배워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22. Asking politely. I can ask if I could go to the restroom.
0: 자, 본격적으로 화장실에 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배워보기 전에 우리 웜업부터 한번 해볼게요. Let's look at the picture. Oh, I think it's during class. 수업 시간인 것 같죠, 그쵸? 자, 여기 선생님이 서 계신 것 같고요. And there are three students. 학생이 세 명 있어요. 셋 다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쵸? 우리 저 끝에 있는 학생은 변기? 저 화장실? 이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빨리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So that student is asking if she could go to the restroom. 그럼 우리 중간에 있는 친구는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Yeah, she wants to say something. And what about him? He's thinking of water. 물을 생각하고 있네요. 목이 마른 건가요? 자, 이럴 때 질문할 수 있는 거 기억나죠? May I? 이렇게 시작하는 질문이었는데 이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한번 연습해 볼게요. 그럼 오늘의 대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1: Ms. Johnson?
2: Yes?
1: May I go to the restroom?
2: Sure. Be quick.
1: I'll try my best.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화 내용을 공부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Ms. Johnson? 이렇게요. 자, Ms. Johnson이라고 했는데 Johnson이 아마 선생님의 성인 것 같아요. 저는 성이 신이거든요. 그러면 저한테는 Ms. Shin 이렇게 물어보겠죠. 자, 그러면 Ms. 앞에 붙은 게 뭘까요? 이름일까요? 자, 저거는 호칭이에요. 남자 선생님의 경우는 Mr. Johnson 이렇게 보통 물어보죠. 그렇죠? Mr. Johnson 혹은 뭐 부르거나. 근데 여자 선생님은 조금 복잡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저 맨 앞에 있는 Mrs. MRS. 이렇게 표기하는 거는 결혼을 하신 여자 선생님께 Mrs. Johnson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 끝에 있는 MISS라고 되어 있는 거는 Miss인데 이건 아직 결혼을 안 한 선생님, 여자 선생님에게 Miss Johnson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저 중간에 있는 MS.이라는 Ms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내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그냥 저 중간에 있는 Ms로 불러주길 원하는 여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남자는 그냥 미스터 하나인데 왜 여자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즘은 Ms로 다 통일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뭐 나를 미세스 존슨이라고 불러줘 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렇게 부르면 되겠지만 웬만하면 여자 선생님이다. Ms 다음에 성을 넣어서 부르시면 돼요. 자, yes.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그쵸? 네, 뭐 질문 있어요? May I go to the restroom?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may I? 이거 기억나죠? 자, 일단 restroom은 화장실이죠. 우리 이전에 화장실 이름들 여러 개 배웠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restroom이라고 했죠. rest는 쉼을 얘기하는 거고요. room은 방이니까 쉬는 방. 쉬러 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화장실이라고 대놓고 얘기하면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자, 어찌됐건 restroom이 화장실이에요. 그리고 may I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그 행동을 제가 해도 될까요? 라는 아주 공손한 질문이라고 우리 이미 배웠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may I 말고요. may I go to까지 붙여서 제가 어떤 장소에 가도 될까요?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우리가 이미 했죠.

0: May I go to the restroom? 이렇게 질문했었잖아요. 화장실에 가도 될까요? 자, 그럼 다른 장소를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놀이터에 가도 될까요? 놀이터는 playground라고 합니다. playground. 제가 놀이터에 가도 될까요? 라고 할 때는 May I go to the playground? 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restroom하고 playground 앞에 꼭저 더가 붙어야 되나요? 더는 꼭 써줘야 돼요. 사실 이 더라는 거는 우리말에는 없는 건데, 영어에서는 바로 그 놀이터, 바로 그 화장실을 얘기할 때는 더를 꼭 넣어줘야 돼요. 자, May I go to the playground?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May I go to the playground? May I go to the playground? 잘했어요. 공원에 가도 될까요? May I go to the park? 여기도 역시 그 공원이니까 May I go to the park?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이것도 연습해 볼까요? May I go to the park? May I go to the park? 자, 그런데 그 공원이 아니라 여러 공원 중에 하나, 어떤 건지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May I go to a park? 어로 바꿔줘야 돼요. 요건 참고해 주세요. 당신 방에 제가 가도 될까요? May I go to your room?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요것도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May I go to your room? May I go to your room? 잘했어요. 콘서트에 가도 될까요? May I go to the concert?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특정 콘서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the concert라고 하는 거죠. May I go to the concert? 그리고 여러분, 콘서트가 영어예요. 그런데 발음은 영어에서 조금 다르죠? concert. 이음절에 강세가 있어요. 근데 질문이라 끝을 올려줘서 May I go to the concert? May I go to the concert?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May I go to 다음에 장소를 넣는 것까지 우리가 연습을 해봤어요. 자, May I go to the restroom? 이렇게 질문을 했었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Sure, be quick 라고 말씀하셨어요. Sure, 물론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독으로 쓸 때는 물론이지 라는 의미예요. Sure. Be quick은 일단 quick이 빠른이라는 표현이고요. be하고 같이 쓰이면 빠르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sure, be quick이라고 하면 물론이지 빨리 갔다 와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화장실에 갔다 오는 거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ll try my best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자, try는 노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My best는 나의 최선.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을 I'll try my best. 이렇게 얘기를 해요. I'll try my best. 뭐, 화장실 갔다 올 때도 쓸수 있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의 최선을 다한다고 할때 한번 써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다시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1: Ms. Johnson?
2: Yes.
1: May I go to the restroom?
2: Sure, be quick.
1: I'll try my best.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입니다.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자, 그림을 다시 보니까 저 끝에 있는 학생은 화장실에 가고 싶은가 봐요. 화장실에 가도 될까요? 질문이 뭐였죠? May I go to the restroom? 맞아요. 선생님의 대답은 Sure, be quick. 그래, 빨리 갔다 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우리 중간에 있는 친구는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May I say something? 자, say something은 무언가를 말하다라는 표현이죠. 제가 뭘 말해도 될까요? 요런 뜻입니다. May I say something? 자, 그런데 우리가 May I go to 요것도 우리 연습했었잖아요. 그 친구가 지금 교실에 가야 돼요. 그럴 때는 May I go to the classroom?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Classroom이 교실이라는 뜻이에요. May I go to the classroom? 연습해 볼까요? May I go to the classroom? May I go to the classroom? 잘했어요. 자, 우리 선생님의 대답은 Sure, be quick. 물론이지, 빨리 갔다 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0: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drink가 마시다라는 뜻이라서 may I drink?라고 하면 제가 마셔도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 근데 뭘 마셔요? 뭘 마시는지 얘기를 꼭 해줘야 되겠죠? some water라고 했는데, 여러분, 물은 셀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 이전에 한적 있는데, 셀수 없어요. 액체는 그 자체로는 셀 수가 없잖아요. 물론 컵에 부어서 물한 컵, 요렇게 셀 수는 있지만, 물 자체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some을 붙여서 물을 좀 마셔도 될까요? 라는 의미가 돼요. May I drink some water? 요거 한번 질문해 볼까요? May I drink some water? May I drink some water? 잘했어요. 자, 근데 저 친구는 집에 가고 싶어요. May I go home?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는데, 근데 어떤 장소에 갈 때는 May I go to 어디 어디 아닌가요? 그럼 May I go to home 아니에요? 아니에요. to라는 단어가 사실은 방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 어디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home 자체가 집으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to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to가 없다라는 걸꼭 기억해 줘야 돼요. May I go home? 이렇게 질문하면 되겠죠? 선생님은 sure, go ahead. 물론이지, 어서 그렇게 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go ahead라는 표현이 하고 싶은 거 어서 해.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다 마쳤는데요. 여러분, 복습하는 거 잊으면 안 돼요.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Okay, let's start the chant together. May I go to the restroom? May I go to the park? May I go to the concert? May I go to the classroom? May I go home?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ask if I could go to the restroom. 화장실에 가도 되는지 물어볼 수 있다 했는데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May I go to the restroom? 이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장소에 갈 때는 May I go to 다음에 장소가 온다.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다 마쳤지만 여러분 복습 꼭 해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
1: Sangan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1: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2: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또 공손한 표현을 배워야 되겠죠, 그쵸?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공손한 표현은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 잘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22.

0: Asking politely. I can ask if I can help someone.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웜업부터 한번 해볼까요? Oh, that friend is solving math problems. 우리 저 친구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But look at her face. 얼굴을 봐봐요. Oh, she doesn't look happy. 별로 그렇게 잘 안 풀리고 있나 봐요. 그쵸? 자, 근데 여기 누군가가 와서 뭐 하고 있니? 이렇게 질문하면서 내가 도와줄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도와줘. 너무 좋겠죠, 그쵸? 자, 우리 친구들도 다른 친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도와줘도 될까? 이런 말 하고 싶죠? That is the expression that we're going to learn today. 자, 오늘 배울 표현인데요. 일단 대화를 통해서 들어볼까요?
2: What are you doing?
0: I'm packing.
2: May I help you?
0: Oh, could you?
2: Of course.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화 내용을 우리 살펴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죠.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은 무엇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what으로 질문이 시작했다. 무엇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do는 하다라는 뜻이에요. So doing은 우리 ing를 붙이면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What are you doing은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 돼요. 자, 이 질문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자, 근데 do 대신에 다른 행동을 넣어서 ing를 넣어서 질문을 하면 너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이 돼요. 자, 예문을 들어볼게요.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 거예요? What are you eating?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eat에 ing를 붙여준 거예요. 지금 뭐 먹고 있어요? 다시 한번 영어로 What are you eating? What are you eating? 잘했어요. Watch는 보다라는 뜻인데 좀 긴 공연, 영화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할 때 watch를 쓴다고 그랬죠. 뭘 보고 있어요? What are you watching?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이것도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What are you watching? What are you watching? 뭘 만들고 있어요? What are you making?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make는 원래 M-A-K-E, 이로 끝나죠? 만들다. 그런데 이로 끝나는 단어들은 ing 만들어줄 때 이를 생략하고 ing를 붙여줍니다. What are you making? What are you making? 뭘 읽고 있어요? 읽다는 read죠? What are you reading? What are you reading? 이렇게 상대방이 뭘 하고 있는지 물어볼 때는 What are you ing?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자,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했더니 답은 I'm packing 이라고 했죠. Pack는 짐을 싸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 지금 짐을 싸고 있어 라는 말이죠. 역시 ing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그러면 I'm 다음에 행동 ing가 오면 그 행동을 나 지금 하고 있어, 하고 있는 중이야 라는 말이 되겠죠. 예를 들어, 아까 What are you eating? 물어봤었잖아요. I'm eating 이라고 하면 나 지금 먹고 있는 중이야 라는 뜻이겠죠. I'm eating. I'm eating. 나 숙제하고 있는 중이야. I'm doing my homework.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do 누구누구의 homework가 누구누구가 숙제를 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do 자체가 행동을 말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do에 ing를 써주는 거지 I'm do my homeworking 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I'm doing my homework. I'm doing my homework. 나 놀고 있어 라고 할 때는 I'm playing 이라고 할 수 있겠죠. I'm playing. I'm playing. 나 공부하고 있어. I'm studying. Study에 ing를 넣어서 I'm studying.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할 때는 I'm 다음에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에 ing를 붙여주면 돼요. 자, I'm packing. 나 지금 짐을 싸고 있어 라고 했더니 May I help you?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당신을 도와줘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배우는 공손한 표현이죠. 그렇죠? 자, may I 다음에 행동이 오는 거 여러분 기억나죠? 이거 많이 연습했어요. 여기서의 행동은 help, 돕다 라는 뜻의 help이었습니다. 당신을 돕는 거기 때문에 help you 라고 한 거고요. Oh, could you?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자, could라는 단어도 역시 굉장히 공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어떤 걸 해달라고 정중히 부탁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could you라고 하면 해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Oh, could you?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of course 라고 대답을 했는데 of course는 물론이죠 라는 말이에요. Sure 하고 같은 의미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OF죠. 근데 저 of course라고 하지 않고 F를 V 발음으로 해주셔야 돼요. V 발음을 할 때는 윗니를 아랫 입술에 살짝 댄 상태에서 V라고 하는 것처럼 진동을 시켜줘요. V 이렇게 그거를 아주 짧게 해주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of course가 되는 거죠. 짧게 하면 of course, of course. 네, 윗니가 입술에 살짝 닿았다 떨어져야 된다는 거 그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을 쭉 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 번 더 들어볼 텐데 얼만큼 잘 들리는지 귀를 한번 조금 열고 들어보세요.
2: What are you doing?
0: I'm packing.
2: May I help you?
0: Oh, could you?
2: Of course.
1: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입니다. Oh, I feel bad for her. 좀 마음이 아프네요. 잘 안 풀리나 봐요. 그쵸? 머리가 복잡해 보입니다. 자, 일단 여기 와가지고 누군가가 물어보죠.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뭘 하고 있니? 라는 질문이에요. 아마 아빠가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쵸? 자, what are you doing? 기억나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what are you doing? 자, 뭘 하고 있을까요? 문제를 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풀다 라고 할 때는 solve 라는 표현을 써요. 수학 문제 풀다 solve를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V 발음이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V 소리 나는 거 잘 기억해서 solve 외워주면 돼요. 그리고 수학 문제를 problem이라고 해요. 그냥 일반적인 문제도 problem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수학 문제도 proble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I'm solving this problem이라고 하면 제가 이 문제를 풀고 있어요 라는 뜻이죠. 아까 우리 연습했던 거죠. I'm ing. 나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I'm solving 까지만 보면 나는 풀고 있어요. 근데 뭘 풀어요? This problem인 거죠. I'm solving this problem. I'm solving this problem 이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자, 그런데 풀고 있는데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May I help you? 이렇게 질문을 했죠. 이게 바로 매우 공손하게 내가 도와줘도 될까? 라는 질문이에요. May I help you? 다시 한번. May I help you? 자, 아까는 Oh, could you?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을 배웠는데 네,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는 Yes, please. 라고 하면 돼요. 자, please가 공손함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우리 배웠죠. 아까 may I help you? 이렇게 공손하게 물어봤으니까 대답도 역시 공손하게 yes, please 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0: please. Yes, please. 그럼 만약에 내가 혼자 다 하고 싶어요.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손하게 대답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No, thank you 라고 대답하면 돼요. 아니에요. 하지만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No, thank you. No, thank you. 이렇게 대답하면 아니라는 말을 공손하게 아, 괜찮아요.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공손한 표현은 May I help you? 였죠.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였고요. 그 밖에도 What are you ing?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었고, I'm ing. 나는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도 연습해 봤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 여러분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All right. It's time to do the chant.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eating? What are you eating? What are you watching? What are you watching? What are you making? What are you making? I'm eating. I'm eating. I'm doing my homework. I'm doing my homework. I'm playing. I'm playing. I'm studying. I'm studying.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ask if I can help someone.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도 되는지 물어볼 수 있다 했는데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네, 공손하게 물어볼 때는 May I help you?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어요. 그럼 대답은요? 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Could you? 도 있었지만 아, 네, 감사합니다는 Yes, please 였고 아, 괜찮아요는 No, thank you 이렇게 대답을 했었죠. 자, 이 모든 내용 여러분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
1: TV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우리 이번 주에는 공손한 질문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양호실에 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22. Asking politely. I can ask if I can go to the nurse's office.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하기 전에 warm-up부터 해볼게요. Look, it's gym class. 체육 수업 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 있는 친구가 배가 아픈가 봐요. I think he has a stomach ache. He doesn't feel well. 이럴 때 양호실에 가야 되겠죠, 그쵸? 아마 선생님께 제가 양호실에 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뭐 양호실에 갈 수도 있지만 너무 아프면 he might have to go home. 집에 가야 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럴 때 쓸 수 있는 공손한 표현 기억나죠? 자, 오늘의 공손한 표현은 무엇일지 우리 대화를 통해서 먼저 들어볼까요?
1: Are you okay?
2: Not really.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1: Of course. Should I call your mom?
2: I'll be okay.
0: 자, 대화 잘 들었죠? 어떤 내용이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Are you okay? Are you okay? 이 표현은 이미 이전에도 나왔었어요. 무슨 뜻인지 혹시 아나요? 괜찮아? 라는 질문이죠. Okay가 좋아요 라는 뜻도 있지만 괜찮은 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Are you okay? 괜찮아? 괜찮니? 라는 질문이에요. Are you okay? 자, be okay 라고 쓰였어요. 자, 요것도 이제 같이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Okay 자체로는 괜찮은인데 be라는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와 함께 붙어서 괜찮다 라는 뜻이 돼요. 보통 이렇게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는 단독적으로 쓰이지 않고 be하고 붙어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 질문에서의 be는 어떻게 변화됐죠? are로 바뀌었죠, 그쵸? 그 이유는 you가 주인공이기 때문인 거죠. I am, you are, he is. 우리 이전에 했었던 건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I일 때는 be는 am이 되고 you일 때는 are가 되죠. 그 다음에 he 혹은 she인 경우는 is로 바뀐다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너는 괜찮니이기 때문에 are you okay?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괜찮냐고 라고 할 때는 am I okay?가 되겠죠. 그가 괜찮니는 is he okay? 이렇게 바뀐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자, are you okay?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근데 대답은 not really 라고 했어요. not really는 아니, 별로 안 괜찮아 라는 의미예요.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네, 별로 안 좋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게 바로 양호실에 가도 돼요? 라는 질문인데 nurse's office가 바로 양호실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nurse는 간호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양호실에 계신 양호 선생님을 nurse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nurse's office. office는 원래 사무실이라는 뜻인데 양호실에 물론 좀 느낌이 다르죠. 병원 같은 느낌이라서. 근데 거기도 그 양호 선생님의 사무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nurse's office라고 해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동네에 있는 병원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아프면 내과, 소아과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런 병원은 doctor's office라고 불러요. doctor가 의사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 잘 알고 있는 hospital, 이 단어는 뭘까요? 우리 병원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hospital이라는 병원은 종합병원, 그러니까 큰 병원을 뜻해요. 보통 많이 아플 때 찾는 게 hospital이고

0: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는 그냥 동네에 있는 병원은 doctor's office라고 하는 게 맞겠죠?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이렇게 물어봤더니, of course, 물론이지, 라고 하면서, should I call your mom? 이렇게 또 질문을 했어요. should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should 자체는 뭐뭐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이거든요. 내가 뭐뭐를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Should I call your mom? 이라고 했는데, call은 전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너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이죠. 그냥 양호실에만 가서 될게 아니라 엄마한테 전화해서 빨리 데리러 오라고 해야 할까?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Should I call your mom? Should I call your mom?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should I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이것 또한 역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공손하게 제가 뭐뭐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돼요. 자, 그럼 다양한 행동들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집에 가야 할까요? Should I go home? Should I go hom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그를 도와줘야 할까요? Should I help him?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자, 큰 목소리로 따라하고 있죠? Should I help him? 만약에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여자다. 그러면 should I help? 그렇죠. her.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죠? Should I help her? 이렇게요. 제가 다시 한번더 해볼까요? Should I try again? 이라고 하면 돼요. try가 시도하다, 노력하다, 뭐, 요런 뜻을 갖고 있고요. again은 다시 한번 더, 뭐, 요런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발음이 중요해요. again, 이런 요 단어를 again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들을 제가 종종 봤거든요. 근데 again이라고 하면 안 되고, 짧게 again의 발음으로 발음을 해줘야 됩니다. Should I try again?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연습할까요? Should I try again? Should I try again? 잘했어요. 제가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말을 하다라는 표현은 tell 이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teacher가 선생님인데 내가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될까? 특정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the teacher라고 해야 되는 거죠. Should I tell the teacher? Should I tell the teacher?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should I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제가 그 행동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된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인 거죠. I'll be okay. 이렇게 대답을 했죠. 많이 아프지 않은가 봐요. 그쵸? 나 괜찮을 거야. 라는 말입니다. 자, be okay. 또 나왔는데 이게 바로 괜찮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okay. 단독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 be 다음에 이렇게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온다. 라는 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저 괜찮을 거예요. I'll be okay. 이렇게 대화가 끝났네요. 그럼 우리 대화 다시 한번더 들어볼까요?
1: Are you okay?
2: Not really.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1: Of course. Should I call your mom?
2: I'll be okay.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레벨업 시간입니다. Hey, it's gym class again. 자, 체육 시간이었죠. 근데 우리 친구가 배가 아픈지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Are you okay? 괜찮니? 라는 질문이었죠. 우리 친구들도 주위에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친구가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어요. 그럴 때는 Are you okay?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Are you okay? 라고 했더니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라고 질문을 했죠. May I?로 시작하는 이 질문은 공손한 그런 질문이라고 했죠. 그리고 May I go to 다음에는 어떤 장소가 온다고 했는데 그 장소가 오늘은 the nurse's office 이었죠? 어디였어요, 여러분? 양호

치료였죠. 맞아요.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이렇게 질문을 했었네요. Of course, 물론이지 라는 의미였죠. 자, 그런데 너무 아파요. 그러면 저 엄마한테 전화해도 될까요? 라고도 질문할 수 있겠죠. 전화하다, call.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할 때는 call my mom이었죠. May I call my mom?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도 될까요? May I call my mom? 잘했어요. 자, 우리말로는 우리 엄마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동생, 뭐, 언니, 누나 없어도 나 혼자야 외동이더라도 우리 엄마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우리라는 표현을 여러 명의 뭐 형제자매가 있어도 쓰질 않아요. 보통은 내 엄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my mom이라고 해주세요. 자, may I call my mom?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오히려 선생님이 내가 너네 엄마한테 전화를 드려야 될까?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럴 때는 should I?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Should I call your mom? 이때는 내 엄마가 아니죠. 선생님의 엄마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라 너의 엄마니까 your mom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죠? Should I call your mom?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또 엄마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집에 가도 될까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May I go home?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거 기억나죠? Go to home이 아니라 go home이다. home 자체에 집으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May I go to home이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May I go home?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대답은 of course 되고 sure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겠네요. You'll be okay. 아까 우리가 I'll be okay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나 괜찮을 거야. 그런데 너 괜찮을 거야라고 할 때는 I 대신에 you로 바꿔서 you'll be okay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는 말로도 바꿔서 쓸수 있겠네요. You'll be okay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라는 질문을 오늘 배워봤는데요. 그 밖에도 should I? 라는 질문도 같이 배웠었죠?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Let's do the chant. Should I call your mom? Should I go home? Should I help him? Should I try again? Should I tell the teacher?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ask if I can go to the nurse's office. 양호실에 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 할수 있죠? Check.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이렇게 물어보면 됐죠. 그리고 제가 뭐뭐를 해야 할까요? 라고 할 때는 should I? 또 질문이 시작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공부 마쳤지만 여러분 복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런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공손하게 질문하는 방법을 배웠었죠? 영어에는 존댓말이 따로 없어서 이렇게 공손하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복습 시작해 볼게요.

0: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22. Asking politely. I can ask politely.
0: 자, 복습하기 전에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Oh, look, it's inside a classroom. 수업 중인 것 같아요. I think that friend is new. 새로운 친구인가 봐요. 지금 여기 남아있는 자리에 앉아도 되는지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자, 물론 앉으세요 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겠죠? Have a seat 뭐 이런 표현 쓰면서 아, 그리고 저 뒤에 있는 학생은 I think he needs to go to the restroom. 화장실에 가도 되는지 질문을 하고 있네요. 그죠? Oh, I think this friend is sick. 좀 아파 보이죠? 그쵸? 그럴 때는 양호실에 가야 될 텐데 What is it in English?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여러분 기억나나요? 자, 이런 표현도 우리가 배워봤는데 복습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의 말하기 주제부터 듣고 올까요?
1: Today's topic. Ask if you could sit somewhere, go to the restroom, help someone, or go to the nurse's office.
0: 자, 그럼 복습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말하기 주제부터 한번 들어 볼 텐데요. Ask if you could sit somewhere, go to the restroom, help someone, or go to the nurse's office. 자, 우리 ask, 물어볼 거예요. 어딘가 앉아도 되는지, 화장실에 가도 되는지, 누군가를 도와줘도 되는지, 그리고 양호실에 가도 되는지 다 기억나시죠? 다 공손하게 may I? 이렇게 시작하는 질문들이었어요. 자, excuse me. 이 표현 우리 다시 한번 배웠었죠. Excuse me는 실례합니다 라는 뜻의 표현인데 그냥 excuse me 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원어민들이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냥 말하기 전에 excuse me, 누구를 툭 쳐도 oh, excuse me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may I sit here? 라고 이어서 질문을 했죠. 자, may I? 질문이 나왔네요. 그쵸? May는 허락을 구할 때 쓰는 표현으로 뭐뭐 해도 좋다라는 의미였어요. Sit은 앉다이니까 제가 이곳에 앉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죠. May I 다음에 어떤 행동을 넣으면 그 행동을 제가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죠. May I go? 가도 될까요? May I come in?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May I help you?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죠. 그쵸? Sure, have a seat. 라고 얘기를 했는데 sure는 뭐 물론이고 seat가 좌석이잖아요. 그런데 have a seat로 자리에 앉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발음할 때는 어가 have에 묻혀서 잘 안 들린다고 했죠. Have seat이 아니고 have a seat, have a seat. 살짝 어가 들어갑니다. Thanks, 고마워요 라는 뜻이죠. 고맙다 라는 말에 우리 천만에 라는 you're welcome 많이 쓰지만 그 대신에 no problem 이라는 표현을 써도 된다고 했어요. problem은 문제라는 뜻인데 no problem이니까 문제 없어요. 아, 네, 하셔도 돼요. 아, 물론이죠. 아, 괜찮습니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고 했죠. 이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Miss Johnson. 자, 요거 선생님을 부르는 거였죠. Johnson은 선생님의 성이고, Miss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기억나나요? 자, 일단 남자의 경우는 Mr. 요 하나만 쓰면 되는데, 여자의 경우는 나눠서 쓰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Mrs.는 결혼한 여성, Miss.는 결혼을 안 한 여성. 그런데 사실 왜 여자만 결혼을 했고 안 했고 이걸 따지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요즘에는 그 중간인 Ms.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Ms. Johnson 이렇게 선생님을 불렀어요. Yes, 네, 왜요? 이런 질문이었고 May I go to the restroom? 자, 화장실에 가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했네요. 그죠? Restroom이 가장 흔하게 쓰이는 화장실이라는 뜻의 단어라고 했어요. 자, may I? 이렇게 시작되는 거는 뭐뭐 해도 될까요? 인데, may I go to 어디 어디? go to 다음에는 어떤 장소가 온다고 했죠. 저 to가 어디 어디로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May I go to the playground?

0: 놀이터에 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May I go to the park? 공원에 가도 될까요? May I go to the concert? 콘서트에 가도 될까요? 인데, 이세 경우 다 특정 장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앞에 더가 꼭 붙는다고 했습니다. Sure, be quick. 물론, be quick라고 했어요. 자, sure는 물론인이란 뜻이고, quick는 빠른. 그런데 이 quick이 be하고 붙어서 be quick, 빠르다라는 의미가 돼서 빨리 갔다 오세요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단독으로 쓰인다기보다는 be하고 붙어서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I'll try my best. 이거는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라는 뜻인데 try가 노력하다라는 뜻이고 my best는 나의 최선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의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라는 의미였어요.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어? 라는 질문이었죠. What이 무엇이란 뜻이고, do가 하다라는 뜻인데, What are you doing?처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의미라서 하고 있는이라는 의미로 ing로 바꿔줘야 된다고 했죠. What are you? 다음에 행동 ing가 오면 그래서 어떤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이죠. 자, 예를 들어서 뭘 먹고 있어? What are you eating? 이 되겠고요. 뭘 보고 있어? What are you watching? 뭘 만들고 있어? What are you making?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참고로 make는 make가 원형이지만 e로 끝나는 단어는 ing 만들어줄 때 e가 생략이 되고 ing를 붙여준다고 했어요. I'm packing. pack는 짐을 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짐 싸고 있어요라는 의미죠. 여기도 역시 ing를 써서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나타낸다고 했죠. I'm 다음에 행동 ing를 넣어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I'm eating. 나 지금 밥 먹고 있어요. I'm playing. 저 지금 놀고 있어요. I'm studying. 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쓸수 있다고 했죠. May I help you? 자, 짐을 싸는데 내가 도와줘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죠. May I 다음에 행동이 오면 굉장히 공손한 표현으로 제가 그 행동을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던 거 기억나죠? Oh, could you? 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이 could 자체가 무엇을 해달라고 할 때, 아주 정중히 부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했죠. 그래서 could you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정중한 질문입니다. Of course. Of course는 물론이라는 표현으로 방금 전에 우리가 했었던 sure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했어요. Are you okay? 괜찮니? 라는 질문이었죠. Okay가 괜찮은이라는 의미였고, 여기서도 역시 be okay로 쓰여서 괜찮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런데 요 비동사는 주체가 누군지, 주인공이 누군지에 따라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you이기 때문에 are로 쓰이는 거다라는 걸 우리 배웠었어요. 자, are you okay? 괜찮니? 라는 질문이었죠. Not really. 아니요, 별로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이렇게 질문을 했네요. 그렇죠? 자, May I go to 어디 어디 기억나죠? 여기서 어디에 가는 건가요? Nurse's office. 양호실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참고로 동네에 있는 병원은 doctor's office이고 큰 병에 걸려서 가는 종합병원. hospital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요것도 참고해 주세요. Of course. Should I call your mom? 물론이지라고 하면서 Should I call your mom이라고 했는데 이 should는 뭐뭐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should I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뭐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call 전화하다이죠. 그래서 내가 너네 엄마에게 전화를 드릴까? Should I call your mom? 이라는 표현이었네요. Should I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그 행동을 해야 할까요? 라는 뜻이었죠. Should I go home? 제가 집에 가야 할까요? Should I help him? 제가 그를 도와줘야 할까요? Should I try again? 제가 다시 해봐야 할까요?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I'll be okay. 이 표현은 저 괜찮을 거예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역시 be okay, 괜찮다 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복습 쭉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볼게요. 자, 일단 여기 새로운 학생, 여기 앉아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 같죠? May I sit here? 맞아요. May I sit here? 이렇게 물어봤겠네요.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물론 거기 앉아 라고 할 때는 Sure, have a seat 라고 하셨겠네요. 그쵸? 자, 저기 있는 학생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네요. 화장실에 가도 될까요? 여러분 질문 어떻게 하죠? May I go to the restroom? 맞아요. 잘했어요. 뭐 대답은 Sure. 이렇게 또 할 수 있겠고요. 그죠? 근데 여기 친구가 좀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내가 좀 도와줘도 될까? May I help you?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아프니까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배웠던 표현들 다 응용해 볼 수 있죠? 자, 이제는 원어민이 큰 목소리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더더욱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1: May I sit here? Have a seat. May I go to the restroom? I'll try my best. May I help you?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ask politely 였습니다. 나는 공손하게 물어볼 수 있다 였는데 공손하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 여러 개 있었던 거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check. 자, may I?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 밖에도 should I? 라는 질문도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습을 같이 마쳤지만 여러분들도 각자 복습 꼭 해주셔야 돼요. 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

0: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주말 잘 보냈어? 자, 쌤이랑 오늘 월요일이라서 조금 지치겠지만 신나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게요.
1: Week 22. Summer Vacation. Monday.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I can talk about summer vacation plans.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자, Look and Talk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얘들아. 쌤도 궁금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얘들아, 여기 어디야? 캠핑장 아니에요? It's a campsite. It's a campsite. 자, 캠핑장이고 뒤에 이렇게 어우, 나무들과 이렇게 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죠, 그쵸? We have trees and mountains. So beautiful, right? 자, 그리고 이 남자아이가 보여요. I see a boy right there. 근데 보니까는 등산을 가는 것 같지 않나요? I think he's going hiking. 등산, 바로 hiking인데요. I think he's going hiking, right? He's wearing a backpack. 근데 그냥 백팩도 아니고 아주 huge backpack, 아주 거대하고 큰 백팩입니다. And he's also wearing hiking boots. 등산화도 신고 있네요. 그쵸? 그리고 여자아이는 she's making a fire. 자, 지금 불을 이렇게 지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Is that a marshmallow? 마시멜로 들고 있는 거야, 설마? 너무 맛있겠다, 그쵸? Do you like marshmallows? I love marshmallows. 그리고 저기 뒤에 어떤 남자, a man, right? Man은 지금 grill하고 있어요. He's grilling something. 고기를 grill하고 있는 것 같아요. I think he's grilling some meat, right? 아,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그림도 굉장히 귀엽고 재밌는데요. 어떤 내용일지는 이따 쌤이랑 Cartoon Talk 시간을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dialogue 들어보고 오세요.
1: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2: I'm going to Soraksan for hiking. What about you?
1: I'm going camping with my family.
0: 자, read and speak time 시작해 보겠습니다. 빠밤. Key expressions. 오늘의 첫 표현은요. 통문장 나왔어요.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One more time.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Plan, P-L-A-N, 계획이란 뜻인데요. 자, summer는 우리가 알듯이 여름이죠. 그래서 어떤 뜻이 될 것 같아? 감 왔어요? 넌 여름의 계획이 뭐니? 여름의 계획이 있어? 여름의 계획이 뭐야? 라는 문장입니다. 왜 우리 방학 시작하기 전에 친구들한테 꼭 물어보잖아요. 너 방학 때 뭐 해? 방학 때 뭐 할 거야? 이야기 많이 하죠? 그때 쓸 수 있는 정문장입니다.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너 여름의 계획이 뭐야?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자, 우리 한 단어씩 한번 연습해보자. 처음, what's. 해볼게요. What's, 그쵸? 자, 단어들 붙여서 What's your, what's your. 좋아요. 조금 더 길게 What's your plan for? What's your plan for? 그렇지, plan이 무슨 뜻이라고? 계획, 좋아요. 그래서 더 붙여서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One more time.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우리 친구들 잘해.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좋아요. 너 여름의 계획이 뭐야?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꼭 기억하세요. Plan, P-L-A-N, 계획이란 단어를 꼭 기억해야겠지?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에 하는 재밌는 활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hiking 나왔어요. Hiking, hiking이 무슨 뜻일까? 등산입니다. 우리 친구들 등산 좋아해요? 쌤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hiking 하는 거 좋아합니다. Hiking. 자, 왜 산을 올라가가지고 좋은 공기 마실 때 좋잖아요. 그쵸? Hiking, 등산. 자, 우리 친구들도 발음해볼게요. Hiking. Hiking. 그냥 hiking이 아니고 hiking. Hiking.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hiking에 관련된 단어

것들 쌤이랑 볼게. 첫 번째는 trail 나왔습니다. trail. trail. 자, trail 하니까는 R이 있어서 혓바닥이 뒤에 있어야 되겠지? trail. trail. 이거 무슨 뜻일까? 짜잔. 산길, 오솔길입니다. 왜 등산을 할 때도 우리가 걷기 좋게 만들어진 길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trail이에요. trail, trail. 예문에서 볼게요. We walk on the trail. We walk on the trail. 우리는 산길을 따라 걸어요. 우리는 산길을 걸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walk on the trail. 좋아요. 또 보자. Hiking boots. Hiking boots. 뭘것 같아? Boots 선생님이랑 예전에 배웠는데, 부츠입니다. 그래서 hiking boots가 됐으니까 등산화가 되겠죠? Hiking boots, 등산화. 예문에서 보자. I wear hiking boots. 나는 등산화를 신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등산할 때 얘들아, 등산화 필수다. 그냥 일반 운동화 신으면 발 진짜 아파요. Hiking boots 꼭 신어보세요.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Backpack. Backpack. Oh, easy peasy lemon squeezy. 우리 단 알잖아. 바로 배낭입니다. 등산할 때 배낭 이렇게 꼭 메고 하죠. 자, backpack. 자, I carry a backpack. 하게 되면은 나는 배낭을 carry해요. carry가 무슨 뜻일까? 맞아요. 그러니까 옮기다란 뜻도 있지만 이렇게 지다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배낭을 메요라는 뜻이 되겠죠? I carry a backpack. 자, 하이킹할 때이 backpack 필수죠? 필수죠? 자, 그 다음에 map 있습니다. map, map. What's map? 맵은 바로 지도가 되겠죠? 우리 왜 등산 갈때꼭 이렇게 지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도가 필수입니다. 꼭 있어야 돼. 자, 예문에서 보자. I look at the map. 나는 지도를 보아요. 가 되겠죠? 자, 하이킹에 관련된 단어들 함께 선생님이랑 봤고요. 또 하나 보자. 캠핑. 그렇죠. 우리 친구들 요즘에 캠핑 정말 많이 가더라고요. 자, 캠핑에 관련된 단어들도 함께 볼게요. 캠핑, 캠핑, alright? 자, campsite 나왔어요. campsite, campsite, 캠프사이트가 아니지, campsite, campsite. 오케이, 발음해볼게요. campsite. 좋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캠핑장이에요. 우리 캠핑을 하러 갈때 그냥 무슨 산에다가 텐트 치고 잘수 없잖아요. 요즘 이렇게 캠핑장이 참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곳을 캠프사이트라고 합니다. 캠프사이트, 캠프사이트. Alright, 발음 유의해서. 자, let's go to the campsite 하게 되면 우리 캠핑장 가요. 우리 캠핑장 가자라는 뜻이 되겠지? 자, 얘들아 넘어가기 전에 campsite 한번 발음 다시 해볼게요. campsite, campsite, 캠프사이트 아니고 campsite. 좋아요. 잘하고 있지, 우리 친구들. 자, 그다음에 tent, tent. 캠핑할 때 빠질 수 없니? tent, tent, tent. 그리고 왜 한글로도 텐트 이러잖아요. 근데 텐트가 아니라 tent. 오케이? 자, tent. Alright. 자, 텐트인데 예문 볼게요. We set up a tent. 자, 우리는 텐트를 설치해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set up a tent. 좋아요. 자, marshmallow. Oh, I love marshmallows. 자, marshmallow는 마시멜로죠. 자, I roast marshmallows. 하게 되면 나는 마시멜로를 구워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Marshmallow. Yum. 자, 또 볼게요. Grill. Grill. 이거 발음해 볼게요. Grill. Grill. 좋아요. 자, 고기 같은 것들을 굽다라고 할때 grill라 그래요. 자, 굽다. 자, 보면은 my dad grills pork belly 하게 되면 pork belly는 우리가 사용하는 삼겹살입니다. 우리 캠핑할 때 삼겹살 먹잖아요. My dad grills pork belly 하면은 우리 아빠는 삼겹살을 grill 굽습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 그러면은 다이얼로그 다시 볼게요.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너 여름의 계획이 뭐야? I'm going to 설악산 for hiking. What about you? 너는 하이킹 등산하러 설악산에 가. 너는 What about you? 그랬더니 I'm going camping with my family. 나는 가족들이랑 캠핑하러 가라고 하네요. 어때? 듣기만 해도 너무 신나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도 그랬길 바래요. 자, 우리 카툰 토크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그림 보러 가볼까요? 짜잔!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일단 캠핑장에서 아주 아름다운 재밌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캠핑장이 영어로 캠프사이트였죠? 쌤이랑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보자. 빠밤. Hey, what are you doing here? 이라고 하네요. 자, Hey,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서는 hike로 쓰였네요. I'm here for a hike. 나 등산하러 왔어. I'm here for a hike. 좋습니다. 자, 그랬더니 오, 막 자랑해요. I have my hiking boots and a map. 자, hiking boots 무슨 뜻이었지? 등산화예요. 자, 우리 등산할 때 꼭 신어야 되는 등산화. Hiking boots, okay? 그리고 map도 나왔어요. What's map? 지도죠? 이러면서 나 등산화랑 지도도 있어 라고 합니다. I have my hiking boots and a map. 좋아요. 자, 그랬더니 I'm camping with my family. We have marshmallows and pork belly. It's so fun 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I'm camping with my family. 나는 가족들이랑 캠핑 왔어. 그러면서 We have marshmallows. 우리는 마시멜로랑 pork belly, 삼겹살이 있어 라고 합니다. 좋겠다, 그쵸? 그러면서 It's so fun, 너무 재밌어 라고 합니다. 아우, 즐거운 여름방학의 모습이네요, 그쵸?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cartoon talk이었습니다. Singing time.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1: 아니, 벌써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I can talk about summer vacation plans. 나는 나의 여름방학 계획을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다! 그래서 check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두 가지 배웠어, 쌤이랑. Hiking, 그리고 캠핑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주 이렇게 등산 가고 캠핑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쌤이랑 오늘 배운 표현들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butterfly.
2: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3: I'm fine. Thank you. No, enough.
2: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4: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자, 쌤이랑 영어 공부 즐겁게 할 준비 됐어요?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2. Summer Vacation. Tuesday. What's your favorite summer food? I can talk about my favorite summer foods.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입니다. 얘들아, 오늘은 무슨 그림이 나올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나요?

0: 재미랑 보러 갈게요. Here we go. 빠밤.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일단은 남자아이 한 명과 그리고 여자아이 한 명이 보여요. I see a boy and a girl. 좋아요. I see a boy and a girl. 그리고 지금 보니까는 아주 귀엽게 피크닉을 즐기고 있어요. They're having a picnic. 피크닉, 우리 피크닉도 영어로 피크닉인데 피크닉이 아니라 피크닉이라고 해요. They're having a picnic. So fun. 그리고 피크닉에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음식이 빠지면 안 되겠지, 그치? 근데 날씨를 보니까 좀 더워서 summer food, 이렇게 여름 음식들을 먹으면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네요. 자, 어떤 음식들인지 쌤이랑 한번 보자. 일단 I see some ice cream. 아이스크림이 보여요. 세 가지 different flavors네요. 뭐 chocolate, vanilla, strawberry. 너무 맛있겠다, 그쵸? 그 다음에는 저 수박 위에 있는 저 화채지 저거, 그쵸? 수박 화채네요. 수박 화채는 watermelon punch. Watermelon punch. 맛있겠다, 시원하겠다, 그쵸?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빙수도 있어. 빙수는 영어로 shaved ice 또는 그냥 빙수라고 하기도 한답니다. Shaved ice or 빙수. 빙수. 웃기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자아이는 what is she holding right there? 이 여자아이가 지금 저 냉면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냉면 좋아해요? Oh, I love 냉면. 자, cold noodles 라고 할 수 있습니다. She's holding some cold noodles. They look so yummy, right? 그리고 bubble tea도 보이네요. Oh, what an amazing picnic, right? 자, 아주 아름다운 피크닉의 그림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이따 커튼톡에서 보고 다이얼로그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1: It's so hot. What's your favorite summer food?
2: I like shaved ice. It's perfect for summer.
1: I like watermelon punch. It's very refreshing.
0: 얘들아, 쌤만 군침이 돌았나요? 자, 우리 막 음식들 얘기하니까는 너무 맛있어 보이고 그렇죠? 자, 우리 바로 read and speak time 시작해 볼게요. 빠라밤. 자, 첫 번째 expression은요. What's your favorite summer food? What's your favorite summer food? 얘들아, favorite은 쌤이랑 굉장히 많이 사용한 단어라서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Favorite,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summer food 하게 되면 여름 음식이잖아. 그래서 너가 가장 좋아하는 여름 음식은 뭐니? 라고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통문장입니다. 오늘 쌤이랑 이것도 열심히 통문장 학습해보자. Okay? What's your favorite summer food? 너가 가장 좋아하는 여름 음식은 뭐야? 쌤한테 이걸 물어보면은 쌤은 이거를 한 5분 동안 말할 수 있습니다. Because I have so many. 너무 많아서요. 자, 일단 한 단어씩 선생님이랑 연습해볼게요. 일단 what's. What's. 시작. What's. What. What's 이런 거 아니지? What's 아니라 what's. What's. 시작. What's. 좋아요. 자, 그리고 추가해서 what's your favorite? 시작. What's your favorite? Favorite. Favorite. No. Favorite. Okay. 너가 가장 좋아하는 뭐뭐는 뭐니? What's your favorite? 자, 추가해서 What's your favorite summer food? 시작. What's your favorite summer food? 좋습니다, 얘들아.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What's your favorite summer food? 여름 음식은 뭐예요? 뭐 빙수도 있고요. Cold noodles도 있고요. 정말 많은 게 있겠죠? 자, What's your favorite summer food? 꼭 기억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사용해보세요. 자, What's your favorite summer food? 너가 가장 좋아하는 여름 음식은 뭐니? 꼭 기억하기예요. 자, 또 볼게요. Perfect for. Perfect for. 자, perfect. 쌤이 우리 친구들을 볼 때 항상 쓰는 단어입니다. Perfect. 너는 완벽해 라고 많이 하죠. Perfect는 완벽한이에요. 그래서 perfect for 하게 되면 뭐뭐의 완벽한이란 뜻입니다. 자, 뭐의 완벽한지 쌤이랑 예문 또 볼게요. This ice cream is perfect for hot days. One more time. This ice cream is perfect for hot days. 자, perfect for. 뭐뭐에 완벽하다, 뭐뭐에 딱 맞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이 아이스크림은 더운 날에 완벽해요 라는 뜻입니다. 더운 날에 선생님은 항상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This ice cream is perfect for hot days. 자, 이 아이스크림은 더운 날에 최고예요, 딱이에요 라는 뜻입니다. 또 뭐가 perfect for 하나 보자. Chocolate is perfect for a sad day. 자, 이건 뭘까요? Chocolate is perfect for a sad day. 자, chocolate. 우리 친구들 chocolate 좋아해요. Do you guys like chocolate? I love chocolate. 자, 초콜릿이죠? 자, 초콜릿은 뭐에 완벽하대요? A sad day. Sad 뭐예요? 자, 슬픈이죠? 그래서 day 하게 되니까는 슬픈 날이 완성이 되겠지. A sad day. 슬픈 날. 자, 해석해보면 초콜릿은 슬픈 날에 perfect for, 완벽하다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은 슬픈 날에 초콜릿보다 선생님을 더 위로해 주는 게 없더라고요. 자, chocolate is perfect for a sad day. 슬픈 날엔 초콜릿이 완벽해요라는 뜻이 되겠죠. perfect for, 생각보다 많이 쓰입니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뭐뭐에 맞다, 뭐뭐에 완벽하다라는 뜻인 거 기억하세요. Perfect for, perfect for, perfect for가 아니라 perfect 해볼게요. Perfect for, perfect for. 오케이, 우리 친구들 인간 피아노가 되어서 음을 멋지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제 다음에 선생님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summer foods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여름 음식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선생님, 큰일 났네요. 입에 또 군침이 돌것 같아. 자, summer foods, 여름 음식들 한번 볼게요. 짜잔! 빙수, 우리 친구들 빙수 좋아하나요? 빙수가 영어로 빙수라고도 많이 한대요. 왜냐면 우리 한국은 참 맛있는 빙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빙수라고도 많이 표현되는데 선생님은 사실 shaved ice라고 많이 해요. 자, shaved ice 하게 되면은 갈려진 얼음이란 뜻이에요. 사실 얼음, 빙수가 갈려진 얼음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쵸? 자, 빙수 영어로 shaved ice, shaved ice 해볼게요. Shaved ice. 끝에 ed가 붙여서 발음이 살짝 어려워. Shaved, shaved ice. 좋습니다. 빙수. 오케이. 자, 그다음에 수박 화채입니다. 이것도 참 좋은데요, 맛있는데요. C만 빠지면 참 좋은 수박 화채입니다. 자, 수박 화채는 영어로 watermelon punch. Watermelon punch. 자, punch가 왜 화채할 때쓸수 있는 단어인데, 우리는 수박에 이렇게 화채를 먹잖아요. 그래서 watermelon punch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 선생님, 저는요, 그냥 화채 먹고 수박이 안 먹는데요. 이런 친구들은 과일 화채, fruit punch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Watermelon punch or fruit punch. 둘다 가능해요. 둘다 맛있을 것 같아요. 자, 또 봅시다. 자, 냉면 나왔습니다. Oh, I love 냉면. 자, 냉면도 영어로 말할 때 그냥 냉면이라고 해도 된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cold noodles라고 하면 더 좋겠죠. 자, cold noodles. cold는 우리가 알듯이 차가운이란 뜻이죠. noodles는 이게 면이란 뜻이니까 cold noodles 바로 냉면 되겠습니다. 냉면. cold noodles. cold noodles. 오케이. 꼭 기억하자.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도 혹시 이거 좋아하나요? 자, 콩국수 혹시 좋아해요? 선생님은 설탕이 많이 들어가야만 좋아하긴 하는데요. 자, 콩국수는 영어로 soybean noodles. Soybean noodles. 자, 그래서 noodles 하면은 우리가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듯이 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soybean 하면은 콩이란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soybean noodles 하면 콩국수가 됩니다. 우리 잘 마시는 두유 있잖아요. 그것도 soybean milk라고 하거든요. soybean milk. 그 다음에 콩국수는 soybean noodles. 왜 음식점 가면 여름에는 꼭 콩국수들이 이렇게 여름 한정 메뉴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오케이, shaved ice, watermelon punch, cold noodles, soybean noodles 기억하세요. 자, 우리 그럼 다이얼로그 보겠습니다. It's so hot. What's your favorite summer food? 너무 더워. 너가 좋아하는 여름 음식은 뭐야? 그랬더니 I like shaved ice. It's perfect for summer. 난 빙수 좋아해. 여름에는 그게 딱이지.
I like watermelon punch. It's very refreshing. 나는 수박 화채 좋아해. 그건 굉장히

0: 아우, 시원하고 상쾌하거든. 이라는 다이얼로그였네요. Refreshing, 상쾌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시원한,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얘들아, 카툰 톡 바로 시작해볼게요. 봐봐. Oh, this is today's picture. They're having a picnic. 자, 피크닉하고 있죠? 대화 한번 보러 갈게요. 짜잔. What's your favorite summer food? What's your favorite summer food? 쌤이랑 배운 통문장이죠. 너가 가장 좋아하는 여름 음식은 뭐야? What's your favorite summer food? 자, 뭐라고 할까요? I like ice cream and watermelon punch. 나는 아이스크림이랑 수박 화채 좋아해. 라 그러죠. Ice cream, watermelon punch, watermelon punch 배웠죠? 자, 그랬더니, oh, but 냉면 is perfect for hot days 라고 합니다. 근데 더운 날에는 냉면이 최고지 라고 합니다. 자, 냉면이 원래 cold noodles도 된다 그랬는데, 우리 냉면이라고 써도 가능합니다. perfect for. 또 배웠죠? 뭐뭐에 완벽한, 딱 맞는. 오케이? 자,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맞아, 냠냠 이러면서 right, 냠냠냠 it's really refreshing 이라고 해요. 맞아, 너무 시원해, 너무 상쾌해 라고 합니다. 아우, 이렇게 끝이 나군요. 정말 맛있겠어요, 그쵸?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어요.
1: Singing Tim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my favorite summer foods. 나는 내가 좋아하는 여름 음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이따 출발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재밌게 공부했나요? 그럼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자. Bye bye, butterfly.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오늘 기분은 어때? 자, 쌤이랑 영어 공부하면서 기분을 더 업 시켜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2 Summer Vacation Wednesday. How do you stay cool? I can talk about how I stay cool in summer.
0: 잘 들어봤나요? 자, 우리의 첫 번째 코너, Look and Talk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궁금하지, 그치? 쌤이랑 확인해보자.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오, 근데 이 아이 둘 다 표정이 왜 그런가요? 한번 선생님이랑 살펴볼게요. 일단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보이죠? 우리 친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I see a boy and a girl. 좋아요. I see a boy and a girl. 근데 굉장히 더운 날인가 봐. 심지어 저 태양에서도 hot라고 외치고 있어요. I think it's a very hot day. Super, super hot day. 굉장히 더운 날인가 봐요. 그래서 태양조차도 hot, 더워라고 외치고 있어. 자, the boy, 남자아이는 손에 무언가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The boy is holding a fan. And a thermometer. 자, 지금 여기 왼쪽 손에는 저 선풍기가를 들고 있고요. 선풍기, a fan.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온도계를 들고 있어. 온도계는 thermometer. 어우, 단어 진짜 어렵다, 그치? thermometer. thermometer. 그쵸? A boy is holding a fan and a thermometer. 어우, 두 개 다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온도계를 보니까는 굉장히 지금 더워 보입니다. 그쵸? 온도가 매우 높아요. 그 다음에 여자아이는 머리 위에 아이스팩을 올려놓고 있어요. The girl has an ice pack on her head. 진짜 더운가 봐. 근데 저럼 진짜 시원하다, 얘들아. And in the bubble, 생각풍선에는, oh, she's having some ice cream under the air conditioner. 지금 에어컨 아래에서 시원하게 아이스크림 먹는 모습이네요. 아, 어떤 대화 내용일지 궁금한데요. 그건 쌤이랑 이따 커튼 척에서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다이얼로그 들어보고 오세요.
1: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2: I carry a fan with me. What about you?
1: I stay under the air conditioner and eat ice cream.
0: 잘 들어봤어?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해볼게요. 자, today's key expressions. 자, 오늘의 첫 표현은요.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Oh, one more time.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쌤이랑 stay cool 배웠는데 기억나? stay는 좀 유지하다, 머물다라는 뜻이 있었는데 cool은 시원하냐. 그래서 stay cool 하게 되면 시원하게 지내다, 좀 시원하게 있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한번 해석해보자.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하게 되면 너 여름에 어떻게 시원하게 지내? 여름에 이 찜통 더위에 뭐 하면서 시원하게 있어? 라는 뜻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이거 기억할게요. 이 문장 다시 해보겠습니다.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우리 친구들 이제쯤은 how do you 이러지 않지? How do 소리 내주세요. Do, okay?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Okay? How do you 안 돼? How do you stay cool? 아닙니다.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Okay? 자, 우리 한 단어씩 해볼게요. How. How가 아니라 입을 크게 벌려서 how. How. 좋아요. How do you? 자, how do you? 시작. How do you? How do you? 어우, 자연스러워.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네. 자, 추가해서 How do you stay cool? 시작. How do you stay cool? 좋아요. Stay cool 안 됩니다. Stay cool. Stay cool. 좋아요. 강약 조절을 하면서. 자, 그러면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너 여름에 시원하게 어떻게 지내? 시작.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좋아요. 한 번만 더 해보자. 시작.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좋습니다. 이것도 우리 친구들한테 말할 때 쓸 수 있는 문장이겠죠? 너 여름에 어떻게 시원하게 지내?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할 수 있겠죠? 뭐 대답으로는 나 아이스크림 먹어, 뭐 시원한 뭐 음식 먹어 이런 게 등등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Okay.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더위를 어떻게 이겨내는지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How Chrissy stays cool in summer? 선생님이 더위를 이겨내는 법을 알려줄게요. 이거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는데 우리 친구들이니까 알려주겠습니다. 자, 1번 첫 번째는요. 빠밤. I use a fan. 선생님 이거 너무 시시해요. 다 이러잖아요. 이럴 수도 있지만.

I use a fan. 항상 어디를 가든 이 선풍기와 부채를 들고 다닙니다. I use a fan. I use a fan. 나는 선풍기를 사용해요. 자, I use a fan 해볼까? 시작. I use a fan. 자, fan 하게 되면 부채, 선풍기 둘다다 되죠?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부채를 아니면 선풍기를 갖고 다닙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는요. I turn on the air conditioner. 그쵸. 또 많이 이거를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꼭 있어야 합니다. 사실, air conditioner 뭘까요? 에어컨입니다. 에어컨디셔너가 이렇게 한글로 바뀔 때 에어컨이 됐어요. 에어컨디셔너의 에어컨. 오케이? 자, I turn on the air conditioner. 나는 에어컨을 틀어요가 되겠습니다. 에어컨 많이 틀면 이렇게 좋진 않지만 더운 여름인데 어떡하겠어, 그쵸? I turn on the air conditioner. 나는 에어컨을 켜요. 해볼게요. I turn on the air conditioner. 티처 왜 여기 더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 그치? air 보면 a로 뒤에 지금 바로 the 뒤에 오는 단어가 a로 시작하지? 그럴 때는 the라고 안 읽히고 the라고 읽히죠? I turn on the air conditioner. 좋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아, 이거 진짜 안 알려주는데 선생님 우리 친구니까 알려줄게. I eat ice cream. I eat ice cream. 아이스크림을 진짜 정말 많이 먹습니다. 자,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 I eat ice cream. 자, 이거 해보세요. 시작. I eat ice cream. 오, 다들 그렇지 않나요? 자, 또 있습니다. I drink cold juice. 그렇죠. I drink cold juice. 항상 이제 마실 것을 들고 다녀야 돼요. 그렇죠? I drink cold juice. 자, drink는 마시다죠. 그래서 cold juice는 시원한 주스. 그래서 나는 시원한 주스를 마셔요. I drink cold juice. 좋습니다. 자, 또 있어, 얘들아. I eat watermelon. 근데 그 watermelon이 얘들아 수박이잖아, 그렇죠? 근데 수박도 따뜻한 수박이면 안 됩니다. 꼭 이렇게 냉장고에 있던 수박을 먹어야 돼요. I eat watermelon. 해볼게요, 이거. 시작. I eat watermelon. 좋아요. C가 있어서 좀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도 여름엔 수박 아니겠어요, 그쵸? 자, 그다음 마지막. I take a cold shower. One more time. I take a cold shower. 자, 그리고 더워서 땀이 날 때는 꼭 cold shower.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합니다. I take a cold shower. 이거 해볼게요. 시작. I take a cold shower. 좋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선생님의 팁을 다 알려주고야 말았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다이얼로그 다시 볼게요.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너 여름에 어떻게 시원하게 지내? 그랬더니 I carry a fan with me. What about you? 나는 항상 어딜 가든 이 선풍기를 들고 다녀. 아니면 부채를 들고 다녀. What about you? 너는? 이럽니다.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I stay under the air conditioner and eat ice cream. 이라고 합니다. 나는 에어컨 아래에 있으면서 아이스크림을 먹어. 라고 하네요. 선생님이랑 좀 비슷하네. 그쵸?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read and speak time 이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카툰 척 타임이에요. 아까 봤던 그림 기억나, 얘들아? 아주 더워하는 아이들이 어떤 대화를 하는지 궁금해요. 선생님이랑 시작해볼게요.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일단, a boy and a girl가 굉장히 더워하는 모습입니다. 태양조차도 hot, 더워라고 외치고 있어요. 자, 어떤 대화인지 쌤이랑 보자. 빠바밤. It's boiling today. It's 38 degrees 라고 합니다. 와, 진짜 덥다. 자, it's boiling today. 새로운 표현 나와서 boiling. 이거 선생님이 왠지 우리 친구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었거든. boiling 하면 끓다. boil가 끓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boiling 하게 되면 팔팔 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날씨를 표현할 때 쓴다면 정말 푹푹 찌는 날이야. 정말 더운 날을 말할 때이 표현을 씁니다. boiling. 그래서 oh, it's boiling today. 오늘 진짜 덥다라고 할때쓸수 있어요. It's boiling today. It's 38.

0: degrees. 오늘 38도래라고 합니다. 와, 진짜 덥겠다. 그쵸? 생각만 해도 더워요.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I know, right? 이럽니다. 내 말이 그치? 이러면서 아이스팩을 머리 위에 얹었어요. I know, right? 지금 더워서 말할 힘도 없어서 I know, right?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운 문장 나왔다. 그치? 통 문장.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너 여름에 어떻게 시원하게 지내? 라고 합니다. 우리 이건 친구들이랑 같이 해볼 거야. 시작! How do you stay cool in summer? 좋습니다. 너 여름에 어떻게 시원하게 지내? 이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얘기하고 있어. 그랬더니, Oh, I always carry a fan. 나는 항상 부채 또는 선풍기를 갖고 다녀. 라고 합니다. Fan. 쌤이랑 배웠죠? 자, 그랬더니, Oh, I stay in front of the air conditioner and eat ice cream at home. 라고 합니다. 나는 집에서 air conditioner, 에어컨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어. 라고 해요. Oh, 정말, it's a perfect for a hot day, right? 더운 날에는 꼭 필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cartoon talk이었어요.
1: Singing tim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how I stay cool in summer. 난 내가 더운 여름에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시원하게 있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수업 재밌게 들었나요? 자, 재밌게 듣길 바라고 내일은 더 재밌게 하자. Bye bye, butterfly.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할 준비 됐지?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2. Summer Vacation. Thursday. Summer must-have items. I can talk about must-have items for summer.
0: 자, 얘들아, 우리 look and talk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다, 그치? 쌤이랑 보러 가보겠습니다. Here we go!

0: 빠밤. 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네요. 자, 일단 세 명의 아이들이 보여요. I see three kids. Three kids, two girls and one boy. 여자아이 두 명과 남자아이 한 명이 보이는데 각각 지금 뭔가를 들고 있습니다. 뭐라는지 쌤이랑 한번 볼게요. 자, 저기 첫 번째 여자아이부터 볼게요. 자,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She's wearing sunglasses. She's wearing sunglasses. 그리고 손에 저거 뭐지? Oh, sunscreen을 들고 있네요. Suncream이라 그러죠. 자, 근데 영어로는 suncream이 아니라 sunscreen이라고 합니다. Sunscreen. She's holding a bottle of sunscreen. 자, 이렇게 선크림 통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여자아이는 굉장히 목이 마른가 봐요. She's drinking water.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고 있어요. 이 남자아이는 주변에 저 모기인가요? Mosquitoes? No, 모스키토 정말 싫어요. 우리 친구들도 싫어하지, 그치? 자, 그래서 그런지 남자아이는 bug spray, 모기약을 들고 있습니다. Oh, bug spray. 자, 어떤 내용일지 약간 예상도 되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쌤이랑 커튼 톡에서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다이얼로그 들어보고 오세요.
1: What are your items for summer?
2: I put on sunscreen and wear a hat.
1: I always carry bug spray with me. I hate mosquitoes.
0: 잘 들어봤어? 우리 read and speak time 한번 가져볼게요. 빠밤. 자, key expressions. 오늘 배울 것들은요. must have items for summer입니다. 자, must have items가 뭔지부터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must는 꼭 해야 한다란 뜻이잖아요. have는 가지고 있다란 뜻이고요. items는 이렇게 물품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must have items 하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필수품이란 뜻이야. 필수로 내가 가지고 다녀야 될 것들. 자, must have items, 필수품들. For summer. 자, summer 여름이지? 그래서 여름에 가지고 다니는 나의 필수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선생님은 여름에 가방에 꼭 가지고 다니는 must have items가 많거든요. 자, 그걸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짜잔! must have items for summer. 오케이. 자, 일단 sunburn이 날 수가 있어. 더운 여름에는 태양이 너무 강렬해서 sunburn이 날 수가 있습니다. sunburn은 바로 화상이야. 그러니까 해가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피부가 상하는 게 바로 화상이죠. sunburn. sunburn. 자, sunburn을 피하기 위해선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짜잔. sunscreen이 있어야 됩니다. sunscreen. 우리가 아는 그 선크림인데요. cream일 것 같죠? 아닙니다. sunscreen이라 그래요. 자, 그 해로부터 보호한다라는 뜻으로 sunscreen이에요. sunscreen. cream 아닙니다. 오케이? sunscreen. 오케이? 자, 예문에서 보자. I use sunscreen to stay safe from sunburn. 조금 길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화상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sunscreen, 선크림을 사용해요 라는 뜻입니다. 자, 이 빨간색 단어들 다시 읽어볼게요. 자, 선크림이 영어로 sunscreen? No, sunscreen. sunscreen. 오케이. 그 다음에 화상은 뭐예요? sunburn, sunburn. sunburn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진짜 피부가 따갑고 아픕니다. sunburn. 자, sunburn, sunscreen. 꼭 기억하세요. 선크림 아니라 sunscreen. 오케이. 자, 그 다음에 mosquitoes. mosquitoes. 정말 싫어요. mosquitoes. 뭐냐면, 모기입니다. 모기들. mosquitoes. 모기 안 좋아요. mosquitoes. 자, mosquitoes. 모기들을 피하기 위해 뭐가 있어야 될까? 그렇죠. bug spray 또는 mosquito spray라고 합니다. 벌레 약, 모기약이라 그러죠. bug spray, mosquito spray. 자, 우리 한번 또 예문에서 볼게요. I carry bug spray with me. I carry bug spray with me. 자, 다시 해볼게요. I carry bug spray with me. 자, carry는 나르다, 운반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뭔가를 휴대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bug spray, 무슨 벌레약을 가지고 다닙니다. 휴대합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I carry bug spray with

me 그리고 I hate mosquitoes가 나왔어요. 자, 모기를 싫어하니까 bug spray를 가지고 다니겠죠.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모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나요? 쌤은 좋아하지 않아요. 자, mosquitoes, bug spray 따라해볼게요. Mosquitoes, mosquitoes. 그 다음에 bug spray. Bug spray 좋아요. 필수품입니다. Bug spray. 자, 또 볼게요. Hot sun. 우리 이건 뭔지 알것 같아요. Hot는 뜨거움이고요. Sun은 태양이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태양이란 뜻입니다.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 뭐가 필요할까? 짜잔! Hot가 필요하죠. 그럼 얼굴이 많이 타요. Hot, 모자가 필요합니다. 자, 예문에서 볼게요. I wear a hat when the sun is strong. 선생님이 이 표현 알려주고 싶어요. 해가 너무 뜨겁다, 강렬하다라고 할 때, sun is strong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wear a hat when the sun is strong. 자, 나는 sunny, 태양이 strong, 너무 강렬할 때 hat, 모자를 씁니다. 라고 하는 뜻이겠죠. I wear a hat when the sun is strong. hat. 꼭 기억할 수 있겠죠? 그게 must have items입니다. 필수품. 자, 또 bright sun. 자, 해가 너무 밝을 때또 뭐가 필요할까? 얘들아 생각해봐. 물론 hat도 있겠지만 그 아래 또 쓰는 게 있어요. 눈이 부시잖아. bright sun. 자, bright는 밝은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bright sun 하면 밝은 태양이 있을 때는 우리가 must have item이 sunglasses입니다. 눈이 너무 부셔서 sunglasses 필수예요. 눈을 보호해 하잖아. 자, 예문에서 또 볼게요. I wear sunglasses when the sun is too bright. 자, 이거 무슨 뜻이니? 무슨 뜻이냐면

sun 해볼게요. Hot sun. 그 다음에 모자는 hat죠. 그냥 hat가 아닙니다. Hat. 양옆으로 입을 쫙 벌려서 hat. Hat. 좋아요. 그 다음에 bright sun. 태양이 밝을 때 bright sun이라 하죠. Bright sun. 그 다음에 sunglasses. Sunglasses. 좋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must have items들이었어요. 자, 또 있어요. 자, thirsty. 목이 마를 때는 뭐가 필요할까? 그렇죠. Water bottle. 물통이 또 필수적으로다가 필요하겠죠. 자, when you're thirsty, you need a water bottle. 자, 예문에서 볼게요. I get thirsty, so I carry my water bottle. 자, I get thirsty. 나는 목이 말라요. So I carry. carry가 무슨 뜻이었다고? 그렇지, 운반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휴대하다라는 뜻도 있었어요. 가지고 다니다. 그래서 나는 water bottle, 물통을 가지고 다녀요. 라는 뜻이 되겠죠. I get thirsty, so I carry my water bottle. 자, 이거 두 개 단어 볼게요. Thirsty, thirsty 아닙니다. Thirsty, thirsty 혓바닥을 내밀었다가 슝. Thirsty, thirsty. 그 다음에 water bottle, water bottle.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다이얼로그 다시 볼게요. What are your items for summer? 너가 여름에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이 뭐야? 물품들이 뭐야? 그랬더니 I put on sunscreen and wear a hat 라고 합니다. 나는 선크림을 바르고 그리고 모자를 써 라고 하네요. sunscreen이랑 hat가 must have items 라는 거겠죠. 그랬더니 I always carry bug spray with me. I hate mosquitoes 라고 합니다. 나는 항상 벌레약을 가지고 다녀. I hate mosquitoes. 모기들을 싫어하거든. 이라고 하네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이해 잘 갔나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였습니다. 자, 우리 cartoon talk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빠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죠.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쌤이랑 보자. 짜자잔. The sun is blazing. The sun is blazing. 자, blaze 하게 되면 타는 듯이 더운, 맹렬한, 격렬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the sun is blazing 하게 되면 해가 타오르네 라는 뜻입니다. 햇빛이 아주 강렬하다는 뜻이겠죠? The sun is blazing. 그러면서 I think I will get sunburned 라고 해요. sunburn 쌤이랑 배웠잖아. 화상입니다. 햇빛이 너무 강렬해서 피부가 다치는 거 sunburn. 나 화상 당할 것 같아 라고 그래요. I think I'll get sunburned. Uh-oh. 그러면서 sunscreen is a must have item 이라고 합니다. sunscreen이 뭐였지? 선크림이었죠? must have item은 필수품. 그래서 선크림은 필수품이야 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또 다른 친구가 오늘 진짜 무더위야 라고 합니다. It's the dog days of summer. 쌤이랑 이거 이리엄 배웠잖아. The dog days of summer 하게 되면 아주 찜통 무더위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서 my mouth is dry. 입안이 건조해 라고 그래요. 입안이 건조하면은 뭐가 must have item일까? 짜잔. I drink water a lot. A water bottle is a must-have item 이라고 합니다. 나는 물을 많이 마셔. Water bottle, 물통은 필수품이야 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summer is fun, but I hate mosquitoes so much 라고 해요. Summer is fun, 여름은 재밌어. 하지만 나는 mosquitoes, 모기들이 정말 싫어 라고 합니다. hate는 정말 싫다고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I hate mosquitoes so much. 그러면서 mosquito bites itch. 모기 물리면 너무 간지러워라고 합니다. 정말 싫죠? 그러면서 mosquito spray is a must have item 이라고 하네요. 모기약은 필수품이야 이러면서 대화가 끝이 납니다. 이 친구들의 must have items 잘 들어봤죠? Singing tim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must have items for summer. 나는 여름에 필수품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재밌게 공부했나요? 재밌게 했길 바라고 내일 또이 시간에 봐요. Bye bye, butterfly.

0: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할 준비됐죠?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2. Summer Vacation. Friday. My summer vacation checklist. I can write a checklist of my summer vacation.
0: 얘들아, 오늘은 금요일이잖아. 그래서 월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 쌤이랑 배웠던 표현들을 가져다가 글쓰기 해볼게요. 자, today's topic, 오늘의 주제는 My Summer Vacation Checklist. 가 되겠습니다. 자, vacation 하게 되면 방학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여름방학 체크리스트가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왜 우리 여름방학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해야 할 것들 이렇게 메모하고 체크하지 않나요? 체크리스트 적지 않나요? 그걸 오늘 쌤이랑 해볼 거야. 준비됐나요?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look and talk를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어볼게요. 빠바밤! Checklist.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Checklist가 보이죠? 그래서 뭘 할지 따다다다닥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쌤이랑 한번 문장으로 만들어보자. 빠바밤. 자, Gyeongpo Day Beach입니다. 자, 이게 영어로 하면 좀 웃기지만 경포대예요. 경포대. 우리 강릉에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해변 경포대 있죠. 자, 선생님은 여름방학 때 꼭 경포대를 갑니다. 왜냐면 너무 재밌어요. 그쵸? 자, 경포대 비치, 경포대 해변에 간다 라고 체크리스트에 한번 적어볼게요. 빠바밤. Go to 경포대 beach and 빠밤. 자, 우리 이 단어 꽤 이번 주에 썼었는데요. 자, 경포대 비치에 가면 뭘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얘들아. 바다에서 수영 한번 해줘야겠죠? 수영하다 영어로 swim 되겠습니다. Go to 경포대 beach and swim. 자, 그게 체크리스트 1번이에요. Go to 경포대 beach and swim. 경포대 해변에 가서 수영하다. Okay. 자, 두 번째는 또 체크리스트에 뭘 써볼까요? 빠바밤. 냉면 나왔어요, 얘들아. 쌤이 사랑하는 냉면입니다. 사실 사계절 내내 냉면을 먹을 수 있지만 언제 먹을 때가 가장 맛있니? 여름에 먹어야 되잖아, 그쵸? 자, 냉면을 영어로도 그냥 냉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배웠다? Cold noodles라고 배웠죠. 한번 적어볼게요, 문장으로. Eat every day. 냉면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냉면을 매일매일 먹는 게 체크리스트라고 한번 적어봅시다. 자, eat 뭘 먹어요? 그쵸, cold noodles. 자, eat cold noodles every day. 자, 매일매일 냉면을 먹기가 체크리스트예요. 얼마나 좋은 체크리스트입니까? 그쵸? 쌤도 이번 여름에 꼭 냉면 매일 먹기에 도전해볼게요. Eat cold noodles every day. Alright. 그 다음 또 뭘 적어볼까? 부채, 선풍기가 영어로 뭐였지? 꽤 간단했는데 쌤이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말한 단어예요. F로 시작합니다. F, 여기 사진에도 나왔는데 fan입니다. fan. 그래서 뭐라고 적어볼까? Carry to stay cool 이라고 해볼게요.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stay cool가 무슨 뜻이지? stay는 머물다, 유지하다 라는 뜻이고 cool는 바로 시원한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시원하게 지내다 라고 할 때 stay cool 이라고 하기로 했죠. 그래서 무엇을 들고 다니면서 시원하게 지낼 거래요? 그쵸, fan이죠. Carry a fan to stay cool. 시원하게 있기 위해서 부채나 선풍기를 들고 다니기를 또 체크리스트에 적어보겠습니다. Carry a fan to stay cool.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또 I hate mosquitoes 나왔어요. Mosquito 뭐예요? 모기잖아. 정말 모기가 너무 싫어. 그럴 때 꼭 가지고 다녀야 될 것은 짜잔! 맞아요. Bug spray가 되겠죠. 자, 그걸 한번 문장에서 써보자. To stay away from, carry, 입니다. 자, stay away from 하게 되면 뭐뭐에서부터 멀리 있기 위해, 뭐뭐를 피하기 위해라고 여기서는 해석이 되네요. 자, to stay away from, 뭐에서부터 피해야 돼? 그쵸, 우리가 싫어하는 모기들로부터 우리가 피해야 되죠. To stay away from mosquitoes, carry 무엇을 휴대해야 될까? 그쵸, bug spray를 carry 해야겠죠. carry는 휴대하다, 가지고 다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To stay away from mosquitoes, carry bug spray. 자, 모기를 피하기 위해 벌레약을 가지고 다닙니다. 라고까지 한번 체크리스트 적어볼게요. 자, 우리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My summer vacation checklist. 자, 내 여름 방학 체크리스트. 자, 읽어볼게요. My summer vacation checklist. Vacation 할 때 vacation이 아니라 v 소리를 내줄게요. Vacation checklist. 좋아요. 자, 내 여름 방학 체크리스트. 자, 1번은 Go to Gyeongpo-dae Beach and swim. 자, 무슨 뜻이지? 자, 경포대 해변에 가서 수영하기. 그게 1번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Eat cold noodles가 되겠습니다. 자, cold noodles 무슨 뜻이야? 냉면입니다. 자, cold noodles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냉면이라고도 그냥 표기가 가능한데 우리는 cold noodles도 알고 있을게요. Eat cold noodles every day. 매일매일 냉면 먹기. 그게 체크리스트 2번이었죠. 벌써부터 너무 맛있어서 맛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세 번째는요. Carry a fan to stay cool. 자, fan은 부채. 그리고 선풍기였죠. 항상 시원하게 지내기 위해 선풍기나 부채를 가지고 다니기. 그 다음 마지막. To stay away from mosquitoes. Carry bug spray. Mosquitoes는 뭐예요? 모기죠. Bug spray는 벌레야. 그래서 stay away from 모기로부터 피하기 위해 항상 벌레약을 가지고 다닙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체크리스트였는데요.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 크리스가 되어서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1: Go to Gyeongpo-dae Beach and swim. Eat cold noodles, 냉면, every day. Carry a fan to stay cool. To stay away from mosquitoes, carry bug spray.
2: Hello, world.
3: Hi, everyone. I'm Terrace. Today, we will look at folk songs around the world. 오늘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의 민요를 알아볼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에는 각 나라마다 고유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민요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민요를 알고 있나요? Do you know any folk songs? 이제 나라별로 어떤 민요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Let's start with Kenya. What is this song? It's Jambo from Kenya. 케냐의 잠보입니다. 잠보는 손님이나 친구가 찾아왔을 때 환영의 의미로 불렀다고 하는데요. What are some jambo features? 잠보는 따라 부르기가 쉽고 흥겨운 리듬이 특징입니다. It's easy to sing along to. It has an upbeat rhythm. 이 표현 함께 연습해 볼까요? Are you happy?
4: Yes, I am. I'm happy.
3: Let's move on to the next country. Let's look at Scotland. What is this song? It's Auld Lang Syne from Scotland. 스코틀랜드의 올드 랭 사인입니다. 이 노래는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한국에서도 널리 불린 노래인데요. What are some Auld Lang Syne features. 올드랭 사이는 그리운 옛날이라는 의미로 멜로디는 구슬프지만 희망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Its melody is sad, but it has a hopeful message. Are you okay?
4: No, I'm not. I'm sad.
3: What's next? Let's look at Austria. What is this song? It's yodeling from Austria. 오스트리아의 요들성입니다. 요들은 스위스 알프스 지방과 오스트리아 지역의 민요인데요. What are some yodeling features? 요들은 가성을 섞어 특이한 소리를 내어 부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요들의 발생은 알프스 뿔피리를 모방한 곳이라고 하고 알프스 고원에서 목동들이 소르를 부를 때 쓰던 통신 수단이었다고 하니 참 흥미롭네요. Yodeling is a form of singing. It features quick and repeated changes of

0: Let's look at one more. Let's look at Korea.
1: 한국에도 세계에 알려진 유명한 민요가 있죠.
0: What is this song? It's 아리랑 from Korea.
1: 한국의 아리랑입니다.
0: What are some 아리랑 features?
1: 아리랑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는데요. 특정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 공동체 세대를 거쳐 재창조되어 다양한 형태로 전승된다는 점을 주목했다고 하네요.
0: Arirang is included on the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 Are you sad?
2: Yes, I am. I'm sad.
1: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의 민요들을 알아보았어요.
0: We looked at folk songs around the world.
1: 이 밖에도 나라마다 멋진 민요들이 있답니다.
0: Thank you, and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3: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얘들아, 우리 학습 목표 잘 달성했는지 보겠습니다.
4: I can write a checklist of my summer vacation.
3: 나는 나의 여름방학 체크리스트를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재밌게 공부했나요? 재밌게 공부했길 바라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Have a lovely, jubbly day. Bye-bye, butterfly.
5: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뉴런 한쌤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할 수 있다 한쌤입니다. 오늘은 유닛 12 의문사 의문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메인북 한 개의 유닛마다 총 네 개의 내용 강의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문법 두 강, 그리고 리딩 한 강, 그리고 라이팅이랑 단어 한 강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자 오늘로써 우리 모든 유닛의 내용 강의가 마무리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수행평가 강의로 함께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유닛 12의 의문사 의문문, 의문사를 활용해서 쓰기 연습해볼 것이고 그리고 유닛 12에서 나왔던 단어들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뉴런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영작을 할 것이냐? 일단 첫 번째는요. 사실 정보 묻고 답하기입니다. 우리 예시 한번 보면 When was the match? 그 경기는 언제였니? Who won? 누가 이겼니?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거죠. 대답이 It was on June 1st. 아, 그건 6월 1일이었어. Germany won. 독일이 이겼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건데 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의문문과 달리 의문사를 사용해서 의문문을 만들게 되면 보다 구체적으로 대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두 번째 연습해볼 기능은 이유 묻고 답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죠. Why did you decide? 하면 너는 왜 뭐뭐라고 결정했니? 라는 거예요. 뭐뭐 하기를 결정했니? To have this concert in 춘천 해서 이 콘서트를 춘천에서 가지기로. 너는 왜 이 콘서트를 춘천에서 하기로 결정했니? 라고 이유를 물어볼 때 우리 why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because

왜냐하면, it's my hometown. 그곳은 나의 고향이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 while을 사용해서 이유 묻고 답하는 대화문 완성해 보고요. 다음 우리 세 번째는요, 개인적인 선호 묻고 답하기입니다. Which city 하면 어떤 도시죠? 어떤 도시를 do you want to visit first? 너는 가장 먼저 방문하는 것을 원하니? Among them, 그곳들 중에서. 했을 때, I want to visit Paris first 해서 나는 파리를 먼저 방문하는 것을 원해 라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which라는 의문사를 쓸 때는 어떤 경우였냐면, 어떤 정해진 선택지가 있을 때, 그 선택지 중에서 고를 때 which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의문사를 사용해서 이러한 문장들 함께 영작하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52페이지 1번입니다. 다음 축구 경기 일정과 결과를 보고 대화를 완성해 볼게요. 이렇게 나라 간의 경기 나와 있고, 날짜, 그리고 결과까지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Hi, Jihoon. Did you see the soccer match? 너는 축구 경기를 봤니? Between Germany and Brazil. 이렇게 왔습니다. 자, 여기서 between 하면 뭐뭐 사이에 라는 뜻, 또 뭐뭐 간의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독일과 브라질 간의 축구 경기를 봤니? 라는 거예요. 이 경기를 얘기하는 거죠. Oh no, I didn't. 아니, 못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빈칸에 뭐뭐뭐, the match. 이렇게 의문문이 쓰였습니다. 이 의문문에 이 앞부분에 뭐가 들어갈지 알고 싶으면 대답을 보면 알수 있겠죠. It was on June 1st.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6월 1일에 있었어. 라는 건, 아, 그러면 질문이 뭐였을까요? 그 경기는 언제였어? 이렇게 물어봤겠죠? 자, 그러면 우리 언제라는 의문사를 사용해서 when 써주고, 그 다음에 그 경기는 뭐뭐였다라고 하려면, 아, 우리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써야 되겠다. 이 경우에 the match는 단수니까, 이제 단수인데 과거형으로 써서 when was the match?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 경기는 언제였어? 했을 때, 아, 6월 1일이었어. 이렇게 대답이 오는 거고요. I missed. 나는 놓쳤다라는 거예요. Such a big game. 여기서 such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그렇게나 큰 게임을 놓쳤다. Which team won? 하면 어떤 팀이 이겼어?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그래서 유나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아, 지금 독일과 브라질 간의 경기에서 누가 이겼나요? 독일이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Germany won 3 to 0. 이렇게 완성해주면 되겠네요. 자, 우리 3대 0으로 이겼다라고 할 때, 여기까지가 또 주어네요. 이번엔 또 다른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프랑스와 스페인 간의 경기가 is tonight, right? 오늘 밤이야, 맞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이두 번째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네요. Yes, 맞아. 뭐뭐뭐 will win?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이요. I think. 내가 생각하기에는 France will win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프랑스가 이길 것 같아라는 거죠. 이렇게 will은 어떤 미래의 일에 대한 추측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프랑스가 이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은 뭐였을까요? 아, 이둘 중에 어떤 팀이 이길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자, 이 경우는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 이렇게 선택지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의문사 which를 쓴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팀이라고 할때 which team will win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때는 이 which가 팀을 꾸며서 이 명사를 꾸며서 하나의 덩어리처럼 사용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어떤 팀이라고 할때 which team will win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의문사를 사용해서 언제?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의문문들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가 유명 가수를 인터뷰하고 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서 인터뷰 대화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porter 하면 기자죠. Hello,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그래서, 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For this interview, 이 인터뷰를 위해서요. Scarlett이 Hi, thank you for having me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저를 인터뷰에 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자, 리포터가 So, 뭐뭐뭐 did 뭐뭐 your singing career 이렇게 또 물어봤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singing career

career 하면 여기 이렇게 career 경력이라고 나와 있네요. Singing career 노래 경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대답을 보고 한번 질문을 추측해 봅시다. I started my singing career. 나는 나의 노래 경력을 시작했어요. When I was 16 years old 이렇게 말했습니다. When 하면 뭐뭐 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16살이었을 때 나는 나의 노래 경력을 시작했어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질문이 뭐였을까요? 당신은 당신의 노래 경력을 언제 시작했나요? 즉 언제부터 노래하기 시작했나요?를 물어봤겠죠. 자, 그러면 우리 언제라는 뜻의 의문사 가장 먼저 써야 되겠습니다. So, when 그 다음에 당신은 시작했나요?를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작하다, start라는 일반 동사죠. 우리 이 의문사 뒤에 start라는 일반 동사의 의문문 어순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어순이 두 동사,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의 어순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언제 시작했나요? 하려면 when did you, 그 다음에 동사 원형 start, 그다음에 your singing career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고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That's amazing. 놀랍네요. 뭐뭐뭐 do 뭐뭐 practice singing these days 이렇게 물어봤어요. These days 하면 요즘이 되겠는데 자, 대답이 I practice 나는 연습합니다. singing 노래하는 것을요. every day 매일 연습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그러면 질문이 뭐였을까요? 당신은 노래 연습하는 거 얼마나 자주 하나요? 얼마나 자주 연습하나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자, 그러면 얼마나 자주라는 뜻으로 빈칸 한번 채워봅시다. 바로 how often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이 how라는 의문사는 특히 이런 식으로 어떤 형용사나 부사랑 한 세트로 와서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how often 하면 얼마나 자주? 그 다음에 당신은 연습하나요? 하니까 Do you practice singing these days? 이렇게 완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 연습합니다 한 거고요. Wow, that's a lot of practice. 와, 정말 많은 연습량이네요. 뭐뭐뭐 you decide. 그 다음에 to have this concert in 춘천. 이렇게 또 질문이 왔는데 대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I decided on 춘천. 이렇게 왔는데 자, 여기서 decide on 하면 무엇뭇으로 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들 선택지 중에서 춘천으로 결정했습니다라는 거예요. Because 왜냐하면 it's my hometown. 그곳이 나의 고향이거든요. My parents still live there.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그곳에 사세요라는 건데. 자, 이렇게 because라고 해서 이유를 답했네요. 그러면 질문도 뭐였겠다. 아, 이유를 물어보는 질문이었겠다. 당신은 왜 뭐뭐 하기로 결정했나요? 이 콘서트를 춘천에서 가지기로 결정했나요? 라고 물어봐야 이런 대답이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라고 물어볼 때는 의문사 why를 쓰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왜 그렇게 결정했나요? 과거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아, decide라는 일반 동사의 의문문 만들 때 주어의 앞에다가 이렇게 did를 쓰면 되겠다. 그래서 완성하면 why did you decide to have this concert in 춘천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의문사 표현 활용해서 인터뷰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 3번 문제입니다. 동물원의 안내판을 보고 두 사람의 대화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에디가요. Hi, I have some questions. 저 질문이 좀 있어요. About the panda. 그 판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Zookeeper 하면 여기 해석 나와 있네요. 사육사입니다. Zoo, 동물원을 킵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사육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육사가 Okay, what would you like to know? 네, 당신은 무엇을 알기를 원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에디가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 대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His name is Bao Bao.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 판다의 이름은 바오바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아, 질문이 뭐였겠다. 그 판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자, 그럼 무엇이라는 의문사 가장 먼저 써야 됩니다. What 쓰고, 그 다음에 그 판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잖아요. 그래서 the panda's name, 그 판다의 이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해서 지금 이 판다의 이름, 이게 주어입니다.
그러면 이 주어에 맞는 동사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뭐뭐이다 할 때는 우리 비동사

필요한데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네요. 그러면 이때 is를 써 주는 겁니다. What is the panda's name?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아 이름을 이렇게 대답해 주었네요. 자,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에디가 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대답이 his 5 years old. 이렇게 나이를 얘기해 주네요. 아, 판다는요. 그 판다는 5살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뭐였겠다? 그는 몇 살인가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자, 우리 몇 살인가요? 라고 질문할 때 어떤 표현 쓸수 있나요? How old? 그 다음에 is he?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때 is는 여기 he라는 주어에 맞게, 알맞은 형태로, 3인칭 단수형으로 써준 겁니다. 그가 몇 살인가요? 라고 할 때, 우리 how old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나이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이를 대답했고, 그 다음으로 에디가, 뭐뭐 time? Does he take a nap?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take a nap 하면 낮잠 자다라는 뜻이네요. 자, 그래서 대답이 he takes a nap. 그는 낮잠을 잡니다. From 2pm to 3pm 이렇게 왔어요. 2시부터 3시까지 낮잠을 잔다라고 대답을 한 건데, 자, 그러면 질문이 뭐였을까요? 그가 몇 시에 낮잠을 자나요?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을 물어본 거겠죠. 자, 우리가 구체적인 시간을 물어볼 때 어떤 표현 쓸수 있다라고 했나요? 바로 what time 이런 표현을 쓸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의문사 when이 그냥 언제라고 한다면 what time 이렇게 쓰게 되면 몇 시라고 해서 좀더 구체적인 시간을 물어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what time does he take a nap?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수진이가 조사한 자료를 보고 대화를 함께 완성해 볼 텐데, 지금 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뉴욕, 파리, 도쿄 이렇게 도시가 나와 있고, 각각의 도시의 인구, 그리고 랜드마크, 유명한 음식들이 정리되어 있네요. 참고해서 대화문 완성해 보겠습니다. Hi, 수진. Did you finish? 너는 끝냈니? Researching famous cities?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research 하면 이거 조사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쓸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동명사의 형태로 와서 조사하는 것이 된 거네요. finish의 목적어 자리예요. 너는 유명한 도시들을 조사하는 것을 끝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Hi, 민수. Yes, I did. 끝냈어라고 하고 I learned about 나는 무엇에 대해서 배웠어? New York, Paris, and Tokyo 해서 아, 이 도시들에 대해서 배웠다라는 거죠. Cool, 멋지다. 뭐뭐 people live in Tokyo 이렇게 또 물어봤는데 대답을 보면 그 질문을 알수 있습니다. 자, 대답이요. About 9.3 million people live there. 이렇게 얘기하네요. 아, 지금 도쿄와 관련해서 9.3백만 명이라는 건 930만 명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930만 명의 사람이 이제 about은 약, 대략 이런 뜻입니다. 약 930만 명 정도가 live there, 그곳에 살아.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건 질문이 뭐였겠다. 도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 이렇게 물어봤겠죠? 자, 그러면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어떻게 할수 있나요?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우리 how를 써서 how. 그 다음에 우리 people은요, 사람들은 한 명, 두 명셀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many를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이라고 할때 how many 그리고 how much가 있지만 셀수 있는 명사랑은 many를 쓰고 셀수 없는 명사랑 much를 쓰는 거니까 자 여기는 much가 아니라 many 써서 how many people live in Tokyo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계속 보면요 wow so many 정말 많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뭐뭐 can I 뭐뭐 The Eiffel Tower 하는 건데, 자, 에펠탑입니다. 대답이요. You can see it in Paris. 이렇게 대답했네요. 너는 그것을, 즉, 에펠탑을 파리에서 볼수 있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건 질문이 뭐였겠다. 아, 내가 에펠탑을 어디서 볼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겠죠? 자, 그럼 어디서라고 할때 의문사 where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볼수 있니?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Can I see? The Eiffel Tower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요, 여러분 조동사가 들어간 의문사 의문문 만든 겁니다. 어떤 어순으로 왔냐면 아, 의문사, 그 다음에 조동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원형의 어순으로 왔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그대로인 거죠.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Mama are the famous foods in New York?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이요. Pizza and hot dogs에서 피자와 핫도그가 are famous in New York. 뉴욕에서 유명해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아, 그러면 질문이 뭐였겠다. 뉴욕에서는 유명한 음식들이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봤겠죠. 자, 그러면 우리 빈칸에 들어갈 말은요. What? 이게 되겠습니다. What are the famous foods in New York? 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주어가 the famous foods인 거예요. 유명한 음식들이 무엇이니? 하는 거니까 이 주어에 맞춰서 are라는 복수형을 썼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다음 보면 they sound so delicious. 그것들은 정말 맛있게 들린다. So, Mama City do you? Mama to visit first among them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 경우에 among은요 셋 이상 중에서를 뜻합니다. 우리 between이 둘 중에서라고 하면 among은 셋 이상 중에서인데요. 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대답이 I want to visit Paris first 했습니다. 나는 파리를 먼저 방문하기를 원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은 아, 질문이 뭐였겠다. 이 중에서 어떤 도시를 너는 먼저 방문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봤겠죠. 자, 이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의문사 써야 된다. Which를 써야 되겠습니다. Which city? 어떤 도시를 너는 먼저 방문하는 것을 원하니? 라고 할 때는 Do you want to visit first? Among them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라이팅 마무리해 보았고요. 이제 vocabulary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54페이지의 단어 목록들 잠깐 가리고 선생님과 함께 빈칸 추측하면서 채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외계인 우주선이라고 할 때, 자, 우리 우주선 spaceship입니다. 우주에서 다니는 배요. 자, 그 앞에 외계인이라는 말 넣어 볼까요? An alien. Spaceship이 되겠습니다. Alien 첫 음절에 강세가 있고 우리 외계인에 관련된 리딩 질문이 있었죠. 이 윤이세요. 자, 다음 보면 변화를 감지하다라고 해볼까요? 감지하다라고 할 때는요, detect라는 동사가 있었습니다. Detect a change 하면 변화를 감지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 detect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알아둘 단어 있습니다. 바로 detective라는 단어인데요. detective 하게 되면 명사로 탐정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정 소설이라고 할 때요, detective novel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탐정 소설, 추리 소설 해서요, 우리 감지하다, 탐지하다, detect 그리고 탐정, detective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번에요. 발자국을 남기다, 우리 leave 하면 남기다란 뜻이에요. 발자국이라고 하려면 footprin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프린트처럼 발이 찍힌 자국이죠. 발자국, footprint이고요. 다음 4번에 변화를 알아차리다. 자, 어떠한 사실을 알아차리다, 인지하다라고 할때 notice라는 동사가 있었습니다. Notice the change 해서 예를 들어서 친구가 머리를 바꾸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Do you notice the change? 변화를 알아차리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아, 우리 알아차리다, 인지하다, notice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봅시다. 쓰레기를 줄이다라고 할 때, 줄이다, reduce라는 동사 있습니다. reduce, waste 해서 여러분이 이제 리딩 지문에서 이런 단어 만나면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하면서 읽어주시는 거죠. reduce, 줄이다란 뜻이 되겠고요. 다음 6번에 안전한 비밀번호 해볼까요? 자, 우리 안전한이라고 하려면 사실 쉬운 단어 safe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secur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A secure password 하면 안전한 비밀번호라는 뜻으로 같이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7번에 교통신호 해볼까요? 우리 신호라는 뜻의 단어 배웠죠? signal입니다. A traffic signal 하면 교통신호, 빨간불, 파란불 그런 것들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A traffic signal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8번에요. 망원경 렌즈라고 할 때요. 우리 망원경이란 뜻의 단어는요. telescope가 되겠습니다. 자, 이 telescope 같은 경우 이 tele 이 앞부분이요. 멀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들이랑
전화 통화할 수 있는 거, 텔레폰이죠. 그리고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이랑 텔레파시 나누다 할 때,

telepathy 이런 단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tele 하면 멀리라는 뜻이고 scope 하면 어떤 것을 보는 도구라는 뜻입니다. 멀리 있는 것을 보는 도구다 해서 망원경 telescope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해변을 따라 걷다라고 해볼까요? walk along 하면 뭐뭐를 따라 걷다라는 거예요. 해변 하면 the beach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바닷가에 이제 모래사장 부분 있죠? 해변. 을 따라 걷다 할 때 walk along the beach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충격적인 소식 한번 해볼까요? shocking news 이렇게 되겠네요. 자, 또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외국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속보입니다 라고 할 때 breaking news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속보입니다. We have breaking news 해서 방금 막 터져나온, 방금 막 발생한 뉴스인 거예요. 이 뉴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추상 명사로서 셀 수 없는 명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어를 붙이거나 또는 여기다가 s를 붙이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제 한 가지의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이렇게 단위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a piece of news 이렇게 세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11번에 시험을 위해 준비하다라고 할 때 우리 준비하다, prepare라는 동사 있습니다. prepare, 특히 뭐뭐를 위해 준비하다이기 때문에 prepare for 이 전치사와 같이 자주 씁니다. 자, 다음으로 발표하다라고 할 때 발표라는 뜻의 단어는요, presentation이 되겠습니다. presentation. 그래서 우리 발표하다 할 때 make a presentation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또는 give a presentation 이런 표현도 자주 같이 씁니다. 자, 다음으로요. 우리 좋은 결과라고 해볼까요? 결과라는 뜻의 단어 a good result가 되겠습니다. 좋은 결과, a good result, 나쁜 결과, a bad result 이렇게 얘기하고 자, 다음 14번에 아름다운 일몰 해볼까요? a beautiful sunset이 되겠습니다. 이 set이라는 동사는요, 굉장히 많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해가 지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sunset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일몰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에 그에게 문자를 보내다 라고 할 때 아, 문자를 보내다 간단하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tex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동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문자를 보내다 할 때 이 문자 보내는 대상을 이 목적어를 바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에게 문자를 보내, text me 이런 식으로요. 자, 다음에 16번에 흔히 일어나다 라고 할 때 우리 흔히 또는 보통 뭐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할 때 어떤 단어 있었냐면 usually 라는 단어 있었습니다. 이거 빈도부사로도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always, 항상 바로 그 다음이 usually 였어요. 흔히, 보통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번에 퍼즐 함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철자 자를 모아서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자, 1번에 결과 써볼까요? resul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2번에 외계인 하면 alien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망원경 telescope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다음 4번에 안전한이라고 하려면 secure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에 알아차리다 하려면 notice라는 동사가 있었고 다음 신호라고 하려면 signal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7번에 보통 흔히라고 할 때 usually 이렇게 써주면 되고 다음 발자국이라고 할 때는 footprint라는 단어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9번에 일몰 할 때는 sunset 이렇게 써주시고 다음 10번에 준비하다 할 때는 prepare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빈칸에 1번부터 4번까지의 네모를 한번 모아보면 이런 단어가 완성됩니다. tips 해서 조언들이죠. Let's learn some tips. 우리 조언들을 좀 배우자. For protecting yourself, 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5번부터 10번까지 철자들을 모으면 온라인이 되네요.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 너를 보호하기 위한 조언들을 배우자. 이런 문장이 완성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서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뭐뭐 me when you get home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집에 도착할 때 나에게 뭐 해라. 이렇게 I'm home 나 집이야 라고 문자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문자하다 라고 할 때 문자를 보내다 할 때 text 라는 단어 쓸 수 있습니다.
Text me when you get home 이 되겠고요.

다음 2번입니다. He is making a 뭐뭐뭐 on a new car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 on은요 뭐뭐에 대한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차에 대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새로운 차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he is making a presentation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우리 make a presentation 발표하다라는 뜻이었으니까요. He is making a presentation on a new car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3번입니다. The children are playing.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노는 중입니다. 어디에서? 해변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On the beach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우리 해변 위에서라는 뜻으로 on을 썼습니다. 자, 다음으로 4번입니다. She is using a device. 여기서 device 기기 장치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그녀는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To 뭐뭐 metal in the ground 해서 땅 속에서 금속을 뭐하기 위해서 탐지하기 위해서 우리 탐지하다라고 할때 detect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she is using a device to detect metal in the ground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뉴런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보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는요. 너는 그 망원경으로 무엇을 볼수 있니? 라는 의문문 완성해 주세요. 자, 우리 무엇을이라고 해야 되겠고 또 망원경이라는 단어 아까 배웠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첫 번째 문장 완성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 문장은요, 너는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될 거야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여기까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빈칸을 채워서 문장을 완성해 주시고요. 이두 개의 문장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뉴런 메인북 내용 강의를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내용 꼭 복습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특별하게 수행평가 강의, 중학교에서의 수행평가란 어떤 것인가 감을 잡아보고 연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배우는 영어, 생생영어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즐겁게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굉장히 반갑고요. 굉장히 샛노란 색을 이번에 입고 와봤습니다. 뒤에 배경이 빨간색이다 보니까 조금 더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평소보다 제가 더 잘 보이지 않나 싶고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생 그래머, 또 다른 새로운 문법 개념을 같이 공부해 볼 텐데요. 오늘은 바로 조동사라고 하는 친구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생생 영어 빠질 수 없겠죠. 이번에도 대화가 등장합니다. 너 피아노 칠 수 있어?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칠 수 있어. 나는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칠 수 있어 라는 말과 될 거야 라는 말을 영어로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이 밑줄 친 부분을 정확하게 영어로 말하는 법을 알게 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72쪽을 펴주시면 되고요. will 이라고 하는 포인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녀의 책을 읽는다. I read her book. 뭐 그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작가인가 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녀의 책을 아직 안 읽었고 읽을 거야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분명히 무언가 말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말에서도 읽을 거야 라고 했으니 영어에서도 무언가 표현이 달라지겠죠. 그게 바로 will

라고 하는 조동사를 활용해서 말을 하는 건데요. 혹은 너는 그녀의 책을 읽을 거야? 라고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너 아직 안 읽었는데 너 읽을 생각 있어? 읽을 거야? 라고 물어볼 때도 조동사 will이 활용이 될 거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그림이고요. 그 아래에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The shop open next month. 지금 그림을 보니까 가게가 closed라고 되어 있어요. 닫혀 있는 거죠. 그런데 다음 달에 열 겁니다. 가게가 오픈할 거예요. 열릴 거예요. 이럴 때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를 활용한다. 또 지금 우리 남자아이가 되게 해맑게 웃으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 큰 거죠. 그래서 칠판 앞에서 막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become a teacher, 선생님이 될 거야. 이때도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 활용한다. 그리고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보입니다. 저 뭐죠? 지금 여성분에게, 이 남성분이 지금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거죠. 나랑 결혼해 줄래? 우리 영어로 할때 will이라고 하는 또 표현을 활용해서 will you marry me? 라고 물어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동사는 비동사나 일반 동사 앞에 쓰여 동사의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할 때 우리는 조동사라고 한다. 말 그대로 이 비동사나 일반 동사 있죠? 그 앞에서 이 친구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요리를 해본다고 합시다. 혹은 음식의 맛이 살짝 부족함을 느낄 때를 떠올리면서 음식의 간이 좀 부족하다든지 맛이 부족할 때 여러분들은 다양한 이것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탕이나 소금이나 간장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뭐죠? 우리 이런 것들을 조미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조동사는 문장의 맛을 살려주는 조미료 같은 친구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동사의 의미를 더해준다. 결국 문장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조동사는 주어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뀌지 않고요. 자, 여기 밑줄 치고 별표. 뒤에는 반드시 동사의 원형만 쓸수 있다. 자, 이것도 별표. 조동사의 중요 특징 중에 또 하나하나인데,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빈 부분이나 아니면 노트를 펴서 이 부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조동사의 특징, 생생 포인트 등장해서 아주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동사를 쭉 공부하게 될 텐데 이 조동사가 보이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온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설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 뒤에는 live와 lives 중에서 Live라고 하는 원형만 쓸 수가 있다. Lives 이렇게 올 수는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특징. 조동사는 인칭이나 수에 상관없이 항상 형태가 같다. 이때 인칭이나 수라고 하는 건 주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현재 시제를 얘기하면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S나 ES를 붙인다라고 했죠. 동사 원형 뒤에. 하지만 조동사는 그렇지 않다. 인칭이나 수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형태를 쓰는 게 조동사의 또 특징이고요. 그다음 그래서 he will과 he wills 중에 우리가 배운 대로 한다면 왠지 wills s를 붙여야 할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he나 she나 상관없이 항상 will이라고 하는 원래 형태를 써줘야 한다. 그다음 세 번째, 조동사와 조동사는 두 개를 연달아 쓸 수가 없습니다. 조동사는 기본적으로 동사를 도와주는 친구이죠. 그래서 도와주는 친구만 연달아 두 개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will, can과 같이 쓸 수는 없다. 난네 번째, 조동사를 부정할 때는요, 조동사 뒤에 낫이 붙고요. 의문문, 물어볼 때는 조동사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주어와 동사 원형으로 이어진다. 아주 중요한 특징이니까 꼭 정리하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will이에요. 이 will이라고 하는 건 의미부터 볼게요. 미래의 동작, 할 것이다, 일 것이다의 의미로 해석을 해서 It'll be rainy tomorrow. 내일 비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라고 얘기할 때로는 미래의 의미로 will을 씁니다. 또 주어의 의지, 나 그거 할 거야 라는 의미로 I'll read 10 books this year. 나는 올해 10권의 책을 읽을 거야 라고 할 때도 이렇게 주어의 의지를 담아서 will을 쓸수 있다. 그다음 해줄 수 있어? 의문문으로 쓸 때, Will you help me? 너 나를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의문문으로 쓸 때는 해줄 수 있니? 의미로, 부탁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그래서 긍정문일 때는 그냥 will이 오면 되고요. 중요한 건 뒤에 동사 원형이 따라 나온다.
부정문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조동사 뒤에 not을 붙인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will not 혹은 줄여서 won't 라고 줄여 쓰기도 합니다. 철자와

발음에 유의를 해주시고요. won't라고 발음을 합니다. 의문문은 조동사가 먼저 나간다. 그래서 will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대답할 때는 긍정할 때는 yes 주어 뒤에 will 물어봤으니까 will이 오고요. 부정일 때는 no라고 하고 주어 뒤에 won't 이렇게 부정의 의미로 써주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will과 be going to입니다. 역시나 생생 포인트 등장했어요. 여러분들이 will을 공부할 때 항상 짝꿍으로 나오는 게 be going to인데, be going to도 will과 마찬가지로 미래를 표현할 때 쓴다. 쓰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예측. 그래서 예문을 보면, she'll travel all around the world someday. 그녀는 언젠가 전 세계를 여행할 거다. 뭐 막연한 목표이자 예측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언제 갈 거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be going to를 쓰면 계획되고 예정된 미래의 느낌으로 구체적인 일정이 잡혀 있는 느낌입니다. So I'm going to travel to Busan this weekend. 나는 이번 주말에 부산으로 여행 갈 예정이다 라고 할때 이렇게 be going to를 써주면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은 느낌이에요. 이때 생생 팁 나왔습니다. be going to에서 비동사 형태에 주의를 하자. 우리가 조동사 파트에서 같이 다루고 있지만 여기서 메인 동사는 be입니다. be going to의 메인 동사는 be이기 때문에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따라서 am, are, is 다양하게 쓰일 수 있으니 형태를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It'll rain tomorrow 혹은 It is going to rain tomorrow 라고 했을 때 의미는 내일 비가 내릴 것이다. 뭐 내릴 예정이다. 비슷한데요. 아래와 같이 얘기했을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근거가 있거나 그렇게 될 거라고 조금 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be going to를 쓰곤 한다. 또 이렇게도 She will probably win the competition과 She is going to win the competition. 이랬을 때, 이때 competition, 대회, 시합을 얘기합니다. 그 시합에서 이길 거야. 네, will, 아마도 이길 거야. 일 때와 is going to win. 이렇게 쓸 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마찬가지로 be going to를 썼을 때 조금은 더그 화자의 확신이 담겨 있다. 그 다음, grammar plus라고 나와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be going to 뒤에 장소가 나올 때와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올 때를 구별했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 go to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go to는 가는 겁니다. 그 뒤에 장소가 나와서 어디 어디에 간다. I go to school. 나는 학교에 간다. 학교에 다닌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be going to 뒤에 장소가 나오면 우리가 배웠던 현재 진행 시제입니다. 그래서 가고 있어요. 가는 중이에요. She is going to the bakery. 그는 빵집으로 가는 중입니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아래 be going to 동사 원형은 앞에 봤던 것처럼 할 예정이다, 할 것이다의 의미로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는 친구이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쪽으로 가서 우리 1번부터 문제 풀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 will 그리고 be going to를 같이 공부하고 있다.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래요. 1번. Will you take out the trash? Will you?라고 물어봤어요. 너 쓰레기 좀 내다 버려줄 수 있겠니? 부탁하는 거죠. 그러면 네, 그럴게요. 응, 알았어. Will로 물어봤으니까 will로 대답을 해야겠죠. Yes, I will. 내가 그럴게. 그다음 2번.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Be going to를 활용해서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너 내일 무엇을 할 예정이니? 너 내일 뭐할 거야? 아, 나 영화 보러 갈 거야. be going to로 물어봤으니까 be going to로 한번 답을 해볼까요? am 우리 비동사 형태 주의해야 된다 그랬죠? I니까 am이 옵니다. I am going to라고 뒤에 이어서 주시면 돼요. I'm going to go to the movies. 영화 보러 갈 거야. 3번. Will you take ski lessons this winter vacation? 너 스키 수업 들을 거야? 이번 겨울방학 때? 안 들을 거래요. 자, 이번에 will you는 위에 첫 번째 문장과는 다르게 부탁하는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할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no, I. 그 다음에 뭘 쓴다? won't. 이렇게 부정의 의미를 써준다. 아니, 나 수업 안 들을 거야. 나는 stay home and study. 집에 머물러서 공부를 할 거야. 그러면 will을 써주면 된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다음 2번입니다. 2번에는 밑줄 친 부분을 be going to를 활용한 미래 시제로 바꿔 쓰래요. 자, be going to를 쓸 때, 자, 뭘 유의해야 한다? 비동사의 형태에 유의를 해야 한다. 1번, 그는요, has a birthday party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생일 파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be going to를 바꿔줄 때는 he니까 is를 써줘야겠죠. 그리고 그 뒤에 is going to. 자, 메인 동사는 have이다. 그래서 is going to have를 써주면 돼요. 자, 우리 be going to도 그 뒤에 뭐가 나온다? 동사 원형이 나온다. 그래서 비동사의 형태와 그리고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라는 걸 주의하면 됩니다. 2번, my friend and I. 내 친구랑 내가요, volunteer. volunteer는 봉사하다, 자원봉사하다의 의미였죠. 자원봉사를 합니다. at the nursing home. nursing home은 양로원이란 뜻이요. 그래서 양로원에서 자원봉사를 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주어가 my friend and I. 복수이니까 are라고 해야겠죠. ar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 그대로 써줘서 volunteer. 다음 3번, Austin은요, takes care of my puppy. take care of는 돌보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내 강아지를 돌봅니다. 돌봐줄 예정입니다로 쓰면 Austin은 3인칭 단수이니까 is going to take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써주고 뒤에 take 동사 원형이 왔다. 자, 3번입니다. 이번에는 이 문장을 will을 사용한 미래 시제로 바꿔 쓰라고 합니다. 자, will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자, will은 동사 앞에 들어간다. 그래서 할 것이다. 일 것이다의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 I exercise every morning. 나는 매일 아침 운동을 합니다라는 이 문장에서 will은 어디에 들어간다? exercise 앞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요. I'll exercise every morning. 나는 매일 아침 운동을 할 거예요. 이제 운동하겠다라고 하는 나의 의지를 담은 문장이다. 자, 다음 2번. The new restaurant. 그 새로운 식당은요. opens next month. 다음 달에 열릴 겁니다. 아하, 오픈할 거래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opens라고 하는 동사 앞에 쓰면 되는데 주의해야 할 것. will은 조동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 그래서 opens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이렇게 open으로 동사 원형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식당은요, 새로운 식당은 다음 달에 열릴 겁니다. 오픈할 겁니다. 다음 3번. 이번에는 부정 표현이 쓰였네요. We don't travel to London this winter. 우리는 travel은 여행 가다라는 뜻입니다. 여행하다. 그래서 런던으로 이번 겨울에 여행을 가진 않습니다. 가지 않을 거예요. 부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will not, won't를 써서 we will not 혹은 we won't travel to London this winter. 그래서 will not이나 혹은 won't를 써주면 된다. 역시나 그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오고요. 다음 4번입니다.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래요. 오, 지금 3이라고 했을 때 숫자를 자, 표시하고 있죠. 당신은 미래에 3명의 아이를 가질 겁니다. You 가질 거예요. Have three children in the future. 미래에 3명의 아이를요. 자, 빈칸은 하나입니다. 뒤에 동사 원형 나왔고요. 일 것입니다. 할 거예요. will을 쓰면 되겠죠. 첫 번째 빈칸에는 will을 넣어주면 된다.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뭐 소풍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우리는 오늘 오후에 소풍을 갈 예정입니다. 아, 할 예정이다. 그리고 빈칸이 꽤나 길어요. 그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왔고, 아, be going to 쓰라는 거구나. 그러면 we니까 비동사 뭘 써야 할까요? are 쓰면 되겠죠. We are going to. 우리는 go on a picnic. 소풍 가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소풍을 갈 거예요.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요. 자, 이제 그 다음 쪽, 74쪽으로 가서요. 다른 조동사 표현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must, 그리고 have to입니다. 나는 영어를 잘한다라고 할 때, I speak English well 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잘할 수 있다. 잘해야만 한다. 혹은 뭐 잘해야 한다. 자, 이렇게는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까? 자, 그걸 우리 조동사 표현들이 도와줍니다. 첫 번째 can이에요. 역시나 의미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can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활용이 된다. 가장 기본적인 건 능력이나 가능성을 얘기하는 할수 있다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I can do it. 나할수 있어. You can do it. 너도 할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I can reach the high shelf. reach는 손이 닿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손을 닿을 수 있어. 높은 선반에 내가 할수 있다라고 하는 내 능력을 얘기하는 거여서 I can play the piano. 나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다. 이렇게 능력을 얘기할 때 쓰는 게 기본적인 can의 의미이다. 그리고 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은 질문의 형태로 해도 되니라는 의미로 can I

I borrow your pencil? 내가 너의 borrow, 빌리다라는 표현이에요. 연필을 빌려도 될까?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상대방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건 해도 되는지 허가를 구하는 거죠. 다음 마지막은 해줄 수 있니라고 상대방한테 물을 수도 있습니다. So can you do me a favor? 하나의 표현이에요. 통째로 기억해두면 정말 좋습니다. 상대방한테 부탁할 때 쓰는 표현으로 당신은 제 부탁을 들어줄 수 있나요? Can you 그래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때, 부탁할 때 쓴다. 그래서 앞에 있는 will과 마찬가지로 조동사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긍정문일 때는 주어 뒤에 can, 그리고 동사 원형이 뒤따르고요. 부정문일 때는 동사, 이 조동사 뒤에 not을 붙여준다. 그래서 cannot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cannot 혹은 can't로 줄였을 수 있고, 뒤에는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이 나온다. 물어볼 때는 조동사가 폴짝 앞으로 뛰어가서 조동사 먼저 can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와 동사 원형의 형태. 대답할 때는 마찬가지로 긍정일 때는 yes 주어 can으로 물어봤으니까 can으로 답하고 부정일 때는 no라고 하고 can't를 뒤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grammar plus에 can의 부정형인 cannot 혹은 can't는요 문맥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일리가 없다라고 하는 추측의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So she cannot 혹은 she can't be a doctor. 그녀가 의사일 리가 없는데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재 설명처럼 문맥을 잘 보시고 매끄럽게 해석을 하면 된다. 주로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때는 cannot이나 can't 뒤에 비동사가 주로 나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동사는 must입니다. must 정말 흔하게 많이 쓰이는 조동사예요. 그래서 역시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한 의무를 나타낸다.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괄호 안에 설명 보면 규칙이나 규범이나 도덕적 기준에 의해 반드시 해야 할 행동. 이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화자의 판단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보기에 너 그거 당연히 해야지.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할 때 쓰는 게 must입니다. 그래서 강한 의미로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기에 만을 붙이면 더 느낌이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해야만 한다. 꼭 해야 한다. So you must wear a seat belt. 당신은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규칙이기도 하고 건강에, 안전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해야 합니다라고 강하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긍정일 때는 이렇게 주어와 must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고요. 자, 부정일 때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강한 금지예요. 이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됩니다. You must not take pictures here. 당신은 여기서 사진 찍으시면 안 돼요. 주로 이런 게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보통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이 사진 촬영이 금지된 곳에서 이러한 문구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일 때는 주어와 must 그 뒤에 not을 붙이고요. mustn't 줄여 쓰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부정의 의미일 때는 해서는 안 된다. 강한 금지를 나타내는 말. 다음 grammar plus 가보겠습니다. must는 문맥에 따라 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으로 강한 추측을 나타내기도 한다. 추측의 의미로도 정말 많이 쓰여요. So you must be tired. 너 분명히 피곤하겠다. After the marathon. marathon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후에 틀림없이 피곤하겠다라고 해서 피곤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강한 추측의 의미로 쓰인다. 역시나 여러분들이 문맥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have to예요. Have to는 must와 마찬가지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를 나타낸다. 그래서 긍정과 부정 의문이 있는데 우리 have to는 약간 독특한 친구입니다. can과 must는 조동사 특징 그대로 형태가 달라지지 않아요.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데 이 친구는 달라집니다. have to의 메인 동사는 have예요. 그래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has로 바꾸어 준다. 그리고 만약에 문장이 과거일 때는 had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문일 때는 have나 has, to 그 뒤에 동사 원형. 부정문일 때는 우리 have를 부정하기 위해서 don't나 doesn't가 옵니다. 그래서 don't나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 doesn't를 써서 don't 혹은 doesn't have to 동사 원형이고요. 물어볼 때도 do가 필요해요. 그래서 do나 does를 먼저 써주고 주어와 have to 동사 원형이 이어진다. 그리고 대답을 할 때는 yes, 그 다음에 do나 does로 물어봤으니까 do does, 그리고 부정할 때는 don't나 doesn't를 뒤에 써주면 된다. So you have to wear a uniform at school. 너는 학교에서 uniform,
교복이란 뜻이에요. 교복을 입어야 한다. 그게 정해진 규칙이니까. 그래서 우리 have to라고 하는 건 must보다는 조금 더 약한 의미이고요. 일상적인 의무를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한다. 그래서 보통 have to는 외부의 어떤 규칙이나 혹은 정해진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해야 할 것을 얘기할 때 쓴다. 조금 더 편하게 쓰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grammar plus 나와야죠. 아 중요해요. must와 have to의 부정문의 의미 차이입니다. 우리 제가 don't have to, doesn't have to의 의미를 아직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제 하려고 하는데, must not은 강한 금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죠. So you must not leave now. 너는 지금 떠나면 안 돼의 의미인데, 우리 don't have to나 doesn't have to는 불필요,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별표 치시고 꼭 기억하세요. So you don't have to leave now는 너는 지금 떠나면 안 돼가 아니라 떠날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 의미로 해석된다는 걸꼭 아셔야 합니다. So I don't have to do that. 나 그거 할 필요 없어요의 의미로 불필요를 나타낼 때 우리는 don't have to, doesn't have to이고요. 그리고 같은 부정이라고 해서 의미도 동일한 건 아니다라는 걸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grammar practice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다음 페이지 75쪽으로 가서 5번부터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서 어법상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우리 지금 조동사 배우고 있어요. 1번. He must. 그는 반드시 뭐 해야만 한다? 문을 잠가야만 한다. must는 동사 원형이 뒤에 뒤따라야 하니까 lock. 2번. We have to save money. 우리는 돈을 절약, 저축해야 합니다. 이때 have to인지 has to인지는 주어를 보면 되는데 we니까 have를 골라주면 돼요. So we have to save money. 3번, Jasmine은요, can't ride a bike. 자전거를 탈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조동사는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can을 골라야 합니다. 시험에서 나오고 있죠, 문제로. 6번, 이번엔 부정문으로 바꿔 쓰는 건데요. 조동사를 부정할 때는 조동사 뒤에 not을 붙여준다. The cat, 그 고양이는요, can climb tall trees. 키가 큰 높은 나무들을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를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는 can을 부정하면 돼요. So cannot 혹은 can't로 바꿔주시면 된다. The cat cannot 혹은 can't climb tall trees. 자, 2번. Lily는요, has to wake up early tomorrow.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이니까 has가 왔죠. 그러면 부정할 때는 don't have to가 아니라 doesn't have to로 부정을 하면 된다. So, Lily doesn't have to wake up early tomorrow. 내일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한다.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그다음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1번. 진아는 네 개의 언어를 말할 수 있다. 할수 있다. 능력을 얘기하는 건 조동사 can이죠. 그래서 진아 can speak four languages. 그래서 네 개의 언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얘기했고요. 그다음 2번. 당신은 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금지 얘기예요. So you not break the law. break는 그 뒤에 규칙이나 법이 와서 규칙이나 법 등을 어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강한 금지의 의미이고 그 뒤에 not이 나왔으니까 must를 쓰면 되겠죠. You must not break the law. 3번, 피터는 그의 방을 청소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 don't have to, 혹은 doesn't have to. 피터는 3인칭 단수이니까 doesn't를 써야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겠죠? 같이 저랑 따라오면서 문제 풀어야 합니다. Peter doesn't have to clean his room. 그의 방을 청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8번입니다. 그림과 일치하도록 조동사 must를 활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래요. 자, 1번. 이런 표지판 같이, 이제 사인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조동사를 활용해서 쓰라는 문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분명히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도 must를 다룰 때 이런 표지판 혹은 사인 등장할 겁니다. So you be quiet. 조용히 하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보통 조용한 거, 뭐 도서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곳에 붙어 있을 만한 말이죠. You be quiet 사이에는 must 그대로 와야겠죠. 당신은 조용히 해야 합니다. You must be quiet. 자, 그다음에 2번. 이번에는 먹을 거와 음료인 것 같은데, so you eat or drink here. 자, 여기서 먹거나 마시면
안 된다라고 금지의 표시이죠. 강하게 금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한다? You must

그 뒤에 not을 넣어주면 되겠죠. You must not eat or drink here. 다음 3번. 이번에는 휴대전화. 여기서 스마트폰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당신은요, 여기서 당신의 휴대전화, 스마트폰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역시나 금지하는 거니까 2번과 마찬가지로 must 뒤에 not까지 쓴다. So you must not use your smartphone here. use는 사용하다라는 동사. 이제 리뷰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동사 will은요, 어떤 의미였죠? 할 것.

얘기할 때는 will을 쓰고요. 무언가 계획되고 예정된 미래를 얘기할 때는 be going to를 쓴다. 근데 현대 영어에서는 특히나 미국에서는 이 줄을 구분하지 않고 흔하게 바꿔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칼같이 이거를 구분한다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도 그래서 will을 써야 할지, be going to를 써야 할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다음 3번 조동사 can은 능력의 의미로 할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허락의 의미, 해도 된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물론 부탁할 때도 can you의 의미로 쓸수 있고요. 조동사 must는 긍정문에서는 강한 의무의 의미. 그래서 해야 한다, 해야만 한다. 그리고 부정문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한 금지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다음 마지막 have to는 긍정문에서는 must와 비슷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를 나타내고요. 부정문에서는 불필요의 의미로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불필요의 의미를 담고 있다. 자, 오늘의 생생 영어. 너 피아노 칠수 있어? 응, 나는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해서 그럼 칠수 있어는 조동사 can으로 그리고 될 거야는 will을 활용하면 되겠죠. So, can you play the piano? Yes, I can. 할수 있어. I will be a pianist.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리뷰 퀴즈입니다. 조동사 will과 can 배웠죠? 각각 활용해서 예시와 같이 자유롭게 문장 써주시면 돼요. I'll eat pizza tomorrow. 난 내일 피자 먹을 거고요. I can swim very well. 나는 수영을 매우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자, 오늘 이렇게 생생 그래머 마무리되었고요. 유닛 3개 마무리되었으니 다음 시간에는 reading, 지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즐거웠고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읽는 영어 생생독해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지난 5시간에 걸쳐서 유닛 6부터 유닛 10까지 지문 같이 읽고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뭘 한다? 강의 제목 나와 있죠? Reading Practice 문제를 풀어 볼 거예요. 5개의 유닛에 해당하는 Reading Practice 문제를 풀 건데 워크북은 어떻게 풀어야 한다? 지금 강의를 듣기 위해서 몰아서 푸는 게 아니라 메인 강의 하나씩 끝날 때마다 복습하는 차원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푼 친구들 준비되었으니 오늘 내용 들어가 볼 거고요. 오늘의 생생 포인트는 유닛 6부터 10까지 총 5개 유닛의 리딩 프랙티스 문제풀이이다. 준비되었으면 바로 유닛 6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워크북 13쪽부터 볼게요. A는 보기와 같이 밑줄 친 and가 연결하는 말을 찾아서 보라고 합니다. and라는 건 말을 연결해주는 연결어라고 말을 했어요. 말을 연결해주는 연결어. 접속사이구나. 접속사 개념 잠깐 떠올려 볼까요? 접속사라고 하는 건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말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접속사가 연결해주는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They are thin and ready for a big meal 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마르고 그리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양의 식사를 할. 아, 이거 겨울잠 얘기에서 등장했던 내용이죠. 그럼 이때, 그들은 뭐하다? 마르고 준비가 된 상태다라는 의미로 마르고 준비가 된 이렇게 and가 연결해 주는 말을 두 개를 찾아서 쓰라는 거예요. 해석을 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1번과 2번을 잘 보면 동일한 문장인데 밑줄이 앞에 and와 뒤에 and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앞에 걸 볼게요. skunk 그리고 무엇일까요? Some types of squirrels and bats. 특정 어떤 혹은 종류의 어떤 유형의 다람쥐들과 그리고

박쥐들. 그리고 곰들은 hibernate. 기억할까요? hibernate. 겨울잠을 자다라는 뜻의 동사였죠. 이 글의 첫 번째 단어 기억할까요? hibernation. 동면, 겨울잠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의 동사 형태이다. 그럼 이때 and가 연결해 주는 말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돼요. 어떤 종류의 다람쥐와 박쥐,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squirrels와 bats라고 하는 말을 연결해 주는 거니까 두 말을 하나씩 써주면 되겠네. 그래서 1번에 들어갈 말은 squirrels와 bats이다. 그러면 2번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잘 보면 칸이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3개를 찾으라고 하는 거죠. 똑같이 해석을 하는데 이번엔 여기 and에 집중을 해볼게요. 스컹크, 어떤 종류의 다람쥐들과 박쥐들, 그리고 곰들이 하이버네이트 한다. 겨울잠을 잔다. 그러면 얘네도 자는 거고, 이런 어떤 종류의 다람쥐들과 박쥐들도 자는 거고, 곰들도 겨울잠을 자는 거니까, 지금 동그라미 친이세 가지를 써주시면 돼요. 먼저 skunk 써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some types of squirrels and bats. 마지막으로 bears를 순서대로 써주면 됩니다. 연결어, 접속사라고 하는 건 이름 그대로 말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을 해준다. 의미를 보고 찾아서 짝꿍이 되는 말을 넣어주시면 되었습니다. 3번. These animals. 이런 동물들은요, store fat. 지방을 모아한다. 저장. 쌓는데요. 저장하거나 쌓는데 그들의 몸에 저장을 하고요. during. 동안. 근데 뭐 동안? The summer and the fall. 우리말로 해석하면 여름과 가을 동안이니까 and가 연결해주는 말은 the summer 그리고 the fall이 되겠죠. 마지막 4번. 그 동물들은요, crawl into, crawl, 기다, 기어가다란 의미. 기어서 그들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And 그리고요, fall into a deep sleep.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깊은 잠에 듭니다. 그럼 이때, 그 동물들은 집 안으로 기어 들어가고, 그리고 깊은 잠을 자는 거니까, and가 연결해주는 말은 무엇일까? 이 앞에 있는 동사구,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동사구를 연결을 해 주어서 그 동물들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동작을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동사구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crawl into their homes부터 fall into deep sleep까지 두 개를 각각 써주시면 되었어요. 정리, 접속사는 뭐 해주는 말? 연결해 주는 말. B는요, 각 문장의 주어의 밑줄, 그리고 동사의 점선으로 표시해 보는 겁니다. 익숙하니까 바로 한번 해볼게요. 보기처럼, 겨울잠은 의미합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럼 밑줄 치고 분명하게 하기 위해 S와 V를 각각 표시해 볼게요. The stored fat gets used up. 그 저장된 지방은 어떻게 된다? 다 소모가 된다. 그러면, The stored fat이 문장의 주인공. 여기 gets가 동사이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그들은요, are thin and ready. 마르고 준비가 됩니다. 많은 양의 식사를 할. 그러면 여기도 주어와 동사를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다음 3번입니다. The animals. 그 동물들은 바로 이렇게 밑줄 치고 주어. crawl into. 자, 여기가 동사죠. 그들의 집으로 기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사 끝나지 않았어요. fall into deep sleep에서 fall도 역시나 동사이니까 여기에도 밑줄을 쳐주셔야 된다.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These animals, 이 동물들은요, 주인공이죠. store. 저장합니다. 지방을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동사에 해당하는 말은 없으니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 다음 15 쪽으로 가서 A번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7이고요. 보기와 같이 밑줄 친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 동작의 대상은 목적어입니다. 동사에 따라서 그 의미상 뒤에 동작의 대상인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They can cause.
그것들은 일으킬 수

있다,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뒤에 무엇을 일으키거나 혹은 무엇을 야기하는지 대상이 필요합니다. 이때 동그라미 친 great damage가 바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적어를 찾아라. They fly. 그들은 띄웁니다. 뭘 띄우냐면 airplanes, 비행기를 띄웁니다. 자, 이때 airplanes가 fly라고 하는 띄우다 동사의 대상, 동작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airplanes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면 돼요. 동사의 목적어, 동작이 되는 이 목적, 동작의 대상이 되는 이 목적어는 동사, 바로 이렇게 뒤에 나오는 경향이 있다. 거의 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왔을 때이 명사는 목적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맞아떨어지고요. 해석할 때는 많은 경우 을을로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비행기를 띄운다라고 했죠. 여기 위에도 엄청난 피해를 야기한다. 과학자들과 허리케인 정찰대들은요, 연구합니다. 무엇을? 허리케인을 연구합니다. 이 뒤에 나와 있는 허리케인스가 목적어이니까 표시를 해두시면 돼요. 이어서 3번과 4번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나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죠. 3번 문장부터 볼게요. These predictions. Predictions 어떤 의미? 예측이나 예견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측이나 예견들이요. 도와준다고 합니다. 뭐 하는 것을 도와주냐면 to protect. Protect는 우리말로 보호하다라는 뜻.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는데 누구를? The people.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 허리케인의 경로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걸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호를 받는 그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은 the people. 이 바로 목적어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4번입니다. 그들은요, can make, 만들 수 있대요. 뭘 만들 수 있다? 예측, 예견을 만들 수 있다. 무엇에 대한? The strength and direction of the storms. 그 폭풍우의 strength. 힘, 세기라고 했죠. 그래서 혹은 강도. 그래서 강도와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런 방향에 대해 예측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목적어는 predictions가 되겠죠. 만드는 대상, 그 동작의 대상이 바로 predictions이니까. 그래서 make predictions를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예측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B번으로 가볼게요. B번은 밑줄 친 말이 가리키는 대상을 글에서 찾아 써 보는 건데요. 자, 이건 대명사가 가리키는 말을 찾으라는 겁니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 이제는 익숙하죠? 근데 대명사를 왜 써주냐? 영어는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대상을 여러 번 얘기할 때그 명사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를 활용을 해줘요. 그런데 이 대명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글을 쭉 흐름을 타가면서 읽을 때 대명사가 가리키는 말을 명확하게 알아야 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묻는 문제가 바로 B번 문제인 거예요. 밑줄 친 1번부터 가볼게요. They can cause. 그것들은 야기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요. 언제 그것들이 육지에, 땅에 reach. reach는 어떤 의미였나요? 이르다, 도달하다의 의미였죠. 도달할 때요. 그러면 1번 데이와 2번 데이가 가리키는 말은 일단 뭐하다? 같다라는 걸 바로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가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 대명사가 가리키는 말은 항상 대명사 주위에 있고요. 그 앞에 있을 가능성이 아주 아주 크다. 앞으로 가보면 이러한 storms, 이러한 폭풍우들은 develop. 생깁니다. Over the ocean. 바다 위에 생기는데요. These storms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정확한 명칭을 얘기하고 싶으면 맨 앞에 허리케인이 바로 이 These storms가 같은 말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쓸 때는 Hurricanes라고 쓰거나 혹은 These storms라고 써도 괜찮다. 2번도 마찬가지로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거니까 Hurricanes 혹은 These storms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3번과 4번이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 They fly. 그들은 띄웁니다. 비행기를 띄우는데 어디로 띄운다? 허리케인의 중심부로 띄웁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learn more about them. 그것들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해서요. 누가 비행기를 띄우는

그럴까? 자, 그리고 4번도 볼게요. With the data from airplanes. 비행기로부터 얻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그들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앞에서 봤던 거니까 뭐 생략을 할게요. 3번과 4번 네 역시나 공통된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 정확히는 그 앞에 나와 있는 scientists and hurricane hunters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과학자들과 허리케인 정찰대가 허리케인을 연구한다. 그래서 그들이 비행기도 띄우고 데이터를 가지고 그들이 예측을 할수 있는 거니까 3번과 4번 데이가 가리키는 말은 똑같이 Scientist and Hurricane Hunters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닛 8, 8로 넘어가서 17쪽으로 가보겠습니다. A번 문제는 보기와 같이 역시나 문장의 주어의 밑줄 그리고 동사의 점선으로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바로 한번 가볼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보기에는 바로 주어 동사 알수 있죠? 루크는 결심합니다. 아, 루크 얘기 기억나나요? 규칙을 막 지키지 않으려고 했던 친구죠. 그는 학교에 늦습니다. 지각합니다. 그러면 이때 그는 이 문장의 주인공, 동사는 이렇게 is이니까 표시하면 되겠죠. 2번, 그의 선생님은 화가 납니다. His teacher, 문장의 주인공, is가 비동사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이어서 one day, 하루는 루크가 쓰레기 위에 미끄러집니다. 루크가 주어고 미끄러지는 게 동사죠. 마지막 4번. At the cafeteria. 어디에서? 군의 식당에서, 뭐 급식실에서. 그는요, 남깁니다. 음식을 테이블 위에 남깁니다. 그가 주어고 남기는 게 동사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주어와 동사를 찾아왔다. 바로 이어서 B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밑줄 친 단어를 어법상 옳게 고쳤어 보래요. 이런 문제 학교 내신 시험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 그럴 땐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물론 학교에서 배운 지문을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하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외워서 풀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핵심 어법이 무엇인지, 어떤 어법을 물어보는 것인지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해요. 1번과 2번을 보면 helps와 do의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올바른지 확인하려면 그 부분만 봐선 알 수가 없다. 이 부분이 포함된 문장을 읽어보아야 정확하게 고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번부터 보면 앞에 문장으로 가볼게요. 앞에 부분부터 he is late for school. 그는 학교에 늦습니다. 지각을 하고요. does not do his homework. 하지 않습니다. 숙제를 하지 않는데요. 주어에 맞춰서 동사를 맞춰주고 있어요. 여기도 왜 does not 써주었을까? 왜일까요? 문장의 주인공이 3인칭 단수 주어이니까 일반 동사 부정문을 만들 때 does를 활용한 겁니다. 그리고요, and로 또 연결해주죠. does not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helps가 잘못됐대요. 왜 그럴까? Does not 뒤에 나오는 동사는 동사 원형으로 써줘야 되는 게 중요한 특징이라고 했죠. 여기서 이렇게 문제로 등장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does not 뒤에 나와야 되니까 helps를 어떻게 써줘야 될까? s를 지워야겠죠? 그래서 정답을 쓰면 help라고 원형 그대로 써주면 돼요. 이게 바로 1학년 문법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럼 2번은 뭐가 잘못되었을까? He talks in class. 그는 수업 중에 떠들고요. And do not listen to the teacher. 문장의 주인공이 he이죠? 그러면 do가 맞는지 봐야 되는데, 3인칭 단수 주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 does not 써준 것처럼 여기도 부정해 줄 때, do가 아니라 does를 써서 does not listen to the teacher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동사의 형태를 볼 때는 동사와 짝꿍인 주어를 봐야 된다. 주어가 he니까 does not 써줬고 여기도 뒤에 does not 썼는데 부정문이라서 이 뒤에는 동사 원형 그리고 여기는 왜 does이다 위에와 마찬가지로 주어가 he이기 때문이다. 항상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다면 당연히 그 밑줄 친 부분이 포함된 문장 전체를 읽어보되 해석을 해야 되고 짝꿍인 주어를 생각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 3번입니다. drop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가요? 바로 앞에 문장의 주인공 누구? 희잖아요. 그러면 희 다음에는 현재 시제이니까 drop 뒤에 뭘 써야 된다? 일반 동사 현재형은 3인칭 단수 주어와 만났을 때 특별한 형태를 취한다. 기본적으로 s를 붙이는데 어떤 동사들은 es를 붙이거나 혹은 뭐 형태를 바꿔서 ies를 붙인다. have는 has로 바뀐다고 했죠. 그럼 얘도 어떻게 해야 돼요? drop을 drops로 바꿔주는 겁니다. s를 붙여주는 게 특징. 마지막 4번입니다. is인데요. 루크는 깨닫습니다. 뭘 깨닫냐면 규칙들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규칙들. 문장의 주인공이 복수형이에요. 그러면 동사도 복수동사로 써줘야 된다. 비동사 현재형의 복수동사 형태는 are이니까 is를 뭐로 바꿔준다? are로 바꿔주면 됩니다. 역시나 3번과 4번도 짝꿍인 주어를 봐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었다. 이제 어느새 9번째 유닛, 워크북 19쪽이고요. A번은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보는 겁니다. 잘 보면 전치사 중에서 골라야 돼요. with나 about과 같이 전치사 중에서 골라야 하는데, 그러면 1번 볼게요. Stay with, about, your group. Stay 해라. Stay는 머무르다 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with냐, about이냐. 전치사의 의미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면, 당신의 무리에, 여러분의 무리에 함께 해라. 여러분들의 무리와 함께 있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함께나 같이란 의미로 쓰이는 건 바로 전치사 with입니다. 그래서 with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아, with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이나 사람 등과 함께 있는 느낌을 떠올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2번 볼게요. Do not walk alone. 혼자서 걷지 말래요. 아, 캠핑 수칙 막 떠오르죠. 근데 언제? At night이냐, in night이냐. 시간을 나타낼 때 at과 in 둘다 활용해 줄수 있는데 at이라고 하는 건 at 10 o'clock, 뭐 at 10 p.m. 등과 같이 어떤 특정 시점을 콕 집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in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시간 개념 있죠? 예를 들어서 2025년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in 2025와 같이 이렇게 넓은 범위의 시간을 얘기할 때는 in을 써줘요. 그러면 밤이라고 하는 것, 어떤 밤이라고 하는 특정 시점을 가리켜서 얘기한다. 그런 느낌으로 뭘 골라주면 된다? at을 골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at night. 밤에라고 하는 정말 흔한 표현이에요. 그 다음 3번. When you set up a tent. 텐트를 설치할 때 항상 뭐 해라? Look up. Look for flat ground. 평평한 땅을 찾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찾다란 의미. 영어로는 아마 이미 알고 있는 바로 그 look for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for를 골라주면 돼요. 그래서 for는 무엇을 위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look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보이다라는 의미이고 무언가를 보다고 얘기할 본다라고 얘기할 때는 look at이라고 하는 표현을 활용하는데, 기본적인 의미 look을 한번 보다라고 생각해 보면 for는 무언가를 위해라고 했죠. 어떤 것을 위해 혹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두리번거리는 느낌, 아 찾다라는 의미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에요. Do not make a fire inside your tent. 텐트 안에서 불을 피우지 말래요. 그럼 불을 피워라. 어디에서? 밖에서? 야외에서? 반대로 outside를 의미상 골라주면 되겠죠. 그 다음 B입니다. 이번엔 보기와 같이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법상 틀린 부분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핵심 어법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문장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choosing the right spot for your tent. choosing이라고 하는 동사의 ing 형태가 쓰였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텐트를 위한 알맞은 장소, 자리를 찾으라고 명령문으로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명령문의 형태는 동사, 원형으로 써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choosing을 choose로 바꿔주는 겁니다. 동사 원형으로 문장을 시작하면 돼요. 1번 볼까요?
is

Careful of the fire.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불을 조심해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명령문의 형태로 역시나 쓰는 거니까 우리 명령문 배웠잖아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 비동사는 비동사 그대로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꿀까? be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is를 be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접근해 볼게요. 그러면 2번도 동일하게 명령문을 생각해 본다. Keep your food in a safe place. 여러분들의 음식을 보관하세요. 안전한 place, 장소에. 왜 불필요하게 s가 붙었을까? s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keeps를 어떻게 쓴다? keep이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다음 3번. Does not walk alone at night. 앞에 봤던 문장이기도 하죠. 부정을 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는 do not, don't를 활용해 준다. 그래서 does not이 아니에요. 어떻게 써야 됩니까? does를 do로 바꿔주면 되겠죠. 4번도 마찬가지로 명령문입니다. Bringing a flashlight. 손전등을 가져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둠 속에서 보기 위해서 손전등을 가져와라. 그러면 동사 원형으로 써야 되니까 bring을 어떻게 쓰면 돼요? bring으로 써주면 되겠죠. 어떤가요? 핵심 어법을 하나씩 정리해가면서 강의를 듣고 문제를 푸니까 훨씬 더 정확하게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래서 메인 강의에서 어법을 하나씩 정리하는 겁니다. 독해 능력도 올라가고 어법 지식까지 쌓고. 자, 마지막 유닛 10의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A는 주어진 철자를 바르게 배열하여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고 우리말 뜻과 연결해 보라고 합니다. 식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식물의 어떤 부분을 먹나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읽어보았죠. A has a new plant inside it. 빈칸은 새로운 식물을 그 안에 가지고 있대요. 그것은 무엇일까? 어떤 것을 땅에 심으면 그 식물이 막 자랍니다. 씨앗이죠. 그러면 씨앗은 영어로 이걸 다시 배열하면 이렇게 배열할 수 있어요. seed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말로 씨앗이니까 어떻게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빈칸은요, grows, 자라는데요. At the end of a stem and only survives for a short time. 줄기의 끝에서 다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survive는 살아남다, 생존하다는 뜻이라 생존합니다. 근데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생존을 한대요. 그러면 줄기의 끝부분에서 보통 예쁘게 피어나는 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배열해 보면 flower이다. 그러면 flower, 우리말로 하면 꽃이니까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 다음 3번입니다. 빈칸은 the part of a plant, 식물의 한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뒤에 설명해 줍니다. That grows under the ground. Under, 아래라는 의미라 땅 아래에서 자라는 식물의 한 부분은 우리말로 하면 뿌리이죠. 영어로는 root이다. 그러면 뿌리에 해당하는 B와 연결하면 되고 그러면 나머지 4번은 자연스럽게 풀리네요. 줄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배열하면 stem이 된다. 줄기는 connects. Connect는 연결하다라는 뜻입니다. 연결합니다. 뿌리를 식물의 다른 부분들과 연결을 해줍니다. 자, 마지막 B는 굉장히 익숙한 주어 동사 찾기. 그래서 베리는 무엇이다? 열매이다. 바로 한번 가볼까요? Corn and peas are the seeds of the plant. Corn and peas를 주어라고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주면 됩니다. 옥수수와 완두콩이라고 하는 의미죠. 기억할까요? 완두콩은요, are. 이렇게 점선하고 동사 해주면 된다. 무엇이다? The seeds of the plant. 식물의 씨앗입니다. 그 2번도 한번 가볼까요? Some plants. 어떤 식물들은 have. 바로 찾을 수 있죠. 어떤 식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More than. 하나 이상의, one part, 하나 이상의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잠깐 더 문법 복습해 볼까요? to it이라고 하는 거,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온 건데, 어떤 부분이다, 먹을 수 있는 혹은 먹을 만한 등과 같이 해석을 해주고, 니은과 리을로 끝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to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이는
용법이고 앞에 짝꿍이 되는

명사가 나오는 게 특징이다. 마지막입니다. The fruit of the pumpkin. 호박의 열매는요, is the part most people eat. 어떤 부분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는 부분입니다. 일단 주어 동사부터 찾으면 이만큼이요. The fruit of the pumpkin. 문장의 주인공, 그리고 동사는 is이다. 호박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잠깐 문법 복습을 해보면 명사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처럼 보이는 게 나오면 니은과 리을 위에처럼 해석을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는 부분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사이에는 뭐 어떤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문법 개념이 숨어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알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열심히 문제 풀어보면서 5개의 유닛도 마무리되었고요. 어느새 10개 유닛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또 재미있는 지문의 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한 주의 시작입니다.
1: 네네.
0: 자, 오늘은요. 가정 영어로 또 출발을 해봐야 되는데요.
1: 그렇죠.
0: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목이 중학생 아들을 위한 저축 팁 파트 1인데요.
1: 네. 요즘에 진짜 난리예요.
0: 맞아요. 이뭐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어린 나이부터 그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해요.
1: 경제 그러니까 관념에
0: 공부라기보다는
1: 대해서.
0: 공부라기보다는 투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만약에 너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1: 예.
0: 일단은 노력을 해서 받아야 되고 이거를 대신에 불리려고 하면은 너가 뭘 해야겠니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어렸을 때부터 하는 좀 교육이 많이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네. 한국에서도 그런 좀
1: 붐이에요.
0: 붐이 불고요.
1: 네, 저도 지금 아직 아이가 어리긴 하지만
0: right.
1: 진짜 그 경제 관념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0: right.
1: 그 정보가 무수히 쏟아져 나오니까
0: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엔 특히나 또 AI 시대이다 보니까
1: 그쵸.
0: 투자 관련해 가지고 좀 그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1: 그 돈이 돈을 벌게 하는
0: That's
1: 그
0: right.
1: 방법에 대해서
0: That's right. 네. So, 그런 것에 대한 굉장히 베이직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아들, 매주 용돈 저축하고 있니? 라는 질문입니다. 오,
1: 오.
0: 그러니까 용돈을 주기는 주는데, 그걸
1: 네.
0: 그냥 쓰고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1: 저희 애도 맨날 엄마 그때 할머니가 줬던 돈 어디 갔어?
0: 아.
1: 이러면서 엄마한테 맡겨 이제 이러니까는
0: 저기, 어디 갔죠?
1: 기억을 너무 잘하는 때가 왔어요,
0: 아, 그렇군요. 이제는.
1: 이제는 조금 제가 저도 이제는
0: 맡기세요.
1: 예,
0: 에이,
1: 그렇게
0: 그렇습니다.
1: 하겠습니다.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오, 이런. 티끌 모아 태산이란다라는 교훈을 딱 주죠.
1: 야.
0: 요거 영어로 할수 있어야 되고요.
1: 네.
0: 하게 될 겁니다.
1: 좋습니다.
0: Alright.
1: 아들의 용돈 저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러 가보겠습니다.
0: 오케이, 오케이.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들, 매주 용돈 저축하고 있니?
2: Hi, mom.
1: 아우, 예. 그래요. My son?
2: Yeah.
1: Did you save money?
2: Money,
1: Money, yeah, money.
2: my allowance
1: No. Save money.
2: from my pocket money.
1: I gave money, you
2: Uh,
1: save.
2: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1: 뭐?
2: I spend most of it on games.
1: 아휴, 정말, 게임을. 아, 이런. 티끌 모아 태산이란다.
2: Huh?
1: Oh my gosh. 스몰 and big, right?
2: Small,
1: Small,
2: small,
1: small
2: small, big, big, big.
1: and in the future big.
2: Big.
1: Small save, small save, small save and big.
2: Ah, save.
1: Yeah.
2: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1: I know, but 해야 돼요.
2: Give me
1: Save.
2: more money.
1: No.
0: 아유, 근데 모르는 겁니다. 아이가 더
1: 예.
0: 잘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1: 아, 그러게요.
0: Alright. 자, 아무튼 오늘 뭔가 뭐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저축이 될 수도 있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빈칸 잘 들어보시고요.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4: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3: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4: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아들, 매주 용돈 저축하고 있니? 뭔가 점검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1: 그쵸.
0: Right.
1: 그러니까 뭐 매주 용돈을 받긴 하나 봐요, 그쵸? 근데 받자마자 뭔가
0: 네.
1: 이렇게 쓸 때도 많은 것 같고 쓰기도
0: 그렇죠.
1: 많이 쓰는
0: 사실
1: 것 같으니까.
0: 대부분 그렇죠.
1: Son, are you saving your every week? 매주 너의 용돈을 saving 하니 저금하니 뭐 이런 건가 봐요. 용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또 어렵게 가면 우리 한두 끗도 없어요. 용돈이니까 누가 부모님으로 받으니까 뭐 giving parents 뭐 이렇게 가면 한두 끗도 없어요.
0: 네.
1: 그냥 머니로 가면 됩니다.
0: 아, 그냥 머니요?
1: 네,
0: 오.
1: 그냥 머니예요. 칸도 딱 떨어지잖아요.
0: 그나마 드래곤 머니 뭐 이런 거 안에서 참 다행입니다.
1: 아유, 네, 진짜.
0: 뭐 용돈 이럴까 봐 걱정했거든요.
1: 우리 지금 왕초보 영어 지금 제가 또 며칠 차인데 거의
0: 알겠어.
1: 1년 넘고 2년 다돼 가는데 이제 그런 거안 하죠,
0: 아, 그런데
1: 제가. 네.
0: 그렇게 됐는데 머니를 쓰다니. 자, son, are you saving your money every week? 자, 나쁘지 않아요.
1: 네.
0: 이거 충분히 통합니다. 자, 그렇지만 용돈이란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1: 이거 배웠었어요.
0: Allowance, right?
1: 네.
0: 네, 뭔가 허용해 준다라는 느낌? 그렇죠? 왜냐면 allow 한다는 게 허용하다, 허락하다 이런 뜻이 있기
1: 네.
0: 때문에요.
1: Allowance.
0: 당신이 쓸수 있을 만큼의 뭔가를 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allowance라고 하는 게 용돈이고요. 자,
1: 네.
0: 참고로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이상하다, 나는 이런 거 아니라 다른 단어 알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혹시 무슨 머니라고 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용돈 중에?
1: 왁스의 머니 알아요.
0: 어허?
1: 머니, 머니.
0: 노래 말고요. 노래 말고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해서
1: 아, 포켓몬이에요?
0: 주머니 한번 써보실래요?
1: 포켓.
0: 양심적으로 스펠링은?
1: 예, 그럼요.
0: 오케이.
1: 아유, 걱정 마세요. 아껴만
0: 오케이.
1: 주시고.
0: 자, pocket money.
1: Yes.
0: 맞습니다. 자, 이것도 용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두 개는 쓰는 지역이 조금 다르고
1: 약간 사투리처럼.
0: 사투리까지는 아닌데 나라가 좀 다른 스타일이에요. 어떤 나라에선 이걸 더 선호하고 아니고인데 사실은 얘가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기는 해요. 네, 특히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allowance라고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그리고 읽을 때도 allow가 아니라 allowance예요. 그래서 allowance. 주의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예.
0: Allowance. Allowance.
1: Allowance. Allowance.
0: 네. 자, 그리고요. 보세요. Are you saving 하고 있어? 너 저축하고 있어? Your allowance를. 근데 뒤에 뭐라고 나왔죠?
1: Every week.
0: Every week.
1: 네.
0: 이게 무슨 말이에요? Every week.
1: 매주.
0: 맞아요. 매주. 네. Right? So, 주마다 혹은 매주 이렇게 되는 거죠.
1: 네네.
0: 자, 그래서 every week을 그렇게 알아두셔야

0: 하셔도 되는데 every 뒤에 명사를 바꿔주면은 매 뭐뭐마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Alright,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Every는 모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일 때도 있지만 오늘 나온 every는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이라는 뜻이 아니라 매 뭐뭐마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매주마다. 다시 한번 주세요.
1: Every week.
0: Every week. 그러면은 매월. 그럼 어떻게 해요?
1: Every month.
0: Every month.

0: 나는 헬스장에 간다. 헬스장이 뭐예요? 그냥
1: gym.
0: Gym. The gym, right? 그럼 어떻게 해요?
1: I go gym.
0: I go to the gym.
1: I go to the gym.
0: 매주마다.
1: Every week.
0: Every week. That's it. I go to the gym every week.
1: Yes.
0: How about this? 그녀는 검진을 받는다. Okay? 매달 혹은 달마다. 자, 여기서 검진을 받는다는 표현을 아예 드릴게요.
1: 네.
0: Alright? Check-up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1: Check-up? 들어봤죠.
0: Check-up을 get 한다라고 해요.
1: 네.
0: 그녀는 check-up을 받는다. 그러면은
1: She gets check-up.
0: She gets a check-up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1: She gets a check-up every month.
0: 그렇죠. She gets a check-up every month. 자, 이거는 이 응용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좀 알았으면 해서 가져와 봤어요.
1: 네.
0: So, get a check-up 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정말 검진을 받는다.
1: 맞다.
0: Okay. 몸 검진 받는 걸 얘기를 하죠.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I go to the gym every week.
1: I go to the gym every week.
0: She gets a check-up every month.
1: She gets a check-up every month.
0: 네. 이거 어려운 패턴이 아니고요. Every 뭐가 정말 쉽습니다. 뭐냐면 매일이 뭐예요? 매일.
1: Every day.
0: That's it. Every day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1: 아, 그러네요.
0: Every day에 day가 나온 거죠. 그렇죠?
1: 그것도 띄어쓰기 하나요? Every day고
0: 그렇죠? 되는가요? 매일매일이라는 부사로 쓸 때는 그렇게 써야 맞죠.
1: 그럼 every 붙여서 쓸 때는 뭐였죠?
0: 그건 형용사였죠.
1: 예.
0: 일이 더 복잡해져요. 잠깐.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요.
1: 네.
0: Every day 띄어야 됩니다.
1: 네.
0: 얘처럼. Alright? 자, 그럼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1: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0: Alright. 자, 두 번째. 그랬더니, 그럼요. 이럴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요. 용돈 대부분은 게임에 써요.
1: 저런.
0: 맙소사.
1: No, I most of it.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오,
1: 괜찮았죠?
0: I like that.
1: 이거는 allowance고. 그죠? 이시 allowance고. allowance의 대부분을
0: 쓴대요.
1: 어디에? 게임으로 씁니다.
0: 오케이?
1: 쓰다.
0: 돈을 쓰다.
1: 쓰다. 돈을 쓰다. 돈을 쓰다.
0: 시간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을 보내거나
1: 돈을 쓰고. 스펜드. 예, 스펜드.
0: 굉장히 글씨가 커졌네요.
1: 신나가지고 제가 원래 유즈 쓰려고 그랬거든요. 사용하는 거니까요.
0: Alright, 뭐 유즈도 나쁜 건 아닌데
1: 예.
0: 자 보겠습니다. Now I spend it 쓸 수도 있었지만 예. I spend most of it. On games. 자, 정답 맞습니다. Spending again. 뭐 돈을 쓰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시간을 보낸다라고 할 때도 쓸 수 있는 동사가 되겠고요.
1: 네.
0: 자, 오늘은 사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왕초보 영어에서 처음 소개하는 표현이에요. 바로 most of something입니다. Alright. So 난 그걸 다 쓴다가 아니라 most of something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의 대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남겨놓거나 저축을 하고 있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1: 아, 그래요?
0: Right. 그래서 그것의 대부분, 용돈의 대부분. 자, 예를 들어서 그 돈의 대부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1: 그 돈의 대부분이요?
0: The 그냥?
1: Most of the money.
0: 그렇죠.
1: 아.
0: Most of the money. Most of the money. How about this? 그들의 대부분.
1: Most of them.
0: 그렇죠. Most of them. 이렇게 쓰는 거예요.
1: 네.
0: 자, 그래서 걔로 문장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돈의 대부분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하면 most of the money is 내 것?
1: Mine.
0: Mine. 이렇게 문장을 또 만들 수가 있겠고요.
1: 네.
0: 자, 그들의 대부분은 학생들이다. 그러면 most of them are
1: students.
0: 학생, students.
1: Yes.
0: 이렇게 또 문장화 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얘를 주어로 보내는 거고요.
0: 주어로도 쓸 수 있죠. 그 목적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거는 사실 알아두면 저는 좀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1: 네.
0: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뭐냐면 most of the money 쓰잖아요. 근데 얘 are 아니라 is 썼죠.
1: 네.
0: 이거 왜 그런 줄 알아요?
1: Most of the money.
0: 얘 때문이에요.
1: Money 때문에요?
0: 단수.
1: 아.
0: Right. Most of,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명사. Right? 자, most of them. 얘 여기
1: are일까요?
0: 왜일까요?
1: them.
0: them. 얘 복수라서 그래요. You know what I mean?
1: 예.
0: So 이 뒤에 동사는 이 바로 앞에 것에 맞춰주면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요거까지 제가 좀 욕심을 낸다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1: Okay? So 알아는 두겠습니다.
0: 야, 알기만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1: 열심히 기억할게요.
0: 읽어볼게요. You guys. 네. Most of the money is mine.
1: Most of the money is mine.
0: Most of them are students.
1: Most of them are students.
0: 자, 근데 여기는요. Most of it, 이 most of만 들어가 있는 게

0: 아니에요. 이 문장은 네. 패턴이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가 있어요. 돈을 쓴다고 하죠.
1: 예.
0: 근데 저 게임에다가 써요 이러잖아요. 에? 어디에 쓴다 할 때 전치사 뭐 있어요?
1: on.
0: yes. 이걸 쓸 줄 알면 진짜 딱 들었을 때 아, 이 사람은 그냥 원래 영어 할 줄 아는구나. 오. 이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1: 예.
0: So spend A on B 하면 A를 쓰는데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이제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1: 네.
0: 여기는 뭐 a lot of money, 뭐 $500, 기타 등등 다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1: 네.
0: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50 썼어. 근데 어디 썼냐면 양말에 썼다.
1: 아.
0: 많이 샀어요. 자, 나는 $50를 썼습니다. 과거형으로 어떻게 해요?
1: I spent $50.
0: 자, 여기서 양말들에 그러면은
1: on socks.
0: That's it. I spent $50 on socks. 자, how about this?
1: Yes.
0: 이런 말 진짜 많이 쓰잖아요. 야, 너 그거에 돈 너무 많이 쓰지 마. 뭐 거기 그렇게 돈을 들여.
1: 오.
0: 이거 가능해요.
1: 오.
0: 자, 보세요. 너무 많은 돈이 뭐예요? Too 너무 많은
1: Too much
0: 돈.
1: money.
0: Too much money, right?
1: Too much money.
0: 그러면 너무 많은 돈을 쓰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1: Don't spend too much money.
0: 그것에, 그러면 그것에.
1: Of it. On it.
0: On it. Alright?
1: 네.
0: 그럼 어떻게 돼요? Hey, don't spend too much money on it.
1: 아.
0: 이러면 야, 거기에 돈 너무 많이 쓰지 마. 너무 많이 쓰지 마. 우리 정말 많이 쓰는 표현 아닌가요?
1: 죄송합니다. 예. 아. 혼이 많이 나네요. 오늘.
0: 예. 오케이. 자,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저기에 끊어주세요.
1: 여기 맞나요?
0: 그렇죠.
1: Yes.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pent $50 on socks.
1: I spent $50 on socks.
0: I don't spend too much money on it.
1: Don't spend too much money on it.
0: 네, 본문 읽어볼게요.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1: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0: 그래서 비디오 게임즈를 얘기를 하겠죠.
1: Mm-hmm.
0: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0: Alright, 자, 다음 보겠습니다.
1: 네.
0: 아이고, 이런, 이러면서 티끌 모아 계산이란다. 혹은 엄마가 얘기하는
1: 예.
0: 거죠.
1: Oh dear.
0: Oh dear.
1: A penny saved is a earned.
0: 자, 얘도 뭐야, 이거 구조가 왜 이래? 이럴 수 있죠.
1: 그쵸.
0: 얘도 속담입니다.
1: 오!
0: 이 구조가 정해져 있어요.
1: 자,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얘가 동사네요. 예. 네, 그러니까 쬐끄만 돈 모은 쬐끄만 돈이 그거를 태산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페니가 그 완전 쬐끄만 돈이잖아요. 센트 같은 거.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뭔가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느낌? House earned.
0: 오케이. 자, 아 근데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 특글 모아 뭔가 태산이다. 이게 그러니까 예. 어, 작은 거 모아서 뭐 큰 거 그러니까 어. 뭔가 좋은 게 나와야 될 것 같다라고
1: 그쵸.
0: 생각할 수 있는데요.
1: 예.
0: 어, 이거는 다릅니다. 보여드릴게요.
1: 예. 어?
0: 똑같이 펜입니다.
1: 아 그래요?
0: A penny saved 된 거는 결국에는 penny earned가 된 것이다.
1: 어.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hold on. 펜이부터 알아야겠죠. 이 펜이는 저기 써 있죠? 1센트 동전. 어떻게 보면 이 돈의 단위 중에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가장 낮은 작은 단위죠.
1: 우리나라로 치면 10원.
0: 뭐 10원, 뭐 1원이 있다면 1원?
1: 1원은 없어요.
0: 아, 없나요?
1: 예, 예.
0: 오케이. 그래서 뭐 10원 정도 예.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10원. 돼요. 오케이. So, 이 일단은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라고 할 수 있는데요.
1: 네.
0: 이거예요. 세이브 하는 게 뭐죠?
1: 세이브는 저금하고 저축하는 거죠.
0: 맞아요. 그냥 이거를 그냥 툭 버리거나 이렇게 안 하고 갖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0: So a penny 사실은 이거는 a penny that is saved. That is가 생략이 된 건데
1: 아.
0: 그렇게 되면 문법으로 제가 따지면 너무 고급으로 올라가요.
1: 예.
0: 그래서 penny 근데 안 버리고 그냥 갖고 있던 그 penny가 결국에 내가 얻어낸 penny가 아. 되어버린다. 가치가 있게 된다라는 뜻으로 되는 겁니다.
1: 아.
0: 그래서 이거를 너무 잠깐만 이거 조금 모으면은 하우스가 된다. 말은 돼요.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해도 말이 되는데 그냥 그렇게 쓰질 않습니다. 오케이?
1: 속담이니까요.
0: 네, saved를 earned, 얻어진 것으로
1: 네.
0: 단어를 바꿈으로써 오히려 거기에 가치를 넣은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 뭔가를 earn 하는 건 단순하게 이렇게 get 하는 게 아닙니다. 노래

0: 노력을 해서 얻어내는
1: 그쵸.
0: 뭔가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penny saved 하는 거는 그냥 갖고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다. 이거는 거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펜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1: 그래서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뜻이
0: 가장 가깝게. 예, 그러니까 결론은 저축해.
1: 그제라는
0: 뜻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됩니다.
1: 작은
0: 거예요.
1: 돈이라도 허투루 보지 않고 조금씩 모으는 거.
0: 오케이. 그래서 아예 이 표현을 알아두시는 거 좋습니다. 이거는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1: 네.
0: 자, 그리고 앞에 요거 나왔죠.
1: Oh dear.
0: Oh dear. 아마 영화에서 말하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Oh dear.
1: 맞아요.
0: 이런 느낌. 자, 이거가 이런. 아이고 이런. 이 정도. 근데 사실 이런 감탄사는 많죠. Oh my. 이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어린 친구들은 잘 안 써요. 어린 친구들이 갑자기 Oh dear. 이러면은
1: 그게...
0: 너무 갑자기 약간 나이가 에어른. 맞아요. 네. 에어른이 된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성인들 그리고 특히나 나이가 많을수록 이거 많이 쓰는 편이긴 한데
1: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말 하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0: Oh dear. 영화 네. 같은 데서
1: 네.
0: That's right. 희한하죠, 그렇죠?
1: Oh dear.
0: Oh dear.
1: 그래서, 이러면서
0: 자 한번 해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그건 좋지 않네. 한마디로 좋게 들리지가 않는다. 이건데요. 요거 어떻게 보여드리고 연기를 한번 해보실래요?
1: 오케이.
0: How about that? Right?
1: 챌린지.
0: You guys too. Check this out.
1: 자,
0: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이런 어떻게 좋은 그 소식이 아니네.
1: Oh dear, that's not good.
0: Alright, 저기 너무
1: 너무 갔어요?
0: 자, 두 번째는 아이고 이런 밖에 비가 오고 있네.
1: 이거는 좀 할머니 쪽으로 갈게요.
0: 오케이.
1: 네, 빨래 널어야 되는데 비가 오는 상황으로. Oh dear, it's raining outside. 이런 느낌으로.
0: 아주 좋습니다.
1: 예.
0: 이렇게 연기가 중요해. 아이고 이런
1: 예.
0: 감탄사 정도의 느낌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1: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0: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아는데 돈 모으는 게 쉽지 않아요.
1: 그게 맞는 말이지, 진짜.
0: 그렇죠. 예.
1: 근데 이거를 지금 중학생 아들이 깨우쳤다는 건 대단한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그래도 네. 안다는 거.
1: 그렇죠. I know, but it's not easy. 쉽지 않아요.
0: 뭐 하는 게요?
1: To money. 돈을 save 하는 거.
0: 오케이.
1: 예, save 하겠습니다.
0: 정답. 그렇죠. So save는 아까 전에서도 나왔었지만 모으다, 저축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네. It's not easy to save money 라고 했어요. 자, 얘를 그대로 제가 빈칸만 만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문법책에 무조건 나와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1: 네.
0: 자, it's 형용사다. to 동사원형.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공식 같잖아요.
1: 어려워
0: 지루해 보이는 거 저도
1: 네.
0: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거는 어떤 행동하는 게 도대체 어떤 느낌인 건지 형용사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게 쉽다라고 얘기한다든가 공부하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1: 네.
0: 아니면은 뭐 축구 뭐 게임을 할 때 그게 뭐 지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어떤 행동을 형용사로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it's 형용사 근데 도대체 뭐 하는 거가 이 행동하는 게
1: yes.
0: alright so it은 해석을 하지는 않아요.
1: 오케이.
0: 자, 그래서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돈을 모으는 거 저축하는 것은 쉽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슬기 씨는 원래 그런 걸 잘 모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1: 그쵸.
0: 그래서 돈 모으는 거 쉬운데
1: 그게 뭐 어렵니?
0: 하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쉽다.
1: It's easy.
0: 돈 모으는 거.
1: To save money.
0: That's it.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How about this?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어렵지 않다. 어떻게 해요?
1: It's not
0: difficult.
1: Difficult.
0: Okay. 이해하는 게?
1: To understand.
0: 그렇죠.
1: That's
0: it. It'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이렇게 부정문도 쓸 수 있는 겁니다.
1: 이렇게 긴 문장을 간단히 해결하다니.
0: Of course.
1: 네.
0: So 이 save 하는 거, 이 understand 하는 게 도대체 어떤지 이거 형용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1: 네.
0: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It's easy to save money.
1: It's easy to save money.
0: It'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1: It'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0: 네. 자, 그리고 이거 참고로 질문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 Yes.
0: 질문형은 it하고 비동사 위치만 바꾸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it's easy to learn English. 누가 그래요? 그렇죠?
1: 예.
0: 그럼 영어를 배우는 거는 easy하다 아니에요?
1: 맞아요.
0: 근데 질문을 하려면 이렇게 스위치를 해서 쉽나요? Is it easy? 뭐 하는 게?
1: 영어
0: to
1: 배우는 게.
0: Learn English 하는 게.
1: Yes.
0: 그렇죠? 자, 읽어볼게요.

0: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1: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0: There you go. 또 도움자이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아들, 매주 용돈 저축하고 있니?
1: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0: 오, 이런 티끌 모아 태산이란다.
1: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0: Alright, 아주 좋습니다.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2: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0: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2: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every 명사.
1: 네.
0: 대신에 모든이 아니라 매 명사.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뭐뭐마다.
1: 네.
0: 자, 나 매주 헬스장 가. 헬스장은 the gym입니다. 나는 헬스장에 간다, 매주.
1: I go to the gym every week.
0: I go to the gym every week.
1: Yes.
0: 걔는, 그녀는 매년 검진을 받아. 자, 검진 받는 거는 체크업을 get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1: 네.
0: 자, 매년 검진을 받는다. 그녀는
1: She gets a checkup every year.
0: 자, 하나 더요.
1: 응?
0: 너 매주 용돈 저축하고 있니? 너는 너의 용돈을 모으고 있니? 매주?
1: Are you saving money?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0: 그죠? Every week?
1: Yes.
0: Alright, 읽어볼게요. I go to the gym every week. She gets a checkup every year.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Alright, 다음은요. Oh dear. Right? 자, 보고 연기하셔도 됩니다. 이런, 그거 좋지 않네.
1: Oh dear. That's not good.
0: That's not good.
1: Yeah.
0: 이런, 밖에 비가 오네.
1: Oh dear, it's raining
0: There
1: outside.
0: you go. 하나 더요. 이런, 티끌 모아 태산이란다. 자, 이거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이런, 일단.
1: Oh dear.
0: 자, save than penny는 earn than penny야.
1: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0: Very nice. 읽어볼게요. Oh dear, that's not good. Oh dear, it's raining outside.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4: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3: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4: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2: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1: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2: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1: Oh.

0: stop the playing game.
1: Give me some more loud.
0: No, no, no, no. Save money.
2: Ah. Great job, you guys.
3: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2: 오늘부터 깔끔합니다.
3: 네.
2: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네. 마유는 금요일에 돌아와!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2: 그렇습니다.
3: 예. Mayu is coming back on Friday.
2: 그렇죠. 이건 확정된 미래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동사 ing를 썼죠. Oh, Mayu is coming back on Friday.
3: Yes.
2: Alrigh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3: 네.
2: Every 명사. 대신에 이 every는 모든이라는 뜻이 아니라 매번, 뭐뭐마다 라는 네. 뜻으로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난 내 용돈을 매주 받아. 난 내 용돈을 매주 받아.
3: 오호.
2: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네,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일상 영어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서비스 직은 팁이 중요해.
1: 아.
0: 라고 해서 자, 오늘 내용은 사실은 네일숍 관련해서 네. 준비를 해봤는데요.
1: 네.
0: 제가 이거는 진짜 실화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에 살 때 중간에 대학생 때였나요?
1: 네.
0: 친구가 그 친구의 집에서 작은 네일 가게를 운영을 하셨어요.
1: 아.
0: 근데 거기서 손이 모자란다고 제가 뭐 이렇게 뭘 치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1: 예.
0: 손님들을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런 거를 좀 해볼 생각 없냐.
1: 아, 팔타임 잡으로.
0: 네네. 그래서 저는 아무도 모르니까 가서 이렇게 있다가 기다리시는 분들 이렇게.
1: 마사지 해드리고.
0: 예,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1: 아~
0: 연세 있으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좀 가볍게 이렇게 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면서.
1: 엄청 좋아하시죠.
0: 팁을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네, 그래서 그때 생각이 좀 나면서
1: 네.
0: 오늘은 좀 네일샵 아르바이트를 구한 시츄에이션 준비해봤습니다.
1: 오, 기대되는데. 이거 진짜 생활 꿀팁에서 묻어나는 대화가 뭔가.
0: 진짜 온 겁니다.
1: 묻어나 있을 것 같아요.
0: That's right.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나 네일샵에서 아르바이트 구했어. 와, 어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 이거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러게요.
0: 두 번째 미션은요. 물론이지. 팁을 후하게 주기만 하면 와, 이게 어떤 내용일지 상상이 좀 안 가죠 지금.
1: 왜냐하면 우리나라 네. 문화에는 사실 팁 문화가 그렇게 자리하지 않아서 그 미국에서는 식사를 하고 나서 무조건 팁을 줘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예, 뭐 퍼센트는 내가 정할 수도 있었던
0: of course
1: 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팀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하는 데에 조금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0: 그렇습니다.
1: 예, 그래도 궁금한데요.
0: Alright. 자, 오케이. 이 문장들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네일샵 아르바이트 구하러 한번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나 네일샵에서 아르바이트 구했어.
2: Why are we happy?
1: 아이 그 가로 잡.
2: 오!
1: Part time job.
2: Where?
1: In the nail salon.
2: In the nail salon. Awesome. Will I get a manager?

0: Manicure for free?
1: Free?
0: Yeah, that's awesome. Will
1: Wow.
0: I get a manicure for free?
1: 벼룩 간을 내먹지.
0: Huh?
1: 아니고, 네일 살롱 프리. 그래, 물론이지. 팁을 후하게 주기만 하면.
0: Not free?
1: No, free, but you have to pay tip. 어.
0: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1: What?
0: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1: 잠깐 얘기 좀 하자. 잠깐 얘기 좀 해.
0: Sorry.
1: 너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알아들었지, 지금 친구야.
0: Sorry.
1: 잠깐 얘기 좀 하자. 에, talk about. 아, 저는 피터쌤이랑 같이
0: 네.
1: 이렇게 여자 대 여자로 같이 상황극을 할 때는 저보다 예쁘셔가지고 제가 조금 약간, 어떻게 해야 될까.
2: 저래도 스튜디오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그냥 여자분이 지나가는 줄알 때가 몇번 있어요.
1: 나타샤 느낌으로.
2: 저도 깜짝
1: 예,
2: 놀랍니다.
1: 맞습니다.
2: Alright, 자, 오늘도 굉장히 재밌고 유용한 표현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2: 와, 네일샵에서 뭔가 일을 구했나 봐요. 그래서
1: 에.
2: 나 네일샵에서 아르바이트 구했다.
1: I got a at a nail salon. 네일 살롱 지난번에 좀
2: 네.
1: 배웠던 기억나요.
2: 맞아요.
1: 네, 네일 샵을 이렇게 말을 하고 네일 샵에서 I got 한 건데
2: 뭘
1: 아르바이트를.
2: 아하.
1: 근데 아르바이트는 저는 이제 예전에 배우기를
2: 네.
1: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쭉 일하는 거는 풀타임 잡이고
2: That's correct.
1: 아르바이트는 이제 부분 부분 하는 거라서
2: 맞아요.
1: 파트타임 잡이라고 제가 배웠던 기억이 나요. 예. 네.
2: 팔잡이요?
1: 파트 잡이 아니고 파트 타임이요.
2: 지금
1: 예.
2: 손하고 머리하고 좀 따로 알겠습니다.
1: 이게 뭐냐면은 할게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래요.
2: 맞아요. 뭔가 한번 해야 되니까.
1: 말도 많이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2: 오케이.
1: 안
2: 자,
1: 따라와요.
2: 보겠습니다.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정답은 맞습니다.
1: 오.
2: 그런데 part-time은 사실 사이에 이제 이렇게 하이픈 그어주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1: 아, 네.
2: So part-time job이라고 하는 건 정말 요즘에는 그래도 외래어로 part-time 일 많이 쓰죠. 그렇죠?
1: 맞아요. 네.
2: 그래서 흔히 뭐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아침에 뭐 9 to I don't know 1 o'clock 뭐 or 3 to 7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1: 네.
2: 자, 그리고 이거와 함께 어떻게 보면은 좀 정기적으로 쫙 해가지고 뭐 9시부터 5시, 6시까지 일하는 일을 어떻게 쓰죠?
1: 그거는 또
2: 네.
1: full time 하이픈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2: I like it.
1: 예.
2: 네. 자, 그래서 요거 같이 교재에다가 옆에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full
1: 네.
2: time job. 자,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될게 중간에 part time이라는 게 들어가긴 했지만 여기서 일자리를 구하는 거, 취직하는 거를 덩어리 표현으로 만드시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1: Get a job.
2: Perfect.
1: Yes.
2: 스스로.
1: 오, 진짜 똑같네.
2: Get a job.
1: 예.
2: Get a job. Okay. 일자리를 구하다, 취직하다. 무슨 뭐 receive, 받다 이런 거 쓰지 않아요.
1: 네.
2: 무조건 get a job. 근데 여기가 어떤 job인지는 뭐 여러분들이 part-time, you know, full-time
1: yes.
2: 넣으면 되겠죠.
1: 네.
2: 자, 그러면 get a job으로 한번 해볼까요?
1: Okay,
2: 네.
1: try.
2: 자, Mayu Cosmetics라고 하는 아주 화장품가 회사 있어요.
1: 안 사고 싶어요.
2: 그러니까요. 저도 별로더라고요. 뭐가 난데요, 이렇게.
1: 예.
2: 자, 그러면은 Mayu Cosmetics에서 나 일자리 얻었다. 자, 나는 일단은 일자리를 구했어, 취직했어. 일단 어떻게 해요? 과거로?
1: I got a job.
2: I got a job. 근데 어디에서 그러면?
1: At.
2: Yes.
1: Yeah.
2: Mayu Cosmetics에서 그러면?
1: At my cosmetics.
2: 그렇죠. I got a job at my cosmetics.
1: Mm-hmm.
2: 자, how about this? Amy란 친구가 있나 봐요.
1: 네.
2: Amy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대요. 아르바이트를 구했대요.
1: 네.
2: 그냥 어떤 슈퍼마켓에서.
1: 오.
2: Alright?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틀려도 돼요. Amy는 파트타임 직업을 얻었다.
1: Amy got a part-time job.
2: 좋아요. 자, 슈퍼마켓에서.
1: at supermarket.
2: At all.
1: At a supermarket.

0: get.
1: 그렇죠. Very, very nice. Yes. 오케이, 뭐 관사나 전치사 조금 실수나는 거. It's okay. 자, 보겠습니다.
0: Mm-hmm. Yes.
1: Hey, I got a job. 여기까지만 해도 잘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어디에서 하면 아 회사나 아하. 이런 거 앞에다가 at을 넣어주시면 돼요.
0: Yes.
1: 그리고 Amy는 job을 get 한 거 똑같아요. 대신에 어떤 job?
0: Part-time job.
1: 그리고 뭐 supermarket에서 그랬던 아니면 뭐 post office에서 했던 yes.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0: Mm-hmm.
1: 자 같이 낭독해볼게요. Hey, I got a job at Mayu Cosmetics.
0: I got a job at Mayu Cosmetics.
1: 네, Amy got a part-time job at a supermarket.
0: Amy got a part-time job at a supermarket.
1: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네일샵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은 어떻게 쓴다?
0: Nail salon.
1: Nail salon. Mm-hmm. All right. Salon. 뒤에를 좀 늘리는 감으로 해주면 더 좋아요.
0: 네.
1: 자, 여러분 가볼게요.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0: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1: Right. 자, 이랬을 때 친구가 딱 듣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대박.
0: 오.
1: 나 그럼 매니큐어 무료로 받는 거야?
0: 아.
1: 너가 하면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0: 그쵸, 그쵸.
1: Right.
0: Awesome. Will I get a for free?
1: 자, 천천히 가볼게요.
0: 그쵸.
1: Awesome이 뭐예요? Awesome.
0: Awesome. 완전 좋아.
1: 아.
0: 최고. 뭐
1: 오케이.
0: 이런 느낌. 내가 받게 될까?
1: 뭐를요?
0: 매니큐어를 for free로 하는 거.
1: 오케이.
0: 근데 이거를 원래 우리나라는
1: 네.
0: 네일 케어 받다.
1: 아, 그래요?
0: 네일 받다. 이렇게 사실 얘기를 서로 하거든요.
1: 오케이.
0: 근데 어쨌든 매니큐어가 또 힌트가 됐네요. 예, 그러면은 매니큐어를 써볼게요. 매니큐어.
1: 오!
0: 예스!
1: 좀 받으시나 봐요, 손톱을.
0: 아니, 저는 가끔 했는데 요즘은 잘 못하는데 이게 왜냐면 여자분들은 네. 특히나 이렇게 케어를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1: 아, 그래요?
0: 내 손을 보면은 너무 예쁘잖아요, 막.
1: 아, 저는 제 친구가 미국에서 그 아까 거기서
0: 네.
1: 있던 친구가 그 투명한 뭐 이렇게 손톱 뭐라고 그러죠? 그 뭐
0: 매니큐어.
1: 이게 색이 있는 거가 아니라
0: 투명 매니큐어
1: 클코 같은 거
0: 아.
1: 깨끗하게 한다고 그걸 한번 발라준 적이 있는데
0: 에이.
1: 저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답답한 기분이 있었어요.
0: 오, 약간 영양제 같은 거 발라주셨었나 네. 보다.
1: 근데 또 제 친구들 중에 그 남성 친구들인데도 네. 그 친구들은 오히려 뭐 정리된 기분 들어서 좋았다. 뭐
0: 맞아요.
1: 다양한 것 같아요. Alright, so manicure for free. 정답. Perfect.
0: 우와.
1: 맞습니다. 매니큐어라고 하고요.
0: 예.
1: 자, 참고로 아마 받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원래 PED 이런 식으로 시작되면 뭔가 발과 관련된 단어들이 꽤 나오게 돼요.
0: 오.
1: So, pedicure. 이거는 어디예요?
0: 발이요.
1: 발톱 관리하는
0: 네.
1: 것을 pedicure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모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손톱 관련된 케어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이 단어만 아는 게 아니라
0: 네.
1: 아 매니큐어를 받거나 페디큐어를 받거나 그런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할 때 get a 요거 혹은 요거 이렇게 알아두면 동사를 아니까 이제 문장으로 쓸 수가 있겠죠.
0: 그러네요.
1: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덩어리로 가면 희한하겠지만 어가 얘는 붙어요. 이 매니큐어 서비스 1회, 페디큐어 서비스 1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1: Alright? So I got a manicure, I got a pedicure.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will I get a manicure? 뒤에 뭐라고요?
0: For free.
1: For free? 오케이. 자, for free가 뭐예요?
0: 공짜.
1: 아, 공짜.
0: 예.
1: 맞습니다. 무료로라는 덩어리 표현이 되겠죠. 얘는
0: 네.
1: 보통 문장 맨 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get in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럼 들어갔다. 과거로 쓰면 뭐예요? get in 아니라?
0: got in.
1: got in. 그러면 야, 우리 무료로 들어갔어. 우리 무료로 들어갔어.
0: We got in for free.
1: 그죠? Hey, we got in for free.
0: 와, 자랑해야죠 또.
1: 오케이. 네. 자, how about this? 난 영어를 배우고 있어. 진행형으로. 나 영어 배우고 있다. 무료로.
0: I'm learning English for free.
1: For free. There you go.
0: Mm-hmm.
1: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죠.
0: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왕초보 영어 시청자 여러분들도
1: 네네네.
0: 지금 우리 마유쌤께
1: 네네.
0: 진짜 We are learning English for free.
1: Oh, for free. 제가 뭔가 더 드리고 싶은데
0: 와,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1: 최대한 많이 제가 드리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읽어볼게요. We got in for free.
0: We got in for free.
1: I am learning English for free.
0: I'm learning English for free.
1: Or 본문도 한번 해볼게요. Awesome 이런 느낌 살려서 awesome. Will I?

0: get a manicure for free?
1: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2: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2: 네,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1: 네.
2: 물론이지. 팁을 후하게 주기만 하면.
1: 아오.
2: 우리 왕초보 영어는 리얼함을 또 지향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2: 아, 친구고 뭐고 팁을 예. 줘라.
1: 그렇죠. 뭐 체면치레 할 필요 있나요?
2: 맞습니다.
1: 예. Sure, but only if you tip. 아, 물론이지. Only if가 뭐뭐 하기만 하면 약간 이런 느낌인가 봐요.
2: 오케이.
1: 예. 네가 팁을 주게. 후하게.
2: 후하게.
1: 후하게가 들어가야 되네요.
2: 이거는 못 맞출 확률이, 못 맞출 확률이 거의 한 80% 정도 된다.
1: 후하게, 넉넉하게, 아. 풍족하게, 완벽하게.
2: 후하게 뭔가 그 굉장히 관대한 사람에게 쓰는 말이긴 해요.
1: 아!
2: 관대하다.
1: 그래요.
2: 관대하게.
1: 예. 예. 그러면 generously.
2: 와,
1: 와 또 감동하는.
2: 승기 씨가 단어 정말 많이 알아요.
1: 와.
2: 이거는 그냥 제가 아는 말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중고등학교 때 예. 단어집을 시커멓게
1: 진짜
2: 하면서
1: 공부를 제가 좀 열심히 했습니다. 전교 부회장 출신이에요. 제가.
2: 그러나 안 나오면 끝이다. 네,
1: 맞아요.
2: 정답 맞습니다.
1: 우와.
2: 네, 자 generous라고 하는 형용사는 이건 어려운 단어가 원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활 단어기는 해요.
1: 네.
2: 그래서 a generous person 이러면 굉장히 관대한 사람을 얘기를 해요. 오케이? 자 여기서 지금 보면 근데 부사로 썼죠?
1: 네.
2: generously라고 하면 후하게, 관대하게, 아낌없이라는 느낌. 와. 이런 풍족한 오.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Oh, sure. 또 와서 무료로 받을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right? 후하게 팁을 주기만 하면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그런 서비스 직업 중에 많은 부분이요. 실제 받는 그 hourly pay라고 하죠. 그 시급
1: 예.
2: 자체는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경우는 팁으로 이렇게 충당을 하는 경우가
1: 아.
2: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얘기가 나왔죠. So, tip이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 명사로 tip도 되지만
1: 네.
2: 팁을 주다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뭘로 썼을까요? 명사 or 동사?
1: 동사.
2: 그렇습니다.
1: 네.
2: So only if you tip 한다면 얼만큼?
1: Generously.
2: 이렇게 썼어요. 자 그리고 참고로요. 혹시 이 단어 들어봤나요?
1: Gravity는 아는데요. Gratuity.
2: Gratuity.
1: Gratuity.
2: 자, 이거는요.
1: 진짜 모르겠어요.
2: 얘도 팁이란 뜻이에요.
1: 아, 그래요?
2: 네. 이거 이렇게 어려운 단어 쓰나요? 이제 회화에서는 많이는 안 쓸 수는 있는데 이 의미는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1: 예.
2: 빌이 나오잖아요.
1: 예.
2: 그럼 그 아래 이런 게 써 있을 수 있어요.
1: 아,
2: 뭐라고 돼 있냐면 gratuity is included.
1: 아, 포함돼 있다고요?
2: 네. 팁이 이미 포함돼 있음. 이런 경우가 써 있을 때가 있는데 도대체 뭐가 포함돼 있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왜냐면 네. 팁으로 안 써 있고 이렇게 써 있으면 전혀 모를 것 같은데요.
2: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제 찾아보고 할 수는 있겠지만
1: 네.
2: 딱 봤는데 한 번에 알아준다.
1: 아, 그 좋잖아요. 피어리 난리 나죠.
2: 그럼요.
1: 예.
2: 오케이. 자, 오늘 주인공입니다. 바로
1: Only if.
2: Only if. Alright. 자, Only if 평소문 Only if 뒤에다가 문장을 넣어주면요.
1: 네.
2: 뭐뭐일 경우에만 말이야. 이렇게 해서 조건을 강하게 걸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뭐냐면 너는 매니큐어를 공짜로, 그러니까 무료로 받을 수 있다.
1: 네.
2: 근데 조건이 있어요.
1: 뭐요?
2: Only if you tip generously.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1: 네네.
2: Right? 그래서 그런 게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조건 강하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에게 너 나가서 놀아도 돼.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1: 예?
2: 내가 너의 숙제를 하는 경우에만 말이야.
1: 아~
2: 그럴 때만 나가서 놀 수 있어. 그러면은 only if 부분만 한번 해주세요. 네가 너의 숙제를 할 때만.
1: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2: 그러죠.
1: 어.
2: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1: 음흠.
2: 이런 느낌.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엄마나 아빠가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준다. 오늘 뭐 I don't know, 비디오 게임 같은 거를 사준다.
1: 네.
2: 대신에 내가 열심히 공부할 경우에만

0: 말이야.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가 내가 열심히 공부할 경우에만.
1: Only if you study hard.
0: Study hard.
1: Yes.
0: There you go. 자, 이거는 사실은요. 솔직히는 문장 훨씬 더 길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거 있잖아요. 뭐 앞에 뭐뭐 할수 있어. 아니면 엄마가 뭐뭐 해줄 거야.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이런 식으로 뭐뭐 할 거야. 라는 걸 앞에 더 추가할 수도 있거든요.
1: 네.
0: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Oh, you can go out and play with your friends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이런
1: 그렇죠.
0: 식으로 엄청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Alright? 자, 읽어볼게요.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1: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0: Alright? Only if you study hard.
1: Only if you study hard.
0: Alright? 그래서 이거는 complete sentence들은 아니에요.
1: 네.
0: Alright? 읽어볼게요.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1: Sure. Only if you tip,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0: Alright. 자, 이랬을 때,
1: 네.
0: 왕초보 영어는 굉장히 리얼하다고 했었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이런 응답 나옵니다.
1: 뭐라고
0: 그럼
1: 할까?
0: 너일안할때 갈래?
1: 와.
0: 강력하네요.
1: 정말, 정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인 느낌이에요. 예.
0: Yes.
1: Then I'll go. 나는 갈 거야. When you are not 일.
0: 이래,
1: 예.
0: right.
1: 일이 없을 때. 네가 일안할 때. You are not. 왠지 얘도 좀 의역이 된것 같아요. 직역 느낌이 아니에요. 왜냐면 너는 아니잖아요. 일안할 때면은 you didn't, you don't work 이렇게 돼야 돼요. 아닌가? You are not working 할게요. 미안해요.
0: 분석 다 맞추고 나서 자, 원점으로 돌리기. 오케이. 자, 의역이고 뭐고 사실 그대로 해도 되는
1: 네,
0: 부분이에요.
1: 맞아요.
0: 오케이. 자, 지금,
1: 예.
0: 왜냐면 지금 비동사가 나와서 좀 헷갈렸던 것
1: 지금
0: 같기도 하고요.
1: 약간 좀, 예.
0: 오케이. So, I'll go. 나 갈래. 갈 거야. 순간적 의지를 얘기를 했어요. I'll go. 언제요? When you're not working. 오,
1: 오.
0: very, very nice.
1: 여러 가지 헤맸는데, 맞긴
0: 결국에는
1: 맞았네요.
0: 처음입니다.
1: 예.
0: 자, work는 단순하게 일하다라는 동사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진행형으로 쓴 거예요. 비동사 ing. 그래서 네가 일하고 있지 않을 때나 거기 갈래? 내가 왜 너한테 이렇게 많이 줘야 되니?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I'll go. 문장 끝날 수 있죠. I'll
1: 네.
0: go. 근데 언제 가는지를 표현하려고 뭘 썼어요?
1: When?
0: when을 썼어요. 얘도 확장형 패턴입니다. So, when 평서문 이렇게 해서 when 뒤에 문장을 써주면 뭐뭐뭐일 때라는 식으로 엄청 문장 길게 만들어 줄수 있어요. Okay? So,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When you're not working이 그러니까 you're not working이 아예 평서문 어순이잖아요.
1: 그쵸.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나한테 전화해. 근데 내가 자유로울 때, 자유롭다는 건 뭐냐면 시간이 될 때란 뜻이에요. 나에게 전화해. 일단 어떻게 해요?
1: Call me.
0: Call me. 자, 당신이 자유로울 때, 한마디로 시간 있을 때.
1: When you have a time.
0: Free라는 단어를 저기
1: 시간이 있을
0: 쓰기로,
1: 때.
0: 근데 free, 자유로울 때를 쓰기로 했는데요. 잠깐만요.
1: When you free.
0: 근데 방금 when you have time이라 그랬어요?
1: When you have time.
0: time.
1: When you have a time이라
0: 그냥
1: 그랬는데.
0: have time입니다.
1: Have time.
0: 그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1: When you
0: 틀린
1: have
0: 거
1: time.
0: 아니라 free라는 게 그런 뜻이 돼요. So when you are free.
1: When you are free.
0: So hey, call me when you're free or 슬기 씨한 것처럼 call me when you have time. 걔도 괜찮은데
1: 네.
0: 대신에 have time 쓸 때는 그렇게 쓰지 않기. 네.
1: 알겠습니다.
0: 자, how about this? 내가 떠날게. 내가 나한테 전화할 때. 왜 이런 거 있잖아. 너 연락 주면 그때 나 떠날게. 맞춰서 갈게. 이런 느낌 알죠?
1: 네.
0: 자, 나는 떠날게. will 써서.
1: I will leave
0: Okay, I'll leave. 내가 나한테 전화할 때.
1: when you call
0: When you
1: me.
0: call me. I'll leave when you call me. 이렇게. 자, 지금 보면은요, 심지어 두배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문장이.
1: 오, 그러네요.
0: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1: Yes.
0: 뭐뭐 일 때, 뭐뭐 일 때. 물론 뒤에 나오는 거 시제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원한다면. 자, 읽어볼게요. Call me when you're free.
1: Call me when you're free.
0: I will leave when you call me.
1: I will leave when you call me.
0: Alright, 자, 본문 읽어볼게요.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1: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0: Alright. 자,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0: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1: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Mm-hmm. 나 네일샵에서 아르바이트 구했어.
2: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1: 자, 두 번째는요. 물론이지. 팁을 후하게 주기만 하면.
2: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0: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3: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0: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1: Get
2: a job.
1: Get a job. 과거는
2: got a job.
1: 목소리 키워주세요.
2: 네.
1: 에이미는 마유 화장품에 마유 코스메틱스에 취직했어.
2: Amy got a job at Mayu Cosmetics.
1: 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나 네일샵에서 아르바이트 구했어. 자, 나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다.
2: I got a part-time job.
1: 아하. 자, 네일 가게에서 그러면은
2: at a nail salon.
1: At a nail salon, right? So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Right. Mm-hmm. 세 번째는요. 나는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구했다. 어떻게 할까요?
2: I got a job.
1: 어, 그냥 잡이 아니라
2: I got a part-time job at a supermarket.
1: 그렇죠. There you go. 읽어보겠습니다.
3: Amy got a job at Mayu Cosmetics.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I got a part-time job at a supermarket.
1: Alright,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Only if 뭐뭐뭐. Mm-hmm. 자, 이거는 진짜 이런 느낌 주세요. 그거 할 경우에만 말이야. 조건을 이렇게 심어주는 느낌.
2: 네.
1: 자, 갑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할 경우에만 말이야.
2: Only if you study hard.
1: 오, 좋아요. Only if you study hard. 내가 숙제를 할 경우에만
2: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1: 오, 뭔가 엄마의 포스가 나왔어요.
2: Yes.
1: 자, 세 번째. 어, 물론이지 팁을 후하게 주기만 하면 일단은 sure 하면서
2: Sure.
1: 하지만
2: But.
1: Okay. 내가 팁을 후하게 주기만 하면
2: Only if you tip generously.
1: 오, 좋아요. Very nice. 읽어보겠습니다.
3: Only if you study hard.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1: Oh, 수고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1: 미션 해결할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예이!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0: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2: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0: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2: What?
0: I'll go when you're not there.
1: Oh,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2: 네.
1: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난 내 용돈을 매주 받아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get my allowance every week.
1: There you go. Allowance도 이제부터 알아주시고요. 네. 그리고 every week도 알아주세요. Every week. 자,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입니다. Only if 평소문. Only if 뭐뭐뭐. 예. 이거 활용해서 다음 명작해 주세요. 내가 열심히 일할 경우에만. 그러니까 뭔가 위에서 조건을 걸었나 봐요.
2: 그렇죠.
1: 그 뭐라 그럴까. 승진시켜 줄 건데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일할 경우에만. 이거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열심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선글라스를 파는 곳을 한번 좀 가볼까 합니다.
1: 가봐야죠. 가봐야죠. 네네. 예.
0: 제목이 선글라스는 패션의 완성, Part 1인데요.
1: 네네.
0: 어떻게 좀 쓰고 다니세요? 제가 미국에서는
1: 네.
0: 태양빛이 너무 강하니까
1: 그쵸.
0: 다들 쓰고 다니는데 오히려 저는 한국에 왔더니 많이들 안 쓰시더라고요.

0: 아, 선글라스를 잘안 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또 안경을 끼니까
1: 아, 그렇구나.
0: 안경이랑 선글라스랑 이중으로 껴봤거든요.
1: 아하.
0: 많이
1: 아,
0: 불편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아니, 제 주위에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선글라스를 낀 이렇게 착용하는 거가 살짝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0: 저도 선글라스 한번 꼈다가 뭐 너무 연예인인 척한다 이런 소리 조금
1: 아,
0: 들은 적
1: 오케이,
0: 있어요.
1: 오케이. 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아무튼 오늘은 선글라스 파는 곳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 선글라스 써봐도 될까요? 그렇죠. 어디 가가지고, 왜냐면, 저거 하나 주세요. 이런 경우 보통 없잖아요.
1: 그쵸.
0: 자, 이 얼굴, 이렇게 모양이라든가, 기타 등등 좀 따져보죠.
1: 네, 그리고 또 이게 눈으로 봤을 때랑 착용을 해서 내가 거울로 내 모습을 봤을 때랑 또 느낌이 달라요.
0: 저 완전 다릅니다.
1: 그래서
0: 제가,
1: 꼭 트라이 해봐야 돼.
0: 예전에 온라인으로 잘못 썼다가,
1: 아이고.
0: 괜찮아, 했더니, 눈알만 거의 가리는 수준으로 돼 있더라고요.
1: 반품행.
0: 아, 그렇습니다.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흰색으로 있어요.
1: 아하.
0: 와우.
1: 또 컬러 문제로 뭐 여러 고민하시는 분들
0: 맞아요.
1: 많죠.
0: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어야겠죠. 한번 다
1: 네.
0: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선글라스를 한번 사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아우, 잠깐. 요거 선글라스 요거 써봐도 될까요?
2: You like these?
1: Yes.
2: Yeah. 아?
1: 써봐도 될까요?
2: Sorry?
1: Try.
2: Oh, can you?
1: Yeah.
2: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1: Just came in?
2: They just came in. You certainly can try them on.
1: Brand new.
2: New,
1: New,
2: yes.
1: one new, one.

0: 답은 white color.
1: White.
2: A white.
0: White.
2: White.
0: White color.
2: We might have a pair.
0: 응?
2: I'll go and check.
0: Pair?
2: We might have a pair.
0: Have a pair.
2: We might.
0: We, you might.
2: I'll go and check.
0: 아, okay, check. Okay, okay, okay. Check.
3: 자, 오늘은 선글라스를 파는 곳에 가가지고 대화를 좀 풍부한 표현을 활용을 해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5: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4: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5: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3: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네.
3: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오, 그 선글라스 파는 데 갔는데
0: 네.
3: 어, 너무 예쁜 게 많은데 마음에 드는 게 하나 딱 있는 거죠.
0: 오, 써봐야죠.
3: 어, 이 선글라스 써봐도 될까요?
0: 네.
3: 네.
0: Can I try on? 여기서 왠지 끊어도 될 것 같아요.
3: 오케이.
0: 네. 할 수 있을까요? 이 선글라스를.
3: Yeah.
0: 그러면 these sunglasses. Glasses예요.
3: 오!
0: 오, 이거 또 함정으로 두신 것 같은데.
3: 속지 않아요.
0: 그럼요, 제가 잘 okay. 빠져나왔습니다.
3: Alright, so can I try on 뭐를요? These sunglasses. 정답 맞습니다.
0: Mm-hmm.
3: 그렇죠. 우리가 선글라스라고 해버리면은 알이 한쪽만 있는 걸 얘기를 하게
0: 네.
3: 되겠죠. 근데 보통 그렇게는 좀 애매하지 않나요?
0: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렇게 또 이걸 복수로 써야 되는 걸 설정해 놓은 것도 되게 좀 야속해요. 가끔은. 아니 당연히 이걸 한쪽만 쓰는 사람이 어딨지?
3: 그렇죠.
0: 네, 그런 생각해요.
3: 영어에서는 뭐 단수 복수를 좀 맞추는 편이어가지고
0: 맞아요.
3: 알 두 쪽을 얘기하면서 sunglasses. 이건 마치 바지를 pants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0: 네,
3: 생각하시면
0: 네, 네.
3: 돼요. Sunglasses. Alright. 자, 그런데 써봐도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동사로요?
0: Can I try?
3: Mm-hmm.
0: Try.
3: Try. Okay. Yeah. 자, try 뒤에 on까지 사실은
0: try
3: 덩어리입니다.
0: On. Yes.
3: 자,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옷을 입거나
0: 네.
3: sunglasses를 쓰거나 단순히 뭐 glasses를 쓰거나 hat을 쓰거나 신발을 신거나
0: 예.
3: 다 마찬가지로 뭔가를 착용한다라고 할 때 동작을 강조할 때 예를 씁니다.
0: Mm-hmm.
3: Remember this?
0: 네.
3: Okay, put on. 예를 put 들어서, on. Oh, 너 지금 뭐하고 있어? Oh, I'm putting on my shirt.
0: Yes.
3: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Okay? Oh, she's putting on her hat. 막 한참 이렇게 쓰고 있다든가.
0: 네.
3: So, 뭔가 착용하는 동작을 강조할 때 put on인데,
0: mm-hmm.
3: 이 put on이 가장 큰 개념이고요.
0: 네.
3: 그 아래 조금 더 세부적인 표현들이 또 있습니다. 동생들이 있어요.
0: 오.
3: 자, 그 중에 하나가 try on.
0: Try on.
3: Try 하는 게 뭐예요?
0: 시도하다.
3: 시도하다.
0: 네.
3: 그래서 얘는 동작 중에서도 한 번쯤 한번 써보다,
0: 네.
3: 한 번쯤 착용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항상은 아니지만 남의 것을 한번 입어보던가.
0: 그래서 can I 하고 물어보게 되는
3: 맞아요.
0: 거군요.
3: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옷가게 같은 데에서는 보통 put on보다는 try on을 많이 해보죠.
0: 네.
3: 한번 해보고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말고니까.
0: 에헤.
3: 그래서 한 번쯤 입어보다, 뭐 착용해보다. Throw on은 however 이것도 입는 거긴 한데 동작 강조인데 뭘까요? 어떻게 입는 거일까요?
0: 근데 솔직히 얘는 조금 생소한데
3: 네.
0: throw on은 뭔가 걸치는 느낌?
3: 맞아요.
0: 오.
3: 아, 그러니까 옆에 살짝 걸친다기보다는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0: 네.
3: 던지는 거죠. throw가.
0: 네.
3: 그래서 보통 급하게 걸쳐 입고 어딜 나간다라고 할 때
0: 아.
3: 그렇죠. 그래서 뭐 안경 같은 것도 빨리 나가야 돼서 그냥 throw on 한다든가
0: 아.
3: 재킷 같은 거 throw on 후다닥 내가 마음에 드는 거든 아니든 내가 급한 거예요.
0: 예.
3: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패밀리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0: 네.
3: 근데 여기서는 내 거가 아닌 거 한번 써볼게요. 괜찮은지 한번 볼게요 하려고 try on을 썼고요. So try on 명사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를 착용해보다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명사다. 예를 들어 eat this 그런 것들은 명사가 가운데로 와야 돼요.
0: Try it on.
3: Try

0: try on these sunglasses?
1: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0: 오케이.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물론이죠. 뜨끈한 신상이에요.
1: You can. They just came in. 오, 지금 막 왔어요. 네, 그런 느낌이라 진짜 신상과 연결이 되나 봐요. 근데 you can. 너는 당연히 할 수 있어.
0: 맞아요.
1: 이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면은 뭔가 you absolutely can. Absolutely can. 뭔가 이렇게 돼야지 말이 될 것 같아요.
0: 이 단어 스펠링 계속 틀렸었는데 막상 맞네요. 오케이.
1: 중간에 쉬면 틀려요. 거침없이 가야 돼.
0: Alright, absolutely라는 단어 썼는데 일단은 맞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른 걸 가져왔어요. 저거 네. 좋아요. Absolutely도 좋고 확실히 분명이라고 해서 certainly. 들어본 적 있나요?
1: 네.
0: 오케이, 여러분들 이 단어도 같이 적어 두셔야 됩니다. Certainly라고 하는 거. Certainly. 자, 그런데 얘는 강세가 앞에 E에 강하게 들어가요.
1: 네.
0: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certainly 이렇게 깔끔하게 발음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T를 거의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certainly처럼 비슷하게 발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자, 이렇게 한번 try 해볼게요. Certainly, certainly.
1: Certainly, certainly.
0: 자, 이 certainly가 어려우신 분들은 더 쉽게 Surely라고 하는 거.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은요. 네. 확실히, 아,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죠. Oh, you surely can, or you sure can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아, 다 쓸 수 있습니다.
1: 네.
0: 자, 지금 보세요. 신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몇 개가 되기는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물건이 방금 이제 들어온 거다. 이거
1: 예.
0: 전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신상을 썼어요. 자, 어떤 동사 썼을까요?
1: Came, come.
0: 아, come.
1: 네.
0: 그다음에
1: in.
0: Come in. In이 뭐예요?
1: 안으로.
0: Right. So, come in은 오다가 아니라 들어오답니다.
1: 네.
0: 근데 사실 우리말로도 이거 방금 들어왔어요. 이렇게도 좀 쓰지 않나요?
1: 그렇죠.
0: 그래서 come in 같은 경우에 재고에 들어왔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아예 신상으로 들어온 거다. 가능합니다. Alright. So, come in. 들어오다.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 모델 방금 들어왔어요. 완전 뜨끈뜨끈 신상이에요.
1: This model
0: just
1: come in. Just came in.
0: 그렇죠. This model just came in. How about this? 그거 언제 들어왔어요? 그거 언제 들어왔어요?
1: When did you come in?
0: 그거는 너는 언제 들어왔냐.
1: 아, 그러네요.
0: 그게 언제 들어왔냐.
1: When did it come in?
0: 그렇죠.
1: 아.
0: When did it come in? I
1: yes.
0: didn't know. 이러면서. 그래서 어떤 뭐 단골 손님이 있었나 보죠.
1: 네.
0: 그거 언제 들어왔지? 이러면서.
1: 오케이,
0: okay, very nice.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is model just came in.
1: This model just came in.
0: When did it come in?
1: When did it come in?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무슨 어디에 재고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come out을 많이 쓰게 됩니다.
1: Come out.
0: Okay, so the movie out. just came out.
1: Yes.
0: 이렇게 많이 쓰게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Certainly, 여기 강세 주고요. You certainly can.
1: Mm-hmm.
0: They just came in.
1: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0: Okay, 자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1: 네.
0: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흰색으로 있어요.
1: 맞아.
0: 이런 경우가 꼭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드는데 색상이나 사이즈가 안 맞아요.
1: 그러니까 보통은 그래요.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내가 집에 검정색이 있어요. 그러면 이 디자인만큼은 화이트로 한번 트라이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랄까요?
0: 그렇죠.
1: 있거든요. I like th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하얀색으로 그거가 있나요? 그런가 봐요. 그럼 I like the style. 스타일이 마음에 드니까 스타일이 I like 하는 거죠.
0: 스타일이 스타일이니까.
1: Yes.
0: Okay, so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1: Yeah.
0: 그렇죠. 외래어로 아예 스타일이라고 쓸 때, 그렇죠? 보통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fashion items 같은데.
1: 맞아요.

0: 많이 쓰게 되죠. style. 읽을 때요. 너무 스타일 해서 T 사운드를 너무 세게 내려고 하지 말고 걔를 된소리 좀 비슷하게 내주면 좋아요.
1: 쌍디귿으로.
0: 그죠. 스타일에 오히려 더 가깝게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style, style.
1: style, style.
0: 그렇죠. So I like the style. But 자, 이 뒤에 나온 패턴은요, 왕초보 영어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글라스를 살 때만 쓰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뭔가 마음에 드는데 다른 색으로 뭐 있냐라고 할때쓸수 있는 필수 패턴이죠. 바로 have something
1: Something
0: in
1: in
0: 어떤 색상. 네.
1: 아하.
0: 그래서 이게 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쓸수 있어요. 저희 그거 있다. 이 색상으로 있다. 또될수 있고.
1: 네.
0: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은 요거 요거만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 저희 그거 검정색으로 있어요. 저희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일단 어떻게 해요?
1: We have it.
0: Yeah, we have it. 근데 검정색으로.
1: We have it in black.
0: 그렇죠? We have it in black. 이번에는 질문해 볼게요.
1: 네.
0: 모자가 너무 예쁜 거예요. Right? 혹시 이 모자 가지고 있나요? 혹은 이 모자 있나요?
1: Do you have
0: 초록색으로.
1: Do you have this hat in green?
0: In green?
1: Yes.
0: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이 있다. 그럼 그걸 다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1: Yes.
0: 나쁘지 않죠? 슬기 씨가 이거 한번 나눠보실래요?
1: 나눠요. Do you have it? Yes. We have it. Do you have this hat?
0: 그렇죠.
1: Yes.
0: 무슨 색상으로가 뒤에 들어가죠.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We have it in black.
1: We have it in black.
0: Do you have this hat in green?
1: Do you have this hat in green?
0: Alright. 자, 그리고 부정문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1: 네.
0: 저희 그거 가지고 있지 않아요. 노란색으로는요. 저희 그거 노란색으로는 없어요.
1: We don't have it in yellow.
0: 그렇죠. We don't have it in yellow. 이렇게요.
1: 와우.
0: 요즘에는 그 외국인들이 한국 그 패션 아이템스에 너무나 관심이 많기 때문에.
1: 코스메틱부터
0: 그럼요.
1: 패션 아이템도 진짜
0: 그렇죠. 그래서
1: 많이
0: 실제로
1: 들어왔어.
0: 그쪽에 종사를 한다. 그러면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1: 보통은 뭐 이제 마트나 시장에 가도 영어를 다들 우리 상인분들이 하실 줄
0: 맞아요.
1: 알더라고요.
0: 요즘에는 진짜 그 어떤 직종이든 간에 기본적인 거는 다 하시더라고요.
1: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0: 네.
1: 또 뭔지 알아요? 그런 분들이 왕초보 잘 봐요.
0: 그럼.
1: 나 왕초보 우리 슬기 씨 영어 정말 잘해.
0: 맞아요.
1: 하시면서 또 알아봐 주시니까
0: 너무 좋아요.
1: 정말 우리가 큰일하고 있구나. 우리 마유쌤도 정말 대단하신
0: 너무
1: 거예요.
0: 감사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 교재 이렇게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1: 진짜
0: 때마다 멀리서
1: 감사합니다.
0: 약간 뿅!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1: 네.
0: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1: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0: Okay, 자,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and this is
1: Yes.
0: very important. Check this out. 하나 있을지도 몰라요.
1: 오.
0: 제가 가서 확인할게요.
1: 오.
0: 재고를 한번 보는 거예요.
1: Yes. We might have a I'll go and check.
0: 네.
1: 요거는 우리가 많이 했었어요. 우리 또그 go and
0: 맞아요.
1: something.
0: 가서 뭐
1: 그쵸?
0: 하겠다.
1: 근데 저 이거 진짜 조금
0: 이거 헷갈리죠?
1: 네.
0: 자, 여기서 제가 힌트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1: 저는 왜냐면 여기가 하나니까 그냥 we might have one.
0: 맞아요. 그러려면 어가 이상하죠?
1: 그러니까
0: We might
1: 이거가
0: have one. 오, 좋아요.
1: 이상해요.
0: 그러면은 보통 보세요. 그 안경이나 선글라스는 그리고 양말도 그렇고요.
1: 예.
0: 그 바지도 그렇고요.
1: 예.
0: 하나의 뭘로 이루어져 있죠? 한
1: 하나의 면으로. 바지가 면.
0: 저 죄송한데 선글라스에서는
1: 아,
0: 면을 만들기 좀
1: 선글라스고요.
0: 힘들죠?
1: 하나의 물건.
0: 아니요. 하나의 묶음인데 한
1: 한 묶음. 한
0: 쌍시옷이 들어갑니다. 한
1: 쌍. 아.
0: You know what it is.
1: 하나. 그러면 트윈? 쌍둥이.
0: 네.
1: 트윈.
0: 그냥 제가 답을 열걸 그랬어요. 여러분 불편하셨죠? 자, we might have 한 쌍, right? I'll go and check. 정답은
1: 아,
0: Yes.
1: pair of gloves 알아요.
0: 그렇습니다. A pair of gloves, right? So a pair, one pair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쌍을 이루는 것을 단체처럼 마치 그룹인 것처럼
1: 쌍이니까 이게
0: 맞아요. 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생략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We might have a pair of these sunglasses, you know? 아~ okay. 자,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0: 있고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조동사가 있습니다. 얘는 확실한 중요한 입영적 패턴입니다. 바로 확신 훅 떨어지게 만든
1: Might.
0: might 동사 원형. 여러분, 익숙하신 분들이 이제 조금 입에서 나오죠? 네.
1: 그죠.
0: might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확신이 있다, 없다?
1: 없다.
0: 확 떨어져요.
1: 네.
0: 아, 일지도 모른다. 나, 내 말을 너무 믿진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있을 수 있는데 가서 볼게요. 이런 느낌이죠. 자,
1: 네네네.
0: 동사 원형을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내가 뭐 슬기씨 하나 주려고 샀어요. 근데 당신이 그거 좋아할지도 몰라요. 이거 어떨까요? 당신이 그거 마음에 들어 할지도 몰라요.
1: You might in mind,
0: 아?
1: in your mind.
0: 자, 마음에 드는 건 좋아한다고 하면 되죠? 저기
1: 예.
0: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1: You might like it.
0: 네, 복잡하게 생각하지
1: 예,
0: 마세요.
1: 그러네요.
0: You might like
1: 네 마음에 들어간다라는 걸로 제가 또 많이
0: 여기 지금 가슴을
1: 앞서갔네요.
0: 막 치고 싶은데. So
1: 예.
0: you might like it. 자, how about this? 그녀가 집을 살지도 몰라. 근데 확실하진 않아. 그녀는 집을 살지도 몰라.
1: She might buy a house.
0: 그렇죠. 자, 처음에는 어색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 예.
0: might의 동사 원형 그거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1: 그쵸.
0: she might buy a house. 처음엔 출발하지만 연습이 되면서 더 편해질 겁니다.
1: 그리고 이게 might가 물론 may의 약간 과거죠.
0: No.
1: 아니에요?
0: may보다 더 확신이 떨어지는 겁니다.
1: 아니, 근데 어쨌든 형태는 과거니까 she 다음에 올때 s 안 붙여도 되는 거죠.
0: She 다음에 올때 she
1: might.
0: might 그런 건 없어요.
1: 아, 얘는 조동사니까.
0: 조동사잖아요.
1: 아, 맞네요.
0: will도 마저 보세요. 아, she wills.
1: 아,
0: 이상하지
1: 그런 역사가
0: 않아요? 그럼
1: 없네요.
0: 전혀 상관이
1: 예.
0: 없습니다. 자, might은 그대로 무조건 주어가 뭐든 간에 똑같고요. So
1: 네.
0: she might buy house. 자,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방금은 엄청 어색하게 했지만 나중에 연습을 하면서 본인도 노력해야 돼요.
1: 네.
0: 확신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1: 없어요.
0: 그러면 보세요. 그녀는 올지도 몰라.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 예.
0: she might buy a house. 표정이나 이런 거.
1: 예.
0: 이런 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1: 으흠.
0: Alright.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문장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연기하면서 나 확신 없단 느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you might like it.
1: You might like it.
0: She might buy a house.
1: She might buy a house.
0: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반복되기는 하지만 확신이 확 떨어질 때는 might을 썼어요. 그쵸?
1: 네.
0: 근데 뭔가 정황상 이게 맞는 것 같다는 확신이 강력하다면, 자, 보여드릴게요. She might like it. 그녀가 그거 마음에 들어 할지도 몰라. 근데 만약에 분명히 그녀는 그게 마음에 드는 걸 거야. 강하게 확신
1: 강하게,
0: 올라가면.
1: she must like it. Yes.
0: 볼게요.
1: No.
0: Right. So might은 확신이 아주 떨어지고 must는 확신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1: 우후.
0: 여기서 만약에 oh, she must like it. 이러면 아, 그녀는 그게 마음에 드나 보구만. 이렇게 강해집니다.
1: Yes.
0: 이런 거마저도 방금 제가 했었던 표정이나 억양이 있었죠? 다 따라오셔야 돼요.
1: Yes.
0: Okay, so 여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1: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이 선글라스 써봐도 될까요?
1: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0: 복수로. 자,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흰색으로 있어요?
1: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2: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3: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2: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0: 네, 직접 소리내서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풀원의 동생이죠. Try on
1: Try on.
0: something. 자, 이것으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자, 명령어로, 이 치마 입어봐. 이 치마 입어봐.
1: Try on this skirt.
0: Try on this skirt. 자, 두 번째. 나그 스카프 둘러봤어. 한번 해봤단 얘기예요.
1: 네. I tried on
0: The
1: the scarf.
0: scarf. I tried on the scarf.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선글라스 써봐도 될까요?
1: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0: 그렇죠.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같이 읽어볼게요. Try on this skirt. I tried on the scarf.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자, 다음은요. Have something in 어떤 color.
1: Yes.
0: 가보겠습니다. 저희 그거 검정색으로 있어요. 저희 그거 검정색으로 가지고 있어요.
1: We have it in black.
0: 그쵸? We have it in black.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shirt가 될 수도 있고,
1: Yes.
0: 다양하죠, 그쵸? 자, 이거 해볼게요. 이 모자 초록색으로 있어요? 이 모자 초록색으로 가지고 있나요?
1: Do you have this hat in green?
0: In green. 저는 초록색 모자 되게 좋아하는데.
1: 그래요?
0: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흰색으로 있어요? 자, 일단은 나눌게요. 저는 그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요.
1: I like the style.
0: 하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있나요? 흰색으로?
1: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0: In white. 여기서는 이제 선글라스 복수기 때문에 댐으로 받은 것뿐입니다.
1: 네.
0: Alright? 읽어볼게요. We have it in black. Do you have this hat in green?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3: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2: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3: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4: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1: Oh,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4: White.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1: Okay, sure.
0: Oh, great job. Great job, you
1: Wow.
0: guys.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네. 내가 열심히 일할 경우에만 이런 문장이었는데요. Only if you work
0: There
1: hard.
0: you go. 조건을 세게 걸었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Have something, 그다음에 in 뒤에 색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다음 영작 해주세요. 저희 이 셔츠 핑크색으로 있어요. 어떤 가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이 셔츠 핑크색으로 있어요.
1: 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열심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오십시오.
0: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님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세주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관계 영어를 좀 해볼 건데요. 오. 자, 친구들끼리 뭔가 대화를 나누는데
1: 예.
0: 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있습니다. 어. 뭐, 왜 그런 줄 아세요?
1: 왜죠?
0: 피자 때문이에요. 피자의 진심인 내 친구.
1: 오.
0: 우리 이상하게도 작은 거 하나에
1: 네.
0: 갑자기 너무 막 흥분하고 이럴 때 있지 않나요?
1: 당연하죠. 그리고 아하. 또 먹을 거 앞에서 약간 아하. 빈정 상할 때가 되게 많아요.
0: 맞아요. 에이. 저는 아마 이거는 그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외국에 살다 오신 분들은 피자 관련해가지고 한국에 오면 피자가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뭐 불고기 관련된 거, 뭐 파인애플
1: 포테이토.
0: 관련된 거. 근데 예. 그게 저도 왔을 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은.
1: 아, 그래요?
0: 무조건 피자는 짜야 되고
1: 예.
0: 이렇게 정해진 맛이 있다라고 생각을 항상 해왔었거든요.
1: 토핑도 한정돼 있고.
0: 네. 근데 피자가 갑자기 짜다가 달다? 그러면 그게 용납이 안 되는
1: 피자가 거예요. 아닌 것 같죠.
0: 맞아요.
1: 예.
0: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1: 근데 피자 되게 네. 다양한 종류로 잘 드시던데.
0: 저도 올해 이제 온 지 오래됐잖아요. 이제는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1: 예, 예.
0: 다 맛있어요.
1: 네. 네.
0: 자, 아무튼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피자에 파인애플 올리는 게 최고야, 진짜. 라고 합니다. 아, 저는 지금 읽으면서 너무 숨이 차요. 힘들어요.
1: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0: 뭐 그런 것도 좀 있지만, 원래 사실 처음에는 용납이 안 됐었습니다.
1: 그래요? 근데 이거
0: 이거는.
1: 하와이안 피자 아닌가요?
0: 아, 근데
1: 있지 않아요?
0: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미국에 있을 때는 무조건 저는 페퍼로니
1: 아,
0: 피자를
1: 그쵸.
0: 먹거나 뭐 그런 식이었거든요.
1: 콤비네이션.
0: 무조건 짜야 돼요. 네.
1: 아.
0: 자, 아무튼 두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아, 뭐 서로 생각이 다른 걸
1: 아,
0: 인정해야겠네. 그러니까
1: 그렇죠.
0: 의견이 서로 안 맞고 있는 내용이죠.
1: 또 선호도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 네.
0: 맞습니다. 오케이.
1: 아, 안 되겠네요. 이
0: 네.
1: 피자에 대한 다양한 생각도 토크로 한번
0: 너무
1: 풀어봐야겠어요.
0: 좋습니다.
1: 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 피자에 파인애플 올리는 게 최고야, 진짜.
2: Are you talking about pizza?
1: 피자. 피자, 파인애플.
2: Pineapple?
1: 온 피자. That is the best. Best
2: What?
1: tasty.
2: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1: Ruin?
2: Yeah, ruins the flavor. No way.
1: 어? 뭐야, 망친다는 거야? 잠깐만. 서로 생각이 다른 거를 인정해야겠다.
2: What?
1: 서로 생각이 달라. We are different thought.
2: Yeah.
1: Yeah, so, 서로 인정해주자. 파인애플 피자, 오케이?
2: No.
1: 오케이. 인정해주라고. Understand me.
2: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1: 어머. Never sweet?
2: Can never be sweet, period.
1: 스윗한 거안 된다는 거야?
2: Period.
1: Period.
0: 제가 개인적으로 피자의 진심인 편이기 때문에 오늘
1: 네.
0: 굉장히 진심 최선 다해서 강의해 보겠습니다.
1: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0: Alright.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겠습니다.

0: 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2: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1: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2: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 네.
0: 자, 지금 미션 문장은 뭐 저에게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지만
3: 예.
0: 피자에 파인애플 올리는 게 최고야, 진짜! 라고 했습니다.
3: Yes.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정말 이 피자 위에 파인애플 올리는 것만큼 뭐 최고는 없어.
0: 최고는 없다. 최고다.
3: 약간 ever가 들어가가지고 그럼 저는 여기에 파인애플이 없어요.
0: 어허.
3: 그럼 파인애플.
0: 오케이.
3: 파인 A-P-P-L-E.
0: 사과할 때.
3: 예.
0: 오케이.
3: 이렇게.
0: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3: 네.
0: Pineapple 아니에요?
3: Fine인가?
0: 아닙니다. 그냥 혹시나 해봐서. 네. 자, 바꿀까 해서.
3: 예.
0: 자, 지금 맞는지 스펠링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정답 맞습니다.
3: 잠깐 흔들렸던 제가 너무 수치스럽네요.
0: 그러니까요. 자, pineapple on pizza. 이게 결국에는 피자 위에 올라가 있는 파인애플이 되겠죠. 그렇죠?
3: 네.
0: 그게 최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요. The best thing 하면 최상급 형용사를 명사 앞에 넣음으로써
3: 네.
0: 진짜 이 명사 자체를 최상급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최고의 것이다. 최고의 것. Right? The best thing.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뭐가 있을까요?
3: Ever.
0: Ever.
3: Yes.
0: Right. 자, ever가 들어가면 더욱더 최고라는 걸 강조해 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태껏 최고의
3: 엄청나네요.
0: 무엇. 네. 여태껏 최고의 무엇이다. 라고 엄청 좋아함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3: 와우.
0: 네. 자, 이것으로 예문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 네.
0: 예를 들어서, 와, 이거 여태껏 최고의 영화야.
3: 오.
0: 이건 최고의 영화다, 여태껏. 어떻게 해요?
3: This movie?
0: This
3: is the best movie ever.
0: 그쵸? This is the best movie ever.
3: Yes.
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고요. 다음 거는 제가 제 입으로 하기 민망하지만
3: 아이고.
0: 마유는 여태껏
3: 네.
0: 최고로 쿨한
3: 네.
0: 선생님이다.
3: 오. Mayu is the best cool teacher.
0: 자, 쿨을
3: The coolest teacher
0: ever.
3: Ever,
0: right?
3: Yes.
0: So Mayu is the coolest teacher ever.
3: Mm-hmm.
0: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보통 이런 거는 막 신나서 얘기할 확률이 높아요.
3: 네.
0: 그래서 ever 부분에 억양을 좀 많이 주는 편입니다.
3: 연기를 좀 넣어서.
0: 그렇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This is the best movie ever.
3: This is the best movie ever.
0: 지금 우는 줄 알았어요.
3: 너무 재밌게 본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3: 네.
0: 자, Mayu is the coolest teacher ever.
3: Yeah. Mayu is the coolest teacher ever.
0: All right. 하고 갑자기 뚝 하는 거 아니죠?
3: Sorry.
0: All right.
3: This is my mistake.
0: 자, 지금 여태껏이라고 하는 걸 ever로 했었는데요.
3: 네.
0: 이거 말고 조금 더 뭐 격식 표현도 있고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두 개만 보자면 of all time.
3: Yeah.
0: 혹은 in history.
3: 오.
0: 예로 갈수록 더 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역대 뭐 최고의 뭐다.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왕초보 영어 is the best English program of all time.
3: Yeah.
0: 이러면 굉장히 강하게 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3: Mm-hmm.
0: 혹시 파인애플 피자 좋아하세요?
3: 아우, 진짜 좋아하는데 저는 best thing은 아니죠.
0: 어? 뭐가 best예요?
3: 저는 베스트가 저는 좀 퍽퍽한 거. 저 원래 치킨도 가슴살 좋아하거든요. 전 포테이토. 전 포테이토 피자 진짜 좋아해요.
0: 예. 뭐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not my style.
3: 예, 그럼요. 취향이 다르니까요.
0: 그렇습니다.
3: 싸우려고 그러네.
0: 아, 그러니까 예. 흥분하려고 하잖아요.
3: 그렇죠.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3: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0: 자, 이랬을 때 마유가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 Hello, 마유.
0: 말도 안 돼. 그게 맛을 완전 망친다고.
3: 아, 정말 이 피자의 단맛을 용서하지 않는 분이에요.
0: 안 됩니다.
3: 네. No way. It completely the flavor. 플레이버는 맛인데
0: 네.
3: 맛을 완벽하게 망친다.
0: 네.
3: 망친다고.
0: 망치다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3: 망치다, 파괴하다. 저 좀 어려운 거 지금 좀 생각난 거 있거든요.
0: 오케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0: 안 보고 있을게요.
1: Bruin. Yes.
0: Oh, okay, okay. Are you sure?
1: Yeah.
0: Okay. All right. 자, no way. It completely ruined the flavor. 90% 맞았습니다.
1: Huh? Where is 10%? I will...
0: Ruins. 이시니까요.
1: 그러네요.
0: 3인칭 단수는 네. 동사 뒤에 S가 붙게 되죠. 그렇죠? Alright. R-U-I-N.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망치다라는 동사입니다.
1: 네.
0: U의 강세가 좀 가면서 ruin, ruin 이렇게 되는데요. Ruin. 이 flavor, 맛을 완전 ruin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 망친다라는 비슷한 표현 중에 이런 것도 또 나오게 될 거예요.
1: 네.
0: mess up 시킨다. 얼핏 보면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요. 둘 다 망치다라는 뜻으로 나오게 돼요.
1: 예.
0: 그런데 조금 어느 정도 망치느냐에 좀 차이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이 ruin 같은 경우에는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인 거예요.
1: 어머.
0: 이건 끝나버린 수준. 네.
1: 아,
0: 근데 mess up은 결과물이 나오긴 했는데 마음에 썩 안 들어요. 그냥 엉망이 됐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극단적인 대사 중에서 뭐 당신이 내 삶을 망쳤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1: 예.
0: 때문에 보통 mess up을 쓰지 않고 ruin. You ruined my life. 이렇게 많이 쓰게 됩니다.
1: Yes.
0: mess up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케이크를 만들려고 노력은 했는데 아, 약간 옆에 찌그러지고 마음에 안 들어. I messed it up.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아, 완전 맛을 돌이킬 수 없다. 이거는 이렇게 그만큼 감정이 들어갔죠.
1: 네.
0: Rhyme. 자, 그런 차이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보면 오랜만에 나왔어요.
1: 네.
0: No way. 길이 없다. 이거 아니죠. 뭐예요?
1: 말도 안 돼.
0: 말도
1: 말이 안 돼.
0: 네. No way는 뭐예요? 상대방의 말에 뭔가 반박하는 겁니다.
1: 음흠.
0: 그래서 강조를 하는 것뿐이에요. No way. 그래서 의역이 여러 개 되죠. 왜? 말도 안 된다. 뭐 절대 싫다. 절대 아니다. 이런 느낌이 되겠고요.
1: 예.
0: 여러분들한테 연기를 좀 제가 기대를 해보고 싶어요.
1: 음흠.
0: 자, alright. 한번 읽어주세요.
1: No way. Are you serious?
0: 이거 뭐예요? 말도 안 돼. 진심이야?
1: 오.
0: 이거란 말이에요.
1: 네네.
0: 그렇죠? 그래서 얘를 억양을 왕창 주면서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거는 이런 느낌. 어? 슬기 지금 먹고 있는 그 쿠키 약간 맛있어 보이는데 나 좀 같이 먹으면 안 돼?
1: 응? No way. I won't share it.
0: 그렇죠. Share는 같이 나눠 먹다.
1: 네.
0: 나누다라는 뜻이 될 수 있으니까 혼자 먹고 싶으니까 No way. I won't share it. 나 안 나눠 먹을래. 이렇게 해서 좀 연기도 가능해야겠죠.
1: Yes.
0: Alright. Very nice. 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연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손 막 이래도 돼요. No way. Are you serious?
1: No way. Are you serious?
0: No way. I won't share it.
1: No way. I won't share it.
0: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Flavor는 맛이라는 뜻입니다.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1: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0: Alright. 자, 다음 문장은 미션 문장입니다.
1: Mm-hmm.
0: 뭐, 서로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해야겠네. 왜냐면,
1: yes.
0: 아무리 이게 맛있고 이게 맛없다 해도 상대방이 아니다라고만 하면 아니잖아요.
1: 그쵸, 그쵸.
0: Right.
1: I guess we'll have to, 그러면은 여기 I guess에서 한번 끊고, 나는 추측해. 나는 guess해. We will have to, 우리가 해야 할 거라고
0: 네.
1: 생각이 다른 걸.
0: 네. 여태껏 나왔던 표현 중에 가장 난해한 표현이 나올 겁니다.
1: 그죠?
0: 지금 여러분들도 이걸 도대체 뭐라고 써야 돼?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걸 해야 될 것 같다라는
1: 네.
0: 거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직접 한번 여러 개 만들어 보세요.
1: 인정해야 되겠다니까. 그러면 인정하다가 agree.
0: agree가 인정하던가요?
1: 아니, 이거 동의하다인데. 인정하다는 뭐죠? 인정하다. 힌트 부탁드려도 될까요? 왜냐면 이거 너무 길어요.
0: admit.
1: 아!
0: acknowledge.
1: 그쵸.

0: admit.
1: 자, agree가 사실 오케이. 제가 가져온 거는 agree가 들어가기는 해요.
0: 아,
1: 근데
0: 그래요?
1: agree는 원래는 동의하다라는 뜻입니다.
0: 동의하다잖아요. 예. 근데 we'll have to admit, 인정해야겠다. 서로 different, 아니, different 맞죠? different thinking. 다른 생각. 예. Yeah. 이렇게.
1: 오케이. 자, 물론 이렇게 하면은 원어민들은 100%못 알아듣겠지만, 그렇지만 노력했다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름다운
0: 네.
1: 거예요.
0: 여러 번 설명하면 돼요.
1: 네, 맞아요.
0: 예.
1: 오케이. Let me try again. 이러면서,
0: 예.
1: 아, 그러면 당연히 되죠.
0: Listen, listen.
1: 최악인 건, 아, never mind. 이게 최악이에요. 설명, 노력하는 거죠. 자,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agree가 오늘 들어가고요. 근데 이걸 봐도, 에? 이러실 겁니다. 자,
0: 예.
1: 오늘 정답은, I guess we'll have to, let me just show you. Agree to disagree.
0: 우와.
1: 처음 들어봤죠? 이 표현.
0: 완전요.
1: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서로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한다라는 덩어리
0: 아,
1: 표현이에요. 자,
0: 그렇군요.
1: 보세요. agree 하는 게 뭐라고요, 원래?
0: 동의하다.
1: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disagree는 뭐예요?
0: 그거는 동의하지 않는 거죠.
1: 맞아요.
0: 네.
1: 서로 동의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agree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 파인애플 피자 안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고, 나는
0: 예.
1: 반대로 뭐 이거 이런 식이고. 근데 그거 뭐 어떡하겠어. 그거에 대해서 agree를 하자, 그냥. 이렇게 되는
0: 이 여자의 육감이 무서운 게, 직감이 무서운 게 이게 툭 적었잖아요. 저도
1: 그래,
0: 모르게.
1: 바로 들어왔네요. 그래서
0: 어그로이 딱
1: 저 순간,
0: 적었잖아요.
1: 뭐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다행히 감사해요. 틀려주셨어요. 그래서,
0: 먼 길을 돌았어요.
1: 자, 그래도 비슷했죠? So, agree to disagree가, 아, 이거 그냥 하나의 동사구나. 각자 다른 거 인정한다는 거구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표현도 소개해드리고 싶었지만, 저는 항상 패턴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패턴이 없으면 아무리 이런 표현 알아도 쓸 수가 없어요.
0: 네.
1: 바로 여기에
0: Will
1: 요겁니다.
0: have to.
1: Will have to. Will도 배워봤고요. Have to도 해봤죠?
0: 그쵸.
1: 그것을 지금 섞은 모양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Will, 말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 he will do that, I'll do that. 뭐뭐?
0: 할 거, 의지.
1: 뭐뭐 할 것이다.
0: 할
1: 그죠? 할
0: 거야.
1: 것이다. 근데 have to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Have to.
0: 해야 돼.
1: 해야 돼.
0: 해야
1: 그
0: 한다.
1: will이랑 have to를 합치면 그말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0: 네.
1: 해야 한다에서 조금 더 말을 바꿔서 해야 할 것이다. 당신은 그거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오케이, 당신은 그에게 연락을 취해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will과 have to 여태껏 했었던 것을 섞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약간 고급 패턴에 가까워요. 그래서
0: 예.
1: 여기서는 아, 우리가 agree to disagree 해야 할것 같네. 이런 느낌이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더 돈을 많이 낸다라고 하면 더 지불하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0: 네.
1: 지불하다가 뭐예요?
0: Pay.
1: Pay. 더 많이.
0: Pay more.
1: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아, 당신은 더 많이 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0: Oh.
1: 처음에 뭐 예를 들어 뭘 고치는데 10만 원인 줄 알았는데
0: 예.
1: 이거 다 따지고 봤더니 한 15만 원 나올 것 같은
0: 아, 그런 경우
1: 거예요. 그래서
0: 많죠.
1: 당신은 더 많이 내야 할 겁니다.
0: You will have to pay more.
1: 오. 원어민인 줄 알았어요. You'll have to
0: Oh.
1: pay more.
0: Yes.
1: 자, 이번에는, 와, 그녀는 그걸 취소해야 할 거야. 왜냐면 그 콘서트가 아예 연기가 됐대. 막 이러면서
0: Yes.
1: 그녀는 그것을 취소해야만 할 거다.
0: She will have to cancel
1: 그쵸?
0: it.
1: It, right? So
0: Yes.
1: she will have to cancel it.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Okay?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will have to pay more.
0: You will have to pay more.
1: She will have to cancel it.
0: She will have to cancel it.
1: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이병작을 따로 하진 않겠지만, 제가 제일, 뭐, 교재에도 많이 쓰는 그런 패턴이 바로 요거죠.
0: Yeah.
1: I guess,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모든 문장을 출발을 해버리면,
0: 네.
1: 정황상, 내가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말투인 거예요. 그래서, 뭐뭐인 것 같네. 뭐뭐인가 보네. 이 정도 느낌. 그래서 예전 아마 이런 예문 드렸을 거예요. 정황상 분위기를 딱 보니까 A라는 친구가 B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I guess he likes her.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는 그녀를 좋아한다가 아니라, 그가 그녀를 좋아하는 것 같네. 그런 것 같구만. 이런 말투. 그래서 조금 양념을 친 것뿐이에요. Okay?
0: Yes.
1: So, 그러니까 우리는 agree to disagree 해야 될것 같네. You understand?
0: Yeah.
1: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0: I guess we'll have to agree.

0: to disagree.
1: All right. 자, 마지막입니다.
0: Yeah.
1: 저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Okay.
0: Yeah.
1: 피자는 절대 달 수 없다고. 논쟁 끝. 더 이상 말 걸지 마. 이거.
0: 네. 네. 오. Pizza can never be. Period.
1: 네.
0: Yeah. Period는 이 점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닌가요? 오. 그래서 뭔가 끝이란 얘기고 이거는 그러면은 달 결코 달 수 없다니까. 음흠. 여기는 sweet 형용사. 음흠. 형용사 sweet을 넣어보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음흠. So pizza는 절대 sweet 할 수가 없어. Period. 맞습니다. 어허. 달콤한 뭐 사람 성격을 얘기할 때 you're so sweet 이건 다정한에 가장 가깝겠죠.
0: 네.
1: 자, sweet 나온 김에 여러분들 교재 같이 반대로도 같이 써주세요. 짠 거는 어떻게 표현해요?
0: 짠 거는 salt인데 salt는 소금이니까 salty 아닌가요?
1: 오, salt에다가 y 붙인 거 perfect.
0: 오.
1: salty, right? 이왕 나온 김에 예. 같이 하나 써놓고요. 자, 지금 보세요. 절대 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쵸?
0: 네.
1: Alright. 그래서, 뭔가, 그럴 수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라고 할 때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무난한 게 can't 예요. 할 수 예. 없다니까. 예. So, pizza can't be sweet. 이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얘를 더 강조하고 싶어요.
0: 네.
1: 그러면 can't보다 더 강한 게 cannot 이에요. 얘가 튀어나오면서 좀 의미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pizza cannot be sweet.
0: 말할 때 억양도 다르네요.
1: 맞아요.
0: can't와 cannot 이렇게 되니까.
1: 요 튀어나온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never 쓰면 심지어 더 강해집니다. not보다 never 쓰면 pizza can never be sweet. 그렇죠. 말할 때도 지금 강조를 내가
0: 맞아요.
1: 해야 되기 때문에 억양이 많이 올라가죠.
0: 머리를 흔들게 되는데.
1: 이렇게 됩니다.
0: Never.
1: 이렇게. Alright.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해볼게요. 이거 활용해서
0: 네.
1: 넌 절대 내 남자친구가 될 수 없어. 와. 영화 주인공인 거예요. 어떤 남자가 슬기 씨 너무 좋아한다고요.
0: Sorry about that. You can never be my friend. My boyfriend.
1: Boyfriend.
0: Sorry. English이 짧아요. 미안.
1: 사귀어야 됩니다 이제. 네 그렇죠. Alright, so yeah. you can never be my boyfriend. 이거는
0: yes.
1: you can't be my boyfriend보다 훨씬 강력한 느낌을 줍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너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의미를 조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0: 네.
1: period는 뭔가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느낌이죠?
0: 네.
1: Right? 그래서 어떤 문장을 말하고 나서 마지막에 period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실제로.
0: 네.
1: 그러면 논쟁 끝. 더 이상 토를 달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반박 불가다.
0: 오.
1: 나한테 뭐 더 이상 뭐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
0: 오.
1: 이거야. 이렇게 오. 확신 가지고 얘기할 때 많이 쓸 수가 있어요.
0: 네.
1: Okay? 계속 저한테 당근 먹으라고 네. 슬기 씨가 하시는 거예요. 눈 좋아진다. 왜 이렇게 당근 싫어하냐.
0: 그럼요.
1: I just don't like carrots, period.
0: 와.
1: 이러면 더 이상 뭐 이런 느낌이에요.
0: 알았어요. 카레로 만들어줄게, 당근. 그럼 드시죠?
1: 그건 이제 빼줘야죠. 그러면서 요거 발음할 때요. period는 앞에 이에다 강세를 좀 많이 주시면 좋아요.
0: 네.
1: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eriod, period.
0: period, period.
1: 네, 제가 그래서 예문을 좀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0: 네.
1: 그렇죠.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who's the best singer in the world? 누가 제일 최고 가수냐 친구가 물어봤을 때 저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she is 누구누구 얘기하고 나서
0: 네.
1: she is the best singer. Period. 오케이.
0: Okay?
1: 반박 불가야 말하지 마. 자, 두 번째는 hey, I'm not going. Period. 이거 나 진짜 안 가. 그러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마. 이런 느낌이에요.
0: 그렇지.
1: 강하죠. 느낌 강하죠.
0: 예, 예, 예.
1: 네, 같이 한번 그 느낌 살려볼게요.
0: 네.
1: She is the best singer, period.
0: She is the best singer, period.
1: Alright. I'm not going, period.
0: I'm not going, period.
1: Alright. 자, 마지막입니다.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0: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1: Very nice.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피자에 파인애플 올리는 게 최고야, 진짜.
0: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1: All right. 서로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해야겠네.
0: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0: Agree.
1: All 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주세요. Pineapple
1: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3: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1: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3: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1: Ne, 이병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최상급 명사 뒤에 ever.
0: Yes.
1: 억양 많이 살리셔야 돼요. 자, 이건 여태껏 최고의 영화야. This is로 시작하세요.
0: This is the best movie ever.
1: Very nice. 자, 두 번째. 마유는 여태껏 가장 쿨한 선생님이야.
0: Mayu is the coolest teacher ever.
1: 네, 어디 숨고 싶네요. 네. 세 번째. 피자에 파인애플 올리는 게 최고야, 진짜. 자, 이거는 피자 위에 파인애플은 최고의 thing이다, 여태껏.
0: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1: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This is the best movie ever. Mayu is the coolest teacher ever.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Okay, 자 다음 한번 해볼게요. We'll have to do something.
0: Yeah.
1: 뭐뭐 해야 할 것이다.
0: Mm-hmm.
1: 이런 느낌 가보겠습니다. 돈을 더 내셔야 할 겁니다. 당신은 더 많이 지불해야 할 거예요.
0: You will have to pay more.
1: Mm-hmm. You will have to pay more.
0: Mm-hmm.
1: 그분은, 그녀는 그걸 취소하셔야 할 겁니다. 그녀는 그걸 취소해야 할 거예요.
0: She'll have to cancel it.
1: Alright, she'll have to cancel it.
0: Mm-hmm.
1: 세 번째, 서로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해야겠네.
0: Yes,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1: Very nice. 자, 읽어볼게요. You will have to pay more. She will have to cancel it.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Alright, 좋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5: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4: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5: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1: 네, 미션 해결할까요?
0: 슬기롭게 미션 해결!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3: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0: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3: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1: Yes. Wow. 잘하셨습니다.
6: 아, 대단하셨습니다.
1: Right.
6: 네.
1: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6: 저희 이 셔츠 핑크색으로 있어요.
1: 네.
6: 마침 또 핑크색을 입으셨네요. 예,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have this shirt in pink.
1: There you go. in이 들어가야 되겠죠?
6: 네.
1: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6: Mm-hmm.
1: will과 have to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will have to do something. 이러면 뭐뭐 해야 할 것이다. 뭐뭐
6: 네.
1: 해야 할 거예요.
6: Uh-huh.
1: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너 그거 다시 해야 할 거야. 너 그거 다시 해야 할 거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1: 네, 많이 많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Yeah.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네.
0: 자, 우리 한 주 마무리하면서 여행 영어를 한번 해볼 텐데요.
1: 그렇죠.
0: 자, 오늘은요. 구운 통닭이 되긴 싫었다. Part 1 되겠습니다.
1: 좀 많이 더웠나요?
0: 많이 더웠어요.
1: 많이 더웠죠.
0: 자, 슬기 씨는 네. 평소에 그런 피부 관리나 이런 거 네. 관련해가지고 특히나 네. 이제 뭔가 덥고 이런 날 햇볕이 뭔가 강하면 네. 이런 선스크린을 무조건 발라야 되잖아요.
1: 무조건 바르죠.
0: 그거 스킵을 안 하세요?
1: 절대. 그런 적 없고 그리고 저는 화장을 좀 평소에는 두껍게 안 하는 편이라서
0: right, right.
1: 그 선스크린을 거의 뭐 1시간, 2시간 단위로 계속 발라요. 그냥.
0: 와, 저는 그거를 그게 전설인 줄 알았어요.
1: 전설.
0: 왜냐면 그냥 아침에 한번 바르는 것도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귀찮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나 한번 발랐는데 이 정도면 어디야? 안 하는 것보다 낫지 했는데 그걸 계속 또 해줘야 된다.
1: 계속 발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지금 뭐 김이 죽은 깨가 말도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더 이상은 방치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에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0: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약간 피부 관련돼서 선스크린 관련된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1: 꿀팁까지 지금 또.
0: 그렇습니다.
1: 좋아요.
0: 그 안에서 또 영어를 흡수해야죠.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를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얘좀 봐. 구운 치킨 같네.
1: 오.
0: 상대방한테 구운 치킨 같다. 이 얘기는 얼마나 탔는지 알겠죠?
1: 그쵸, 감도 안 오네요. 아니,
0: 맞습니다.
1: 보통은 이제 치킨이 뽀얀데 좀 많이 구워져서 그을려지면은 좀 약간 거뭇거뭇하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거를 또 예쁘게 이렇게 구운 치킨이라고 얘기하니까,
0: 그래도 좀.
1: 네.
0: 그래도 좀, 네. 자, 두
1: 약간은,
0: 번째 미션은요.
1: 응?
0: 내가 너한테 한 100번은 경고하지 않았니? 그
1: 100번.
0: 또
1: 와.
0: 친구들 중에 유독 그런 거 끈적거려서 안 발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1: 아유, 많죠. 가까이 이제 저희 집에 있는 남편이요.
0: 그렇군요.
1: 예.
0: 뭔가 이렇게 그런 거. 근데 이제 해변 갈 때는 특히나 꼭 발라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1: 그쵸.
0: 여기 있는 문장들을 영어로 다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살이 얼마나 탔는지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어머머머, 오, 이거 봐. 오, 완전 구운 치킨 같아.
0: What are you saying?
1: Look at you. 쿡 치킨. 오버쿡 치킨.
0: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1: 내가 너한테 한 100번 경고하지 않았나? 선크림 중요하다고? 100번 경고하지 않았어? I told you. Sunscreen is so important, sunshine. Okay?
0: I know, but hey, don't touch it. It
1: Why, why,
0: burns. No,
1: why, why?
0: ow, it burns. Don't touch it.
1: 그러니까 선스크린 바르니까.
0: 아이고, 결국에 맛있는 치킨 드셨다고
1: 아,
0: 했어요.
1: 좋아요. 그거라도 이렇게 속을 달래니 얼마나 행복해요.
0: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표현 많습니다, 여러분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쳐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3: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2: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3: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친구를 딱 봤는데 시커매져 있는 거예요. 네,
1: 아이고.
0: 얘좀 봐. 구운 치킨 같네.
1: 아,
0: 표현력이 아주 좋아요.
1: look at you. 쟤좀 봐. You are like a, 너는 마치 구운 치킨 같다. 구운 치킨?
0: 구운 치킨.
1: 우린 구운 치킨을 다 그냥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잖아요.
0: 그 프라이 치킨은 튀긴 거죠.
1: 튀긴 거예요? 튀긴
0: 그렇습니다.
1: 게 오래되면 구운 거 아닌가요?
0: 그런 거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그럼 구운 게, 그러면 fire 쪽으로 가볼까요? 예.
0: fire.
1: Fire 치킨.
0: 불치킨이군요.
1: 아우, 얼마나 강렬해요. 예, fire chicken.
0: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1: Yeah.
0: Fire chicken. Alright, so look at you. 이러면서 you're like a fire chicken. 근데 맛있을 것 같기도
1: 그죠,
0: 합니다. 자,
1: 그죠.
0: 정답은요. Roast
1: 아,
0: chicken.
1: 들어봤어요.
0: 들어봤나요?
1: 네.
0: 그렇죠. 보면은 프라이 치킨, 튀긴 치킨이 있고,
1: 네.
0: 그리고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돌리는 그런 거
1: 전기
0: 맞습니다.
1: 장작구이 뭐 이런 거.
0: 그것도 맛있거든요.
1: 너무 맛있잖아.
0: 네.
1: 기름이 쭉 빠져가지고
0: 그렇죠.
1: 아주 담백해요.
0: 그거 먹으면 나살안 쪘다 이런 생각할 때
1: 그럼요.
0: 있어요.
1: 더 단백질이거든요.
0: 그렇죠.
1: 예.
0: 자, 로스트 치킨 이게 바로 구운 치킨입니다. 로스트 자체가 구워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1: 예?
0: 그리고 참고로 지금 로스트 치킨 원래 치킨 뭐꼭 치킨만이 아니라 이렇게 음식으로서의 치킨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 때는 앞에 관사를 안 넣어요. 원래는 보통 로스트
1: 아,
0: 치킨. 그래서 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 네.
0: 그 와중에서도 한 마리의
1: 치킨.
0: 1인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1: 아,
0: 때는 어를 또쓸 수가 있습니다.
1: 그래서 여기서는 붙었군요.
0: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음식으로 나는 뭐 1인분 뭐 한번 먹을 거 그거 굳이 강조 안 하겠다고 빼도 되고 넣어도 되는 거예요.
1: 네.
0: Okay, so roast chicken 얘기가 나왔고요. 여기 보면 지금 look at you 이랬습니다. Look
1: 네.
0: at you. 이거는 나름대로 굳어져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딱 봤는데 굉장히 특이해 보이거나 아니면
1: 에.
0: 굉장히 예뻐 보일 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만났을 때 look at you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Okay? 자, 그런데 이것도 암기하는 거는 별로죠. 이거 응용할 수가
1: 그쵸,
0: 있잖아요.
1: 그쵸.
0: So, look at someone.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렇죠? So, 뭔가를 본다라고 할 때, at이라는 전치사를 쓰게 되면 정확히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look at을 암기하면 되겠구나. 무조건 뭐 보는 건 look at이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4: 맞아.
0: 이게 뒤에 전치사가 at이 올 때도 있고 뭐 into가 올 때도 있고요. 어떤 면을 본다고 하면 look on도 될 수도 있고요.
4: 아, 또 때에 따라 다르군요.
0: 다 달라요. 오케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본다라고 할 때 가장 무난하게 많이 쓰는 게 이건 거예요.
4: 예.
0: So look at someone or something, right?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 guy라는 말 많이 쓰세요. Oh, look at that guy. 무슨
4: 아,
0: right.
4: 네네네.
0: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와, 얘 좀 봐봐. 할 때 guy를 한번 써보세요. 이 친구 봐봐. 그러면 어떨까요?
4: Oh, look at this guy.
0: 그렇죠. Hey, look at this guy.
4: 예. Yeah.
0: 그렇죠? 무슨 뭐 드라마 같은 데서 지나가다가 하면서 Oh, look at this guy. He's really funny. 뭐 이러면서,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진행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4: 네.
0: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슬기 씨가. 지금 뭐 남자친구, 뭐 남편, 뭐 이런 사람이랑 같이 카페에 앉아 있는데
4: 어, 예, 예.
0: 어떤 여자분들이 들어왔어요.
4: 오.
0: 근데 자동으로 automatically 그 남자의 목이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4: 아, 정말.
0: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너 그 여자애들 보고 있니? 너 그 여자애들 보고 있어?
4: 어허.
0: 너 보고 있니? 이렇게 해야겠죠. 진행형으로.
4: Are you looking at girls?
0: 어허. 그 여자애들이니까.
4: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0: 그렇죠.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those girls?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4: 아, 정말. 이런 말도 안 나오죠.
0: 어.
4: 뭐 하는 거예요?
0: 하면서. 바로 네. 그냥. Okay. So, look at something. 시제 바꿔가면서, 주어 바꿔가면서 이 명작 연습하셔야죠.
4: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Look at this guy.
4: Look at this guy.
0: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4: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0: 여기서는 와, 널 봐라. 넌 마치 여기서 like는 뭐뭐 마치 뭐뭐 같은 이런 뜻이죠. 읽어보겠습니다.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1: Look at you. You are like a roast chicken.
0: 자, 그랬더니 친구가 얘기합니다.

0: 고마워.
1: 이거는
0: 비꼬는
1: 느낌이 아시죠?
0: 그렇죠. 놀린 거에 대해서
1: 맞아요.
0: 뭐 응징할
1: 아유,
0: 수가 없으니까.
1: 고마워. 이런 느낌.
0: 그럼 여기가 선크림인데
1: 네.
0: 선
1: 스펠링을 한번 잘 볼게요.
0: 그렇죠. 선크림.
1: 오케이.
0: 이거 아닐까요?
1: Alright.
0: Yeah.
1: 자, sun 하고 하이픈 하나 긋고 크림을 했는데
0: 네.
1: 여러분 쓴 거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정답은요?
0: 아,
1: 선크림 뭐요?
0: 선스크린. 아, 이렇게 써 있어요. 선크림에 그 앞에 선스크린 이렇게
1: 선스크린.
0: 써 있어요.
1: 그렇죠. 네. 자, 그 이유가 이게 사실은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선크림도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이거는 나라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일반적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 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가 압도적으로 선스크린이에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뭐 선크림은 콩글리시다 이러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0: 아, 그래요?
1: 오케이. 그럼에도 선스크린을 강력 추천을 할게요. 스크린 한다는 게 뭔가를 걸러준다는 느낌이 있어요. 오케이.
0: 네.
1: 그래서 선을 이렇게 탁 필터해주는 느낌, 막아준다는 느낌,
0: 네.
1: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여기 지금 발랐어야 했는데라고 했는데요. 이 바르는 행동을 동사로 뭐로 표현했을까요?
0: Put on인가요?
1: Put on,
0: yes.
1: yes. 자, 우리 여러분 put on 기억나시죠? 이거 옷을 입는 동작을 할 때 쓰는 게 put on이었어요.
0: 네.
1: 그렇죠? 그래서 뭐, oh, what are you doing? 이랬을 때 I'm putting on my shirt. I'm putting on my socks. So, 뭔가를 입는 동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어떤 이런 화장품이라든가 선스크린 같은 제품을 바른다라고 할 때도 동작 강조예요.
0: 아.
1: 한참 바르고 있는 동작을 얘기를 해주는
0: 오.
1: 거예요. So, put on or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갈 때는 apply도 써요.
0: 제공하는 거죠.
1: 아닌가요? 그건
0: apply?
1: 아닙니다. apply, 제공하다?
0: 제공하는 거 아닌가요?
1: 그거 아닙니다.
0: 아, 예.
1: apply, 그리고 바르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
0: 오.
1: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연고 같은 거 있잖아요.
0: 네.
1: 그런 거 뒤집어 보면 뒤에 directions 어떻게 바르느냐 할 때
0: 네.
1: apply라는 동사가 무조건 나옵니다.
0: 아.
1: apply a small amount를 어디에다 발라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전문적인 느낌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0: 네.
1: Okay? So put on, apply. 자, 그러면 바르는 동작 강조를 했잖아요.
0: 네.
1: 그러면 지우는 거는 뭐라고 할까요? 화장 이렇게 묻은 거를 지우는 거. 이거는 화장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알 수도 있는데 메이크업 같은 거
0: 클렌저. 클렌징. 클렌즈.
1: 자, 우리가 우리가 보통 메이크업 뭐뭐
0: 리무버.
1: 그렇죠.
0: 아.
1: 그래서 하나 써 주세요.
0: 아, 그러면
1: 제거한다라고 씁니다.
0: 리무브가 되겠네요. 예.
1: 리무브 동사 맞습니다.
0: 오호.
1: 그래서 어떻게 보면 풀언의 direct한 즉 완전히 반대 동작으로다가 지운다라는 행동을 할 때는 remove를 쓰는 게 가장 무난한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갑자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0: 네.
1: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remove하는 거는 좀 general한 표현이고요. wash off라는 표현도 좋아요.
0: 오호.
1: 이거는 뭔가를 씻어내다가 되겠습니다.
0: 아하.
1: Okay, so wash off the dirt. 예를 들어 흙이 묻어 있거나
0: 예.
1: 화장품 뭐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wash는 뭐를 사용해서 닦는 거죠?
0: water.
1: right. 그래서
0: 예.
1: 뭔가 물 같은 것으로 씻어내다. wash off something.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Alright, 아무튼 뭐 바르고 지우고 하는 얘기를 다 했어요. 자, 근데 아시죠? 패턴이 가장 중요합니다.
0: Yes.
1: 표현도 중요하지만요. 뭔가 구성을 이루는 패턴이 중요한데 여기서 some sunscreen을 바르다는 이해가 됐어요. 그렇죠?
0: Yes.
1: Put on some sunscreen. 그런데 여기 말투를 보세요. 선스크림을 좀 발랐어야 했는데 발랐다는 얘기예요?
0: 못 발랐어요.
1: 그렇습니다. 뭔가 후회가 느껴지죠. 그렇죠? 예전에 한번 사실 왕초보 영어에서 다룬 적이 있긴 했는데
0: 네.
1: 얘는 왕초보 수준보다 훨씬 올라가요.
0: 아.
1: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맛배기로 계속 느끼셔야 됩니다.
0: 아...
1: 자, 오늘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0: 네.
1: Should have PP. 얘는 패턴이에요. 변할 수가 없어요.
0: 네.
1: Should have PP 형태. 이렇게 쓰게 되면 뭐뭐를 했다,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했어야 했는데 아우 할 걸 이런 후회를 표현할 때 쓰는 패턴이에요.
0: 어허.
1: 그래서 여기서는 PP 형태, put의 PP 형태도 put이거든요.
0: 예.
1: 그래서 should have put on something. 아, 내가 그걸 발랐어야 됐는데 실제로 발랐어요?
0: 못 발랐습니다.
1: 못 발랐습니다.
0: 네.
1: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야, 너 로션을 좀 발랐어야 해. 너 여기 다 허옇게 올라왔잖아.
0: 그래.
1: 이렇게 하면서 자, 너는 약간의 로

0: 오션, 썸 로션 발랐어야 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1: You should have put on some lotion.
0: 그렇죠.
1: Yes.
0: You should have put on some lotion. Okay, 근데 should have를 많이 붙여서 should have 이라고 많이 합니다.
1: Should have.
0: 자, 아,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됐는데.
1: 아, 정말. 아,
0: 내가 공부했어야 됐는데 더 열심히 말이야.
1: 다시 스무 살로 돌아가고 싶다. I should have studied hard.
0: 더 열심히?
1: Harder.
0: Harder.
1: Oh.
0: 너무 잘하셨어요.
1: Yes.
0: 여러분들, 틀리셨어도 괜찮아요. Should have PP 형태. Put은 PP도 put이라고 했고요.
1: 네.
0: Should have PP 형태.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거. 얘를 붙이세요.
1: 붙여서.
0: 그래서 should have, should have, should have. 이렇게 하면은 왜 장점이냐면 should have 뒤에 PP, should have PP, should have PP. 더 빨라지죠, 그렇죠?
1: 그리고 이게 들릴 때도 should have로 우리가 연습을 하면 또 should have 했을 때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0: 맞아요. 그리고 에이. 오히려 should have가 더 발음이 어려워요.
1: 그러네요.
0: 여러분들. So, oh, you should have done something. Oh, I should have done something. 그래서 이병장 이게 손으로 연습을 하신 다음에 입으로 할 때는 연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should have이 아 뭔가 후회하는 거 못한 걸 얘기하는구나. 여기 뇌에서 또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손형작, 입형작 하는 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 수준으로 하는 게 정말 맞는 거거든요. Alright? 자, 그리고요. 하나 더 참고로 보여드리자면 이걸 부정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1: 네.
0: 아, 뭐 했어야 됐는데 실제로는 못했어도 있지만
1: 예.
0: 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아, 해버린 거.
1: 그런 상황도 많죠.
0: 가능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shouldn't have PP라는 표현이 있어요. Shouldn't have PP. 이거는 얘를 should에서 shouldn't로만 바꾼 거예요.
1: 네.
0: 이러면 아 내가 마유한테 전화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1: 한 거네요.
0: 한 거예요.
1: 아, 전 남친이라서 술 먹고 했나 보다.
0: 그런 거예요.
1: 아이고,
0: 약간
1: 아이고,
0: 그런 느낌입니다.
1: 항상 후회하거든요.
0: 후회, 후회.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오늘은 should have PP를 아, 조금 더 건드려본다. 아,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Alright? 자, 읽어볼게요.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1: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0: Alright, 후회를 하게 됐어요.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내가 너한테 한 100번은 경고하지 않았니?
1: 오.
0: 이거 말하라고 했잖아, 이러면서.
1: 그쵸. Didn't I you like 100 times? 100번. 100번, 한 100번 할 때 이거 like인가 봐요. 근데 경고하는 거니까.
0: 내가 너한테 뭐 하지 않았어?
1: 내가 너한테 경고하다를 넣어야 되잖아요.
0: 맞아요.
1: 경고는 우리 항상 그런 거에서 본 적이 있어가지고.
0: 빙, 빙, 빙 하는 거, 그쵸?
1: 예. Warn.
0: 오, warning도 아니라 warn.
1: Warn. 왜냐면 didn't니까요. 동사 원형.
0: 오,
1: 예.
0: 오케이. 그냥 didn't니까요 하니까 왜 그거랑 상관 있죠? 했는데.
1: 항상 어리둥절할 수 있어요.
0: Right. 자, so did you 이게 아니라 didn't you 하니까 하지 않았니? 자, 그리고 나서 warn 정답입니다. There you go. 우리가 warning 이렇게는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1: 네.
0: warning. 그거는 경고라는 명사가 되는 거죠.
1: 네.
0: 자, 그것의 기본형 경고하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발음할 때 R이 살아있죠.
1: 예.
0: So, one 이러면 안 돼요. 앞으로 더 이상 warning 이러면 안 되고요. 혀를 뒤로 당긴 채 ning 하셔야 됩니다. So, like this. war, 혀가 당겨지고 ning. warning. 빠르게 하면 warning. warning. 해보세요.
1: warning. warning.
0: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게 돼요. So, 여기서는 warn, right? Didn't I warn you?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제가 이거를 사실은 아마 영어 수업이나 이런 데서 이걸 알려주는 데는 우리밖에 없을 것 같은데
1: 맞아요.
0: like라는 게 나왔잖아요.
1: 네.
0: 근데 이거는 구어체에서 많이 나옵니다. like는요, 뭐뭐 같은도 있고 뭐 좋아하다라는 뜻도 되지만요, about 같은 효과를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1: 네네.
0: 대략 이건데 제가 일부러 한이라고 썼어요.
1: 네.
0: 한국에서도 우리가 한국어로도 한 300불? 뭐, 한 30초?
1: 오.
0: 이런 식으로 한이라는 단어를 이제 쓸 때가 있죠.
1: 엄청 쓰죠.
0: 뭔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날 때.
1: 네.
0: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거는 보여드릴게요.
1: 아하.
0: Right. I washed it like 10 times. 예를 들어, 어떤 유명한 그 시리즈가 있어요. 예. 너 그거 봐.

0: 봤어? 내가 그거 봤니? 드라마? 그랬더니 너한열번 봤나?
1: 오.
0: 이럴 때 사실 about 같은 걸 써도 되지만 이렇게 회화체에서 많이 쓴다는
1: 그럼 it's like
0: like
1: 너무 많이
0: 많이
1: 들어봤어요.
0: 들어봤죠, 그렇죠?
1: 예.
0: 이게 뭔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을 때 쓰는 습관 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무게가 그거 어느 정도 무게가 돼? 했을 때 It's like 20 pounds 이런
1: 오.
0: 식으로 고민하는 느낌. 그래서 제가 that 쓴 겁니다.
1: 그거 한 20파운드?
0: 맞아요. 오케이. 요거 연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거
1: 예.
0: 한번 해보세요.
1: I watched it like 10
0: 그래서
1: times.
0: 약간 고민. 두
1: 예.
0: 번째 거요.
1: It's like 20 pounds.
0: 자, 이것도 내가 한 100번 가볼게요.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1: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0: Alright, so all 100 상관없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마지막이죠. 알아. 야, 만지지 마. 아, 따가워, 따가워, 따가워.
1: 어허, 이거 엄청 따가워. 막 껍질
0: 장난
1: 벗겨지잖아요.
0: 아니죠.
1: I know. Hey, don't touch it. 이 따가워.
0: 이 따가워.
1: 이 따가워. 따갑다? 와, 따갑다 진짜 모르겠는데요.
0: 그렇죠.
1: 간지럽다는 이치.
0: 오,
1: 생각이 나는데.
0: 그거 아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1: 그래요?
0: 근데 그렇다고 아는 단어 그거밖에 없으니까 간지러워 그러면
1: 그럴 수
0: 더
1: 없잖아요.
0: 긁어줄까?
1: 이거는 정말 모르겠어서,
0: 오케이.
1: 예,
0: Okay.
1: 기권할게요.
0: Alright. 아니, 모르는 거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데,
1: 예.
0: 보여드리겠습니다.
1: 따갑다.
0: 그런데 단어 자체는 아는 걸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뜻인지만 모르는 걸
1: 아,
0: 겁니다.
1: 그래요?
0: 뭐냐면,
1: 아!
0: It burns.
1: 그을렸다는 거잖아요?
0: 이 burn이라고 하는 게 타는 듯한 기분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1: 우와.
0: 우리랑 조금 생각하는 개념이 달라서 그런데 이 burn은 뭔가를 태우다라는 뜻도 되지만 뭐가 타다라는 뜻도 되고요. 이렇게 뭔가 통증 얘기를 할 때, 특히나 뭔가 쓰리고 따가운 거 얘기를 할 때, 아, it burns라고 얘기를 많이 쓰게 됩니다.
1: 네.
0: 얘도 발음할 때 r 살아있죠.
1: 예.
0: 그래서 아까 warn처럼 혀를 당기고 은 하고
1: 아하.
0: finish 하셔야 돼요. 자, 해볼게요. burn, burn.
1: Burn.
0: Burn,
1: Burn.
0: there you go. 그래서 사실 통증을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들이 몇개 있지만은, burn은 특히나 그런 화상을 입거나 했을 때 따가운 느낌인 거고요.
1: 네.
0: hurt는 정말, 누군가 어디를 가격을 하거나, 뭔가, 어디에 부딪혔거나 해서 통증이 있는 거 있죠.
1: 그쵸.
0: right? 쑤시고 통증 있는 거는 hurt라고 동사를 표현을
1: 살짝
0: 하신 거예요.
1: 다르네요.
0: 그쵸? 약간 살짝 느낌이 다를 수 있겠어요.
1: 네.
0: 그래서 만지지 마. 아, 나 이거 쓰려, 쓰려. 이러면서.
1: 응?
0: 자, 읽어볼게요.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1: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0: 미션 정리할게요. 얘좀 봐. 구운 치킨 같네.
1: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0: 네. 내가 너한테 한 100번은 경고하지 않았나? 않았니?
1: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2: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0: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2: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0: 네,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look at someone or something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얘좀 봐. 널 봐봐.
1: Look at you.
0: Look at you. 이 사람 좀 봐. 가이를 써보세요. 이 사람 좀 봐. 이 남자 좀 봐.

0: Look at the sky.
1: Look at the sky. 너 저 여자애들 보고 있는 거야?
0: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1: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Look at you. Look at this guy.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Mm-hmm. 자, 다음은요. Like. 고민하는 느낌으로.
0: 네.
1: 자, 그거 대략 20파운드 정도야.
0: It's like 20 pounds.
1: There you go. 나 그거 한 10번 봤어.
0: I watched it like 10 times.
1: 아, 그렇죠.
0: Yeah.
1: 고민하는 느낌.
0: 그렇죠.
1: 자, 내가 너한테 한 100번은 경고하지 않았니? 내가 너에게 경고하지 않았어? 한 100번?
0: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1: Ooh, nice. 읽어볼게요. It's like 20 pounds. I watched it like 10 times.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Alright,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2: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3: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2: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3: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1: 미션 해결할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Look at you. You are like a roast chicken.
4: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0: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4: I know. But hey, don't touch. It burns.
0: 안 만졌는데?
4: Hey, don't touch. Don't even think about it.
0: Okay, okay.
1: Great job, you guys. 마무리 깔끔합니다.
0: 네.
1: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너 그거 다시 해야 할 거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 will have to do it again.
1: Alright. Will 그리고 have to를 섞은 말투였죠. 그렇죠? 해야
0: 네.
1: 할 거야.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Like를 써보는 거예요. 굉장히 구어체 느낌. So like를 써서 다음을 영작해 주세요. 나 마유한테 한 100번 전화했어. 자, 대략이란 느낌 좀 들어가 있죠?
0: 예.
1: 나 마유한테 한 100번 전화했어. 네, 만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1: 많이 많이 도전해주세요. 자,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복습 조금 해주시고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0: See you every day.

여러분의 든든한 적응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신혼특강 영어독해에서 공부와 함께하는 저는 김세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오늘도 긍정주문으로 힘차게 시작해봅시다. 오늘의 긍정주문은 대학 출석부에 내 이름 넣자라는 주문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또안 해보셨죠? 우리 뭐 중학교, 고등학교 출석부엔 당연히 내 이름이 적혀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대학 출석부는 어떠합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그 대학 가서 듣고 싶은 수업, 그 수업 출석부에 내 이름이 딱 적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또 뿌듯하고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 대학 수업은 고등학교 수업과는 다르게 듣는 인원이 막 50명, 아니면 100명까지도 있는 그런 대형 강의실의 수업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성이 강씨인 친구는 완전 빨리 가서 앉아 있어야 되고, 막 성이 홍씨, 한씨인 친구는 좀 늦게 설렁설렁 가도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대규모 인원에 굉장히 재밌고 색다른 수업까지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끔 공부하기 너무 싫을 때에는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어떤 수업이 개설되어 있는지, 이 수업은 뭘 배우는 수업이고, 아, 되게 재밌겠다, 신기하다, 이런 동기부여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또 미니 테스트 들어갑니다. 미니 테스트 1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8번부터 15번까지입니다. 문항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자, 여러분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문항 번호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봤더니요, 요거 도표, 설명문, 안내문, 안내문 무슨 구간이지요?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아서 시간도 확보하고 긴장감도 확 낮추는 고마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전략적으로 활용 잘 하시고요. 이어서 어법, 어휘, 그리고 32번에 해당하는 빈칸까지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도표 먼저 한번 들어가 봅시다. 교재 157쪽이고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도표입니다. 이렇게 생겼구나. 한번 정말 쓱 보세요. 그냥 쓱 보시고, 우린 바로 내려갑니다. 내려갈 건데, 자, 첫 번째 문장은 사실 번호가 달리지 않은 문장이다 보니까 중요합니까? 아니, 우리가 이것의 적절성을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이 유형의 이 문장만큼은 읽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수현쌤이 안 읽어도 된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니, 요거만큼은 괜찮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도 공부하는 중이니까 모르는 어휘가 있는가라는 생각으로 가볼 거예요. 윗 도표에 대한 설명 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도표는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비율이지요. 미국인 응답자의 비율입니다. 어떠한 사람? vegetarian, vegetarian, vegan. 이건 엄격한 채식주의자입니다. 우유나 달걀도 먹지 않아요. 앞서 나온 vegetarian이랑 뭔가 비교되는 그러한 사람들이겠죠. 그치? 자, 아니면은 do not follow any nutrition rules. 어떠한 식이 규칙도 따르지 않는 사람 by generation, 세대별로 보여준다라고 하는구나.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 1대1 대응할 겁니다. 꼼꼼하게 문장 구조로 분석하고 막 샅샅이 뒤져보는 것이 아니라 1대1 대응으로 내용 일치 여부만 확인을 하는 거니까요. 그쵸? 자, 가봅시다. 어떠한 식이 규칙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니까 지금 맨 왼쪽 볼 건데 가장 높은 비율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베이비붐 세대 인구의 65% 맞나요? 맞습니다. 자, 반면에 가장 낮은 비율은 어디에 있습니까? Z세대에 있고 44%입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 동그라미 하면 되지요? 넘어갈게요. 자, 2번 갑니다. 이네개 세대 집단 중에서 Z세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비건의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비건의 맨 오른쪽 겁니다. 6%니까 가장 높은 거 맞아요. 자, 그러나 이 비율은 약간 더 낮다라고 합니다. 그 세대에 있는 베지테리안의 비율보다 약간 더 낮습니까? 8%, 6%니까 약간 더 낮은 거 맞아요. 그치? 그럼 2번도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고. 3번 갑니다. 자, 게다가 이번에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볼 겁니다.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베지테리안의 비율을 8%로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가운데 거 보는 건데 8%, 8% 같은 거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모든 세대 중에서 가장 높은 것도 맞아요.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X세대 3%입니다. 이것도 맞구나. 동그라미예요, 그치? 3번까지도 괜찮은 거 확인됐습니다. 자, 이어서 X세대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X세대는요,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기 규칙 따르지 않는 사람들.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높습니까? 65% 다음이니까 두 번째로 높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The gap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그 격차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치? 자, 이 X세대에서 베지터리언과 비건 사이의 그 격차를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봤더니 그러면 요거네요. 어떻게 됩니까? 1%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치? 자, 1% 포인트가 되는 건데, 자, 요것은요, is larger than that in baby boomers. 자,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도 21이니까 요것도 1% 포인트 차이가 나는 겁니다. 더 큽니까? 더큰게 아니죠. 비교했을 더큰게 아니라 똑같은 것이니까 여기에서 X가 나는구나. 앞에 내용은 맞았으나 뒤에 내용이 틀린 겁니다. 그치? 그래서 다음 몇 번?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5번 가봅니다. 이거는 일치하는 선택지일 거니까 가볍게. 모든 세대 중에서 베이비 부머 세대는요,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건을 따르거나 베지테리안을 따르는 그 개인들의 비율인데, 지금 봤더니 각각 1%, 2%다라고 합니다. Respectively는 각각이란 뜻이죠. 그치? 봤더니요, 지금, 비건에 해당하는 게맨 오른쪽이니까 1%, 베지테리안은 가운데니까 2%. 이것도 맞네요. 그렇죠? 일치하는 선택지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 빠, 정, 답, 시간 확보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문이라서 어려운 어휘와 표현의 쓰임이 많긴 많으나 선택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의 도움을 받아서 역으로 올라가 1대1 대응을 하는 거죠. 그치? 자, 봤더니 음악가, 테니스 라켓 이런 거 괜찮지 않습니까? 그치? 바로 올라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테니스 라켓, 음악가. 바로 등장하니까요. 그쵸? 가봅시다. 한 인물에 대한 설명문이 되겠습니다. 저의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실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그 다음 뉴욕시티의 할렘에서 자랐습니다. 그랬구나. 자, 깁슨은 받았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테니스 라켓을 음악가한테 받았어요. 버니 워커라고 하는 이름을 지닌. 그리고 이 사람은 그녀를 테니스 게임에 입문시켜 주었습니다. 어때요? 1번? 동그라미 됩니다. 그쵸? 그럼 넘어가시면 되겠네. 자, 2번. 거주 지역에 테니스장이 많지 않았다라고 해서 테니스장에 해당하는 어디 있습니까? 테니스 코트 확인해 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녀가 사는 곳인 할렘은요, did not have many tennis courts. 테니스장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연습을 했어야만 했습니까? 핸드볼 코트에서 연습을 했어야 했습니다. 2번도 동그라미. 넘어갑니다. 3번이요. 테니스 수업을 받기 시작하고 1년 후에도 경기에 나가지 못했다라고 해서 테니스 수업 얘기 나오고 1년 후 얘기 나오는 부분 가면 되겠습니다. 테니스 레슨 있고요. A year later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깁스는요. 테니스 수업을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she won first prize in a tournament. 자, 토너먼트에서 1등을 했어요. 그치? 1등을 했습니다. 누가 주관하는? 미국 테니스협회가 주관하는 토너먼트에서 1등 했으니까 경기에 나가지 못했다. 이거 들렸네. 다음 몇 번?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이어서도 확인하러 가볼게요. 자, 두 명의 의사로부터 정신적 지지,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두 명의 의사 얘기 나오는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그녀는 경기력이 너무 뛰어나서 두 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의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테니스 선수를 갖다가 뭔가 지원해주고 이렇게 딱 격려해주는 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되었습니까? 그녀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그녀에게 제공했습니다.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을 하는 것이죠. 정서적인 지지와 재정적인 지원을 갖다가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뭐할수 있도록 가장 높은 수준의 테니스에 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이죠. 그럼 4번도 동그라미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5번 갑니다. 봤더니요, 얘는 숫자 정보가 딱 눈에 띄는 것 같아요. 1957년에 해당하는 요 정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자, 23살의 나이에 깁스는 되었습니다.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내셔널 챔피언십에 출전한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되었다고요. 1957년에, 자, 그녀는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Both A and B니까 둘 다 해서.

더 싱글스가 단식이고 더블스가 복식이 되겠지요, 그치? 아하, 지금 런던, 윔블런 선수권 대회에서 모두 지금 우승을 차지를 했으니까 요 동그라미 되겠어요, 그쵸? 자, 그리고 1971년에 그녀는 또 차지했습니다. 국제 테니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고요? 여기까지 잘 확인되셨네요. 지금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잘 따라하고 계시죠? 자, 여기서 안내문 갑니다. 안내문은 두 문제가 보통 출제가 되는데 발문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앞에 있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그동안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모든 수익금은 아동병원에 기부될 것이다 라고 해서 병원, 기부 찾아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것 같군요. 가보겠습니다. 자, tie dye for cause라고 해서 홀치기 염색. 이건 뭐냐면 천 같은 거를 묶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물감에다가 담그면은 묶인 부분은 물감에 배어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염색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의 cause는 대의입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할 도리나 명분을 가리키는 것인데 어쨌든 이 대의를 위한 홀치기 염색에 관한 안내문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신나는 이 홀치기 염색 자선 행사에 참여하세요. 자, 거기서 여러분은요, 선명한 세상에 하나뿐인 창작물을 갖다가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one of a kind라고 해서 지금 세상에 하나뿐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근데 뭐 하면서 supporting a meaningful cause, 뭔가 의미 있는 뜻깊은 대의를 지지하면서 All proceeds라고 해서 이게 모든 수익금이거든요. 모든 수익금은요 기부될 것입니다. 아동병원에. 그리고 이거 일치하는 선택지니까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어요. 넘어갑니다. 자, 2번 참가비 물어보고 있습니다. 참가비에 해당하는 participation fee 확인해 주시고요. 12살 미만 아동은 어른을 동반해야 한다라고 해서 지금 나이 얘기 나오면서 어른 동반 얘기 나오는 마지막 부분 되겠습니다. 자, 지금 4월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레이크우드 파크에서 열린답니다. 참가비는 $40인데 includes 포함하고 있어요. 모든 홀치기 염색에 그 염료 전체를 갖다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고무줄도 있고 간식도 있습니다. 염료 일체와 간식이 포함되어 있구나. 자, 모든 연령에 열려 있습니다. 근데 12세 미만 아동은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어른을 동반해야 합니다. 얘 또한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해당하는 선택지가 없으니까 쭉 어휘 정도만 체크하면서 넘어가 봅시다. 참가자들은 뭐할 겁니까? 다양한 홀치기 염색 기법을 배울 거고요. 개인 맞춤형 티셔츠, 양말, 토트백,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만들 것입니다. 자, 즐기랍니다. 음악, 간식, 그리고 신나고 창의적인 분위기를 즐기세요. 나와 있어요. 가볍게 넘어가시고 4번 갑니다. 참가자는 완성된 작품을 집에 가져갈 비닐봉지, 비닐봉지 이야기, 플라스틱백, 여기 나와 있고요. 앞치마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그에 맞춰 복장을 갖춰야 한다라고 해서 복장 이야기, 특히 앞치마에 해당하는 에이프런스,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볼게요. 공지사항입니다. 흰 티셔츠나 다른 흰색 면제품을 갖다가 가지고 오랍니다. 홀치기 염색을 하고 싶은, 그리고 비닐봉지도 가지고 오는데 완성된 아이템을 집에 가져갈 비닐봉지랍니다. 그럼 4번도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저 어떤 옷을 입냐면 you don't mind getting dirty. 더러워져도 상관없는, 더러워져도 괜찮은 옷을 입고 오랍니다. 앞치마는 provided 제공이 될 것이지만 but limited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량이 한정되어 있나 봅니다. 제공되지 않음으로라고 했으니까 5번이 답되겠어요. 그치? 자, 주차 공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등록을 하랍니다.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괜찮으시죠? 바로 넘어갈 거고요. 자, 11번도 발문 한번 보셔요. 일치하는 것은, 동그라미 안 지워도 되겠다. 일치하는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 실수하면 너무 아깝죠? 가볼게요. 도시 농업 워크숍에 관한 질문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먹거리를 길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앱에는 limited space, 한정된 공간에서도 여러분은 정원을 가꿀 수 있습니다. 덜한 스트레스, 물도 덜 쓰고요. 근데 더 즐겁답니다. 이러한 안내문이구나. 넘어가요. 1번. 열과 7월 둘째 주, 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된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치? 가볼게요. 자, 워크숍은 진행이 되는데 6월과 7월에 두 번째, 세 번, 네 번째 토요일이네요. 그치? Second and first니까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셋째 주라고 했으니까 X. 근데 우리가 일치하는 거 찾는 거였으니까 얜 답이 아니지요, 그치? 시간 나와 있고요. 어디서 하는지도 장소 정보 나와 있습니다.
자, 2번. 3개의 체험형 워크숍 중 최대 2개를 선택할 수 있다. 체험형 워크숍 이야기하는 hands-on workshop 보시면 되겠고요. 오래된 물건을 이용해 화분을 만들 수 있는 워크숍이 있다라고 해서 화분에 해당하는 plant pots 나와 있습니다. 가볼게요. 자, choose your workshop. 자, 워크숍을 선택하랍니다. 3개의 체험형 워크숍 중에 pick one. 하나를 선택을 하랍니다. 아하. 자, 그리고 최대 15명의 참가자들이 워크숍당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최대 2개라고 했으니까 X 되겠고요. 자, 작은 공간에서의 정원 가꾸기도 있답니다. 허브와 채소를 갖다가 작은 공간, 예를 들어 창문이나 구석에서 기르는 방법도 배울 수가 있고요. Make your own soil mix, 여러분만의 토양, 혼합물을 갖다가 만들 수도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비옥한 토양으로 만드는 과정이랍니다. 여러분의 식물을 위해서요. 마지막, 재활용된 식물 화분이 있습니다. 멋진 화분을 만들랍니다. Using all items from home, 집에서 가져온 오래된 물건을 가지고 어떠하죠? 오래된 물건을 이용해 화분을 만들 수 있는 워크숍이 있다. 동그라미니까 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해서 나이에 해당한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워크숍 비용은 8달러이며 재료비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까지 확인해 보러 갈게요. 등록 세부 사항입니다. 12살에서 18살입니다. 18세 이상의 성인 대상 아니고요. 사전 등록이 필수랍니다. 비용은 8달러인데, materials included라고 했으니까 재료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 등록하랍니다. 괜찮아요? 일부러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자, 이제 한숨 좀 돌리고, 드디어 어법부터 다시 변별력인 유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어법입니다. 이건 내용은 큼직큼직하게 가져가면서 5개의 어법, 나의 어법 동그라미를 또 확장해 나가는 시간인데, 이미 틀리기 쉬운 유형편에서 동그라미를 탄탄하게 잘 갖춰 놓으셨어요. 배운 내용 적용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Male parental investment, 수컷의 부모 투자는 is generally pretty low. 일반적으로 꽤 낮답니다. For mammals as a class of animals, 동물계의 class라고 하는 것은 강이라고 해서 생물 분류의 한 단위거든요. 어쨌든 이 동물계 강으로서의 포유류한테 있어서 수컷의 부모 투자는 꽤 낮다라고 해요. 바로 다음 문장에서 however로 뒤집으면서 그러나 인간 male이니까 남성이죠. 인간 남성들은요, tend to buck this trend. 이러한 트렌드를 거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인간 남성들은 부모로서 투자하는 것이 그래도 상당히 높구나,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쵸? 조금 더 가볼게요. Men from all cultures studied invest in their children. 그들의 자녀한테 투자를 한답니다. 자, 1번 어법 확인하러 가셔야지요. 자, 지금요. 주어가 어디서 끊깁니까? 여기에서 끊깁니다. 얘가 주어의 핵이 되면서 동사 자리에 invest, 투자하다가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요? 모든 문화권의 남성들이 되는 건데, 이 문화권은 어떤 문화권? Studied, 연구된 문화권. 자, 연구된 거니까 PP 형태가 수식하는 거 맞지요, 그치? 그럼 이건 괜찮다. 동그라미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연구된 모든 문화권의 남성들은 그들의 자녀의 투자를 한답니다. 먹을 것과 보호를 제공하고,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자녀 양육에 투자를 하는구나가 나와 있는 겁니다. 오케이. 내용까지 같이 잡아요. 인간 남성은 자녀 양육에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치? 그리고 1번 어법 뭐 물어보고 있었습니까? 앞선 명사구를 갖다가 PP 형태가 수식하는 거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 동그라미 안에 있는 항목 되겠어요. 그쵸? 가볼게요. 자,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뭔가 흥미로운 사실을 더해줄 건가 봅니다. 얼마나 많은 직접적인 시간을 아버지가 자녀와 보내는가는 이렇게 주어 묶어주세요. Varies, 다르답니다. 꽤 상당히 다르답니다. 문화마다. 아, 근데 직접적으로 자녀와 보내는 시간, 그 시간 같은 경우에는 문화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구나라는 이야기, 그치?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문화마다 달라요. 문화마다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붙어졌습니다.
좋습니다. 문법은 아직 한 개밖에 안 봤어요. 자, one study.

연구를 소개를 해줄 건가 봅니다. 저희 연구는요,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다양한 문화를 갖다가 살펴보았는데, 얘가 동사라는 거죠? Uncovered는 발견한 겁니다. 밝혀낸 거예요, 그치? 아주 놀라운 트렌드를 갖다가 발견을 했답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트렌드의 내용은 또 무엇인가? 내용이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치? 가보겠습니다. Although, 비록 뭐일지라도, 문화 전반에 걸쳐서 모든 남성들이 provide for라고 하는 거는 돌보는 겁니다. 돌보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어를 하는 거죠. 돌본답니다. 자기네들의 자녀를 갖다가 부양을 한다고요. 자, 그렇기는 하지만 Fathers in Hunter Gatherer Societies. 자, 지금 소재가 좁혀졌어요. 그치? 어떤 사회의 아버지들? 수렵 채집 사회의 아버지들은 devote 바친답니다. 상당히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갖다가 자녀 양육에 바친답니다. 누구랑 비교했을 때 다른 사회죠. 다른 사회. 무엇을 포함해서? 현대의 산업화된 사회를 포함해서 다른 사회에서랑 비교했을 때, 수렵 채집 사회의 아버지들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갖다가 자녀 양육에 들이는구나라는 이야기가 추가가 됐습니다. 내용부터 한번 잡아보고 갈까요? 지금 수렵 채집 사회, 그리고 뭐 현대의 산업화된 사회.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 사회의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에 투자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더 많더라라는 이야기 등장했습니다. 내용은 이 정도로 완성시켜 주셔도 충분하겠어요? 2번 어법들하고 봅시다. Significantly라고 해서 상당히. 품사가 뭐지요? 부사입니다. 얘가 지금 뭘 수식하고 있습니까? 뒤에 나오는 more. 얘는 더 많은 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잖아요. 자,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상당히 더 많은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겠지요, 그치? 2번. 부사의 형용사 수식을 물어보고 있었구나. 2번까지 잘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넘어갈게요. 자, 이것은 놀랍게 들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마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실이랑 관련이 있는가 봅시다. Men in societies. 사회의 남성들. 근데 어떤 사회인가 봤더니, 농업, 그리고 나중에는 산업을 발전시키는 사회의 남성들은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 봤더니, 농장에서, 사무실에서, 공장에서, 운동장에서 쓴더라, 이겁니다. 누구랑 비교했을 때, 수렵 채집 사회의 those, 누구 가리키는 거죠? 남성들과 비교했을 때, 지금 대명사의 쓰임입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 남성들이요, 그치? 자, 앞서 나왔었던 요 남성들을 받고 있습니다. 얘는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복수 형태의 man을 받고 있는 복수형 대명사 those는 잘쓴 거라고, 그치? 자, 지금 어떤 농업이나 산업이 발달했던 사회의 남성들과 수렵 채집 사회의 남성들을 갖다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좋습니다. 3번. 3번은 복수형 대명사 노스의 쓰임을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얘가 누구를 받아주고 있습니까? 남성들을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아직 답 나오지 않았네요. 자, bearing in mind that 그것을 고려한다면 무엇을 고려한다면? 자, 지금 홍적세라고 해서 인류가 발생하여 진화한 시대입니다. 그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뭐 했다는 거를 고려를 한다면, 우리가 모두 수렵 채집인이었다라고 하는 걸 고려를 한다면, 자,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까? 글쎄, the modern pattern, 현대의 패턴이에요. 그치? 남성들이 뭐 하는,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아이와 보내는 그러한 현대 패턴이, it's a recent phenomenon, 최근의 현상이다를 시사해 줄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치? 지금 인류가 발생하여 진화한 대부분의 시대 동안, 우리 인간들은 수렵 채집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들이 자녀와 시간을 덜 보내는 현상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현상이다라는 내용이 더해지고 있는 것뿐이고요. 자, 문법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어떻게 이것을 고려한다면 한번 끊어주시고, 주절 어떻게 가지요? This might suggest.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치?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는지, 시사하는지, suggest의 목적절이 이끄는 접속사 대신 생략이 된 형태입니다. 지금 대절을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 대절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주어 동사가 또 있을 거예요. 그치? 자, 일단 동사 먼저 찾아봅시다. 동사 어디 있습니까? 여기 딱 보입니다. 그치? 얘가 동사예요. 그러면 주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부터 얘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치? 주어가 되는 겁니다. 주어의 핵은 the modern pattern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spend라고 하는 게 지금 동사가

올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4번이 의심스러워요. 해석을 어떻게 했더라? 남성들이 보내는 현대 패턴입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아이와 보내는 현대적인 패턴이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전치사 오브의 목적어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얘가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치사 오브의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의 성격을 띠고 있어야 되지요. 따라서 ing를 붙여서 동명사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앞에 있는 man은 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겠다. 그럼 다시 한번 가봅시다. 남성들이 그들의 자녀와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보내는 현대의 패턴은 최근의 현상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조금 어려웠네요. 그치? 좋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물어보는 건 무엇이다? 전치사 오브의 목적어 자리. 여기에 지금처럼 동사 원형 형태는 올 수가 없으니까 우리 ing를 붙여서 동명사 형태로 만들어 주어야 된다. 가 되는 겁니다. 그치? 동사 원형도 올 수가 없고요. 얘를 주어 동사로도 볼 수가 없는 거니까. 그치? 좋습니다. ing 붙여주면서 답은 찾아주셨고요. 마지막 5번 확인하러 갑니다. Alternatively, 다른 한편으로는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답니다. 어떠한 주장도 나올 수가 있는가 봤더니 자 일단 이쪽 친 that은 sure요. 그치? 어떤 주장? 다음과 같은 주장이 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얘가 진짜 내용상의 주어가 되는 것이고 앞선 it은 가짜 주어, 형식상의 주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용상의 주어를 이끄는 접속사 대시니까 이건 잘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좋습니다. 5번은 내용상의 주어를 이끄는 접속사 대시였어요. 다시 한번 정리 가겠습니다. 뭐라고도 주장이 될 수가 있는가 봤더니 By spending more time away at work, 직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시간을 보냄으로써 남성들은 또한 자녀의 생존에 기여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주장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고요. 그치? 좋습니다. 내용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 마지막 부분에 조금 더 내용의 비중을 둔 질문이었는데 이런 거죠. 수렵채집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아이한테 사냥도 가르치고 채집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아이를 데리고 함께 이동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을 겁니다. 아버지들이. 하지만 농업 이후 산업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아버지들이 직장에서 아니면 농사를 지으면서 밖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의 생존을 위해 힘쓰셔야 하기 때문에 아이와 보낸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굉장히 긴 질문. 문법 포인트 하지만 생소한 건 없었다라고 하는 거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휘입니다. 어휘. 자, 어휘는요. 아까 어법은 큼직큼직한 내용을 잡아줬어요. 하지만 얘는 굉장히 촘촘한 그 내용, 내용 간의 논리적 관계까지 꽉 잡아줘야 됩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내용의 뻗어나감도 같이 느끼시면서 캐치해야 될 게 많습니다. 다섯 개 어휘의 적절성 판단해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Emotional labor, 감정노동. 얘가 지문의 소재죠, 그치? 자, 감정노동은 일컫습니다. refers to 나오면 얘의 정의가 나오는 거야. 감정노동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the effort, 노력인데 요구되는 노력이네요. 자, 뭐 하기 위해 요구되는 겁니까? Manage one's feelings or emotions.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직장에서. 뭐에 따라서? According to the emotional requirements of the situation. 그 상황의 감정적 요구사항에 따라서 즉 그 상황이 적절한 감정을 갖다가 직장에서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감정노동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괜찮죠? 자, 감정노동가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직장에서 감정을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랍니다. 괜찮아요. 그치? 깔끔한 첫 문장. 자, 이 감정노동은요. involves 포함합니다. 무엇을 포함하냐면 closing that gap이라고 해서 간극을 줄이는 거예요. 간극을 줄이는 것을 포함을 하는데 뭐와 뭐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인가 봤더니 what you are feeling,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실망감이에요. 승진을 하지 못해서 느끼는 그 실망감.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는 이건데 what you want to express,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happiness, 행복감이랍니다.
여러분의 동료, 실제로 승진을 한 그 동료를 위한 행복감, 그것을 표현을 하고 싶대요. 그쵸? 직장에서 그 상황에서 요구되는 감정을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감각을 좁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감각? 여러분이 실제로 느끼고

거. 나 지금 승진 못해가지고 너무 실망스러워, 슬프다고. 근데 표현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승진한 동료를 위한 행복을 갖다가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표현을 원하는 거. 그 사이에 간극을 좁히는 것이 감정 노동. 직장에서 그 상황에서 요구되는 감정을 관리하고자 노력하는 거. 그러면 1번 어휘는 괜찮은 거? 확인이 됐습니다. 그치? 좋습니다.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자, 간극을 좁혀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내가 지금 느끼는 거. 느끼는 것과 표현을 원하는 것. 자, 이 사이에 간극을 좁히고자 하는 것이 감정 노동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전개가 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 이제 또 한층 더 내용이 뻗어나가고 더해질 겁니다. 다음 문장이에요. Emotional labor, 감정 노동은요, has two dimensions,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라 뭐가 있냐면, surface acting, 표면적인 연기가 있고요. And deep acting, 심층적인 연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뉘어질 거야. 두 차원으로 나뉘어져서 표면적인 연기, 심층적인 연기. 이 각각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쵸? 내용에 뻗어나감 느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가볼까요? In surface acting, 친절하게 이탈릭체로 강조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치? 자, 이 표면적 연기에서는요, 그 사람이 행동을 합니다. 특정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데, without ing, 뭐 하지 않으면서 그 감정을 경험하지 않으면서요. 않으면서. 자, 이것은 행해진답니다. By modifying facial expressions and body pose. 표정과 몸짓을 갖다가 modifying, 뭐 해요? 바꿈으로써 행해진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지금 느껴지지 않는 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억지로 웃고 억지로 아, 축하해 해주는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modifying. 바꾸는 거지. 그치? 내가 지금 그 감정을 느끼고 있지 않은데 표정과 몸짓을 바꿈으로써 표면적 연기를 하는 것이구나. 괜찮습니다. 자, 그 리더는요. 웃고 격려할지도 몰라요. 두드릴지도 모른다고요. 그치? Pat on the back이라고 해서 두드리고 격려하고 토닥이는 겁니다. 그 직원을 갖다가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하지 않으면서 진정으로 느끼지 않아요. 어떤 행복이라든지 호의라든지 gratitude 감사함을 느끼지 않으면서 지금 표정이랑 몸짓만 바꾸며 그런 척을 해주는 거지. 그치? 자, 다시 표면적 연기는요. 그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서 표정이랑 몸짓을 바꿈으로써 행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표면적 연기다라고 설명해주고 있고, 2번 어휘도 괜찮은 거 확인해 주셨어요. 자, 이어서 표면적 연기는요, 일반적으로 comes across as 어떠한 인상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인상? Inauthentic. Inauthentic? 진정성이 없는 인상을 준답니다. 어때요? 실제로 그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서 아, 축하해, 억지 웃음, 억지 토닥임하고 있으니까 이건 진정성이 없는 인상을 주겠지, 그치? 가짜 미소죠, 가짜 미소. 막 사회성이 장착된 그 가짜 미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치? 다시 어떠한 특징? 진정성이 없는. 진정성이 없는 인상을 줄 거라고요. 3번 어휘도 괜찮은 거 확인됐습니다. 자, 이제 이와는 대조적으로 deep acting, 심층적 연기라고 하는 것은 자, involves 뭐를 포함을 합니까? shifting,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의 internal feelings, 내면적인 감정, 즉 내적인 감정을 갖다가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 뭐할수 있도록 글쎄 more appropriate, 더 적절해질 수 있도록 to the situation, 그 상황에 더 적절해질 수 있도록 내면의 감정을 바꾸고자 하는 거, 그것이 deep acting, 심층적 연기이다라고 합니다. 즉 표면적 연기는 감정은 바꾸지 않으면서 표정과 몸짓만 바꾸는 것이었다면 심층적 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 더 적절하도록 실제 내적인 감정을 갖다가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그쵸? 다시 심층적 연기는 상황에 적절하도록 감정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심층적 연기가 되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만들어낸답니다. A more genuine emotional response. 더 진정성 있는 감정적 반응을 만들어낸다고요. 자, 여기에서 3번 어휘 괜찮은 거 맞았구나.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쵸? 자, 요거는 진정성이 있어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촘촘하게 계속 뻗어나가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심측정 연기는요, 포함을 합니다. 적극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뭐 하고자 하는 노력인가 봤더니 서스테인을 유지시키는 거거든. 자, 그 사람의 감정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포함합니까? 그러니까 뭐 한다라 그랬어요. 상황에 더 적절할 수 있도록 감정을 바꾼다라고 했잖아.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바꾸고자 노력을 해야죠. 그쵸? 따라서 바꾸다에 해당하는 몰입바위로 바꿔주면 되는 거네. 좋습니다. 이것 또한 일관성 문제였어요. 그치? modify, 바꾸다. 감정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포함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서 리더 얘기 꺼내주며 마무리할 거예요. 리더는요,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표면적 연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심층적 연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얘를 해야 되겠지, 그치? 리더는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의존해야 된답니다. 자질인데 내면 깊이 있는 그 자질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감정은 관리하고요. 더 긍정적인 감정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면 깊숙이 있는 그 자질들에 의존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즉, 심층적 연기를 해야 돼. 리더라면 심층적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자질, 공감. 인내심, 책임감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부정적인 감정은 관리하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뀌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게 리더가 해야 하는 모습이다까지 마무리 결론을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죠. 교사, 선생님으로서도 표면적 연기. 나 지금 너무 막 힘들고 피곤해 죽겠어. 그래서 억지 미소를 장착하고 막 억지로 즐거운 척하면 아이들이 다 눈치를 채겠죠. 그치? 진정성이 없을 거라고요. 근데 뭐 해야 되는 거야? 심층적 연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 나 피곤해. 피곤하고 잠도 잘 못 잤지만 내가 이렇게 피곤한데 억지로 즐거운 척을 하면 아이들도 그걸 다 느낄 거야. 자, 우리 아이들도 힘들 테니까 나라도 힘을 내서 이 즐거운 에너지를 갖다가 좀 전달을 해줘야겠다. 실제 내면의 감정까지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사, 진정한 리더다까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치? 좋습니다. 지금 13번 어휘 문제까지 하셨고요. 이제 드디어 뭐 시작합니까? 빈칸. 빈칸이 시작이 됩니다. 선생님 원래 빈칸 나오면은 강의 초반부에는 빈칸 지옥이다 얘들아 라고 했었는데 지옥으로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빈칸도 결국에는 주제찾기 싸움이었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치? 자, 빈칸 접근 갈 건데 지금 요 14번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지옥이라고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막 바로 뭐 어려운 문제 보스 등장. 14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요. 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 막 굉장히 어렵게 꼬아꼬아꼬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같은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이 어려운 문장들 속에서도 분명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표현, 쉬운 문장이 있을 것이고 그 쉬운 표현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주제 잡고 빈칸 잡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 이 문제가 또 어렵게 느껴졌을 이유는 선택지. 이 선택지를 구성하고 있는 어휘들의 난도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지 어휘까지 꼭 챙겨 가주셔야 하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one thing, 한 가지 것입니다. failure, 실패가. strip A of B는 A에게서 B를 빼앗는 거죠. 실패가 우리한테서 빼앗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it's a feeling, 느낌입니다. We might be good people. 우리가 좋은 사람일지도 몰라라는 느낌을 빼앗아간대요. 무엇이? 실패가. 조금만 더 가봅시다. 자, this might indicate that.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지도 모르냐면 we must therefore. 따라서 우리 틀림없이 뭐 할지도 몰라. be bad. 나쁠지도 몰라. 그것을 가리킬지도 모른답니다. But, 그러나, the reality, 현실은 more complicated, 더 복잡하대요. 그러니까, 결국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서부터 시작이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치? 자,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실패했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 아, 나 뭐 문제 있나? 아, 나 뭔가 모자란가? 막 이런 생각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좋은 사람이란 느낌을 뺏어가고요. 난 틀림없이 나쁠 거야. 를 느끼게끔 한다고요. 그치? 하지만 어쨌든 현실은 이것보다 더 복잡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복잡한 현실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거를 또 잡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치? 자, 가볼게요. 다음 문장 바로 봤더니요. Ironically, 모순적이게도 people,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Who are genuinely good, 진정으로 좋은, 진정으로 선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친절, 인내, 용서, 타협, 사과, 그 다음에 점잖은. 자, 지금 쭉 나열된 단어 다 해석할 필요 없죠. 한 개만 알면 돼. kindness, 친절. 얘만 잡아가면 된다고. 친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좋은,
선한 사람들인데요. 글쎄, 이 사람들은 항상 생각을 한답니다. 뭐라고? They aren't very good. 자기가 그다지 좋은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항상 생각을 한답니다. 자, 이 문장 괜찮죠? 뭐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았죠? 핵심 한번 가볍게 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진정으로 좋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자기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자 선한 사람이라고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가볼게요. 자,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정.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진정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신이 그다지 좋은 사람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그다지 좋은 사람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it seems 뭐처럼 보이냐면 one cannot both be a good person and at the same time feel blameless or pure inside. 또 같은 얘기군 얘들아. 결국 어떤 사람은 동시에 뭐도 못될 수가 없냐면은 좋은 사람이기도 하면서 feel blameless. blameless라고 하는 건 비난받을 여지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 좋은 사람이야. 나는 비난받을 여지도 없고 나 진짜 순수해. 이 사람은 진정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이 얘기죠. 그렇지? 그러면 글쓴이가 생각하는 진정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겁니까? 나 언제든 잘못할 수 있어. 나 언제든 비난의 대상이 될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 좋은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좋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비난받을 여지가 없어. 라고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자, 이어서 또 같은 얘기의 반복입니다. Goodness is one might say.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답니다. Goodness. 좋음,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the unique consequence가 독특한 결과다. 자, 무엇이 독특한 결과다? 예리하고 지속적인 awareness는 인식하고 자각하는 거죠. 자, 무엇을 지속적으로 자각한 결과냐면 one's capacity to be bad. 나쁠 수도 있다는 능력, 즉, 나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어. 나쁠 수도 있는 그 잠재력에 대해서 스스로 잘 자각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좋은 사람이자 선한 사람이자. 자, 다시 말해서, 나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경솔할 수도 있는 거고, 어리석거나 잔인하거나, self-righteous는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거예요. 아니면, ignorant of는 무지하고 잘 모르는 거죠. 다른 사람의 정당한 필요에 대해 무지함. 딱 그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나쁠 수도 있다는 잠재력을 갖다가 예리하게 지속적으로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 진정 좋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준다고요. 그쵸? 좋습니다. 또 같은 얘기였지, 얘들아? 결국 같은 얘기. 다시 말해서. 나쁠 수도 있는 잠재력. 이 잠재력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 진정 또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장에서도 또 같은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장이 좀 구조 분석이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온니가 이끄는 덩어리가 앞에 나오면서 도치가 일어났지요. 이렇게 도치 일어납니다. 얘가 주어고, 원래 동사가 일반 동사 come이었기 때문에 조동사 두의 활용형 중 does가 앞으로 나온 거예요. 도치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언니가 앞으로 나오면서 이러한 것에 근거해야 비로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 자, 뭐에 근거해야? perpetual. 끊임없이. vigilant. 경계하는 impression.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에 근거를 해야 된답니다. 자, 끊임없는 경계하는 생각, 즉 끊임없이 경계하는 생각. 어떠한 생각인가 봤더니 one hasn't got the right to judge oneself above suspicion. 자, 판단할 권리가 없어. 자기 자신이 above suspicion의 의심 위에 있는 거니까 의심을 받지 않는 거죠. 나는 의심을 받지 않을 사람이야. 라고 판단할 권리가 사실 없다고, 그치? 그 권리가 없다고 자각하고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비로소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높은 윤리적 기준 가까이에 도달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the merest title of good,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라는 그 타이틀을 받을 만한 그 윤리적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나 좋은 사람이야. 라는 타이틀을 받을 정도로 높은 윤리적 기준에 도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결국 나는 의심받을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할 권리가 없다. 다시 말해, 나는 언제든 의심받을 수 있다. 나 언제든 잘못할 수 있다. 이것을 또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직역하면 어렵고 굉장히 꼬아꼬아 놓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같은 얘기.
내가 같은 얘기. 우리 많고

수많은 문장들 속에서 지금 쉬운 문장만 조금씩 뽑아서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쵸? 좋습니다. 또 같은 얘기 더 해줄 겁니다. The price of being genuinely good. 진정 좋은 것의 대가는 It's the constant failure, 끊임없는 생각입니다. One might be a monster. 난 괴물이 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라고요. 나는 괴물이 될수 있어. 난 잘못도 저지를 수 있고, 난 나쁜 짓도 할수 있고, 난 괴물이 될수 있는 사람이야. 난 끊임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다라 할수 있을 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뭐랑 결합이 되어 있는가 봤더니요. A fundamental hesitation, 근본적인 hesitation. 망설임이죠. 자, 뭐를 망설이는 거냐면, 레이블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름을 붙이고 어떠한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치? 다른 누군가를 갖다가 monstrous, 극악무도하다. 다른 사람 보고, 아, 저 괴물 같은 사람, 극악무도한 사람이라고 감히 부르기에는 망설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그치? 요 문장도 쉽습니다. 그쵸? 결국,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또 어떤 생각도 가지고 있는 사람? 괴물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좋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가 또 덧붙여졌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얘기라고요.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대망의 빈칸입니다. 자, 빈칸은요. It's the bedrock of virtue. 자, bedrock은 우리 다른 짐은 별표 단어로 좋습니다. 근데 이거 몰라도 외워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Bedrock은 초석입니다. 초석. 초석이 뭐지요? 무언가의 튼튼하고 단단한 기반 되는 거잖아요. 그치? 자, virtue는 뭐예요? 믿어. 얘가 뭔지 알아야 돼. 믿어. 얘가 지금 어떠한 내용을 압축하는 단어로 쓰인 거겠습니까? 예절에. 진정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뭐예요? 미덕이에요. 자, 근데 이 미덕의 초석, 미덕의 튼튼한 기반은 뭡니까? 얘입니다, 얘. 이 전체 내용을 결국 압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쉽게 다가옵니다. 실패한 사람한테. 하나 문제 있는 사람인가? 다 뭔가 잘못된 사람인가? 이 사람한테 다가오는 것이라고요. 그치? 자, 좋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것은 이 내용을 압축하는 거. 선택지에 도움 받아볼 건데, 선택지 어휘가 또 어렵습니다. 자, 몰랐던 어휘 있으면은 지금 외워간다란 생각으로 같이 정리하면서 가셔요. 자, 1번. Quiet endurance. 조용한 인내. 인내 아니야. 그치? 자, 2번. Guilty conscience. 양심의 가책. 양심의 가책이 뭐니? 내가 잘못한 걸 자각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거잖아. 그치? 양심의 가책. 난 잘못할 수도 있어. 난 괴물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야. 그게 양심의 가책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그치?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Righteous outrage. 의로운 분노? 아니고요. 4번. Courageous stance. 뭔가 용기 있는 태도? 아닙니다. 5번. Sympathetic mindset. 동정심 있는 사고방식 얘도 아니지요. 답은 2번. 양심의 가책입니다. 잘못한 것을 알고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친구랑 같이 막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옆에 친구 문제 푸는 걸 휙 봤는데 굉장히 쉬운 문제를 틀렸네. 그래서 야, 너뭐 이런 문제를 틀리냐라고 했어. 그래서 친구가 딱 보니까 상처를 받은 거야. 그랬을 때 자기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글쓴이가 생각하기에 진정 좋은 사람이 아닌 친구는 야, 나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나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 거고 글쓴이가 생각하는 진정 좋은 사람은 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말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아 내가 해서는 안될 말을 했구나. 친구한테 바로 사과하는 거지. 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말 실수했어. 요것을 느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치? 그게 진정 좋은 사람이다라고 글쓴이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도 착한 사람이 죄책감을 더 많이 느낀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해당한 내용이겠죠. 그쵸? 이 지문 장난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선택지 어휘도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15번은 14번보다는 분명할 만합니다. 조금 더 기운 내시고요. 마지막 문제니까. 가볼게요. The fundamental dilemma of computer security. 컴퓨터 보안의 근본적인 딜레마는 컴퓨터 보안의 딜레마. 딜레마가 뭐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은요. 설명을 한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보안을 원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가? 뭐할 준비지요? 결정을 내릴 준비인데 그 결정은 그들로 하여금 가능하게 하는 결정이랍니다. 보안을 평가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 그러니까 결국 이거네. 사람들은 보안을 원하면서 결정을 내릴 준비는 안 되어 있는 거야. 그것이 컴퓨터 보안의 딜레마가 되는 것이지. 그치? 좋습니다. 자, 뭐에 관한 글?

컴퓨터 보안의 딜레마에 관한 글이 되겠습니다. 아하, 사람들은 보안을 원하면서 관련된 결정은 잘 못 내려. 그게 딜레마라고요. 그치? 좋습니다. 자, 이런 근본적인 딜레마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모함으로써 사용자들을 교육을 시킴으로써. 근데 그 시도들은 대체로 unsuccessful,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다른 해결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문장입니다. 중요하지요. And so, 그래서. 자, rather than, 뭐 하기보다는, 시도하기보다는, 사용자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it is better to, 나왔습니다. 진짜 해결책이에요. 뭐 하는 게 더 나아? Simply reduce their choices. 그 사용자들의 선택을 simply reduce, 아예 줄이는 것이 더 낫겠어. 자, simply라고 하는 부사는 지금처럼 뭔가 부정적인 어감의 어휘와 함께 쓰이면은, 아예. 랑 강조의 뜻이 더해질 수가 있답니다. 자, 그들의 선택을 아예 줄이는 것이 더 낫겠어. 이게 해결책이에요. 그치? 좋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뭐라고요? 선택을 아예 줄이는 거. 이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치? 자, 그럼 예시가 나올 거예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들어설 때, 자, 그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버튼을 누르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자, plunge라고 하는 건 수직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거든요. 곤두박질, 수직으로 떨어져서 죽게 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지 않는답니다. 자, 기술은 뭘 해야 되냐면은 접하게끔 해야 된답니다. 어떠한 측면만 이 사용자로 하여금 뭐 하게끔 해주는 operated, 그것을 작동시키게끔 해주는, 작동시키게 해주는, 즉 필요한 기능만 기술은 드러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뭐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지금 should expose, 얘는 해야 되고요. Should not require, 얘는 해서는 안 됩니다. 뭐는 요구하면 안 돼요. 사용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결정을 내리게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이 선택지를 갖다가 아예 줄이자라고 했잖아요. 그치?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택지를 이라고 한번 가봅시다. 엘리베이터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선택지를 갖다가 아예 줄여버리는 건데, 쉽게 말해서 작동에 관한, 필요한 기능에 관한 선택지만 놔두고 뭔가 위험에 빠뜨릴 만한 선택지는 아예 보여주지 않는 거지. 그치? 아하, 작동에 관한 선택지만 두고 위험에 빠뜨릴 만한 선택지는 없애버리는 건, 그게 글쓴이가 제시한 해결책이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타서 내가 이 버튼을 눌렀다가 추락하면 어쩌지는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설계자는 위험한 선택을 할 만한 그런 설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필요한 기능만 보여주는 설계를 해야 된다. 엘리베이터의 예시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치? 좋습니다. 자, 빈칸 문장 마지막 부분에 보이고 있습니다. A famous IT company, 유명한 IT 회사는요, 한 예시가 등장하고 있어요. Embrace this philosophy, 이러한 철학, 이 원리를 갖다가 받아들였는데, to good effect, 효과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전략과 함께, secure by design and secure by default, 설계부터 안전하게, 기본 설정부터 안전하게 라는 전략과 함께 이 원리를 효과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저희 사례를 살펴볼 거예요. 그쵸? In recent years, 최근에 the company has continued to, 이 회사는 계속해서 lead the way는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뭐 함으로써? 이 원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자, 이 원리를 이 IT 회사에 적용했을 때 IT 회사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를 잘 보셔요. 도움되는 예시입니다. 자, 모함으로써 the installation of security patches, 이 보안 패치의 설치를 갖다가 automatic 뭐 했어? 자동화시켰습니다. 그들의 운영체제 제품에 있어서 글쎄 보안 패치의 설치를 자동화함으로써 이 회사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어. 이 원리를 효과적으로 잘 받아들인 회사다라고 할 수 있겠어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도움되는 예시 갑니다. 뭐 했다고요? 보안 패치 설치를 갖다가 자동화를 했어요. 자동화를 함으로써 선택지를 아예 줄여버리고 정말 작동에 관한

0: 소소한 선택지만 남겨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구나. 좋습니다. When a person uses one of those computers, 어떤 사람이 컴퓨터들 중에 하나를 사용할 때, the choice, 선택지입니다. Whether to install a security patch, 저 whether to 부정사는 뭐뭐 할지의 여부란 뜻이지요. 이 보안 패치를 설치할지의 여부, 거기에 관한 선택, 선택지는 지금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설치하겠습니까? 예, 아니요. 이게 없어요. 뭐가 됐으니까? 자동화 됐으니까, 그치? 자동으로 설치하게끔 했으니까 설치할지의 여부에 관한 선택, 선택지는 사라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 그치?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또 선택지에서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1번입니다. Simply, no longer presented. 자, simply, 아예, no longer, 더 이상 presented, 제시되지 않습니다. 아, 좋은 표현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아예, 더 이상. 제시되지 않습니다. No longer는 더 이상 뭐뭐 않다는 뜻이니까, 그치? 자, 설치하겠습니까? 예, 아니요. 이런 선택지 자체가 사라졌다고요, 그치? 선택지를 아예 줄여버린 것이 글쓴이가 말한 해결책이었으니까. 답 1번으로 바로 골라주시고요. 자, 2번 갑니다. Is often delayed. 흔히 지연된답니다. Due to user inaction. 그 사용자의 무대응 때문에 지연된다? 아니죠. 자, 3번. Becomes a significant security risk factor. 됩니다. 중요한 보안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것이 보안 위험 요인이 된다? 이것도 아니지요. 그치? 4번 갑니다. As visually displayed to prompt user action. 그 사용자의 조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표시가 된답니다. 시각적으로 표시된다 이런 얘기 아니었어요. 그치? 5번 갑니다. Depends heavily on. 매우 의존을 한답니다. The user's technical expertise, 즉 사용자의 expertise는 전문 지식이잖아요. 어떤 기술적인 전문적 지식에 매우 의존한다? 완전 탈락이지, 그치? 그럼 몇 번?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우리 1번 선택지는 아, 아닐 거야 하고 막 무의식적으로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1번도 정답의 가능성으로 열어두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쵸? 우리 예시에 해당하는 문장이었는데 거기에도 빈칸이 뚫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 항상 예시를 바라보는 눈을 무시하는 눈. 빠르게 읽고 넘겨버리는 눈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자꾸자꾸 잡아내려고 하고 앞선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어 표현되어 있는가. 여기에선 중요한 게 이거였잖아요. 그치? 결국에는 보안 패치 설치를 자동화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이걸 잡아냈어야 1번 선택지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 이 연습을 한번 같이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의 긍정 주문은 대학 출석부에 내 이름 넣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듣고 싶은 수업도 한번 찾아보면서 동기부여도 해보시고 여러분이 찾은 포인트 한 개, 새롭게 배운 어휘까지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미니 테스트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려운 것도 많이 기다리고 있지요. 문제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E는 0세부터 1회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00여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작가가 있습니다. 세계가 사랑한 불멸의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를 연구한 학자는 많지만 조너선 베이트만큼 깊은 통찰과 폭넓은 지식을 겸비한 사람은 드뭅니다. 영국이 인정한 이 시대 최고의 셰익스피어 연구자.

먼 옛날 런던의 극장가로 떠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400여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작가가 있습니다. 세계가 사랑한 불멸의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를 연구한 학자는 많지만 조너선 베이트만큼 깊은 통찰과 폭넓은 지식을 겸비한 사람은 드뭅니다.

영국이 인정한 이 시대 최고의 셰익스피어 연구자. 오늘 그와 함께 먼 옛날 런던의 극장가로 떠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400여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작가가 있습니다. 세계가 사랑한 불멸의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를 연구한 학자는 많지만 조너선 베이트만큼 깊은 통찰과 폭넓은 지식을 겸비한 사람은 드뭅니다. 영국이 인정한 이 시대 최고의 셰익스피어 연구자. 오늘 그와 함께 먼 옛날 런던의 극장가로 떠납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설악산 여행길의 시작은 백담사입니다. 백담사는 설악산 등산로 시작 지점 중 하나인데요. 다양한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최상의 코스죠. 처음 절터는 여기서 조금 떨어진 옛 한계사 자리였지만 화재로 소실돼 재건을 거듭하다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백담사에는 전설이 하나 전해지는데요. 그때도 불이나 재건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날 밤 주지 스님의 꿈에 신선이 나타나 대청봉에서 절까지 물 웅덩이를 살펴보라고 했다지요. 이 말을 듣고 산에 올라가 세어보니 물 웅덩이의 개수가 100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길로부터 구한 100개의 물 웅덩이라는 뜻에서 그 이름을 백담사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 다음부터는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니 정말 효험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시 등산길에 오르다 보면 울산 바위로 올라가는 중간 지점에 유명한 바위가 있습니다. 바로 흔들바위죠. 이곳에 오면 누구나 한 번씩 바위를 밀어보게 되는데요. 신기하게도 한 사람이 흔드나 여러 사람이 흔드나 똑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설악산 8기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곱게 물든 단풍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눈앞에 병풍처럼 우뚝 솟은 거대한 바위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바위가 바로 남한에서 가장 멋진 울산 바위입니다. 둘레만 4km, 6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울산 바위는 멀리서 보는 원경이 더욱 빼어납니다. 울산 바위의 이름에도 전설이 숨겨져 있는데요. 하나는 울타리처럼 생겨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고 다른 하나는 지역 이름인 울산과 관련되어 있죠. 조물주가 멋진 바위는 다 금강산의 모이라고 하자 울산에 있는 바위가 금강산을 찾아가던 중 이미 1만 2천 봉이 다 찼다는 소식에 여기에 머물러 울산 바위가 되었다는 거죠. 어쩌면 그 덕에 설악산에서 멋진 바위를 구경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제 시원한 물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발길을 향합니다. 물소리가 들리시나요? 이곳은 대승폭포입니다. 높이 약 88m의 웅장한 대승폭포는 금강산의 구룡폭포, 개성의 박연폭포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폭포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두 폭포가 북한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폭포인 셈이죠. 설악산에 오르는 마지막 여정은 오색약수입니다. 설악산에 오르느라 힘든 몸을 잠시 쉬어가는 곳이죠. 1500년경 한 스님이 발견한 이후 건강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오색약수에는 슬픈 전설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옛날 옛날에 일곱 선녀가 이곳에 내려와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몰래 따라온 선관이 두 선녀의 날개옷을 감춰버리자 둘은 승천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이때 숨겨둔 선녀들의 날개옷은 물을 따라 흘러 오색약수 앞에서 치마폭포와

치마 폭포가 되고 선녀를 찾으러 뛰어가던 선관이 벗어던진 탄검과 감투는 바위가 되어 아래쪽에 남았다고 하지요. 전설이 깃든 영험한 우생약수는 오늘도 설악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에게 훌륭한 휴식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설악산의 아름다운 경치 곳곳에는 전설이 살아 숨쉬는데요. 부르는 바위 하나, 흐르는 물방울 하나에도 살아있는 숨결을 불어넣어 생생한 감동을 선사한 옛 사람들. 그 이야기 솜씨에 감탄하다 보니 어느새 곱게 물든 설악산의 가을 정취에 흠뻑 빠져들게 됩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띵띵 화재 탈출 넘버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겁니다. 바로 구와 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예정인데요. 선생님 그거 공부해서 어디다 갖다 쓰나요? 라고 혹시나 궁금한 분이 계시다면 자 다음의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가요. 시작! The woman wearing glasses is my mother. 해석이 되시나요?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아 조금 이게 무슨 뜻일까 애매하기도 해요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아마도 이 부분 wearing glasses 때문에 아 이거 좀 내가 평소에 보던 문장이랑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구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요. 이번 시간에 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구라는 개념 자체가 영어의 모든 문장에 이것저것에 너무나 많이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문장 오늘 내용 쭉 공부한 다음에 다시 조금 이따 돌아와 보도록 하겠고요. 자, 기본기 다지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데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이루는 것을 말을 해요. 좀 복잡했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두개 이상의 단어들이 뭉친 거. 요걸 이제 우리가 구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두개 이상의 단어들, 그 모인 단어들 중에 뭔가 주어나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친구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좀 참고를 해 보시면서, 자자, 이 구가, 그래, 주어와 서술어가 없는 두개 이상의 단어들이 모인 것을 뜻하는구나.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다면 저는 너무나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자자, 요거 기억을 해 보시고, 덧붙여서, 요렇게 이제 뭉쳐서 덩어리 지어진 단어들이 명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형용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부사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 등등의 역할을 한다는 거, 역시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구가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불리기도 하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라는 것 자체가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할수 있거든요. 이런 역할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도 이름이 불려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얘는 명사구네, 형용사구네, 부사구네, 이런 식으로 불려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만들어진 재료. 두개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야, 뭉쳐져야 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어떤 단어들이 뭉쳐질 거냐. 특히나 이제 그 구를 이루는 제일 앞에 단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재료에 따라서도 요 구를 부르는 이름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앞에 뭔가 전치사가 있다 그러면 얘를 전치사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일 앞에 동명사가 있으면 동명사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일 앞에 투부정사가 쓰이면 투부정사 구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 근데 요게 사실은 같은 구를 부르는 다른 이름일 수도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저 투부정사 구 같은 거, 투부정사 구 같은 거 형용사구가 될 수도 있고 명사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 투부정사라는 것 자체가 명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해서 구를 부르는 이름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까지도 기억해 주시면 앞으로 구 때문에 여러분들 뭔가 헷갈릴 일이 적어질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예문 보면서 조금 더이 개념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이 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라는 게 뭐구나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는요, 자, 구 아니에요. 단어. 그것도 명사 두 개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케이크이죠. 우리나라 말로 케이크 되겠고요. 아주 간단한 단어였습니다. 다른 단어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이 우연인지 뭔지 이것도 이제 먹는 것과 관련된 단어인데 디저트이죠. 우리나라 말로 디저트 되겠습니다. 자, 이두 개의 단어들이 어떻게 구로 바뀌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문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뭔가 색깔이 많죠?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I had a piece of cake for dessert라고 적혀 있어요. 해석을 해보자면, I had. 여기서는 내가 가졌다는 게 아니라, 먹었다는 게 됩니다. 뭘 먹은 거예요? A piece of cake. 케이크 한 조각을 먹었다는 거죠. 근데 그 케이크 한 조각을 뭘로 먹은 겁니까? 해서 나오는 게 for dessert. 디저트로 먹었다는 거거든요. 자자, 보세요.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A piece of cake. 이거 굽니다. 케이크라는 하나의 명사, 그한 단어와 함께 a piece of 세 단어들이 뭉쳐졌잖아요. 그래서 네 단어짜리가 됐죠. 요거 구가 되는 거예요. 뜻이 하나잖아요. 케이크 한 조각이라는 뜻으로서 네 단어가 뭉쳐져서 쓰이고 있구나. 이거 구고. 결과적으로 어떤 구냐? 여기다 또 따져보자면 명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명사구구나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구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파란색도 보세요. For dessert. dessert라는 명사 앞에 전치사가 딱 하나 붙었죠. 전치사가 쓰였으니까 얘는 이제 우리가 전치사 구로 부를 수도 있는데, 근데 얘는 어떤 역할을 여기서 하고 있냐? 먹었는데, 뭘 먹었냐?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그 케이크를 먹었냐를 또 설명해주고 있는 부사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부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먹은 거예요? 디저트로 먹은 건데요? 라는 의미로써 for dessert도 구가 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뭔가 의미를 갖게 되고, 그게 또 어떤 명사, 형용사, 부사의 같은 역할을 할수 있는 게 구구나라는 거. 이한 문장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100%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경주 후에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어요. 뭐 마라톤 같은

같은 걸뛴 다음에 엄청 피곤했다. 이런 느낌이죠. 자, 이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데 살짝 우리말을 바꿔서 나는 경주 후에 극심하게 피로한 기분을 느꼈어요라고 한번 문장 바꿔 놓도록 해 볼게요. 이래야지 영작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여전히 주어는 이제 I니까 I felt, 내가 느낀 거죠. I felt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felt 했는지 적어주면 되잖아요. 극심하게 피로한 기분을 느꼈습니까? 아, 느꼈으니까 극심하게 피로한이라는 뜻의 extremely tired 넣어줘서 I felt extremely tired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이죠. 경주 후에 after the race까지 붙여주시면 문장 완성이 된걸볼 수가 있어요.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갑니다. 시작. I felt extremely tired after the race. 자, 여기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구몇 개일까요? 뭐가 구인지는 둘째치고 몇 개일까요? 정답은 두 개입니다. Extremely tired도 하나의 구라고 볼수 있고요. 극심하게 피로한, 그렇죠? After the race도 경주 후에란 뜻으로서 또 하나 구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참고해 주시면서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푹 신한 쿠션을 가진 소파가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요거 약간 문장 어려울 수 있거든요. 요렇게 문장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A sofa. 소파죠. 근데 어떤 소파냐면 with soft cushions. 소프트한, 푹신한 쿠션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소파가 is 인 거죠. 뭐인 거예요?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구. A sofa with soft cushions. 이거 자체를 하나의 구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자, 여기 사용된 what I need 같은 경우는 요거 절입니다. 절은 다음 시간에,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될 거니까, 다음 시간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A sofa with soft cushions is what I need. 좋아요. 오늘의 문장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woman wearing glasses is my mother. 해석해 보자면요. 안경을 끼고 있는 여성분이 내 엄마예요라는 뜻으로서 이 wearing glasses, 현재 분사가 사용된 구로 앞에 있는 the woman을 꾸며주고 있어요. 아, wearing glasses가 구였고 형용사구였던 거구나 라는 거 파악하실 수 있다면 오늘의 내용 너무나 잘 공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개념 공부를 해봤는데 요 개념 앞으로 차근차근 더 붙여 나가도록 할 겁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Hi guys! To change things up a little bit, this week we are going to go into vinyasa flow, and I have divided them into 4 parts. So today is going to be the first part. You ready?
1: 안녕하세요. 우리 빈야사 플로우를 제가 4등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빈야사 플로우를 총체적으로 배울 거긴 한데 오늘은 첫 부분만 제가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 먼저 공부하고 가실게요.
2: Mom, the rumor spread so fast. Is the rumor true though? Of course not. Somebody got jealous of my grades and made it up. Then spread your wings and go up even higher.
1: 네, 첫 번째 내가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단어 spread, 이 단어 꼭 다루고 싶었던 이유가 spread 너무너무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대화 먼저 살펴보시고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2: Mom, the rumor spread so fast. 입니다.
1: 엄마, 순식간에 so fast, 너무 빨리 소문이죠, rumor. 소문이 퍼졌어요. 퍼졌다, 퍼지다 이런 의미의 spread입니다. 그래서 과

0: 과거형도 spread인데요. 그래서 소문이 너무 빨리 퍼져버렸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Is the rumor true though? 이러다. 근데 그 소문이 사실이야?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Of course not. 이러죠. 아이, 당연히 아니죠. Somebody got jealous of my grades. 누군가 내 성적이 샘이 나서 and made it up. 이럽니다. 지어낸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Then spread your wings and go up even higher.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Spread your wings. 날개를 펼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퍼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펼치다 이런 뜻도 됩니다. 열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대화에서는 퍼지다 그리고 펼치다 이뜻 다뤄봤어요. 다음 대화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1: Why are all the bread spreads out of the cabinet? I just wanted to see them all and pick one. They're spread all over the kitchen, so make sure you put them back later. Count on me.
0: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1: Why are all the bread spreads out of the cabinet? Spreads.
0: 여기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되었어요. Why are all the bread spreads? Bread spread 하나의 표현으로 쓰여요. 빵 위에 발라먹는 것.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은 bread spread입니다. 그게 피넛 버터가 됐든, 잼이 됐든, 아몬드 버터가 됐든, 어쨌든 그것은 bread spread입니다. 그래서, 아니, 왜 온갖 종류의 빵에 발라먹는 것들이 다 천장에서 꺼내져 있는 거야? 그렇게 물어보니까 I just wanted to see them all. 이러면 아니 한꺼번에 다 보고 and pick one. 하나 골라 먹으려고 그랬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They're spread all over the kitchen. 이러면 다 아휴 지금 부엌 전 구역에 지금 다 퍼져 있으니까 So make sure you put them back. 이러죠. Back later 이러죠. 그래서 무조건 다시 깨끗이 다시 넣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도 아까 봤었던 표현 퍼져 있다, 퍼지다 이런 뜻의 They're spread all over 이렇게 쓰였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난장판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정리해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Count on me 이러죠. 알았어, 날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옛날에 배웠던 것 같기도 하고 Count on me. 그래서 날 믿으래요. 그렇게 해서 spread 단어 뜻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요가하러 가실게요 이제.
1: Alright, yogis, there are so many ways to do the vinyasa flow. This is only one of them, okay? So this is flow part number one. I've divided the flow into four parts. This is the first fourth, okay? So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I've divided the flow into four parts. This is just the first fourth, okay? Good. So stand tall and reach high up with your hands. Yeah? I'll say that one more time. Stand tall and reach high up with your hands. Good. Don't spread your arms wide, okay? Keep them right above your shoulders.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don't spread your arms too wide. Keep them right above your shoulders, okay? Good. Do a gentle back bend as you breathe in and come to your forward fold as you breathe out. So in, like that. I'll show it to you one more time. So do a gentle back bend as you breathe in and come to your forward fold as you breathe out. Okay? Good. Now, come up to your half lift as you inhale, keeping your back straight and sturdy, okay?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come up to your half lift as you inhale, okay? Keeping your back straight and sturdy. Good. Remember, you can support yourself by pushing down your thighs or not, okay?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remember, you can support yourself by pushing down your thighs or not. Okay, good. As you breathe out, come to your forward fold again.

0: That was flow part one. I hope you enjoyed it, and we'll continue to work on flow part two tomorrow, okay?
1: 네, 그게 빈야사 플로우 우리 첫 번째 단계, 4등분 한 것 중에 첫 4분의 1이었습니다. 우리 영어 표현은 spread 같이 배워봤는데요. 펼치다 또는 열다, 벌리다, 퍼지다, 소문등이 퍼지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빵에 바르는 것을 bread spread 이렇게 명사로도 쓰입니다. 정말 정말 쓰임새가 많은 친구예요. 잘 공부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I hope you have an amazing day. Okay, guys? Bye!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고고 레슨.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맨 끝부분에 또 다른 어느 곳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곳이 어디가 될지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I see visitors to the Salt Lake who got here before me.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It's traveler's wish not to miss such a perfect view.

0: We are now off to visit another nature's mystery,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a.
1: How was it? Did you catch it? 잘 끄지끄지 드셨나요, 여러분? 네. 라구나 콜로라다 그곳이 붉은 그 호수가 있는 그곳이잖아요. 그곳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또 새로운 네 자연의 신비로운 곳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호수의 단골들인 플라멩고들. 자, 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문장이라기보다는 아, 단골 손님인 플라멩고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 너레이션 하는 분이 이렇게 읽어주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a. 바로 여기에 제가 들었던 질문에 포인트가 들어있었죠. 라구나 콜로라다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뭐예요? Red Lake. 요 부분을 제가 해석을 안 했는데 요게 바로 붉은 호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각각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또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2. We are now off to visit another nature's mystery,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a. We are now off to visit another nature's mystery,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a.
1: 네,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는 전체 문장을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의미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 리스닝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호수의 단골들인 뭐예요? 자, 화면상에서 보인 그 조류, 새들이 바로 플라멩고죠. 플라멩고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 리스닝 sentence 볼까요? We are now off to visit another nature's mystery,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a. 우리는요, 지금 붉은 호수라고, 붉은 호수인 라구나 콜로라다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자연의 신비를 보러 갑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 조금 길었죠. 자, 전체 이야기 이번엔 한 번 더 들어보실 텐데요. 아시죠? As usual. 네, 자막과 함께 내가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잘 안 들렸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들 눈으로 확인하면서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0: I see visitors to the Salt Lake who got here before me.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It's traveler's wish not to miss such a perfect view.

0: We are now off to visit another nature's mystery,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a.
1: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which is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ra. 보통 L 사운드, R 사운드 정확하게 구분하시기 위해서는 입모양이죠, 여러분. 여기서 regulars는 R 사운드로 시작하는지라 첫 음 자체가 R일 경우에 우 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regulars. regular가 아니라 regulars 이렇게 발음하시고요. 자, 기능어 at the, 나머지는 모두 다 내용어. 그래서 강세가 가죠. At the lake, 여기 L 사운드는 랄랄랄라 lake 이렇게 발음하시고, flamingo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큰 소리로 따라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Alright, Google listening 2.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3.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Excellent.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One more time.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Good.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a. 자, an hour. 여기서 hour의 h는 무음하시죠? 안에 은이라는 자음과 hour의 아라는 모음과 연결되어져서 연음현상, liaison, an hour from the Red Lake. 여기 또 이제 R 사운드, L 사운드 같이 등장하는지라 이걸 또 바꿔서 하시면 안 되겠죠? Red Lake, Red Lake 발음하시면 되고 La, La, Laguna Colorada 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a. 할게요. Google listening 1.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a. Okay, Google listening 2.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a. 그렇죠. Google listening 3.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a. 잘하셨어요.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We are now off to visit another nature's mystery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a. 한 번 더. We are now off to visit another nature's mystery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a. Excellent. 영국식 발음 캐치해 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2. We are now off to visit another nature's mystery,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o. We are now off to visit another nature's mystery,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o.
1: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I see visitors, 방문객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 방문객들은요, to the Salt Lake, 소금 호수. 로 가는 그 방문객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who got here before me 저보다 먼저 온 근데 여기서 사람이 아니라 화면에 나오는 내용상 뒤에 나오는 플라멩고들이 먼저 소금호수에 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 regulars 단골 손님 뭐 고정 고객이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호수에 매번 오는 그 새들이죠.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라고 합니다. It's travelers wish blank 이어지죠. 여기 빈칸에 not to miss such a perfect view 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완벽한 경치를 놓치지 않는 것이 누구의 발음이에요? 네, 여행자들의 발음인 거죠. We blank now, blank another nature's mystery,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o. 이렇게 이어집니다. 빈칸에 각각 들어갈 말들이 are off to visit. That means, 맞아요. be off to 어디 이렇게 쓰이는 것보다 뒤에 동상 원형이 오게 되면 뭐뭐 하러 떠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디로 떠나요? 네, 또 다른 자연의 신비로 떠나는데 이곳은 an hour from the Red Lake이라고 했죠? 맞아요. 그곳이 어디? 라구나 콜로라다, 즉 붉은 호수인 라구나 콜로라다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자연의 신비로 떠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0: I see visitors to the Salt Lake who got here before me.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It's traveler's wish not to miss such a perfect view.

0: We are now off to visit another nature's mystery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a.
1: 자연의 신비를 방문하기 위해서 떠난다라는 내용까지 모두 다 캐치하셨다면 반복적으로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 Bye.

it was, why did you leave your job? 하지만 만약에 대학생이 졸업을 했는데 뭐 이제 직장이 없었어요. 이거 새로운 이제 첫 직장인데 그럴 때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Why do you want to work for our company? 우리 회사에서 왜 일하고 싶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답을 할까요? How do we say that? How do we answer this question? Okay, let's find out. 저는 당신의 연구 부서 때문에 당신의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I would like to work in your company because of your research department. 당신은 정말 최첨단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생산합니다. 우! 최첨단이고 혁신적인. Alright,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그리고 저는 그것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And I want to be a part of it. Aha, so that's why you want to work for this company. Let's take a look at the whole answer. 자, 이거 이럴 때는 아주 열정적으로 얘기해야 되죠? 여러분, if you are looking for a job, you want to be like passionate. 그걸 보여줘야 돼요. 어우, 정말 너무 훌륭하고요. 막 저는 이런 데서 꼭 일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면은, you get a better chance of getting the job. Alright, here we go. I would like to work in your company because of your research department. I would like to work in your company because of your research department. 자, 저는 당신의 연구 부서 때문에 당신의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So 이 pattern도 좋아요. I would like to work in your company or I would like to work for your company 할 수도 있고요. Because, 자, because, 왜냐 하면은, 자, 이유를 대면 돼요. 여기에서는 이 회사가 이 좀 연구원인가 봐요. 뭐 기술. 그래서 이 그 연구 그 부서가 되게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So, I would like to work in your company because of your research department or because of your design department. 뭐 아니면은 because of, you know, your amazing, you know, location. 뭐 it could be whatever. All right. 자, 당신은 정말 최첨단이고 혁신적인 기술 생산합니다. Okay, that's a little bit difficult.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You produce technology that's truly cutting edge and innovative. 자, 한국말도 어렵고요. 영어도 어렵네요. All right. You produce 생산하는 거죠. Technology 기술이죠. 어떤 기술? That's truly meaning that's very. Very보단 더 강조하는 거죠. That's truly cutting edge. Cutting edge, cutting edge라는 거는 it's very advanced. 완전히 그냥 앞서가는 거죠. 자, 최첨단이고 그 다음에 innovative. 자, innovative 할 때는 혁신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홍보 이렇게 어떤 뭐 녹음이 있으면은 이런 단어들은 항상 나와요. Cutting edge, innovative. 네. Alright, and I want to be a part of it. And I want to be a part of it. 그리고 저는 그것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Let's look at the whole thing. I would like to work in your company because of your research department. You produce technology that's truly cutting edge and innovative. And I want to be a part of it. Great.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Okay, key phrase, cutting edge. Cutting edge. 자, 최첨단. 네, 최첨단. Okay, cutting edge. It's so advanced. It's the latest. Okay, 그래서 뭐 기술이나 뭔가 science나 과학이나 이럴 때 cutting edge를 많이 쓰죠. The pharmaceutical company produces drugs that's cutting edge. The pharmaceutical company produces drugs that's cutting edge. 네, 제약회사는 최첨단 약품을 생산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는 뭐 건강, 이렇게 어떤 사이언스나 어떤 메디슨이나 이럴 때는 cutting edge가 많이 들어가죠. Right? So, they produce drugs. Drugs는 약이죠. That's cutting edge. How about the next sentence? The movie director makes movies that are cutting edge. The movie director makes movies that are cutting edge. 자, 그 영화 감독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Fat versus chubby. Fat versus chubby.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fat, 그리고 chubby. 아마 일상 회화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차이점을 확실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일단은 fat부터 할게요. 이거는 뚱뚱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하시

이때는 입술이 붙으면 안 됩니다. 네, P 발음하고 F 발음을 확실하게 구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F 같은 경우는 윗니에서 밑에 입술을 닿는 느낌이고 바람이 솔솔솔솔솔솔 나가는 느낌이 나야 돼요. Fat, fat,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짧은 모음보다는 좀긴 모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Fat, fat. Okay, very good. 네,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네, 지방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죠. 네, okay. 그래서 몸에 있는 지방, 이것도 영어로 fat라고 합니다. Okay. 그리고 아주 부정적으로 살찐 것을 표현합니다. 이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얘기는 해도 되지만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정말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fat라는 단어는 조심하셔야 돼요. 느낌은 그냥 살을 찐 건데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문장들 좀 볼게요. Do I look fat in this? What a fat cat! I feel so fat in these jeans. Fat, 뚱뚱한. Fat.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입으면 뚱뚱해 보여? 그래서 뭔가 옷을 입으면서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거 입으니까 뚱뚱해 보여? Do I look fat in this? Do I look fat in this? 여러분, 와이프나 여자친구가 이런 질문하면 다들 답 알죠? 아니요. Do I look fat in this? No. You look beautiful.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죠. Okay, fat.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요. 정말 뚱뚱한 고양이네. What a fat cat. What a fat cat. 그래서 이따는 저희가 차비를 볼 건데요. Fat 같은 느낌은요. 정말 뚱뚱한 느낌입니다. What a fat cat.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청바지를 입으니 내가 정말 살찐 것 같아. 살찐 느낌이야. I feel so fat in these jeans. I feel so fat in these jeans.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입었던 청바지를 한번 입어보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I feel so fat in these jeans. Okay, very good.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볼게요. I feel so fat in these jeans. I feel so fat in these jeans. 네, 다음 단어는 chubby입니다. 네, chubby, 통통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은 cha, 추 아니에요. chubby, chubby. 그래서 b가 두개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B가 하나였으면 추비나 근데 B가 두 개니까 차비 차비 오케이 very good 오케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토실토실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fat 같은 경우는 조금이 아니고 매우 부정적인 단어거든요. 근데 나에 대해서는 얘기는 해도 되지만 근데 차비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이고 좀 귀여운 느낌이 있어요. Okay? So more than fat, chubby has a sort of cute and warm feeling to it. Okay? 그리고 비격식체로 많이 쓰입니다. Okay? So usually chubby is used in very informal situations. Okay? 그리고 fat보다는 너무 막 뚱뚱한 느낌보다는 좀더 토실토실한, 통통한 이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문장들 좀 볼게요. The baby is so cute and chubby. He has chubby cheeks. I used to be a chubby kid. Chubby, 통통한. Chubb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아기는 너무 귀엽고 포동포동해. 근데 여기서는 fat라는 단어 쓰면 안 되죠. The baby is so cute and chubby. The baby is so cute and chubby. 좋아요. 두 번째 문장이요. 그는 볼이
통통해. 왜 아이들이나

아기들 볼이 통통할 때 너무 귀엽잖아요. Oh, he has chubby cheeks. He has chubby cheeks. You just want to squeeze them. He has chubby cheeks. 그 다음에 나는 통통한 아이였어. I used to be a chubby kid. 나는 통통한 아이였었어. I used to be a chubby kid. 그래서 fat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used to be a chubby kid. I used to be a chubby kid. 네, 정리해 드릴게요. Okay, fat. 뚱뚱함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고요. 매우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사용하고요. 나에 대해서는 괜찮고 남에 대해서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Fat. 그 다음에요. Chubby는 통통함을 표현할 때 그리고 Fat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조심스럽게 쓰는 거는 좋아요. 아이들이나 아기들이나 뭐 동물에 대해서는 써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Do I look fat? In this? Do I look fat in this? Do I look fat in this? The baby is so cute and chubby. The baby is so cute and chubby. The baby is so cute and chubby.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cute and chubby. 귀엽고 통통한. 그래서 chubby는 긍정적인 느낌. fat는 부정적인 단어죠. Okay, don't forget. And also don't forget to review all of our expressions that you learned in previous episodes at ebse.co.kr. Okay,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soon. Bye for now.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Welcome back, everyone. 자, 이번 주는요, 여러분과 상당히 유용한 그런 주제를 또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딘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하는 예약들 있죠? 자, 예약을 하다, 예약을 잡다, 예약을 미루다, 예약을 바꾸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 서비스 예약 관련된 주제들 이번 주에 모아봤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는 바로 여기 나온 appointment라는 단어입니다. appointment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친구와의 약속 이럴 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요. 서비스 예약했습니다. 어디에 쓴다고요? 서비스 예약에만 쓴다고요. make an appointment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1대1의 서비스를 받는 병원이나 치과나 미용실이나 네일 아트 요럴 때 예약을 reservation이라고 잘 안 하고요. 뭐 하기도 하는데 거의 잘 안 해요. appointment예요. reservation은 주로 장소 예약, 호텔이나 음식점, 그게 reservation이고 appointment, 사람과의 서비스 예약은 appointment입니다. 자, 물론 고객이나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시간 약속 같은 거 얘기할 때 appointment라고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친구와의 약속은 절대로 appointment라고 안 합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워낙 틀리게 쓰시는 분들을 많이 봐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병원 예약부터 들어갈게요. appointment라는 단어를 이제 넣어서 써야겠죠. 병원 진료 예약을 하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병원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가장 병원 예약을 많이 하니까 진료 예약을 하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시간 자체를 잡다란 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 예약 진료가 되어 있다. 그럼 상태에 따라서 동사가 살짝 달라집니다. appointment를 쓰는데 make a doctor appointment 이렇게 가면 됩니다.

0: 병원을 굳이 여기다 hospital, clinic 이렇게 쓰지를 않아요. 병원 가는 걸 영어권에서 그냥 go see a doctor 이렇게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영어권에서 병원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동사가 뭐예요? make예요. make an appointment. 이 안에다가 이것만 넣어주면 돼요. make a doctor appointment. 들어보세요.
1: Make a doctor appointment. Make a doctor appointment.
0: I need to make a doctor appointment. 나 저기 병원 진료 예약해야겠다. 그겁니다. 시간을 실제 잡는 의미로 쓰는 동사 중에 하나가 부동사 중에 set up 이거만 있습니다. set up appointment. set up appointment. 이건 꼭 병원 진료 예약하면 쓰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병원 없죠? 병원 없잖아요. 한국말 해석에. 그죠? 병원이 아니라 다 병원 합해서 다 set up an appointment. set up appointment. 그러면 내가 예약을 잡겠다. 혹은 뭐 고객이나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미팅을 잡겠다. 이럴 때 Let me set up an appointment with him.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Set up appointment. 자, 이렇게 해서 appointment 강세 중간에 잘 주시고요. 들어보세요.
1: Set up an appointment. Set up an appointment.
0: 자, 여기에 하나 여러분이 꼭또 해주셔야 될게 있어요. 이 make 동사는 실제 예약을 하는 행위 자체를 말한다면 이미 예약을 한 상태라면 이걸 뭐로 바꿔야 돼요? have로 바꿔야 됩니다. Have a doctor appointment. 야, 너 저기 점심 같이 먹자. 그랬는데, 아, 나 점심 때 병원 진료 예약돼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Oh, I'm sorry. I can't have lunch with you today. I have a doctor appointment. 이해되시죠? 내가 지금 할게 아니라 이미 한 상태예요. 그렇죠?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는 have a doctor appointment. 그래서 make과 have가 차이가 큽니다. 이런 경우는 들어볼게요.
1: Have a doctor appointment. Have a doctor appointment.
0: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병원에 전화해서 진료 예약을 했어요. 그러면 전화를 해서 진료 예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make가 맞겠죠? make 혹은 set up 둘 중에 하나겠죠? make나 set up 둘다 시간 약속 잡는다는 얘기니까 I call the clinic and set up an appointment. 자, 여기는 병원에 전화한 거 정도는 clinic 같은 거 써도 되겠죠? I call the clinic.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그죠? And set up an appointment. 그러면 예약을 잡았어요. 그렇죠? I called the clinic and made a doctor appointment. 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쓸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걸 오랜만에 써보는 거예요. Set up an appointment을 했는데 일단 병원에 전화했다. I called the clinic and set up an appointment. 이렇게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어볼게요.
1: I called the clinic and set up an appointment. I called the clinic and set up an appointment.
0: 네. I called and made a doctor appointment. 하셔도 되겠죠. I called, 그 다음에 and made a doctor appointment. 그것도 전화해서 병원 진료 예약했다. doctor appointment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왜 병원 예약을 하게 되는지 그 상황에 대한 표현들을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볼게요. 몸안 좋을 때, 그죠? 컨디션 안 좋을 때, 아플 때, 뭐가 문제인지를 좀 알아봐야 될 때, 아, 이거 왜 자꾸 소화가 안 되지? 일주일 동안? 이럴 때. 그죠? 첫 번째. 건용구 중에 하나죠. Feel under the weather. 이럴 때참 우리가 병원 진료 예약을 많이 합니다. 몸이 좀 너무 안 좋아. 막 으스스하고 막 이래요. 자, weather가 나와서 이게 날씨랑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몸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컨디션이 안 좋다라고 할 때, feel under the weather. 이건 좀 외울게요. 너무 좋은 유용한 표현입니다. 들어보세요.
1: Feel under the weather. Feel under the weather.
0: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컨디션이란 말을 영어에서는 condition 이 의미로 쓰지 않아요. 몸 상태를 My condition is bad. 이렇게는 절대 안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거 쓰세요. 몸이 아프다. Feel sick. I feel sick. I am sick. 비동사 와도 상관없어요. 나좀 아프다 할때 가장 많이 쓰는 게 I feel sick. I am sick. 이렇게 들어보세요.
1: Feel sick. Feel sick.
0: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보다. Find out what's wrong. I want to find out what's wrong. Find out 뭐예요? 파악하다. 그죠? What's wrong?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다. 어디 가서? 병원에 가서. 자꾸 몸이 좀안 좋아. 그럼 I really want to find out what's wrong. 그렇죠? 이렇게 갈수 있겠죠? 뭐가 문제인지 알아보다. 이것도 아주 유용한 콜로케이션입니다. 들어볼게요.
1: Find out what's wrong. Find out what's wrong.
0: 너무 좋아요. 자, 넘어가서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 그대로 쓰세요. Weather 표현 기억나시죠? I feel under the weather today. 별거 없습니다. 읽어보세요. I feel under the weather today. 외우세요, 이 문장 그대로. 아이고,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1: I feel under the weather today. I feel under the weather today.
0: 오케이. 뭐 문자로도 아 제가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못갈것 같아요. Oh, I'm sorry, I can't go today. I feel under the weather. 오케이. 자, 그다음 두 개. 몸이 안 좋으면 좀 일찍 퇴근하거나 하루 휴가 낼 수도 있죠. 그렇죠? 몸이 너무 안 좋아. 그럼 휴가를 내거나 일찍 퇴근한다. 약간 뭐 반차 같은 거 쓰고 뭐 조퇴한다는 얘기죠. Get off a little early. Get off가 뭐예요? 퇴근하다 합니다. 이거 알아둘게요. Get off 자체가 무슨 뜻? 퇴근. Get off work의 줄임말인데 그냥 get off 자체가 퇴근의 의미로 쓰여요. A little early. 조금 일찍 퇴근하다. 그렇죠? 반차를 썼을 수도 있고 양해 구하고는 한 시간 정도 먼저 퇴근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get off a little early. 요즘 탄력적 문제 많이 하다 보니까 뭐 한 시간, 두 시간 먼저 퇴근할 거면 그렇게 이제 시간 정산만 잘하면 되죠. 들어보세요.
1: Get off a little early. Get off a little early.
0: 강세 조회도 잘 주세요. Get off a little early. 그렇죠? 부동사니까. 하루 휴가 내는 거 뭐라 그래요? Take a day off. Take a day off. 이거는요, 내가 휴가를 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빨간 공휴일이 아니라 내가 휴가를 쓴 거예요. 월차를 쓰든 반차를 쓰든 뭐 예를 들어 반차가 아니군요. 월차를 쓰든 연차를 쓰든 내가 휴가를 쓰든 간에 take a day off. 내가 신청을 한 겁니다. I'm going to take a day off tomorrow. 이렇게 take a day off. 강세 주시고 들어볼게요.
1: Take a day off. Take a day off.
0: 자, 묶어서 병원 갈게요. 자, 병원 좀 가보려고 오늘 조금 일찍 퇴근할 거야. 해볼까요? 아까 I'm going to get off a little early. To go see the doctor. To go see a doctor. 여기 나왔죠? 병원 가다 표현.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죠? 의사 선생님을 보러 간다고 그래요. 자, 나 오늘 저기 병원 가야 돼서 약간 좀 일찍 퇴근하려고. I'm going to get off a little early. Get off a little early. To go see a doctor. 들어볼게요.
1: I'm going to get off a little early to go see a doctor. I'm going to get off a little early to go see a doctor.
0: and가 생략된 겁니다. Go and see a doctor. 생략해서 go see a doctor. 자, 관용구처럼 외우시면 됩니다. 정리할게요. 자, 오늘 예약 관련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약 시간을 잡다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Set up an appointment. Set up an appointment. 들어볼게요.
1: Set up an appointment. Set up an appointment.
0: 병원 예약하는 경우 언제? 컨디션이 안 좋을 때. Feel under the weather. 들어볼게요.
1: Feel under the weather. Feel under the weather.
0: 몸이 안 좋아서 좀 일찍 퇴근해요. Get off a little early. Get off a little early. 들어볼게요.
1: Get off a little early. Get off a little early.
0: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병원 예약 관련된 기본 표현부터 알아봤는데 이 로직이 다른 서비스 예약에도 계속 적용이 됩니다. 추가를 하면서 주제도 바꾸겠지만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되면서도 우리가 복습을 할 거예요, 이번 주에는요. 자, 매일 10분 영어, 여러분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찾아오셔도 되고요. EBS E앱 설치하셔서 다시 보기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실 분들은요, 매일 10분 영어로 오픈 단톡방에 치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상대방이나 혹은 지인들이나 혹은 친구들에게 뭔가를 잊지 말고 꼭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상대방이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럴 때 당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너 그거 까먹지 말고 그거 꼭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뭘 까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don't forget to 동사.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요, 그 행동하는 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꼭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잊지 말고 문자 꼭 줘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don't forget to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don't forget to 동사가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렇죠, 바로 don't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까먹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렇죠, 바로 forget 이라는 동사를 넣어서 don't forge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까먹으면 안 돼, 까먹지 마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다가 기억할 일까지 넣어주시면은, 그렇죠, 그거를 까먹으면 안 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그 기억

0: 알면 안 돼. 라는 당부의 표현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 행동해야 되는 거 까먹지 마. 라는 표현으로 don't forget to 동사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문장으로요. 잊지 말고 문자 주세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문자를 보내는 거는요. text 뒤에 대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text라는 것 자체가 문자를 보내다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다시 보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text, 대상, back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잊지 말고 문자 줘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Don't forget to text me back. Don't forget to text me back.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쵸? 잊지 말고 나중에 이따가 문자 줘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Don't forget to text me back. 한 번만 더. 시작. Don't forget to text me back. 이따 까먹지 말고 문자 줘라는 의미가 된다면은 이따 까먹지 말고 전화 줘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text라는 동사 대신에 call이라는 동사를 넣어서 Don't forget to call me back. 이따 까먹지 말고 전화해야 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뭐 행동하는 거를 까먹지 마세요. 라는 의미 Don't forget to 동사로 얘기를 할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잊지 말고 문 잠가주세요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먹지 말고 문꼭 잠궈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럼 문을 잠그다라는 표현 동사로 여러분 잠그다 lock라는 이제 동사가 있죠. 그래서 don't forget to lock the door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문 까먹는 거 잊으면 안 돼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Don't forget to lock the door. 한 번만 더. 시작. Don't forget to lock the door. 해서 문꼭 잠그고 나가야 돼. 라는 의미로 문 잠그는 거 잊지 마.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잊지 말고 가스레인지 좀 꺼주세요. 라는 얘기로 가스레인지 끄는 거 잊으면 안 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가스레인지 좀 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쵸? 한 솥에 이제 큰거 이제 어머니가 끓으셨을 때 이거 이제 엄마 먼저 나갈 테니까 가스레인지 끄는 거 잊으면 안 된다 라고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 될 텐데 일단 끄는 걸 잊지 마세요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원을 끄는 거는요 turn off 얘기라고 전원을 켜는 거는 turn on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스레인지는 가스레인지가 아니고 스토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Don't forget to turn off the stov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가스레인지 끄는 거 잊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Don't forget to turn off the stove. 한 번만 더. 시작. Don't forget to turn off the stove. 해서 가스레인지 끄는 거 잊지 마세요. 라는 의미. 그러면 켜는 거는 그쵸? Turn on the stove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네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꼭 7시에 잊지 말고 기상하셔야 됩니다. 라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상하는 거 여러분들 wake up이라는 동사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7시에 라고 구체적인 시간을 넣을 때는 전치사 at이 필요해요. 그래서 Don't forget to wake up at 7.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쵸? 까먹지 말고 7시에 꼭 일어나야 돼요. 라는 당부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Don't forget to wake up at 7. 한 번만 더. 시작. Don't forget to wake up at 7. 해서 7시에 일어나세요. 라는 얘기고 여러분이 그냥 너 내일 빨리 일어나야 돼.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쵸? 그냥 wake up early. 이렇게 여러분이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약간 당부로 하는 거였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까먹지 말고 꼭 하셔야 됩니다. 라는 당부였죠. 그럴 때, don't forget to 동사로 얘기를 하는 거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Don't forget to text me back. Don't forget to text me back. Don't forget to lock the door. Don't forget to lock the door. Don't forget to turn off

0: The stove. Don't forget to turn off the stove. Don't forget to wake up at 7. Don't forget to wake up at 7.
1: 잊지 말고 문자 주세요 라는 표현 Don't forget to text me back 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다 4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 부모님께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도착하면 잊지 말고 전화다오, 도착하면 잊지 말고 문자다오 라고 얘기를 해서 도착을 할 때, 도착을 하면 이라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뭐 할 때 라고 얘기를 할 때 뭐가 필요하죠? 그치, 바로 when이 필요합니다. 그 뒤엔 주어 동사를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도착할 때 잊지 말고 문자 주세요 라는 얘기로 Don't forget to text me back when you arrive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이 Don't forget to call me back when you arriv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도착하시면 전화 한번 주세요 이런 얘기들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Don't forget to text me back when you arrive. 여기에서의 back이라는 거는, 그쵸, reply, 여러분들 이제 답장에 약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don't forget to text me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그냥 문자 보내줘, 전화줘, call m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다시 전화를 걸어주세요 라는 의미니까 back의 의미도 약간 구분지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한 문장만 더 보죠. 잊지 말고 7시에 기상하세요 라는 표현, don't forget to wake up at 7 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wake up이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이 표현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엄마 나 잊지 말고 까먹지 말고 7시에 꼭 깨워주셔야 돼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떠한 대상을 깨울 때는요 wake 대상 of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on't forget to wake me up at 7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경우 많으니까 같이 기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Don't forget to wake me up at 7 이렇게 얘기를 해서 wake me up이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뭘 하는 걸 까먹지 말고 꼭 하세요 라는 당부의 표현 don't forget to 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to have you back here. 여러분, 매일 10분씩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바로 하루 딱 한 문장으로 10분 동안 여러분 즐거움도 찾고 자신감도 얻는 그런 시간입니다. Your happiness seeker and finder. 예, 행복도 구해보고 찾기도 하는 그런 10분 동안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욕심내지 마시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empty your mind first and let's give it a try, right? Here we go.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So, did you give it a try? 한번 해보셨나요? 뭐가 등장을 하면 걔를 가지고 이거 영어로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요. 먼저 머릿속에서 호주와는 달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느낌이 호주를 떠올리면서 호주랑 우리랑 뭐가 다르지? 예, 그 중에 하나가 운전하는 운전대 위치랑 도로의 통행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주와는 달리 우리는 우측 통행이야. 오늘의 핵심은 뭐뭐와는 달리.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서로 대비시켜서 차이점을 드러낼 때 보통 이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unlike 해서 바로 unlike. 이때 un을 빼면 이번에는 유사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가능한데요. 오늘은 unlike. 좀 더 가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탄탄하게 기초를 잡는 시간이죠. 자, 보시면은 그와는 달리, 그녀와는 달리, 그들과는 달리, 프랑스와는 달리. 그럼 앞에 나왔던 unlike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뭐 unlike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와는 달리 나는 운전을 많이 해. 직업 특성상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unlike him. 나는 운전을 많이 한다 뭐예요? I drive. 운전한다. 그런데 많이가 a lot. 뒤에 이것만 붙이시면 되게 간단하죠. Unlike him, I drive a lot. 예, 굉장히 유용한 표현입니다. a lot도요. 그녀와는 달리 나는 많이 마셔. 라고 할 때, 그렇죠. Unlike her겠죠, 이번엔. 그 다음에 똑같이 I drink a lot 쓰시면 돼요. 자, 이 a lot도 연습하실 수 있어요. 나는 책을 많이 읽는다. I read a lot. I swim a lot. I run a lot. I eat a lot. 다 가능하죠. 물론 drink는 뒤에 먹는 대상이 없으면 거의 90% 이상 술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문맥상 그런 거죠. 자, 그들과는 달리 일본은 부인을 한다고. 자, 그건 일본과 대비되는 뭐,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와는 달리. 그래서 unlike them. 그렇죠? 네, 그래서 Japan하고 뒤에 뭐 나올까요? 부인하다. denies. 자, 그래서 unlike them, Japan denies. 아니면 더 쉬운 단어가 says no. 간단하죠. Japan says no.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랑스와는 달리 우리는 김치를 먹어. 그러면 unlike France. 예, 그래서 바로 we eat 김치. 자, 그렇다면 포인트는 이게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프랑스 아니고요. France. 영국식 발음이고요. 예, 물론 French 스타일로 France 이렇게 발음하셔도 좋긴 하겠지만 영국식 영어에서 미국식 영어에서 당연히 이걸 France 아니면 France 이렇게 발음하겠죠. France 이렇게 하시면 그죠? 자, 그래서 unlike France 이렇게 됐습니다. We eat 김치. 예, 됐습니다. 네 가지 어떻게 한다고요? 당연히 your turn, right? 자, 그래서 여기 보지 마시고 repeat after me. Before that, you will be given some hints and give it a try. 자, 그래서 try it out이죠. 첫 번째 거. 그와는 달리 나는 운전을 많이 한다고. Your turn. 네, unlike him, I drive a lot. 간단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그녀와는 달리 나는 많이 마셔. 라고 하면은 Your turn. 맞습니다. Unlike her, I drink a lot.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예, 저는 참고로 사실은 거의 예, 뭐 한 잔도 못 마시는 그런 스타일인데 어쨌든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들과는 달리 1번은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 unlike them,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Your turn. 네, unlike them, Japan says no. 됐죠? Says no to blah blah blah. 어디에 부인을 했다. 자, 맨 마지막으로 프랑스와는 달리 우리는 맛있는 김치를 먹는 거죠. 자, your turn. 네. 자, 그렇다면 unlike France, we eat, 그렇죠? 김치. 김치가 fermented food, 그렇죠? Fermented cuisine. 그래서 발효된 요리잖아요. 이 발효 요리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건강을 위한.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발효 문화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고 풍성한 음식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도 아마 여행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테고요. 자, 그 다음에 step 2. 호주와는 달리 여기서 차는 우측 통행이야. 그러면 뭐뭐와는 달리가 아까 뭐였어요? Unlike.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unlike Australia. 그렇죠. 호주가 Australia죠. 자, 여기서는 차는 우측 통행이야. 그러면은 drive겠죠. 그렇죠. 바로 we drive. 그래서 I 대신에 we drive. 그런데 오른쪽에서 우리는 우측 통행을 하잖아요. 차선이 오른쪽으로 차들이 가잖아요. 왼쪽으로 하지 않고. 자, 그래서 we drive on the right side. 그렇죠? On the right side. 물론 of the road를 쓰셔도 돼요. On the right side of the road here. 됐죠? 자, unlike Australia, we drive on the right.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We drive on the right side. 혹은 we drive on the right side of the road here.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친구와는 달리 나는 매

매일 차를 많이 마셔. Unlike him, I drink a lot. 뭘 마시는 거예요? Tea죠. A lot of tea every day. 어렵지 않죠? I drink a lot of tea every day. 맨 마지막으로 독일과는 달리 일본은 아직까지도 사과가 없다 해서 unlike, 그렇죠? Germany, Japan, 그 다음에 아직까지 사과 나는 거죠. Still hasn't apologized. 그렇죠? 그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독일은 참고로 그들이 저지른 나치의 만행을 사과하고 대통령 및 총리가 7번이나 사과를 했어요. 과거 한 50년, 60년 사이에. 보상도 정부에서만 7조 원 가까이를 했고요. 자, 그것도 참고로 대비되는 문장 이야기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중요 문장 자, 두 번 더 연습해 봅니다. Try it again.

Let's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호주와는 달리 우리는 그렇죠 우측 통행을 하는 거잖아요. 자동차들이. 그랬더니 당연히 어디 있어요? 그러면요. 운전석은 왼쪽에 있겠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Unlike Australia, we drive on the right side here. 그렇죠? 그러면 driver's seat은 어디 있겠어요? The driver's seat is on the left side. 그렇죠? 이렇게 연결하면 두 개가 서로 반대가 되고 생각해 보시면 장면 떠오르실 겁니다. 자, if you want to repeat this phrases again, right? These phrases are found just right here. 바로 여기입니다. 아주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멋진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Thanks for joining one more time. Okay,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passion. Thanks a lot. Bye!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As we leave the earth colored in red, fog steam covers the desert. 자, 우리가 붉은색으로 물든 땅을 떠날 때 뿌연 수증기가 사막을 뒤덮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뭐 떠나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 볼까요? It's time of confirmation, the history of Altiplano, in which it was an unstable land with volcano and earthquake. 자, 화산과 지진으로 불안정한 땅이었던 알티플라노의 역사를 뭐할 때다? 확인할 때입니다. 이렇게 의미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시죠? 이제 편안하게 눈으로 내가 듣지 못한 부분, 들었는데 잘못 들었던 부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눈으로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Listen one more time.
1: As we leave the earth colored in red, foggy steam covers the desert. It's a geyser. It's time of confirmation, the history of Altiplano, in which it was an unstable land with volcano and earthquake.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Foggy steam covers the desert. 자, 기능어는 정관사 더 뿐이고 모두 다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어, content words들이 되겠는데요. Foggy보다는 foggy 이런 식으로 발음해 주시고 이 철자 O 자체의 강세가 있게 되면 거의 I에 가깝게 들리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foggy 하지 마시고 foggy, steam 하실 때 붙어있네요. 이때 두 번째 자음의 소리는 경화 현상으로 인해서 steam보다는 steam 이렇게 발음하시고 covers the desert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부분 없죠, 여러분? 그대로 Be a Copycat, Google Listening 1. Foggy steam covers the desert. Okay, Google Listening 2. Foggy steam covers the desert.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Foggy steam covers the desert. 자, 그러면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try. As we leave the earth colored in red, foggy steam covers the desert. 한 번 더. As we leave the earth colored in red, foggy steam covers the desert. Excellent. Now try to practic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와우, 깁니다. 자, 볼게요. 일단 눈으로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아하, 기능어들이 무엇인지, 내용어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It was on, with, and 기능어들이고요. Unstable, land, volcano, earthquake. 요게 이제 내용어가 되겠죠. 그래서 어조를 느끼면서 억양을 타면서 여러분들이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It was an unstable land. It was an 하나의 덩어리, 청크로 연결돼서 기능어들은 약하게 들리고 강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이죠. 그래서 힘을 내게 되는데 그래도 내용어보다는 약하게 들리게 됩니다. It was an unstable land with volcano and earthquake.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It was an unstable land with volcano and earthquake. 네, 좀 길어요. Google Listening 2. It was an unstable land with volcano and earthquake. 그렇죠. 기능어들이 짧게 후다다다닥 이렇게 발음이 되는지라 긴 문장이라도 짧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Google Listening 3. It was an unstable land with volcano and earthquake. 드시죠?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it a try. It's time of confirmation, the history of Altiplano, in which it was an unstable land with volcano and earthquake. One more time. It's time of confirmation, the history of Altiplano, in which it was an unstable land with volcano and earthquake. Excellent. 자, 과연 영국식 발음은 또 북미권 발음과 어떻게 다른지 함께 들어볼게요. Let's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0: As we leave the earth colored in red, foggy steam covers the desert. As we leave the earth colored in red, foggy steam covers the desert.
1: 2.
0: It's time of confirmation, the history of Altiplano, in which it was an unstable land with volcano and earthquake. It's time of confirmation, the history of Altiplano, in which it was an unstable land with volcano and earthquake.
2: 네, 아주 큰 차이는 없었어요. 자, 내용 볼게요. As we leave the earth, 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자, 떠날 때. 근데 어떤 땅이에요? Colored in red, 붉은색으로 물들어진 그런 땅이죠. Foggy steam covers the desert. 뿌연, 뭐 희미한 수증기가 사막을 뒤덮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네요. 뭐예요, 그것이? 뿌연 수증기. 그것이 바로 it's blank 이어졌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a geyser. Geyser, s 발음을 z로 하셔야 돼요. It's a geyser라고 해서 이게 간헐천, 간헐 온천이라고 합니다. It's time of confirmation, the history of Altiplano, in which 쭉 이어지죠.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It was an unstable land with volcano and earthquake. 자, 불안정했던 땅인데 뭐로 인한 with volcano and earthquake이라고 했으니까 화산과 그리고 지진으로 불안정했던 알티플라노의 역사를 확인하는 때입니다. 확인할 때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그닥 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00% 한번 도전해 보세요.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3: As we leave the earth colored in red, foggy steam covers the desert. It's a geyser. It's time of confirmation, the history of Altiplano, in which it was an unstable land with volcano and earthquake.
2: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전체 이야기 반복적으로 들어보시고 연습하셨는데요. 분명히 안 들렸던 부분들 내 눈으로 확인하면서 반복적으로 듣기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실력 향상될 수 있습니다. Keep that in mind. I'll see you next time. Bye.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 a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Of course, we are going to learn some great English expressions, especially for job interviews. 자, 오늘 question은, 오늘 질문은 왜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고 싶은지 알고 싶은 거예요. So what do we say? 네, 바로 지금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All right, let's find out. 기사는 복지 혜택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또한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You also offer great training programs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이런 이유로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I want to work here because of these reasons. All right, great reasons. Let's check out the whole answer. Okay, so, 자, 어떤 회사들은 좀 유명하죠. 그러니까 물론 회사도 좋지만 이 그 직원들을 굉장히 잘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혜택도 많고 얼마나 좋아요. So, we're going to learn an expression that means like kind of 혜택, okay? 귀사는 복지 혜택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o, how do we say this? Your company is known for its great benefits package. Your company is known for its great benefits.

its package. 자, is A is known for 그 패턴인데요. For something. 자, 이 회사는 뭔가 they are famous for something. 뭐뭐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is known for. 자, 뭐가 유명하다고요? It's great benefits package. 자, 이거는 benefit는 어떤 혜택인데요. benefits package가 한 표현인데 이 회사에서는 거의 다 이 benefits package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더 아주 좋은 조건들이 있고 아주 혜택이 많고 또 어떤 회사는 그냥 일반적이고 네, 근데 여기서는 great benefits package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참 job interview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Alright, you also offer great training programs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You also offer great training programs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또한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offer 제공하는 거죠. You offer great training programs. 지원이지만 막 training program들이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거 배울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educational opportunities 더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회사가 너무 좋은 거죠. So, I want to work here because of these reasons. I want to work here because of these reasons. 자, 이런 이유로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아주 솔직한 답변이죠.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이런 뭐 기회도 많고 앞으로 이제 저는 시작하는 단계니까 뭐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All right. Your company is known for its great benefits package. You also offer great training programs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I want to work here because of these reasons. Great. Now, let's go ahead and look at some key points. Key phrase, something A is known for B. Okay? So, 뭐뭐로 알려진, 유명하다. Okay. The law firm is known for corporate law. The law firm is known for corporate law. 자, 로펌은 기업법으로 유명합니다. 아하. 자, law firm, 로펌이 다양한 로펌이 있죠. 그렇지만 이 law firm은 이 기업법 거기가 제일 알려진 거죠. 유명하고. All right, next sentence. He is known for his managerial skills. 자, A는 he죠. 그는 경영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He is known for his managerial skills. 자, he is known for his singing. 뭐 노래를 너무 잘해서 뭐 유명하다. Or he is known for his artistic ability. 아주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꼭 회사뿐만 아니라 뭐 그는 뭐 재능이 있으면 he is known for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the company is known for 우리 여기 예전에는 the benefits package 그만큼 유명한 거예요. 자, so 뭐뭐로 알려진. Great. Okay, benefits package. Benefits package. So it's one expression. 복지 혜택인데요. So basically, package는 뭐 뭔가 이렇게 속보.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benefits. What kind of benefits? It could be insurance, 뭐 보험, 보험 아니면은 연금, like your pension plan, or and also your vacation. How many vacation days you have? 뭐 1년에 뭐 bonus 얼마나 주? It's all part of the benefits package. 자, what kind of benefits package do you offer? What kind of benefits package do you offer?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인터뷰 할 때 회사에서 그쪽에서 뭐 질문 있나요? 더 이상 질문 있나요? 그럴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What kind of benefits package do you offer? 자, 어떤 종류의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까? 네, 알고 싶은 거죠. Alright, the benefits package is hard to resist. The benefits package is hard to resist. 자, 그 복지 혜택은 저항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It's like, 정말 회사는 뭐일 자체는 별로지만 와, 이 benefits 패키지는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네, 저 여기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Benefits package. Now, let's move on to shadowing. Alrighty, it's time for shadowing. Are you guys ready? Here we go. Your company is known for its great benefits package. You also offer great training programs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I want to work here because of these reasons. These reasons. Let's try that one more time. Your company is known for its great benefits package. You also offer great training programs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I want to work here because of these reasons. Okay, opportunities, opportunities, opportunities. Okay, practice that on your own. Let's take a short quiz. 귀사는 복지 혜택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이유로 여기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Excellent job, everyone. All right, so we learned these two key phrases, or actually the first one is something A is known for B. It means it's really famous, okay? So, and the other one is benefits package. 이거는 뭐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안 쓰죠. But when it comes to your job and you are talking about, okay, 자, 뭐 원봉이, 뭐 like 연봉이 얼마고, 뭐 보험료, 뭐 all of this, it's all part of the benefits package. All right, very good,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oday and studying with me. I hope you learned a little something to improve your English. That's a wrap. We'll see you soon. Take care. Bye-by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confusing words. Practice versus exercise. Practice versus exercis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practice 그리고 exercise. 네, 되게 비슷한 단어들이죠. 네, 뉘앙스 차이가 뭘까요? 네, 첫 번째는 practice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practice. 기술 연마를 위한 연습이라고 하고요. 일단 발음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이음절입니다. 그래서 practice. practice. 그래서 practice 이게 아니고요. 이음절로 practice 해 볼게요. practice.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practice 같은 단어는요. 악기, 운동, 기술 연마를 위한 연습입니다. So we use the word practice when we're talking about doing something in order to be better at an instrument, a particular exercise or workout, or a particular skill. 그리고 기량을 향상하기 위해 규칙적, 반복적으로 연습할 때 practice라는 단어를 씁니다. So we often use the word practice when we're doing something regularly and repeatedly in order to be better at something.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practice piano every day. I improve

with practice. I practice speaking English with my friend. 기술 연마를 위한 연습. Practice. Practice. 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나는 매일 피아노 연습을 해. 네, 여기서는 동사로 사용하네요. I practice. 나는 연습하다. Piano every day. 그래서 매일 피아노를 연습한다. I practice piano every day. 그래서 이 연습 통해서 어떤 기술을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practice.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는 연습을 통해 실력이 늘었어. 어떤 실력이나 기술을 늘기 위해서 연습을 할 때는 practice 단어를 사용합니다. I improved with practice. I improved with practice. 첫 번째 문장에는 동사로 썼지만 여기서는 명사로 사용합니다. I improved with practice. 그래서 그냥 practice는 연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내 친구와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해. I practice speaking English with my friend. Okay? 그래서 뭔가 습관이나 루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현재 형태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Okay, I practice speaking English with my friend. 그래서 이 연습 통해서 내 영어가 더 좋아지겠죠? Okay, 자,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practice speaking English with my friend. I practice speaking English with my friend. Excellent! Okay,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Exercise. 네, exercise. 목적을 위한 훈련 혹은 연습입니다. Okay, 발음 연습해 볼게요. Exercise. Exercise. 네,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단 처음에는 천천히 하세요. 너무 마음 급하게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천천히 머릿속에 정리를 하면서 천천히 하고 거기서 이제 속도를 주시면서 조금 빨리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exercise. 그 다음에 exercise. Exercise. Exercise. 이렇게요. 오케이.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특정 목적을 위한 훈련 혹은 연습입니다. 네, 이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So, with practice, you just do something repeatedly because you want to get better. But with exercise, there's usually a specific goal in mind. Okay? 그리고 특히 군사훈련, 신체 단련에 대해서 얘기할 때 exercise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몸을 쓸 때 practice보다는 exercise 더 많이 쓰게 됩니다. Okay? 일단 문장들 한번 볼게요. The troops completed the exercise. I finished the exercises. This exercise was strenuous. Exercise. 목적을 위한 훈련 혹은 연습입니다. Exercise. 첫 번째 문장 볼게요. 그 부대는 훈련을 마쳤어. The troops completed the exercise. 네, 그래서 군사 훈련 관련된 거라서 당연히 exercise 단어를 쓰겠죠? The troops completed the exercise. 그리고 이 훈련 통해서 뭔가 이제 목적이 있다는 거 그런 어감이 있습니다. 다음은요. 나는 연습을 마쳤어. I finished the exercises. 하지만 이거는 느낌, 이 문장만 나오면 뭔가 느낌이 뭔가 신체 혹은 몸으로 하는 그런 연습이나 훈련이라는 느낌이 납니다. 꼭 몸으로 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하지만 practice하고 조금 다르게 exercise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그 연습이나 그 훈련 통해서 어떤 목적이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좀 전체적으로 그냥 뭔가 기술을 더 좋게 하는 느낌보다는 그 exercise 통해 한 goal이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I finished the exercises.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훈련은 몹시 힘들어. 네, 몸으로 뭔가 했다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exercise.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is exercise was strenuous. This exercise was strenuous.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practice라고 할 때는 뭔가 기술, 연말을 위한 연습일 때 주로 practice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뭔가 직접 뭔가 좀 연습하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뭔가 좀 향상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practice 단어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Exercise 같은 경우는 목적을 위한 훈련 혹은 연습일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특히 몸으로 뭔가 훈련할 때 exercise 단어 더 많이 사용하지만 practice하고 exercise 겹치는 부분도 살짝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세요.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I practice piano every day. I practice piano every day. I practice piano every day. The troops completed the exercise. The troops completed the exercise. The troops completed the exercise. Well done, everyone! 오늘도 잘하셨습니다. Okay,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expressions on our website here at ev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Have a fabulous day, everyone, and I w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for now!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서비스 예약 관련된 이야기들을 영어로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배워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병원 예약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키워드가 appointment였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치과 예약으로 넘어가긴 하는데 이 치과 예약도 appointment라는 단어를 계속 쓰게 되고요. 그 앞에 붙는 동사들도 내내 have나 make나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치과 쪽에 dentist라는 단어만 넣어가지고 변형을 해주면 되고 치과에 주로 예약을 하고 가는 경우가 검사 받으러 간다든가 아니면 충치 치료를 하러 간다든가 신경 치료를 받으러 간다든가 뭐 임플란트를 하러 간다든가 그런 것들 같이 좀 알아볼게요. 그렇죠? 스케일링을 하러 간다든가. 자, 일단 첫 번째 예약이 되어 있다. 그렇죠? 아니면 전화상으로 예약하다. 자, 앞에 병원 예약 쪽에서도 제가 분명히 구분을 해드렸습니다. 예약을 하다라는 하는 행위 자체는 make로 처리하고 예약이 되어 있다는 상황은 have로 처리하시면 된다고 그랬었죠? 요거와 요거는 둘 다 되어 있다니까 자, have a dentist appointment. 이게 가장 예약이 되어 있다 할 때 쉽게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요. 자,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1: Have a dentist appointment. Have a dentist appointment.
0: Have a dentist appointment. Appointment. 강세 여기가죠. 자, 치과 예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자, 근데 우리도 치과에 예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도 쓰듯이. 그렇죠? 요거 상당히 좀 미세한 차이인 것 같지만 have an appointment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치과에 at the dentist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우리도 그냥 치과 예약이 돼 있어. 나 치과에 예약이 돼 있어. 둘 다 가능하죠. 영어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데 have an appointment 예약 잡아주고 뒤에다가 at the dentist 이렇게 장소 잡아줍니다. 이해되시죠? 들어볼까요?
1: Have an appointment at the dentist. Have an appointment at the dentist.
0: 여기서 주의할 건 여기서는 어였죠? D 발음이니까 여기서는 무슨 발음입니까? an appointment에서 관사를 an으로 바꿔주는 센스. 오케이. 자, 예약을 하다죠. 이번엔 하다니까 뭘 해야 돼요? 동사가 make로 바뀌어야 되고 전화상으로만 붙여볼까요? 대부분 전화상으로 예약을 많이 하니까. Make an appointment.

0: 어디로? Over the phone. 자, 이건 보세요. 전화 앞에 붙는 이제 그 전치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딱 이거 하나에 집중합니다. 이거는 전화 통화상으로라고 할때딱 이거 쓰거든요. Over the phone. 두 번만 저랑 해볼게요. Over the phone. Over the phone. We talked about it. Over the phone. 무슨 말이? 우리 전화로 얘기했어. 그 얘기에 대해서. Make an appointment over the phone. 자, 이걸 딱 픽스해서 여러 번 읽어서 외울게요. 자, 일단 좀 외워야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1: Make an appointment over the phone. Make an appointment over the phone.
0: 잘하셨어요. 자, 영작 좀 해봅시다. 나 전화상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아이고, 쉬워라. 이거 그냥 뭐라 하면 돼요? 동사만 과거로 바꾸면 되겠네요. I made an appointment. 예약을 한 거니까 행위죠. I made an appointment over the phone. 행위 자체를 과거로 잡아줘요. I made an appointment over the phone. 들어볼게요.
1: I made an appointment over the phone. I made an appointment over the phone.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치과 예약을 하러 가는 경우가 정기검사라든가 스케일링이라든가 가장 대표적인 게 되어 있고, 치과 예약도 그냥 갑자기 들어가서 저이 아파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약을 꼭 잡고 가야 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치과 진료 자체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가서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건좀 그렇습니다. 미리 예약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래서 미리 사전에 이런 거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도 두 가지 있듯이 하나 beforehand. before하고 hand를 붙여서 한 단어가 돼버렸네요. 아이고, 이게 하나의 단어예요. beforehand 부사 미리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전에 이런 어감이 in advance. In advance. 두 가지의 뜻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같아요. 우리도 미리 예약해. 사전에 예약해. 똑같은 말이듯이. 들어볼게요.
1: Beforehand. In advance. Beforehand. In advance.
0: 강세 위치만 잘 잡으세요. Beforehand. In advance.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정기검사는 체크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건강검진에서도 옛날에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기니까 regular checkup이라고 하는데 이 앞부분이 조금 특이하죠? 어이구, 전치사가 저렇게 많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이 될수 있는데 go in, 이건 전치사가 아닙니다. 얘는 여기 붙은 거예요. 여기 하나의 동사라고 생각하세요. 자, 내가 뭘 하러 서비스를 받으러 들어가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서비스를 받으러 가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go in이라고 그래요. 내방하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go in. 자, 여기서 끊어주고 그 다음에 for예요. in과 for는 연관성이 전혀 없어요. 아예 따로예요. in은 go의 친구고 for는 이 뒤에 받아주는 친구죠. 선생님, 전치사 두 개가 어떻게 저렇게 들어갑니까? 전치사 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때, go in, 끊고 for a regular checkup.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그렇죠? 이걸 하나의 동사처럼 인지를 해야만 이게 이해됩니다. 들어볼게요.
1: go in for a regular checkup. go in for a regular checkup.
0: 받으러 가다는 뜻이에요. 받으러 가다. 정기검사 받으러 가다. 자, 스케일링은 영어에서 스케일링이란 말은 치과에서 쓰긴 쓰는데 이게요. 일반인들이 스케일링이란 말을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I'm going to get scaling today.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원어민들 중에. 그래서 get one's teeth cleaned. 이걸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뭐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하면 알아들을 거예요. 네. 뭐 치과 전문가들이고 그러니까. 근데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스케일링이라는 단어 자체를 거의 안 씁니다. get one's teeth cleaned. 일반적으로 집에서 양치하는 건 brush one's teeth고 이건 칫솔 brush를 써야 되고 이거는 clean, 치석, 치태 제거죠. get one's teeth cleaned. 이거 예전에 저희 한번 했었어요. 자, 들어볼게요.
1: get one's teeth cleaned. get one's teeth cleaned.
0: 오케이, 나 정기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이거는 뭐 치과일 수도 있고 병원일 수도 있고 계속 그래요. I'm going in for a regular checkup. 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go in 이 앞에 붙였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끊어 읽으세요. I'm going in. For a regular checkup. 이렇게 들어볼게요.
1: I'm going in for a regular checkup. I'm going in for a regular checkup.
0: 자, 충치치료 받다 두 가지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cavity라는 단어 자체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까먹으면 충치라는 얘기 말을 못합니다. cavity. cavity. get one's cavity treated. treated. 내가 치료를 받는 거니까 get 동사 넣어주고 요거 과거분사 형태로 treate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거 먼저 들어보세요.
1: Get one's cavity treated. Get one's cavity treated.
0: I got my cavity treated. 이렇게. 그쵸? 근데 요거 살짝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filling이란 건 뭐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썩은 부위를 갈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뭐 에나멜이라든가 뭔가 물질을 넣어가지고 덮는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게 get a filling이에요. get a filling. 채우는 거잖아요. filling. get a filling for a cavity라고 하면 썩은 부위 갈아내고 그 위를 덮는다.

0: 이런 걸로 그 충치 치료 방식을 조금 더 구차히 설명하면서 충치 치료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상 의미는 같죠. Get a feeling for a cavity. 들어볼게요.
1: Get a feeling for a cavity. Get a feeling for a cavity.
0: 오케이. 그다음에 신경 치료는 그냥 단어를 외워야 됩니다. Root canal이라고 그래요. 자, 강습 좀 보세요. Root 다음에 canal. Get a root canal. 자, 요거는 그냥 신경 치료 받다라는 뜻입니다.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용어니까요. 미국 사람이나 캐나다 사람이 한국말 배우다가 이거 왜 신경 치료? 이거 왜 신경 치료라고 하냐면 우리가 글쎄요. 그냥 신경 치료라고 해.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용어예요, 용어. Get a root canal. 외울게요.
1: Get a root canal. Get a root canal.
0: 자, 요걸 이제 묶어가지고 충치 치료하고 신경 치료도 동시에 받았다. 내가 이제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시제를 과거로 다 바꿔서 I got a feeling for a cavity and got a root canal. 치과 가서 뭐 했어? 나저 충치 치료 받고 신경 치료도 했지. 이거죠? I got a feeling for a cavity and got a root canal. 요렇게. 그쵸? 들어볼게요.
1: I got a feeling for a cavity and got a root canal. I got a feeling for a cavity and got a root canal.
0: 시제만 과거로 바꿔서 강세만 적재적소에 주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치과 이야기였었죠. 첫째, 전화상으로 예약하다. Over the phone 붙이면 돼요. Make an appointment over the phone. 들어볼게요.
1: Make an appointment over the phone. Make an appointment over the phone.
0: 정기 검사를 받으러 가다. Go in 하라고 그랬었죠? Go in for a regular checkup. 끊어읽기 잘하시고 들어볼게요.
1: Go in for a regular checkup. Go in for a regular checkup.
0: 그 다음에 신경 치료 받다. Get a root canal. 들어볼게요.
1: Get a root canal. Get a root canal.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병원 예약에 이어서 치과 예약 오늘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용실 예약 좀 해드릴게요. 자, 저희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시면 다시 보기 언제든지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하셔도 되고요. EBS e앱 설치하시고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한테 실시간으로 질문하시고 뭔가 물어보실 거 있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 1004 누르시면 여러분 질문에 직접 제가 답변 드립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요, 녹화를 하러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약간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오늘 녹화를 까먹을 수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나 이따가 녹화 가야 되는데 혹시 이거 까먹을 수 있으니까 나 7시에 가야 된다고 좀 알려줘. 상기시켜줘. 라고 상대방 혹은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뭔가를 까먹을 수 있으니까 상대방에게 나 뭐 해야 되는 거를 좀 알려주세요. 상기시켜 주세요. 라고 얘기를 때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약간 remind라는 동사를 잘 알고 계시나요? remind라는 동사 바로 상기시켜주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please remind me to 동사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요. 그 행동 내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꼭 하라고 상기시켜 주세요. 알려주세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죠. 나 월세 까먹을 수 있으니까 월세 좀 내야 된다라고 좀 알려주세요. 상기시켜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please remind me to 동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remind라는 동사가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해주세요, 부탁을 할 때 please라는 동사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please 하고 나서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조금 공손한 표현이 됩니다. 동사만 툭 하고 던지면은 그쵸, 명령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동사가 뭐였어요? 그쵸, 바로 remind라는 동사였습니다. remind

0: 라는 동사는요, 대개 누군가에게 상기를 시켜줄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뒤엔 뭐가 나온다? 바로 대상이 나옵니다. 그러면은요, 누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뭐 하는 것을요? to 동사 해야 되는 것을요 라는 의미가 돼서 please remind 대상 to 동사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그 특정 대상에게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까먹지 않도록 상기시켜주세요 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오늘은 나의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쵸? please remind me to 동사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내가 그 행동 까먹지 않도록 꼭 상기시켜주세요, 알려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정 행동을 꼭 해야 되는 거 까먹지 않도록 저에게 상기시켜주세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월세 나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월세 좀 내야 된다라고 좀 알려주세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월세 내야 되는데 또 바빠갖고 까먹으면 안 돼. 월세 좀 내야 된다라고 좀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월세를 내다라고 얘기를 할 때 pay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please remind me to pay the ren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월세 내야 되는 거 까먹지 않도록 저에게 좀 상기시켜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Please remind me to pay the rent. 한 번만 더. 시작. Please remind me pay the rent. 이렇게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살짝 공부하셨던 게 같이 이제 오버랩이 되실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거는 그쵸? 그 행동하는 걸 까먹지 마세요 라는 당부의 표현이고요. 오늘은 그 행동을 내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상기시켜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요거의 의미 차이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권 내가 갱신하는 거 까먹을 수 있으니까 여권 갱신해야 된다고 좀 상기시켜주세요, 알려주세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죠. 여러분이 뭔가를 갱신하는 거는요, renew라는 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please remind me to renew my passport.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권 갱신해야 되는 거 잊지 않도록 저에게 상기시켜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Please remind me to renew my passport. 한 번만 더. 시작. Please remind me to renew my passport. 라고 얘기를 해서 여권 갱신해야 되는 거 까먹지 않도록 상기시켜주세요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아, 나 약 먹는 거 까먹을 수 있으니까 약 먹어야 된다고 좀 알려주세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거는요, 여러분 take이란 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please remind me to take the medicin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약 먹는 거 까먹지 않도록 알려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Please remind me to take the medicine. 한 번만 더. 시작. Please remind me to take the medicine. 해서 약 먹어야 된다고 좀 알려주세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우유, 아, 사는 것도 까먹을 수 있으니까 우유 사야 된다고 좀 상기시켜주세요, 알려주세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죠. 어떠한 것을 살 때는 buy라는 동사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니까 please remind me to buy milk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유 사야 된다고 좀 까먹지 않도록 좀 알려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Please remind me to buy milk. 한 번만 더. 시작. Please remind me to buy milk. 해서 우유 사야 된다고 좀 알려주세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내가 뭐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를 까먹을 수 있으니까 상대방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상기시켜달라고 부탁하는 표현 Please remind me to 동사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Please remind me to pay the rent. Please remind me to pay the rent. Please remind me to renew my passport. Please remind me to renew my passport. Please remind me to take the medicine. Please remind me to take the medicine. Please remind me to buy milk. Please remind me to buy milk.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사야 한다고 좀 알려주세요 라는 거 Please remind me to buy milk 라고 배웠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상상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내가 그거 우유 사야 된다는 거 그거 잊지 말고

얘기했으니까 꼭 잊어버리면 안 돼. 나한테 꼭 알려줘야 돼. 잊지 말고.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Don't forget to remind me to 동사로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on't forget to remind me to buy milk. 해서 Don't forget to remind me to 동사. 혹은 그냥 Please remind me to 동사. 이런 것들을 같이 혼용해서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문장만 더 보죠. 약 먹어야 된다고 알려주세요 라는 표현을 Please remind me to take the medicine 이라고 배웠다면 이런 문장도 연습 한번 해보죠. 이번에는 그래 내가 알려줄게 내가 상기시켜 줄게 라고 얘기를 해서 답변하는 연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remind 대상 to 동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I will remind you to take the medicine.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면 내가 너 약 먹는 거 잊지 않도록 내가 상기시켜 줄게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will remind you to take the medicine. 해서 I will remind you to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내가 너 그 행동하는 거 까먹지 않도록 알려줄게. 상기시켜 줄게 라는 표현도 같이 여러분이 배울 수가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내가 좀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상기시켜주세요. 알려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Please remind me to 동사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back here today. 자, 매일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 이젠 다들 알고 계시죠? Your 10-minute happiness. 자, 매일 10분 영어, 그 중에서도 딱 한 문장으로 무엇인가 자신감을 키워보는 시간입니다. 네, 그렇죠. 바로 네, 오늘도 미션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미션에 무엇이 등장할지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가득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at least you can find out, okay? What you know and what you don't know.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그게 바로 it's a good starting point. 예,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되겠죠? Are you ready? Okay, then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직접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머릿속에서 일종의 큐를 만드셔야 돼요. 그는 아직도 그의 꿈의 직장을 찾고 있는 중이야. 한꺼번에 다 하려면 겁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don't be nervous and don't get scared, right? 처음에 포인트는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아직도잖아요. 아직도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자, 요걸 가지고요. 영어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still, 그 다음에 뒤에 ing 이렇게 써가지고요. 아직도 뭐뭐하고 있어.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외울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요걸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내 생각에는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걸 하고 있어? 이런 식의 어감을 전달하고 싶을 때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연습하러 떠납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앞에 나왔던 오늘의 가장 커다란 힌트는 뭡니까? 그렇죠? 아직도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Still, ing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직도 밖을, 아직도 아침 식사, 아직도 널 사랑해, 아직도 성장하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예들이 나옵니다.

나와있죠? 다 공통적으로 still ing가 쓰일 겁니다. 그는 아직도 밖을 보고 있어. 동작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면 보다는 look이죠. 그러면 보고 있는 중이니까 looking. 그다음에 outside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he's still looking outside. He's still looking outside. 이때 주의하실 것은요. is가 왜 필요한가요? 라고 혹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 이렇게 보세요. 그는 여전히 아직도가 still이고요. 밖을 looking, 보고 있는 중까지가 looking이에요. 이다가 없죠, 이다. 그래서 중, 이다가 이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밑에 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는 나는 아직도 아침 식사를 하는 중이야. 그럼 아침 식사는 breakfast죠? 자, 그러면 I'm still having, 그쵸? I'm still having breakfast. I'm still having breakfast. 물론 이때 eating을 써도 상관없고요. 그냥 성인들은 having을 더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왜? eating 그러면 먹는다잖아요. 그렇죠? 아침 식사하는 중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아침 먹는 중이야 라고 해도 되지만 having이 좀더 포괄적인 의미라서 그걸 더 성인들은 선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줄여서 여러분 still having 뒤에 이렇게 쓰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너 아직도 밥 먹어? 이렇게 뭘 물어볼 때요. Are you still having breakfast? 이렇게 물어봐도 되지만 are you를 생략하고요. Still having breakfast? Yeah. Still driving. Still working. Still. 뭐 이런 식으로 뒤에 ing만 붙여도 많이 쓰이니까 아마 영화나 미드나 일상생활에서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그녀는 아직도 널 사랑해. 이것도 역시 똑같은 거죠. Still loving you. 그쵸? 그래서 she's still loving you. 예, 그래서 she's still loving you 하는 여러분 Scorpions라고 하는 독일 그룹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still ing. 우리 모두는 아직도 성장하는 중이야. 사실 그렇죠. 인생은 뭐 성장이 끝나고 완벽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배우고 그 배우는 과정을 즐기는 거니까. 그래서 we are all growing up인데 still growing up. 그래서 we are all still growing up. 예, 발음은 growing 하셔도 되고요. 예, growing up 처럼 응 소리가 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구어체에서는요. 네 가지 도전해 보세요. Give it a try. Your turn. 갑니다. 자, 그는 아직도 밖을 내다보고 있는 중이다. Your turn. 맞습니다. You're still looking outside.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나는 아직도 밥을 먹고 있는 중이야. 그렇죠? I'm a slow eater. 천천히 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your turn. 예, I'm still having breakfast. I'm still having breakfast.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전히 너를 사랑한대. Your turn. 네, she's still loving you. She's still loving you. 됐죠? 맨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다 성장하는 중이죠. 자, your turn. 네, we are all growing up. 네, we are all growing up. 네, 이런 느낌도 한번 잘 살려보세요. 그렇죠? 누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들을 막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매 순간 즐기시면 완벽함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이 사라지겠죠? 자, 그런 점에서 Let's go and enjoy more. Step 2. 그는 아직도 꿈의 직장을 찾고 있는 중이야. 아직도 뭐뭐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러면은 still 나오겠죠? looking. looking이 나왔어요? 찾다. 어떤 목적을 두고 해서 for 같습니다. 그래서 for his dream job. He's still looking for his dream job. 네. 꿈의 직장은 사실은 뭐 대부분 보통 생각하실 때는 higher pay, less work. 예, 돈은 많이 주고 일은 적은 곳. 하지만 그게 밸런싱이 잘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무조건 꿈의 직장이 그렇게 존재하는 것도 예, 뭐 찾는 걸딱 맞는 걸 찾는 게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내가 만들어가는 과정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나의 생각이 이것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He's still looking for his dream job. 자, 그다음에 그녀는 아직도 그녀의 반쪽을 찾고 있어. 자, 그렇다면은 뭐예요? 똑같이 looking 한번 써볼까요? She's still looking for 대상인 거죠. Her half. 자, 그래서 her half 간단하죠. 자, 세 번째는 그들은 아직도 진실과 어떤 답을 찾고 있어요. 이거 한번 다 오늘은 looking for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They are still looking for, 그렇죠? 예, truth and answers. The truth, 정해진 거니까 the truth and answers. 자, 진실은 항상 존재하는 거니까 그걸 가릴 순 없겠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나왔던 꿈의 직장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지금처럼 열심히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Try it
again.

Okay, let's try it again in a dialogue for the last time. 자, 그는 아직도 그의 꿈의 직장을 찾고 있는 중이야 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반응이 뭐예요? 했더니 아, stop looking for his dream job, alright? 예, 이게 열정이 그의 꿈의 직장을 만든다고 얘기 좀 해줘 이런 얘기했죠. 자, 그렇다면 뭘까요? He's still looking for his dream job. 예, 바로 꿈의 직장을 찾고 있다 했더니 그냥 말해줘, 뭐뭐라고. Tell him, 뭐라고요? His passion creates, 그렇죠? Creates his dream job. 결국에는 열정이 없고 나의 기호에 맞는 그런 dream job은 평생 가도 찾기 힘들다라는 얘기겠죠. 열정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아주 좋은 그런 dream job이 아마 바로 나타나실 것 같습니다. 자,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you know where to go. ebse.co.kr 저는 다음 시간에 될 테고요. 그때까지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confidence and courage. Thanks a lot.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는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구들과는 살짝 또 다른 모습일 겁니다. 기대가 많이 되시죠? 자, 오늘의 주인공 과연 무엇인지 다음 문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want to cook. So, why don't we eat out? 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없지 않을까 싶은데 마지막 요 표현, eat out. 과연 무슨 의미려나 살짝 고민이 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요 eat out이 이번 시간의 주인공입니다. 얘가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리냐면요, 구동사라고 불리거든요. 자, 구동사가 무엇인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구동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먼저 구가 무엇인지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지만 간단히 복습을 해보자면은, 자, 구라는 것은요,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진 거죠. 한 대 모여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이루면 이제 우리가 그걸 구라고 부릅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주어나 서술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럼 구 동사는 뭐냐면요,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동사가 돼요. 동사가 기본적으로는 가장 흔하게 이제 동사 뒤에 부사 또는 뭐 전치사 같은 게 붙여져가지고 이런 구동사를 이룬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자,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구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세요. 구도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한 대 합쳐져가지고는 의미덩어리를 이루면 그게 바로 구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여기 제가 적어놨던 건 뭐였어요? 이제 주어와 서술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고,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시거든요. 구동사 동사니까 그럼 이거 그 위에 그 조건에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자, 구동사는 그냥 동사인 거예요. 동사와 서술어의 개념은 또 약간 다릅니다. 주어와 서술어는 각각의 단어들이 문장에서 어떤 성분으로 쓰이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고, 여기서 동사라는 것은 각각의 단어들의 기능을 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요 구의 개념과 구동사의 개념 머릿속에 잘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다. 아주 간단히는 구동사라는 거 그냥 동사 뒤에 전치사나 부사 이렇게 붙어가지고 좀 길어진 거죠. 두 단어 또는 뭐세 단어 이렇게 동사가 길어진 건데, 근데 자야 여기에 덧붙여서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만들어진 구동사는 원래 그 동사와는 뜻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구동사는 일반적인 동사들이 그러하듯 자동사일 때도 있고, 즉 목적어를 취하지 않을 때도 있고, 타동사일 때도 있다. 즉 목적어를 취할 때도 있다라는 거.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구동사가 무엇인지 파악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예문들을 통해서 잡아가 보도록 할게요. 동사 두개 먼저 살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 바로 이 친구예요. break. 뜻이 뭘까요? 부수다도 있고요. 부서지다란 뜻도 있습니다. break.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사고요. 두 번째 동사 제가 이거 준비해 봤거든요. 바로 get이죠. get의 뜻이 너무나 많은데 아마 여러분들 get 하면은 그냥 뭔가 얻다, 받다 정도의 뜻으로서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들이 어떻게 구동사로 변화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예문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On my way to work, my car broke down. 해석을 해보면, On my way to work. 내가 내 직장으로 출근하는 길에요. 라는 뜻이 되죠. My car, 내 자동차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Broke down. 고장 났다는 겁니다. 자, broke down. 이제 원형으로 가면 break down이 되는데, 요게 바로 구동사예요. break라는 동사 뒤에 down 붙여져서 break down. 하나의 새로운 의미를 갖는 덩어리가 됐다는 거죠. break는 부수다란 뜻이었잖아요. 또는 부서지다란 뜻이었죠. break down은 고장나다란 뜻이에요. 자, 부수는 것과 고장나는 것 비슷하지만 실제로 다른 의미죠. 요걸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동사가 만들어지면 동사가 원래 갖고 있는 뜻과는 그 의미가 살짝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런 게 구동사구나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지금 이 breakdown 같은 경우는 자동사인 구동사인 거죠. 따로 목적어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 다음 문장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우리가 동사 get 봤었는데 요거 활용한 겁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What time do you get up?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문장이죠. Get up, 일어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 해석해 보자면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정도의 뜻이 되는 거볼 수가 있죠. Get은 혼자 쓰이면 얻다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get up 하니까 잠자리에서 일어나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됐죠. Get 플러스 up 두 단어가 모여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됐네. 요런 게 부동사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두 예문 살펴봤어요. 참고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구동사 그거 수거 아닌가요? 라고요. 수거도 비슷한 뜻입니다. 요걸 뭐 수거라고 부르든 구동사라고 부르든 사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시냐. 요게 중요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서 영장 연습 두 문장만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적혀 있죠? 그녀의 남자친구는 지난주에 헤어졌어요. 아우, 왜 이렇게 슬픈 예문을 적어놨지? 자, 제가 적은 겁니다. 왜 이렇게 슬픈 예문을 적어놨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포인트는 왜이 예문을 적었냐? 여기 구동사가 쓰이기 때문인 거죠. 저 내용이 슬프면 뭐예요? 공부해야지, 그죠? 자,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어가 조금 길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She and her boyfriend. 그녀와 그녀의 남자친구는 헤어졌어요. 여기에 구동사가 들어가요. Broke up. 아까 이제 우리가 break down이란 걸 봤죠? 그건 고장나다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break up 하면은 사람들이 헤어진다라는 뜻이 됩니다. 와, 이렇게 뜻이 뒤에 어떤 단어가 붙냐에 따라서 구동사 뜻이 바뀌는구나라는 거 요거 한번 살펴보시라고. 아, 내용이 조금 슬프지만 이 문장 준비한 겁니다. 자, 이 문장 눈물 흘리기 전에 먼저 마무리부터 지을게요. 언제 그래서 헤어졌어요? 지난주에요. Last week까지 붙여주면 되겠죠?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시작. She and her boyfriend broke up last week. Break up이라는 구동사가 사용이 됐고요. 다음 문장 이렇게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타깝게도 도둑은 도망갔어요. 도둑을 잡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가 도망을 갔다는 거죠. 쫓아가야 됩니다. 쫓아가기 전에 이 문장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요. The thief, 그 도둑은요. 자, 도망갔어요. 제가 어떻게 표현했어요? 구동사 got
away로 표현을 했죠.

아까 이제 우리가 get up 이란 걸 봤어요. 그거는 get up, 일어나다. 잠에서 깨서 일어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get away는 도망가다라는 뜻이 되죠. 이런 게 구동사예요. 뒤에 뭐가 붙냐에 따라서 뜻이 확확 바뀝니다. 참고하시라고 이런 예문 또 준비를 해본 겁니다. 자,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Unfortunately, the thief got away. 안타깝게도 도둑이 도망갔습니다. 라는 예문까지 함께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I don't want to cook. cook 하면 요리하다는 뜻이니까 나 요리하기 싫어. 요리하기 귀찮아. 그러니까 so, why don't we? why don't we 하면은 이거저거 하면 어때? 라는 어떤 그 제안을 하는 의미가 담겨 있죠. eat out. why don't we eat out 하면요. 자, eat out. 먹는 거죠. 밖에서 먹는 거예요. 외식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 요리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외식하면 어때요?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사용된 eat out이 다시 한번 구동사라는 거 여러분들이 봐주실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구동사라는 거 이해가 이제 되셨을 때 마지막 하나 굉장히 중요한 팁 하나만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사라는 거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동사 하나 놓고 그 뒤에만 우리가 붙이고 싶은 거 붙인다고 이런 의미겠지라고 여러분들이 추측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사라는 것도 일반적으로 다 요렇게 요렇게 생긴 것은 이런 뜻이야 정해져 있으니까 일반 동사 외우듯이 외워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저는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0: Hi, everybody. You already know this, but we will continue to work on our vinyasa flow today. So stay tuned, okay?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빈야사 플로우 이제 두 번째 파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기 전에 영어 공부 먼저 하고 갈게요.
1: You're being so lazy today. Get off the couch. I can't move. I feel like a giant sack of water. Do you feel like you're going to faint again? I might if I stand up.
0: 네, 대화 봤습니다. I feel like 이런 표현입니다. I feel like 뒤에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는 친구입니다. 제가 대화 같이 살펴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1: You're being so lazy today.
0: 오늘 왜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니? Get off the couch 이러죠. 정말 그 소파에서 좀 나와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I can't move. 나 움직일 수가 없어.
1: I feel like a giant sack of water.
0: 뒤에 명사가 왔어요. A giant sack of water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물이 많이 든 자루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답입니다. 무엇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I feel like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I feel like a pig 이러면 나 돼지같이 느껴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I feel like 뒤에 명사가 오면은 내가 무엇인 것 마냥 느껴져 이런 뜻이에요.
1: Do you feel like you're going to faint again?
0: 여기서는 뒤에 명사가 오지가 않았죠.
1: Do you feel like you're going to faint again?
0: 혹시 또 기절할 것 같이 느껴지니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기절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지만 Do you feel like you're gonna faint again? 이런 식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혹시 다시 좀 어질어질하고 그렇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I might if I stand up 이러죠. 그래서 나 일어서면 그럴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I feel like 뒤에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게 무엇처럼 느껴진다 이런 뜻도 있지만 뭐뭐 할 것 같다 이런 뜻도 돼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따 볼게요. 두 번째 대화도 볼게요.
1: What do you feel like today for supper? I feel like a huge slice of pizza.
0: Pizza it is.
1: Hawaiian? Ew, you know how I feel about pineapple.

So we did the second part of the flow today. I bet you did great. Okay. 아, 우리 오늘 플로우의 두 번째 파트 같이 해봤습니다. 잘 하셨을 거라 믿고요. 내일은 우리 세 번째 파트 가겠죠. 영어 표현은 우리 I feel like 이런 표현 같이 해봤어요. 뒤에 명사가 오면은 나 무엇무엇이 된것 같아에 이런 뜻이지만 무엇이 당긴다라는 뜻도 되고요. 무엇무엇 할것 같다. I feel like I'm gonna get hurt. 꼭 다칠 것만 같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잘 숙제해 주시고 잘 써먹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Have an amazing day, guys. Okay? Have the best day.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서현명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man.
0: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도 재미있는 주제를 골랐죠.
1: That's right. This week we're talking about competition.
0: Competition, 경쟁 또는 어떤 경연 대회를 가리킵니다.
1: That's right.
0: 시합이 될 수도 있겠고요.
1: Oh, of course.
0: 네, 오늘의 핵심 내용부터 소개할까요?
1: Okay. So for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I inherited my competitive nature.
0: 저는 경쟁적인 성품을 물려받았어요.
1: I inherited it.
0: Yeah, from my parents.
1: Of course, from your parents.
0: That's what it means.
1: Uh-huh.
0: 자, 그러면 저는 경쟁적인 성품을 물려받았어요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은요?
1: 조든 씨입니다.
0: 네, 조든 씨고요. 미국 분이죠. 조든 씨의 요약 문장을 만나볼까요?
1: 조든 씨, 나와주세요. I inherited my love of friendly competition from my dad. I inherited my love of friendly competition from my dad. I inherited my love of friendly competition from my dad.
0: 경쟁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 누구한테 물려받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볼까요?
1: That's right. And she says this. I inherited my love of friendly competition from my dad.
0: 아빠한테서 friendly competition, my love for 또는 my love of 하면 뒤에 나오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friendly competition, 친선의 경기, 경쟁처럼 우호적인 경쟁을 좋아하는 마음을 그런 성향을 아빠에게 물려받았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을 다시 들어볼까요?
1: Alright, sounds good. I inherited my love of friendly competition from my dad. I inherited my love of friendly competition from my dad. I inherited my love of friendly competition from my dad.
2: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which is not necessarily a bad thing.
1: Yeah.
0: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에다가 하나 yeah. 더 붙여서 which I don't think is necessarily a bad thing. 꼭 그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1: Yeah, and she tells us why. She says, you know, I mean, for me, competition drives me to better myself and improve myself.
0: 네,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 better myself 하고 improve myself 하고는 mm-hmm. 같은 거예요.
1: Yeah.
0: 네,
1: yeah.
0: better가 원래 더 나은, this is better, I mm-hmm. will do better. 그러니까 더 나은 아니면 더 잘이라는 형용사 mm. 부사처럼 쓰일 때도 있지만 동사로도
1: yeah.
0: better yourself.
1: If you're gonna better yourself, obviously you're improving yourself. So in this case, they're the same.
0: 네, 그래서 yeah. 아니면 better. What else can you use better with as a verb? Better your English.
1: Oh, 네. yes. Better your English.
0: 네.
1: Better your time management skills.
0: 물론, better를 동사로 쓰는 것보다는 improve를 동사로 쓰는 improve를 쓰는 게 훨씬 더 흔하긴 해요.
1: And it's a little bit more comfortable as
0: 네,
1: well.
0: 네, 네. 그렇지만 그냥 better myself 뒤에 이제 oneself는 정말 많이 쓰이죠.
1: Yeah, with myself, like better myself is the it's a situation where we use it most, I think.
0: 자기 개발, 자기 개선의 문맥에서 better를 정말 많이 쓰고요. Mm-hmm. 가장 많이 쓰는 형태인 것 같고 mm-hmm. better myself and improve myself 여기서는 같은데 I mean, for me, 그러니까 좀 더 설명을 하자면 mm-hmm. 저로서는 competition
1: drives me, right? It drives me to 네. drive.
0: Drive 하면 운전하는 건데요. 어떤 운전을 한다는 거는 한쪽 방향으로 나아가잖아요. 앞으로 mm-hmm. 진행이 있잖아요. 그래서 mm-hmm. 몰아붙이다도 되고 추진시키다도 됩니다. 그래서 원동력이 되어주는 거죠. Becomes
1: yeah.
0: the Just driving force.
1: The car can't drive by itself. It needs something to push the pedal, mm-hmm. right? So if you're the car, something drives you. It moves you forward.
0: Yeah, the engine, the fuel,
1: yeah.
0: those things make the car move forward or yeah. backward. 그래서 향상시킬 수 있게 해준다. 이 뭐뭐 할 수 있게 해준다가 drive의 mm-hmm. 의미입니다.
1: All right, let's look at the last part of our clip.
2: Not so that I have bragging rights above everyone, but I guess kind of so I have bragging rights? Well, maybe not bragging rights, but so that I can be the leader and inspire other people to do better.
1: Not so that I have bragging rights above everyone, but I guess kind of so I have bragging rights?
0: 뽐내다, 자랑하다.
1: Brag.
0: Brag.
1: Brag.
0: Brag. 그래서 stop bragging 하면 그만 좀 자랑해.
1: My nails are so pretty. Like,
0: stop bragging.
1: I have the best taste.
0: 네. 이럴 때 이제 brag. 아니면 brag about your new boyfriend, new girlfriend,
1: yes.
0: new something.
1: New husband.
0: 네. 네. 등등. 그래서 이제 그거를 뽐내는 건데요.
1: Mm-hmm.
0: 여기서 그게 이제 bragging rights라고 하는 재미있는 표현으로 쓰였어요.
1: Yeah.
0: 물론 뽐낼 권리가 직역하는, 직역하면 그런 번역인데요. 권리라기보다는 mm-hmm. have bragging rights 하면은 뽐낼 수 있다.
1: Yeah, like when you have a right to do something, it means you can do it. 네. You've earned it. So
0: 왜냐면,
1: you have bragging rights. You have to actually have like talent. Like you have to have 실력, right?
0: 실력,
1: in order to have bragging rights. You can't do it. 네. You don't have bragging rights.
0: 방금 이제 문맥에서 보면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잘했다면
1: yeah.
0: bragging rights 있죠. 뽐낼 권리가 있어요.
1: Because you're good.
0: 그래서 지금 이제 열심히 더 향상시킬 수 있게 그런 competitive nature가 향상시킬 mm-hmm. 수 있게 해주는 drive가 된다고 말을 하면서 mm-hmm. 그런데 목적이 not so that I can 이런 목적은 아니에요 라고 먼저 말을 해요. Not so that I have bragging rights above everyone.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내가 뽐내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인정을 하죠. But I guess kind of so I have bragging rights.
1: You know.
0: 어느 정도는 뽐내고 싶은 마음도 있죠.
1: You know you want to be the best one.
0: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1: Lastly, she says, well, maybe not bragging rights, but so that I can be the leader and inspire other people to do better.
0: 그랬다가 다시 한번 말을 바꿔서
1: uh-huh.
0: 뭐 뽐낸다기보다는 but so that I 이게 더 멋진 말인 것 같긴 해요. I can be the leader mm-hmm. and inspire other people to do better.
1: Mm-hmm.
0: 영감을 주다, 고무하다.
1: Inspire. Inspire.
0: 네, 그래서 제가 리더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do better, 더 잘하도록 mm-hmm. inspire them, 영감을 mm-hmm. 줄 수 있도록 저는 compete, 경쟁을 해가지고 제일 잘하고 싶어요.
1: You want to be the best so other people can want to be like you. We got it.
0: Yeah, and so that you can brag.
1: Yeah.
0: 네.
1: Hey, I'm glad. I think everyone to a degree is kind of like that. If

0: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먼저 in times of를 이용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 필요가 여기서 핵심인데요. 필요할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요. 서로가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를 가리키죠. We support each other in times of need. In times of need.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We support each other in times of need. One more time. We support each other in times of need. Great. Let's look at our next sentence.
0: 평화로운 시기에, 평화의 시기에 국가들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In times of peace, 그러니까 in times of war가 아니고 in times of peace, countries can develop more.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In times of peace, countries can develop more. In times of peace, countries can develop more. Great.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다음 패턴은요. I will say를 이용해서 I will say I 뭐뭐라는 거 뭐뭐 하는 것은 인정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제가 충격을 받았다는 건 인정할게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I will say I was shocked. I will say I was shocked. 항상 이제 I will say 이렇게 앞부분 will say를 또 강조해서 발음을 해 주곤 합니다.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I will say I was shocked. I will say I was shocked.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our last example.
0: 제가 이것저것 잘 잊어버린다는 건 인정할게요. 인정해요. 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I will say를 강조 안 하고 읽으면 I'll say I forget things easily. 그냥 그렇게 내가 말할게, 말할게. 그런 걸로 하자처럼 들려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인정해요는, 인정해요는 I will say가 좀 강조가 됩니다. 발음 연습 같이 해보죠.
1: I will say I forget things easily. One last time. I will say I forget things easily. Grea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the clip for the last time with both English and Korean subtitles.
2: I honestly think that I inherited my competitive nature from my dad. Now, don't get me wrong, I'm not the kind of person who goes overboard and gets very angry and aggressive in times of competition.

0: 이번에는 소셜미디어 포스팅 중에서 경쟁심이 좀 강하다라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준비했습니다.
1: Let's take a look. Our baby does not seem to have inherited my competitive streak. Watching my parents play a game, I see where I inherited my competitive gene.
0: 네, 첫 번째 포스팅 다시 볼게요.
1: Joe says, Our baby does not seem to have inherited my competitive streak.
0: 네, my competitive streak라는 것은 나의 경쟁적인, 경쟁심 강한 측면이라는 뜻이고요. Our baby, 우리의 아기는 does not 하면은 여기 does not seem 하면은 뭐뭐이지 않아 보인다, 뭐뭐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인데 뒤에 to have inherited 그러니까 물려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seem과 함께 쓰고 싶을 때 seem 다음에 inherited 바로 쓸수 없어서 have inherited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는 보니까 우리 아이는 내 경쟁심 강한 측면을 물려받지 않은 것 같다라고 했고요.
1: And Esther says, Watching my parents play a game, I see where I inherited my competitive gene.
0: Watching my parents play a game, 우리 부모님이 게임을 하는 걸 보니까 I see where I inherited my competitive gene. 내가 이 경쟁심 강한 유전자를 누구한테 물려받았는지 알겠네. 부모님이 게임을 굉장히 격하게 하시나 봐요.
1: Yeah, they're really into it,
0: 네,
1: right?
0: 정말 열심히 하시나 봐요.
1: Okay, well, those were definitely some very interesting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I just want to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And you should visit us online and let us know how competitive you are or
0: Yes.
1: if you inherited any traits related to competitiveness from your parents.
0: Are you a competitive person? When you compete with other people, do you have to win or is it okay if you lose from time to time? 가끔 저도 괜찮은지 아니면 꼭 이겨야만 하는지 여러분은 어떤 성향인지 영어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1: And like always, you know, we'll see you next time,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Bye.
0: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kitchen. 네, 폴 아저씨의 cooking class 환영합니다. Today we're making something sweet and delicious. 네, 오늘은 아주 맛있는 달콤한 레시피 하나 있어요. We are making 연두부 연과류 카스테라. Yes, soft tofu and nut castella.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바로 여기 있습니다. So we need milk and chestnuts. 우유하고 밤. 이거 생밤이요. 우리 조금 이따가 삶아요. We have almond flour, 그 almond 가루. We have nuts and raisins, 우리 견과류. We have powdered sugar, sugar powder. We have an egg, 달걀. We have more sugar, 또 설탕 있어요. And we have soft tofu, 연두부. 맛있는 카스텔라 만들고 싶을 때 연두부 꼭 필요해요. We need soft tofu to make this cake. 1. We need to make the chestnut paste. 네, 우리 밤 페이스트 만들어야 돼요. We put our chestnuts in the water. 손 조심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And now we wait for them to cook. 우리 20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생밤은 못 먹어요. 너무 탁탁해요. So you can see they changed color. 그 색깔 완전 변했어요. 그리고 좀 부드러워졌어요. They're ready to take out. 이제 배주래요. 항상 손 조심해요. 물이 너무 뜨거워요. Now, we can crush our chestnuts. 네, 우리 밤 작은 부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재료 하나 더 필요해요. We need milk, 우유 필요해요. So, we put our chestnuts in here. 아직 따뜻해요. 그래서 손 조심하세요. And now we add our milk. 우리 우유도 들어가요. 항상 믹서기 썼을 때 꽉 닫아야 돼요. Stop. Look at that. Let's pour it into the bowl. 이거 보세요. Wow. Thick and creamy. 밤하고 우유, 그리고 설탕. 판에서 요리 좀 해야 해요. Let's add our chestnuts and milk. 와. And we add the sugar. 우리 설탕도. And stir. 이거 약불이요. Oh, look. It's bubbling. And it's getting smaller. 작아져요. You can see it's got thicker and thicker. 이제 뭐 피넛 버터 아니면 잼처럼 생기는 거예요. It's much thicker. It's almost like jam. 진짜 거의 잼처럼 생겼어요.

0: 있어요. The next step is very easy. 우리 다음 스텝은 진짜 쉬워요. We put everything in a bowl and we mix. 우리 모든 재료들이 볼 안에 넣을 거예요. 믹싱 할 거예요. First, one egg. 우리 달걀 하나. And now we whisk. 네, 흰자하고 노른자 섞여서 해야 해요. 아주 많이 안 해도 돼요. We call this egg wash. Now, the tofu. 이제 연두부 넣을 거예요. The soft tofu. We need a sieve. 이거 쓸 거예요. And now we add the tofu. 우리 두부 넣을 거예요. So we scrape it in like this. We put it all in the sieve. 이 연두부 여기 돌아갈 거야. And now we push. We push it all through the sieve. 소리도 좋고요. Next, the flour. 네, 다음은 밀가루 말고 오늘은 아몬드 가루. 네, 우리 아몬드 가루 들어갈 거예요. And our nuts and dried fruits. 네, 우리 견과류 넣는 거예요. Our nuts and raisins. 네, 우리 견과류 들어가는 거예요. 아, 견과류. 외국 사람한테 발음 너무 어려워요. 견과류. 그리고 솔직히 견과류 몸이 어딨어? 어떻게 좋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셰프님!
1: Hello, I'm Chef Robin. 견과류는 다양한 종류의 단단한 열매를 뜻해요. 예를 들면 땅콩,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 등이 있어요. 견과류에는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Nuts keep our bodies healthy. So, let's cook together.
0: Now we mix it all together. 우리 다 섞여서 해야 해. Mix it around. 아, 맞다. 하나 더 넣어야 돼. We have to put in our chestnut paste. 맛있겠다. Perfect. Ah, look. This is more like it. 야, 이거 확실히 반죽 느낌이 나는 거예요. I think it's ready to go in the oven. Our cake is almost ready for the air fryer or oven. 네, 우리 금방 에어프라이어 아니면 oven 케이크 들어갈 수 있어요. We need an oven dish. 그 에어프라이어 아니면 oven 들어갈 수 있는 접시 하나. So now we put the cake batter in the dish. 네, 우리 천천히 한 숟가락 한 숟가락씩. Okay, and now good. Baking time. 네, 우리 에어프라이어 들어갈 거예요. We put inside 160도, 160 degrees, 20분 for 20 minutes. It's ready to go. 20분 기다려야 돼요. 하. The 20 minutes is up. 네, 20분 다 됐습니다. 우리 오븐 열 수 있어요. Open it up. Look at that! Perfect! I'll take it out. I'll take off the paper. 그 종이 포일 벗고요. Look at that. Now we can slice. 오늘은 썰어볼 거야. I'm going to slice. You can have a thick slice or a thin slice. And one more. 마지막 터치 하나 있어요. 아주 달콤한 터치. 바로 슈거 파우더. Tap, tap, tap, tap, tap, tap, tap. My soft tofu and nut castella is done. 네, 우리 연두부 견과류 카스테라 끝났습니다. Time to taste. 맛보기 시간. This one.

love this castella. 이거 보통 카스텔라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요. 이것은 바로 almond 가루예요. And you can taste the nuts. It's delicious. 네, 견과류 오류 말지만 카스텔라는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Next time, you can make another easy recipe with me.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Bye-by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재밌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의 실력을 스텝업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만 오시기 바랍니다.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Hare and the Tortoise.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죠. 자, 어떻게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바로 이야기에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동명사의 주어 확실하게 이해하기를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들으면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 않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Aesop's Fables, The Hare and the Tortoise. The hare was always boasting about how fast he could run. I'm the fastest animal in the land, he would say. One day, the hare asked, Who will run a race against me? The other animals were fed up with the hare's boasting, but no one would accept his challenge for fear of losing. No one except the tortoise. Ha ha! The hare laughed out loud. The other animals gasped. The tortoise just smiled. Preparations for the race began. The fox drew up a map of the route. The race was to take place the following week. Whoosh! For the next 7 days, the hare showed off, speeding around the meadow, dashing up hills, knocking animals over and upsetting just about everyone.
0: The Hare and the Tortoise, 토끼와 거북이,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읽을 때는 좀 반갑죠. 그 반가운 게 영어 측면에 있어서는 어떠냐면 훨씬 더 글이 잘 읽히고요. 훨씬 더 집중도 잘 되고 또 이해도 한 두 배로 더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읽을 때는 아,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가 맞는가 비교도 한번 해보면서 그 다음 좀 더 몰입해서 한번 읽어보면 이 영어 실력을 올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죠. 바로 그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토끼와 거북이 다들 아시죠? 내가 아는 그 토끼와 거북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The hare was always boasting about how fast he could run. 그렇죠. 토끼는 항상 이랬습니다. The hare. Hare이라는 것은 토끼죠. 토끼는 항상 boasting about. Boast라는 것은 자랑을 했습니다. 항상 자랑했어요. How fast he could run. 얼마나 그가 빨리 달릴 수 있는지를. 맞죠? 얼마나 그가 빨리 달릴 수 있는지를 자랑했습니다. I'm the fastest animal in the land, he would say.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he는 바로 저기 있는 토끼가 되겠죠. 그래서 토끼는 말하곤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I'm the fastest animal. 나는 가장 빠른 동물이야. 이 땅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직 사자랑 호랑이를 안 만났나 보네요. 맞죠? 만나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올 텐데요. 어쨌든 내가 가장 빨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One day, the hare asked. 어느 날, 토끼가 물었습니다. 이 많은 동물들에게 묻는 것 같아요. Who will run a race against me? 누가 나랑 경주 한번 해볼래? 라고 묻는 것이죠. 즉, 토끼가 스스로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친구들을 약간 얕보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제안하는 거예요. 누가 나랑 경주 한번 해볼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넘어가 볼까요? The other animals were fed up with the hare's boasting, but no one would accept his challenge for fear of losing. No one except the tortoise. 라고 되어 있네요. The other animals, 다른 모든 동물들은, 이제 토끼 빼고 나머지 모든 동물들은 were fed up with. were fed up with. 요게 were를 비동사로 바꾸면 be fed up with가 되겠죠. 뭐뭐에 진저리가 나다. 난 진짜 안 하고 싶어. 매일 그저 소리야. 난 정말 함께 하기 싫어. 이렇게 신경 쓰기도 싫어. 안 해. 이렇게 진저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모든 동물들은 진저리가 났습니다. 뭐에 진저리가 났냐 하면 the hare's boasting. 그 토끼에 자랑에 진저리가 났습니다. 나 안 할 거야. 맨날 자기 빠르다고 하고. 근데 실제로 또 빠르기도 빨라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으니까 더 싫은 거죠. 그러나 그러니까요. 맞죠? 이게 자랑의 진저리가 났는데 그러나 no one would accept his challenge for fear of losing이라고 돼 있죠. 그러나 아무도 would accept. accept라는 것은 받아들이다. his challenge. 그의 도전이죠. 여기서 그의 도전은 바로 토끼의 도전이죠. 토끼가 한번 누구 나랑 한번 뛰어볼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도전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for fear of losing. 뭐 때문에? 질까 봐서. 지는 두려움 때문에 fear이라고 하면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지는 두려움, 즉 질까 봐서 그의 도전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즉 그와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실제로 토끼가 좀 빠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토끼랑 싸워봐야 토끼와 경주해봐야 내가 질 것 같으니까 다른 모든 동물들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애초에. 그런데 no one, 아무도 안 하려고 했어요. 뭐 빼고는? except the tortoise, 거북이 빼고는요. 거북이 아시죠? 이렇게 거북이. 거북이 빼고는 아무도 안 하려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누가 도전을 하겠다? 거북이가 또 도전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북이의 도전을 보기 전에 우리가 여기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Hare's boasting. 자, 여기에 있는 게 지금 boasting. 동사 boast가 자랑하다, 뽐내다, 으스대다 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ing가 붙으면 자랑하는 것, 맞죠? 자랑 이렇게 명사가 됩니다. 동사에서 명사가 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여기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동명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동명사의 주어를 확실하게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명사의 주어, 이 말 자체가 어렵죠? 자, 이걸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I like singing이라고 돼 있죠. 나는 좋아한다. 무엇을 좋아하냐면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죠? 랄랄라,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노래 부르다가 sing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ing를 붙여서 singing이 되었어요. 노래 부르기, 노래하기, 노래 부르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걸 바로 동사 sing에서 바뀌어서 ing를 붙였잖아요. 거기에 붙여서 뭐가 됐냐면 singing, 노래 부르는 것, 바로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사에서 나온 명사라 그래서 동명사입니다. 동사, 뿌리는 동사에 두고 있는데 그게 현재, 지금은 명사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동명사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나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자, 그런데 여기에 누가 노래하는데? 내가 노래하는, 지금 I like singing이라는 것은 내가 노래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자세히 이 I라는 사람한테, 저기 있는 I라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I가 노래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노래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singing 앞에다가 다른 사람을 넣어준다라는 것이죠. 바로 I like his singing. 아, 나는 좋아한다. 누가 노래하는 걸 좋아하냐 하면

0: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동명사는 원래 뭐였습니까? 원래는 여기 ing가 없을 때, 지금 여기 ing를 제가 가렸죠? ing가 없을 때는 원래는 동사였어요. 동사는 그 바로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항상 주어가 있었어요. 맞죠? 동사는 항상 주어가 있잖아요. 주어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동사가 명사로 바뀌었어요. 뭘 붙이면서? 여기 있는 ing를 붙이면서요. 그러면 이게 지금 원래는 동사였지만 이제는 명사로 쓰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과거의 동사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앞에 주어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기 앞에 있는 여기 있는 이 his는 바로 아 여기 있는 이 동명사의 주어이구나. 그가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동명사의 주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동명사의 주어는 형태가 어떠냐는 거죠. 왜 his를 썼냐는 거예요. 그냥 he 쓰면 안 되나? 그냥 he, he 쓰면 안 되나? 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동명사를 쓰지 않은 문장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I like his idea. 나는 그의 아이디어를 좋아한다. 아, 여기 보니까 his idea. 지금 여기 아이디어라는 명사가 왔죠.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 그의 아이디어. 여기서 아, 어떤 아이디어? 그의 아이디어. 그가 가진 아이디어잖아요. 맞죠? 이 아이디어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그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his라는 소유격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를 수식할 때는 소유격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singing이라는 명사를 수식할 때 소유격을 쓰기로 한다라는 것이죠. 왜? 명사를 수식하니까 소유격이 잘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대명사의 형태들 중에. 그래서 소유격을 쓰는 거예요. 이게 정통이에요. 이게 원래 규칙이에요. 자, 그런데 맞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바로 뒤에 있는 아이디어. 여기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소유격을 붙인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소유격 his를 붙인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소유격을 쓴다. 자, 여기까지. 이게 원래 동명사의 주어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법은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I like his singing이 원래거든요. 원래 이게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쓰기 시작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I like him singing도 이제 맞는 것으로 하자라고 해서 서서히 him singing도 맞다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격도 되지만 뭐도 된다? 목적격도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리하자면 동명사의 주어는 소유격도 되지만 목적격도 된다. 정확하게는 원래는 소유격이 됐는데 이제는 목적격도 되는 것으로 인정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또 나오면 제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하하! The hare laughed out loud. 자, 거북이가 도전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웃는 것이죠. 맞죠? 토끼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The other animals gasped. 근데 이제 다른 동물들도 거북이가 gasp. 어떻게 해서 숨이 턱 막히는 거북이가 The tortoise just smiled. 그런데 거북이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과연 이 둘의 대결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더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The hare was always boasting about how fast he could run. I'm the fastest animal in the land, he would say. One day, the hare asked, Who will run a race against me? The other animals were fed up with the hare's boasting, but no one would accept his challenge for fear of losing. No one except the tortoise. The hare laughed out loud. The other animals gasped. The tortoise just smiled.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Preparations for the race begin. 경주를 위한 준비가, 그렇죠. Preparation이라고 하면 준비입니다. 경주를 위한 준비가 begin, 시작이 되었습니다. The fox drew up a map of the route. 그렇죠. 이제 이 뛰려면 이 경기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루트, 경기 이 달리는 이 경주 루트, 이 경로가 되겠죠. 경로를, 경로의 지도를 여우가 그렸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려오면 되겠다. 여기가 마지막 선, 이 꼬린 지점이 되겠다. The race was to take place the following week. Following week라고 하면 따라오는 주기 때문에 바로 다음 주가 되겠죠. The race, 그 경주는 was to take place. Take place라는 것은 개최되다, 열리다. 아, 그래서 그 경주는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following week는 한 주가 있는데 따라오는 현재를 따라오는 주 following 따라오는이잖아요. 아직까지 오지 않고 따라오고 있는 뒤따라오고 있는 주기 때문에 바로 다음 주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워시 슝 실감 났습니까? 누가 지나갔다고요? 보셨습니까? 착한 사람 눈엔 다 보였을 겁니다. 바로 토끼 한 마리가 슝 지나갔잖아요. 이제 방금 지나갔다고요. For the next 7 days, the hare showed off. 다음 7일 동안 the hare, 토끼는 showed off. 또 뭐 했겠습니까? 뭐 하는 거 좋아합니까? 바로 으스대고 자랑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자랑했습니다. Speeding around the meadow. 그렇죠. 들판을 막 이렇게 전속력으로 뛰어다닌 거예요. Dashing up hills. 언덕을 막 올라가고요. Knocking animals over and upsetting just about everyone. 이라고 돼 있네요. Knock over. 여기 있죠. Knocking animals over 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동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막 넘어뜨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빨리빨리 막 달리니까 넘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And upsetting. Upset 이라는 것은 약간 화나게 하다, 언짢게 하다, just about everyone, 모든 사람들을 언짢게 하면서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빨리빨리 이렇게 막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자랑하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없네요. 다른 동물들이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경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더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우리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Preparations for the race began. The fox drew up a map of the route. The race was to take place the following week. Whoosh! For the next 7 days, the hare showed off, speeding around the meadow, dashing up hills, knocking animals over and upsetting just about everyone.
0: 자, 오늘의 새로운 단어들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2: Boast. Boast. He always boasts about his new phone. Be fed up with. Be fed up with. The other animals were fed up with the hare's boasting. Preparation. Preparation. Preparations for the race began. Take place. Take place. The race was to take place the following week. Show off. Show off. For the next 7 days, the hare showed off.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fear이라는 것인데요. fear,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문 두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is eyes were full of fear. 그의 눈은, 맞죠? 그의 눈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뭘로 가득 차 있었냐면 fear. 저의 눈에 지금 가득 찬 게 보이십니까? fear이라고 하면 두려움, 공포. 맞죠?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죠? 무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fear이라고 하면 두려움이나 공포도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여기서는 명사잖아요. 여기 보면 동사도 됩니다. Many people fear the dark. 많은 사람들은 공포한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한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두려워하다, 걱정하다, the dark. 그래서 어둠을 걱정하는 건 여기서는 아니겠죠. 두려워하다, 무서워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장에 따라서는 걱정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이렇게 어떤 하나의 단어가 명사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품사도 될 수 있으니 우리 친구들 이 단어 학습, 영어 단어를 특히 학습할 때는 하나는 딱 무조건 이게 이런 품사가 딱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보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물으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보리파파 정규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따라만 오시기 바랍니다. 영어 단어, 문법, 글 읽는 방법, 의미 파악하는 방법 제가 모두 다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Hare and the Tortoise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과연 이 경주는 시작을 할까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이야기에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부사와 보어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야기를 소리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The tortoise just watched from afar as he chewed leisurely on grass and leaves. The night before the race, the tortoise went to bed early, smiling happily as the sun went down. Early to bed, early to rise, he said to himself. Shh! Meanwhile, The hare stayed up late, partying with his neighbors, the badgers. Their noisy antics kept everyone awake. The next day dawned, bright and sunny. The tortoise awoke, refreshed and full of energy. He ate a hearty breakfast, then got ready for the race. The hare wasn't feeling quite so refreshed. His late night meant he had hardly slept at all. He felt exhausted. He poured himself a large glass of carrot juice and yawned loudly.
0: The Hare and the Tortoise,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ortoise just watched from afar as he chewed leisurely on grass and leaves 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준비 기간입니다. 아직까지 대회는 시작하지 않았고요. 토끼와 거북이의 대회가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시작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준비 기간입니다. 그래서 거북이는 just watch from afar. Afar 이란 것은 멀리서, 멀리, 멀리로부터, 멀리서 누구로 봤겠습니까? 바로 토끼를 봤겠죠. 이 토끼는 뭐 하고 있나 쭉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보았고요. 뭐 하면서 as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뭐 하면서 뭐뭐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런 시간의 접속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 뭐뭐 때문에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As he chewed leisurely on grass and leaves라고 돼 있죠. Leisurely라고 하면 느긋하게 한가하게 그렇죠. 뭐 하면서 그가 씹으면서 한가하고 느긋하게 풀이라든가 나뭇잎을 씹으면서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그렇죠. The night before the race. 아, 이제 곧 시작하겠네요. 다음 날이면 이 경주가 시작합니다. The night before the race. 그 경주 바로 전날. The tortoise. 거북이는 went to bed early. 어딜 갔습니까? 자러 일찍 갔습니다. 일찍 자러 갔습니다. Smiling happily as the sun went down. 뭐 할 때? 해가, 맞죠? 해가 질 때.

0: 즐겁게, 아주 행복하게 웃으면서 일찍 자러 갔습니다. 왜 일찍 자러 갑니까? 일찍 자러 가야, 그래야지 내일 아침에 열심히 뛸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찍 일찍 자러 가는 것이죠. Early to bed, early to rise. 그렇죠.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지. 라고 이야기하네요. He said to himself. 그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자러 갑니다. 맞죠? 씩 웃으면서. Smiling happily. 제가 거북이라면 씩 웃으면서, 자러 가야지.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는 법이야. 제 거북이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쉿! 조용, 조용! Meanwhile. Meanwhile 이라는 것은 한편. 그동안에. 자, 한편. 이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은 거북이의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제는 누구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토끼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한편. 혹은 그동안에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편이 조금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한편. 토끼는 stayed up late. 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일찍 자는 것이 아니네요. 늦게까지 깨어 있었고요. Partying with his neighbors, the badgers라고 되어 있네요. Partying with his neighbors. 그의 이웃인, 여기 있는 the badgers. Badger이라고 하면 오소리입니다. 오소리인 그의 이웃들과 파티를 했습니다. 왜 파티를 하겠습니까? 토끼 생각에는 거북이쯤은 그냥 이기지 않겠나? 그냥 후루룩 뛰어버리면 돼. 그냥 바로 이기지 않겠나? 뭘또 준비를 하고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냥 열심히 노는 거예요. 뭐 준비 같은 건 없는 것이죠. 그냥, 오늘은 그냥 즐기고 노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늦게 자나, 일찍 자나, 거북이쯤은 그냥 걸어가도 내가 이길 테니까 노는 것이죠. 그래서, 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Their noisy antics kept everyone awake. 그들의 시끄러운, 맞죠? 여기 있는 오소리와 토끼가 같이 노는 그런 시끄러운 antics라고 하면 터무니없는 행동입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행동들이 kept everyone awake. 모두를 못 자게 만들었습니다. 모두를 깨어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모두 못 자게 했다라는 것이 되겠죠. 과연 내일의 경주는 어떻게 될까요? 토끼가 이겨버리면 너무 재미없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The tortoise just watched from afar as he chewed leisurely on grass and leaves. The night before the race, the tortoise went to bed early, smiling happily as the sun went down. Early to bed, early to rise, he said to himself. Meanwhile, the hare stayed up late, partying with his neighbors, the badgers. Their noisy antics kept everyone awake.
0: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next day, 다음날. The next day dawned bright and sunny. 다음날이 dawn이라는 게 원래는 동이틀 무렵, 새벽이라는 뜻으로 명사로서 쓰이는데 여기서는 the next day dawned라는 동사로서 썼네요. ed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이 밝아왔다, 날이 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음 날이 밝고 화창하게 밝아졌다, 날이 샜다가 되겠습니다. The tortoise awoke, refreshed and full of energy. 거북이는 awoke,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냐면 refresh, refresh라는 것은 ed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그 원래 의미는 생기를 되찾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북이 어제 뭐 했지? 어제 일찍 잤잖아요. 생기를 되찾게 되었겠죠. 맞죠? 피로 회복도 싹 되고 생기를 되찾은 상태로 일어났다라는 것이 되겠죠. And full of energy, 모두 있는 상태에서 활력이 있는 상태에서 에너지가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맞죠? 제 지금 티셔츠를 보세요. 이 에너지로 가득 찬 이런 티셔츠 모양 아닙니까? 빨간색요.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가득 찬 상태로, 활력이 가득 찬 상태로, 그리고 생기를 되찾은 상태로, 맞죠? 아주 상쾌하고 개운하고 힘차게 일어났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He ate a hearty breakfast, then got ready for the race. 그는 먹었습니다. 무엇을 먹었냐면, hearty라는 것은 푸짐한 아침 식사를 했고요. Then got ready for the race. 그리고 경주를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The hare wasn't feeling quite so refreshed. 어제 토끼는 뭐 했습니까? 늦게 잤단 말이죠. 오소리와 놀았잖아요. 이웃들과 파티를 했어요. 그러니까 토끼는 wasn't feeling quite so refreshed. 토끼는 느끼지 않았습니다. 뭘 느끼지 않았냐면 꽤 상쾌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이게 이 피로가 회복되었다고 상쾌하게 느낀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늦게 잤으니까요. His late night. 그의 늦은 밤. 그의

늦은 밤이라는 것은 늦게 잔 것이 되겠죠. 즉 잠을 얼마 못 잔 것. 여러 가지로 조금 말을 바꿀 수가 있겠죠. His late night은 바로 늦게 잔 것.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가 늦게 잔 것은 의미했습니다. He had hardly slept at all. 그가 늦게 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He had hardly slept at all. Hardly라는 것은 거의 뭐뭐 않다라는 의미거든요. 그가 거의 뭐 했다고요? 전혀 잠을 못 잤다는 것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오소리들과, 즉 토끼가 오소리들과 파티하면서 늦게까지 놀았으니까 그건 무엇을 의미했다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잠을 거의 못 잤다라는 것을 의미했다고요. 그다음은요. 이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토끼는 he felt exhausted. 그는 아 피곤해, 기진맥진한. 아직 경주는 시작도 안 했는데 아 피곤해, 아좀 내일로 미루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진맥진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He poured himself a large glass of carrot juice and yawned loudly. 근데 이 뭔가를 마시긴 마시는데 마실 때도 토끼니까 건강한 주스를 마시네요. 맞죠? 토끼는 당근을 좋아하니까요. He poured himself. 그는 그 스스로 한 잔을 부었습니다. A large glass of carrot juice. 당근 주스를 한 잔, 이렇게 큰 잔에다가 부었습니다. And yawned. 그리고 제가 하품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제 하품이 아니고 토끼의 하품입니다. 그리고 아주 크게 하품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오늘 여기에서 loudly를 한번 지켜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이거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부사와 보어의 차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학교에서 수업을 할때 부사와 보어, 제가 부사를 물으면 보어라고 대답하고 보어를 물으면 부사라고 대답한 친구가 수백 수천 명이었습니다. 정말 많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부사가 뭔지 보어가 뭔지 확실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부사가 뭐지? 제가 얼마 전에 부사 보어 다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또 문장 안에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뭐지? 부보어? 아,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얼버무리겠죠. 자,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quickly 빨간색 단어 한번 볼까요? 우리 친구들 머릿속으로 맞춰보세요. 부사일까요? 보어일까요? 부보어 아닙니다. 혹은 보사 아닙니다. 부사나 보어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됩니다. 자,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 보면 부사라는 것, 부사는 뭐냐 하면 더해지는 말입니다. 더해지는 말이라는 것은 이 문장에서 보너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없어도 되는 거예요. 부사는 사실은 문법적으로 봤을 때 없어도 이 나머지 문장이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quickly를 빼보도록 할게요. 그녀는 빠르게 달린다이죠. 맞죠? 그런데 quickly를 빼면은 이렇게 되죠. She runs. 그녀는 달린다. 그녀는 달린다. 물론 빠르게가 없어진 건 맞아요. 의미는 좀 줄어들었죠. 하지만 이 quickly라는 단어가 빠진다 하더라도 이 나머지 문장, she runs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완전한 옳은 문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사입니다. 부사는 더해지는 말이다. 맞죠? 형용사나 부사나 문장 전체나 동사를 수식하는 게 부사라고 했고, 여기는 quickly는 바로 앞에 있는 runs를, 동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보어는 무엇인가? 보어는 she's a teacher. 그녀는 선생님이다. 이 문장만 보면 똑같이 세 단어고, 여긴 네 단어네요. 뭐세 단어나 네 단어나 뭐 비슷비슷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다르죠. 그녀는 선생님이다. 그녀는 뭐다? 선생님이다. 선생님이 곧 그녀이다. 맞죠? 이게 she라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teacher가 빠져버리면은 이상한 문장이 돼요. She is. 뭐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이것도 뭐 올바른 문장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문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틀린 문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she's a teacher. 아, 그러면 그녀는 누구냐 하면은 선생님이다라는, 그러면 아, 그녀의 존재나 직업이나 혹은 그녀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녀의 어떤 정체성이나 뭐 그녀가 뭐 어떠어떠하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아, 이게 바로 보충 설명해 주는 말. 그래서 저기 앞에 있는 she라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주격 보어,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니까 주격 보어라고 부르는 것이랍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부사는 한마디로 문장에서 정리를 하자면, 부사는 문장에서 사실은 문법적으로는 빼도 말이 되는 그런 더해주는 말인 것이고요. 보어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이 보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0: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The next day dawned bright and sunny. The tortoise awoke, refreshed and full of energy. He ate a hearty breakfast, then got ready for the race. The hare wasn't feeling quite so refreshed. His late night meant he had hardly slept at all. He felt exhausted. He poured himself a large glass of carrot juice and yawned loudly.
0: 자, 오늘의 새로운 단어들 다시 한 번 더 모아서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2: Meanwhile. Meanwhile. Meanwhile, the hare stayed up late, partying with his neighbors. Dawn. Dawn. The next day dawned bright and sunny. Refresh. Refresh. The tortoise awoke refreshed and full of energy. Hardly. Hardly. His late night meant he had hardly slept at all. Exhausted. Exhausted. He felt exhausted.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dawn이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글을 읽으면서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dawn은 이런 품사도 있고 저런 품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품사는 어떤 품사일까요? We woke up at dawn. 우리가 흔히 문장이나 대화에서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명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냐 하면 dawn, 우리가 dawn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이게 엄밀하게 따지자면 동이 틀 무렵입니다. 그래서 해 뜨기 그 직전, 이 어슴푸레하게 그 맞죠? 밝아질락말랑할 때 그 동이 틀 무렵, 해가 뜰 무렵, 그때가 바로 dawn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흔히 새벽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동이 틀 무렵이 되겠죠. 새벽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것은 이 dawn은 바로 아 명사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보니까 전치사도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it dawned라고 하고 있죠. dawn에 ed가 붙었다고요? ed가 붙으면은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 이거 형태만 딱 봐도 동사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날이 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날이 밝아왔다. Slowly after a long night. 긴 밤 이후에 천천히 날이 밝아왔다. 날이 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날이 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는 한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오늘 예시를 든 것은 명사와 동사였는데 또 다른 품사가 있는 그런 단어들도 많답니다. 그래서 아 영어 단어를 접할 때는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아 이런 품사도 될 수 있고 내가 모르는 어떤 품사가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글을 읽으면 훨씬 더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고요. 조금 더 확실하게 단어 의미를 추측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는 헷갈리지 말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물어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혈액 바빠했습니다. 바이바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뿅뿅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전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뿌린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도 재균연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재밌는 책을 펼쳐서 책 안에 푹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실력이

0: The Hare and the Tortoise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사진대로 경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과연 어떤 에피소드가 벌어질까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명사와 주어의 차이를 우리 친구들 많이 헷갈리시죠? 이거 간단하게 싹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책을 음성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Out in the meadow, the animals were gathering for the race. There were stalls selling cakes and sandwiches. Balloons and bunting had been tied to trees. A party atmosphere was building. At last, it was time for the race to start. Feeling more like his usual self, the hare took his place at the start line. "Get ready to lose," he said to the tortoise. The tortoise just smiled. He didn't seem in the least bit worried. Then the fox began the countdown to the race. On your marks, get set! The whistle blew, and they were off. The hare dashed away at full speed, around the meadow, then up the hill. He stopped to look back and saw the tortoise plodding along far behind. Grinning happily, the hare danced a little jig on the hilltop.
0: The Hare and the Tortoise, 토끼와 거북이 그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ut in the meadow, the animals were gathering for the race. 자, 이제 경주가 시작되려나 봅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그 경주의 날이 밝아온 것 같습니다. 들판에서 the animals, 동물들이 were gathering. Gather이라는 것은 모이다. 그렇죠. 모이는 종이었습니다. For the race. 경주를 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경주를 보기 위해서. 맞죠. 경주를 보려고 모이는 중이었습니다. There were stalls selling cakes and sandwiches. 그렇죠. Stall이라고 하면 바로 이동식 판매점, 노점이 되겠죠. 이렇게 이동식으로 간이 상점 같은 것들.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상점들이 있었습니다. Selling cakes and sandwiches. 무엇을 팔고 있는? 케이크와 샌드위치들을 팔고 있는 그런 상점들이 있었습니다. Balloons and bunting had been tied to trees. Balloons라고 하면은 이 경주를 이 축하하고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하는 그런 풍선들이 되겠죠. 풍선들과 bunting이라고 하면 장식용 깃발입니다. 풍선들과 깃발이 had been tied, 묶여 있었습니다. 어디에 묶여 있었냐면 나무에 묶여 있었습니다. A party atmosphere was building. Party atmosphere.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모든 동물들이 경주를 보려고 이제 막 모이고 있고요. 출발선에 막 모이겠죠. 풍선들도 달려 있고 옆에 보니까 이 먹을 것들 막 이런 음료수나 케이크나 샌드위치나 뭐 여러 가지들 이런 기념품 이런 것도 팔겠죠.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여러 가지들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상점들도 있고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제가 답을 말해버렸네요. 바로 a party. 이 파티 분위기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막 무르익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좀 분위기가 나죠. 뭔가가 이제 이 경주 뭔가 이 파티 분위기도 나고 뭔가 약간 긴장감도 있고 이런 대회나 이런 경주나 이런 파티 분위기가 서서히 생기고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At last, 마침내 It was time for the race to start. 이제 무엇을 할 시간이었냐면 시간이었습니다. For the race to start. 이 경주가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Feeling more like his usual self, the hare took his place at the start line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토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난밤에 어땠다고요? 지난밤에 누구랑 놀았다고요? 오소리. 오소리, 이웃인 오소리들과 파티를 즐겼습니다. 먹고 놀고 그러면서 잠을 많이 잤다고요? 안 잤다고요? 많이 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느꼈냐면 와, 이러기 있습니까? Feeling more like his usual self. Self라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의 평소 자기 자신처럼 더 느끼면서 그러니까 피곤해야 정상인데 이거 막상 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거 뭐 당근 주스 한 잔하고 보니까 나 좀 괜찮은데 나 평소랑 뭐 크게 뭐 다르진 않은데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그의 평소에 자기 자신처럼 느끼면서 The hare, 토끼는 took his place,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디에 자리를 잡았냐면 출발선에 자기 자리를 잡았습니다. Get ready to lose, 질 준비나 하시라고. 그렇죠. 누구한테 말했겠습니까? 이 토끼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네요. 맞죠? 거북이에게 거북이야, 질 준비는 하라.

라고 이렇게 약 올리고 있네요. He said to the tortoise. 토끼는 거북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북이는 뭐라고 했을까요? 거북이의 반응은 일단은 그 반응을 보기 전에 우리 오늘 매우 매우 중요한 거 여기 있는 the hair이라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hair 토끼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hair이라는 거 품사가 뭐죠? 아, 우리 친구들 바로 대답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요. 품사라는 것은 단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단어에 초점을 맞춘 단어의 뭔가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특징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the hare이라는 것은 토끼잖아요. 토끼는 뭐예요? 동물이고 또 뭡니까? 토끼는 hare이라는 이름이잖아요. 맞죠? 이 귀가 좀 길쭉하고 뒷다리 이렇게 빨리빨리 뛰어가고 꼬리가 짧고 이렇게 생긴 이 동물의 이름이 바로 hare. 우리말로는 토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어떤 사물이나 동물이나 이름을 붙일 때 우리가 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명사. 그런데 지금 이 명사가 이 문장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데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지 그거를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많이 헷갈릴 수 있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명사와 주어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이거는 품사가 뭐야라고 하면 주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이거의 문장 성분이 뭐야라고 하면 명사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혼동하지 않도록 오늘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hair이라는 것은 바로 무언가의 이름, 즉이 단어의 이름을 붙일 때 이걸 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귀가 좀 길쭉하고 빨리 달리고 털이 뭐 회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이런 뭐 점박이나 이런 무늬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토끼. 우리말로는 토끼, 영어로는 hare. 그런 동물을 hare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게 바로 이 토끼, 토끼라는 그 동물의 이름입니다. 이걸 바로 명사라고 합니다. 이름 명자이잖아요. 명사예요. 자, 그런데 이 명사가 문장 안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수 있냐는 것이죠. 이 명사라는 것이 문장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까요? The hare runs very fast. 토끼가 매우 빠르게 달린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의 주인공이죠. 이게 바로 주어예요. 주어라는 것은 문장 차원에서 명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The hare runs very fast. 토끼는 매우 빠르게 달린다. 그럼 이 문장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The hare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제가 예전에 들었던 예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의 본명은 성기홍입니다. 성기홍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겼고, 키는 이 정도 되고, 몸집은 이렇고, 외모는 이렇고, 성격은 이렇고, 이런 사람이에요. 맞죠? 이런 사람의 이름이 성기홍입니다.

0: 역할을 합니까?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첫 번째 역할, 아빠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역할,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채널, EBS 이 채널에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EBS 강사이고요. 세 번째, 전 책도 씁니다. 책도 쓰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뭐 다른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겠죠. 여기 있는 해열은 주어도 될수 있고요. 맞죠? 문장 안에 이제 이 세상에 들어갑니다. 영어라는 말의 세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어도 될수 있고요. 목적어도 될수 있고 보어도 될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명사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어랍니다. 문장의 주인공이 될수 있고요. 그래서 the hare runs very fast가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the fox chased the hare. 여우가 쫓아갔다. 누구를 쫓아갔냐 하면 토끼를 쫓아갔다. 그러면 여우가 쫓아간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hare이지만 지금 이제 방금 첫 번째 문장에서는 아, 이 문장의 주인공이 hare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는 아, 문장의 주인공은 여우예요. the fox예요. 근데 fox 여우가 쫓아간 그 대상, 즉 목적어인 거예요. 쫓아간 대상의 해열이 와 있죠. 그래서 명사가 목적어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장 성분이 목적어가 되겠죠. 마지막은요. The winner was the hare. 우승자는 토끼였습니다. 그러면 우승자는 곧 누구냐 하면 토끼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승자, 문장의 주인공이 the winner이잖아요. 우승자는이라고 했잖아요. 문장의 주인공이 the winner이에요. 우승자가 누구냐 하면은 the hare, 토끼예요. 그러면 우승자가 곧 누구다? 토끼다. 주어를 보충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저기 밑줄 쳐진 주어를 보충 설명하고 있는 보어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아, 단어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은 그걸 품사라고 하고 그 단어가 문장 안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때 그거를 문장 성분이라 하는데 명사 같은 경우는 이게 단어 차원이죠. 근데 그게 문장 안에 들어가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될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정리가 되셨길 바라면서 또 나오면은 여러 번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Out in the meadow, the animals were gathering for the race. There were stalls selling cakes and sandwiches. Balloons and bunting had been tied to trees. A party atmosphere was building. At last, it was time for the race to start. Feeling more like his usual self, the hare took his place at the start line. "Get ready to lose," he said to the tortoise.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The tortoise just smiled. 거북이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 He didn't seem in the least bit worried라고 되어 있네요. 그는 뭐처럼 보이지 않았냐면 조금 더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북이는요. 거북이는 토끼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하든 말든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아요. Then the fox began the countdown to the race. 그리고 여우가 시작했습니다. Countdown. 자, 준비 시작. 이게 countdown이에요. 혹은 셋, 둘, 하나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까지 하는 거 있잖아요. 맞죠? 하나, 둘, 셋에 가거나 뭐 셋, 둘, 하나 하거나 어쨌든 이게 countdown이 되겠습니다. 여우가 countdown을 시작했습니다. To the race. 경기의 countdown을 시작했습니다. On your mark, 제자리에. Get set, 준비, 시작하면 가겠죠. 자, 그게 바로 영어로는 on your mark, 제자리에. Get set, 준비. 이렇게 하는 거예요. The whistle blew. 휘슬을 휙 불렸고요. Go! 라고 하는 게 바로 휙! 제 입에서 난 소리가 아니에요. 휘슬을 분 거예요. 휙! 맞죠? And they were off. 그리고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The hare dashed away at full speed. 토끼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Dashed away. 빠르게, 맞죠? 질주했습니다. 빠르게 전속력으로 질주했습니다. 막 이렇게 질주해서 나갔겠죠. Around the meadow, then up the hill. 막 들판을 둘러서 쫙 갔고요. Then up the hill. 그리고 어떻게 갔다고요? 바로 이 언덕을 쫙 올라갔습니다. He stopped. 토끼는 멈췄습니다. To look back and saw the tortoise plodding along far behind라고 되어 있네요. 토끼는 멈췄어요. 뭐 하려고? 뒤를 보려고. 뒤를 왜 봅니까? 거북이는 어디쯤 오나? 이제 한번 봐야 되겠죠.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죠. And saw the tortoise. 그리고 거북이를 봤습니다. 근데 거북이가 뭐 하고 있는 거 봤냐면 plodding along far behind. 저 뒤에 멀리서 plodding. plod라는 것은 더벅, 더벅 이렇게 막 토끼는 착착착착 빨리빨리 가는데 거북이는 더벅, 더벅 이렇게 걷잖아요. 그래서 더벅더벅 저 뒤에서 걸어오고 있는 거북이를 봤습니다. Grinning happily, the hare danced a little jig on the hilltop이라고 돼 있죠. grinning. grin이라는 것은

bite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거의 과거인 형태가 바로 be이 되겠죠. 그래서 bite, 물었다. 맞죠. 물다의 과거형은 물었다가 되겠죠. 걔가 나의 신발을 물었다가 되겠죠. 그래서 bit이라는 게 유사한 의미로는 bit, 여기에 작은 조각이나 짧은 시간, 잠깐, 여러 가지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한번 사전에서 검색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bite의 과거형인 하필이면 이게 또 bit이네요. 이런 단어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이제 헷갈리지 말고 문맥에 따라서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혈액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영어를 잘하고 싶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만 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짜잔!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Hare and the Tortoise의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큰 일이 생겼습니다. 그 큰 일이 어떤 일인지 이야기 속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ly가 붙으면 부사 아니면 형용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성으로 책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As he ran down the hill, the hare grabbed some crunchy lettuces from a field. He stopped for a mid-morning snack.
2: Yummy!
1: The sun was warm, and he decided to have a short nap. After all, he'd had a late night, and the tortoise was far behind. In the meantime, the tortoise carried on, up the hill and over the top. He saw the hare snoozing under a tree and marched bravely past. The hare didn't stir a whisker. Much, much later, feeling stiff and cold, the hare woke up with a start. He looked up at the sun and saw how low it was in the sky. It must be almost evening. He feared the worst.
0: The Hare and the Tortoise, 그 네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토끼가 이길까요? 거북이가 이길까요? 저도 이 이솝우화를, 물론 저는 사실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솝우화가 나라마다, 지역마다, 사람들마다 버전이 좀 다르거든요. 이 이솝우화는, 이 토끼와 거북이는 어떤 토끼와 거북일지 갑자기 막 바다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 경로에 경주를 하는